전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딛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걸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아멘, 아멘. 날갈 길 다가도록 크룩스의 찬양으로 오늘 사랑의 뜰한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랑의 뜰한 가족 여러분, 조미숙입니다. 벌써 6월의 마지막 날이에요. 6월의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면서 오늘 아침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고백할 수 있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인데, 우리가 가보지 않은 7월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이미 아시는 길입니다. 경랑이 있다면 건너게 하시고 광야가 있다면 만나를 예비해 주시고 두려움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 6월 마지막 날인 오늘 감사로 이 하루를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날을 소망으로 맞이했으면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더라고요.

네,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들으셨어요. 사랑의 뜰안 듣고 계십니다. 오늘의 한 말씀은요, 역대하 16장 9절 상반절 말씀 준비했어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역대하 16장 9절 상반절 말씀 아멘. 이 말씀의 배경이요, 선지자 하나니가 아사왕에게 전한 책망 가운데 나오는 대사입니다. 아사왕이 초기에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큰 승리를 많이 경험했던 왕이었답니다. 그런데 이 말년에 북이스라엘과의 갈등 속에서 하나님보다 베나닷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나를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했느냐, 이렇게 하나님을 통해서 이 말씀을 전하신 거죠.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왜 나를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했어, 이런 안타까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담긴 말씀.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역대하 16장 9절 상반절 말씀 아멘. 그래요. 하나님께서 완벽한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을 찾으신다는 놀라운 약속이 녹아져 있는데, 이 전심이라는 것이 실수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께 향해 있는 것을 의미하니까, 행여나 우리의 방향이 잘못되어 있다면 지금 방향을 하나님께로 고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세상이 불안하고 앞길이 보이지 않을수록 하나님은 전심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능력을 베푸십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눈이 온 땅을 두루 살피고 계십니다. 퀴즈를 낼 때나 뭘 할 때 저요 애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손을 들고 자기를 봐달라고. 우리 그렇게 해볼까요?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저요 이렇게.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역대하 16장 9절 상반절 말씀 아멘.

네, 크리스찬 연예인들이 있어요. 사도행전 29장 연예인 합창단이라는 팀인데 그 팀의 찬양이었어요.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뭐 노사연 권사님이라든지 뭐 이무성 선생님이라든지 뭐 그 외 우리가 얼굴을 보면 아 저분이 세상에 연예인 합창단이셨구나 하는 분들이 다 소속되어 있는 그런 합창팀의 찬양이었습니다. 태산을 넘어 홈곡에 가도 들으셨어요. 이렇게 분야 곳곳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께서 소속된 곳에 예, 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계신가요? 우리의 색깔을 분명히 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의 한 말씀도 받아가시고 출석 체크도 하시고 여러분의 얘기도 보내주십시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우물정 누르시고 0153번으로 한 말씀 이렇게 보내주시면 말씀 카드 받으실 수 있고요. 또 출석 체크 통해서 이 시간 함께하고 계심을 알려주세요. 우물정 0153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랑했더란 걸어주시고 함께해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립니다. 기능성 속옷의 명가 믿음의 기업 주식회사 아로마라이프 기능성 스포츠 양말, 대한 명인이 만드는 명품 떡갈비 송정 떡갈비 식사권,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 마사지기, 11가지 귀한 재료로 정성을 담아 끓인 남동풍 쌍화차, 유기농 건강음료 전문기업 참든 건강과학에서 건강즙을, 코에이 쇼핑 대리점의 샤워헤드와 필터를, 믿음도 체력도 업 GDFC 골든딜라이트 풋볼 클럽 풋살장 이용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사연 참여 바랍니다. 7238님 오셨어요. 네, 2061님 반갑습니다. 1302님 오셨고 5503님 한 말씀, 또 9986님 반갑습니다. 5226님 또 1806님 0115님 9986님 9992님 오셨고요. 7978님 또 6481님 1667님 9191님 오셨고 9992님도 0691님도 오셨습니다. 5226님은 지난 상반기 매일 아침을 함께 은혜 속에 이렇게 살아올 수 있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 달에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것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길 소망해요. 라고 이렇게 고백하셨고요. 7916님, 0691님, 또 8918님 오늘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7월도 주님의 은혜로 거하는 하루하루 되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주셨고요. 또 7356님 한 말씀 주시고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반년을 주님과 함께 살아내고 또다시 반년 앞에 서 있습니다. 사랑했드란 그리고 진행해 주시는 목사님들 조미숙 PD님 함께해 줘서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월광교회 송남종 집사님께서 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감사해요. 4593님 또 0642님 2841님 또 3781님 한 말씀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0691님은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외면하시면 저는 죽습니다. 라고 이렇게 간절한 마음. 하나님의 눈이 이미 0691님을 향해 있습니다. 예. 5950님 또 8968님께서도 한 말씀 이렇게 주셨어요. 0014님께서도 삼행시 선물이 아직 도착 안 했다고요? 어? 그래요? 일단 보낸다고 모든 분들이 선물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당첨 문자가 문자 메시지로 가게끔 되어 있거든요. 당첨 문자 받으셨다면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7511님 한 말씀 이렇게 주셨어요. 자, 오늘의 한 말씀 역대하 16장 9절 상반절,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역대하 16장 9절 상반절 말씀.

아멘. 오늘 2026년의 상반기를 마무리하면서 이 찬양 함께 여러분과 부르고 싶어요. 은혜로다.

0: 여수아 프로젝트. 네,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고 계시는 광주 영천교회 윤종원 목사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목사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1: 네, 잘 지내셨어요? 날씨가 네. 점점 더워지죠?
0: 그러게요. 목사님 벌써 오늘이 6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1: 와, 왜 이렇게 빨라요? 아니, 정말.
0: 그러니까요.
1: 너무 시간이 그냥 막 날아가는 화살 같아요.
0: 네. 아, 목사님께 이번 상반기는 어떤 상반기였어요? 감사의 제목도 나눠주시고요.
1: 네, 감사할 게 참 많죠. 물론 어렵고 그리고 기도도 지금 여전히 해야 할 여러 문제들이 있지만 돌아보니까 그 모든 문제 속에서 주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사랑을 더 알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 것 같아요. 지난주에는 이제 교회에서 상반기 결산 금요기도회를 하고 주일날에는 제가 또 새신자 이번에 오신 분들 새가족 환영회도 했는데요. 이 모든 걸 돌아보면서 영혼 구원 하나님께로 한 영혼이 더 나오는 것만큼 가장 귀한 감사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봤어요.
0: 네. 오, 상반기를 전도로 잘 마무리하셨네요, 목사님은.
1: 아, 네. 물론 더 쉬는 것인지 하반기에도 결실을 거두겠죠.
0: 네.
1: 예, 그 마음 또 우리 자신도 더 주님과 성숙한 믿음으로 자라가는 것도 필요할 거고요.
0: 네, 그래요. 아, 감사 제목들이 참 많을 것 같아요. 목사님은 영혼 구원으로
1: 네. 네,
0: 첫 번째 감사 제목을 정하셨고 여러분은 어떤 감사의 제목이 있으세요? 찬양이 흐르는 동안 나의 6개월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을 올려드리고 기도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에베네셀 나의 가는 길 찬양 흐릅니다. 이 찬양 속에 여러분의 감사의 고백을 올려보십시오.

0: 아멘, 아멘. 지금까지 에벤에셀 나아가는 길 히즈워십의 찬양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목사님, 찬양이 너무 좋죠?
1: 네, 들으면 늘 주님의 그 선하심과 사랑을 더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0: 네, 함께 해주신 에벤에셀의 하나님, 또 임마누엘 하나님, 또 앞으로 인도하실 여호와일의 하나님,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1: 아멘.
0: 삶의 우리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은 이렇게 함께 하시더라고요. 특별히 목사님과 나눌 오늘 시편 23편의 말씀도 그렇잖아요.
1: 맞습니다.
0: 네, 목사님 오늘은?
1: 예, 시편 23편 6절 말씀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우리 방송사 애청자 여러분,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요, 참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났을까, 그런 걱정 속에서 또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그런 마음들이 들 때 있죠. 질병, 그리고 염려, 또 과거의 상처, 그런 아픔들이 마치 우리를 계속 뒤쫓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오늘 아주 놀라운 고백을 우리 시편 23편 6절에서 우리에게 전합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여러분, 이 따른다는 말은 끝까지 뒤쫓다, 추격하다, 끝까지 따라오신다는 그런 의미죠. 즉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늘 가까이 하고 있고 우리를 뒤쫓고 있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바로 성도는 늘 거기에서 끊일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준 겁니다. 예, 맞아요. 우리는 복을 구걸하는 자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것이 늘 우리를 따르는 그런 복된 자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여러분 이건 뭘까요? 우리 일이 잘 풀리고 우리가 건강을 회복하고 또 자녀나 가정이 잘 되면 하나님이 선하시고, 만약 반대로 그 뜻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선하지 않으신 걸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늘 선하십니다. 여러분, 다윗을 한번 볼까요? 다윗의 삶에도 평탄한 길만 있었던 게 결코 아니죠. 사울에게 쫓겨서 늘 죽음의 위협에 놓이기도 했었고, 광야에서 피해야 했고, 또 심지어는 아들 압살롬의 반란도, 그 반역도 경험했습니다. 왕궁에서도 하나님을 만났지만 그 도망자의 피난길에서도 하나님은 늘 함께 하셨죠. 다윗은 내 형편이 좋으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를 따른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평생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좋은 날에도, 힘든 날에도, 성공의 날에도, 눈물이 나는 날에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자신을 따랐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 그건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심은 바로 우리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고난이 없다는 것도 결코 아니죠. 고난의 골짜기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형들에게 버림받았고 억울하게 옥살이도 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하나님이 선하신가? 우리는 의심할만도 하지요.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그 모든 것에서 형통했다. 심지어 감옥 속에서도 형통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이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뿐만 아니라 그 요셉은 나중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나니. 맞습니다. 그 고통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 수 없었죠. 원망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 모든 일들이 나중에 많은 백성을 생명 가운데 구원하는 놀라운 쓰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졌던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겠죠. 내 형편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주님의 선하심. 그래서 우리는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고백하고 그 선하심으로 인해 다시 힘을 낼 수 있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아도 선한 목자이신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면 우리는 형통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따른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의 인자하심은 헤세드,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잘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때로는 주님 잘못해도 넘어지고 또 우리가 포기하고 싶어도 하나님은 언약을 따라서 우리를 한결같이 붙들어주십니다. 바로 그 사랑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내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아, 하나님이 내게서 멀어진 것 같아 라고 얘기할 때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성령으로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완전해서 하나님께 붙들린 게 결코 아니죠.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넘어졌을 때라도 절망 속에 머물러서는 결코 안 됩니다. 나는 끝났어. 그게 아니라 주님, 나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그 선하심과 그리고 그 인자하신 그 영원하신 사랑,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다시 일으켜 주십시오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정죄가 아니라 진실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신실한 사랑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이미 십자가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다윗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원한 집에 살겠다, 그 고백을 나타냅니다. 다윗의 소망은 왕궁도 왕자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참된 소망은 여호와의 집이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거죠. 맞아요. 성도는 이 땅에서 잠시 머물지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 집을 향해 가는 순례자, 나그네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성공도 그리고 현재의 고난도 전부가 아니죠.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가 되시니까요. 영원한 하늘의 집, 우리 주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오늘을 이 땅에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살고 있기 때문이죠. 아무리 작은 집에 살아도, 우리의 삶의 조건이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집에 속한 사람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천국 시민권을 결코 빼앗을 수 없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에 있는 나의 처지나 환경, 어려움에 함몰되지 말아야 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 뒤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뒤따르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살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혹시 오늘 삶의 골짜기에서 어려운 부분을 지나고 계시면 계십니까? 형편만 보지 마십시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가를 바라보십시오. 혹시 죄와 실패 때문에
낙심한 분.

0: 계십니까? 내 감정만 보지 마십시오. 십자가의 은혜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바라보십시오. 미래가 두렵고 불안하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겐 영원한 아버지의 집이 있습니다. 오늘도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결코 우리를 놓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오늘 믿음으로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말씀이 저와 우리 모든 애청자분들의 고백이 되어서 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온 일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아멘.

0: 그 위라클 유튜버 박위 형제 있잖아요. 네네. 아내예요.
1: 아 그렇군요.
0: 예, 그리고 시크릿의 멤버이기도 하죠. 지은 네. 자매. 그런데 이 자매의 고백이기 때문에 요한은 나의 목자신이 이 고백이 더 귀하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1: 그렇군요. 네. 네.
0: 참 맑은 영혼의 자매인데 아, 오늘 시편 23편 함께 했습니다. 사실 서머 스페셜을 앞두고 오늘 말씀 시편 23편 5절까지 마무리를 하고 이제 8주 후에 목사님은 만나 뵙게 될 거예요.
1: 네.
0: 자, 목사님, 우리 방송 가족들 또 선물은 드려야죠.
1: 네. 자, 퀴즈 네. 나갑니다.
0: 퀴즈 주세요.
1: 오늘 시편 23편 6절에서 다윗이 내 평생에 반드시 나를 따르리라고 고백한 것은 무엇입니까? 1번 부와 성공, 2번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3번 세상의 명예와 사람들의 칭찬. 다시요. 시편 23편 6절에서 다윗이 내 평생에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라고 고백한 것이 무엇입니까? 1번 부와 성공, 2번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3번 세상의 명예와 사람들의 칭찬. 뭘까요?
0: 네, 뭘까요? 정답 주세요. 우물정 누르시고 0153번 우물정 누르시고 0153번으로 정답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퀴즈 주시죠.
1: 네, 오늘 시편 23편 6절에서 다윗이 내 평생에 반드시 나를 따르니라고 고백한 것은 무엇입니까? 1번 부와 성공, 2번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3번 세상의 명예와 사람들의 칭찬.
0: 제가 보니까 다 갖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은데.
1: 아,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거죠. 그게 있으면 모든 것을 다 만족할 수 있으니까요.
0: 네. 예. 따라온대요. 네. 우리가 요 하나님을 잘 따라가면 나머지 것들은 따라온대요. 우물정 누르시고 0153번으로 정답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목사님 오늘의 한 말씀.
1: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역대하 19장 6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0: 네, 역대하 16장 9절 상반절 말씀 우물정 누르시고 0153번으로 한 말씀 이렇게 보내주시면 오늘의 말씀 카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찬양이 부르의 명곡이잖아요.
1: 그럼요.
0: 정말 다양한 버전으로 부르기도 하시고 연주하기도 하는데 이번에 트럼본 연주를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1: 아, 네.
0: 지금 흐르고 있죠. 트럼본 연주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1부 끝 찬양으로 전해드리고요. 잠시 후 2부에 다시 올게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북한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대전 동서남북교회 한의수 목사님의 기도입니다.
1: 탈북민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교회들을 세우시며 주의 백성들을 돌보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살고 있는 탈북민들을 섬기는 교회들이 있어 감사합니다. 복음으로 무장하고 인내하며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많은 탈북민들이 구원받고 천국 백성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땅으로 부르시어 영원 구원의 소명을 받은 탈북민 사역자들이 있어 감사합니다. 구원의 감격과 한 영혼 한 영혼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같은 탈북민들을 주님의 심장으로 품게 하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어려움도 있겠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복음 통일의 밑거름이 되게 하옵소서. 이 땅으로 들어옮겨 주신 탈북민 성도들이 있어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을 고향에서 옮기시듯,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지시듯 수많은 탈북민들을 하나님의 섭리 속에 예배의 자리로 이끄시옵소서. 예배의 감격이 회복되며 첫사랑이 뜨거워지게 하옵소서. 하여 탈북민 교회들이 더 많이 세워지게 하시고 다시금 북한에 세워질 교회의 시작과 토대가 되게 하옵소서. 복음의 빚진 자로서 북한 복음 통일의 마중물들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옵소서.

0: 지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북한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대전 동서남북교회 한이수 목사님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창사 70주년을 맞는 극동방송에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찾습니다. 1956년부터 지금까지 쉼없이 오직 복음만을 전해온 극동방송. 이 전파는 누군가에게는 절망의 끝에서 들려온 한 줄기 위로였고, 누군가에게는 막힌 길 앞에서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라디오 너머로 들려온 말씀 한 구절이 삶을 바꾸고, 죽음 같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게 한 찬양 한 곡이 있었습니다. 그 은혜의 순간을 이제 함께 나눠주십시오. 극동방송에서는 창사 70주년 기념 청취자 수기 공모전을 진행합니다. 접수는 7월 24일 금요일까지, 분량은 A4용지 2장 내외로 이메일과 우편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수상작은 단행본으로 출간되며 최신 휴대폰과 태블릿 PC 등 풍성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수기 공모전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을 문자로 받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수기라고 보내주시면 자세한 내용을 문자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을 사랑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0: 아멘. 부흥이 쓰리라로 사랑이 들어간 이 부문을 열었습니다. 네. 부흥이 쓰리라 왜 이 찬양을 들었을까? 여러분 궁금하시죠? 목사님 궁금하시죠?
1: 그렇죠.
0: 네. 이 땅의 부흥을 위해서 귀하게 일하고 계신 한 분과의 전화 연결을 하려고 합니다. 한 교회의 부흥도 중요하지만 지역교회가 하나 돼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은 더욱 아름다운 간증이 아닐까 싶습니다. 7월에 광산구 교회들이 모여서 은혜로운 집회가 지금 준비되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광산구 기독교 교단협의회 회장이신 순복음뿌리교회 조광수 목사님을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 네. 반갑습니다.
1: 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2: 예예. 예, 목사님 반갑습니다.
0: 네. 예, 예. 성도님들과 인사도 나누시고요. 극동방송 예, 가족들. 예.
2: 늘 가정에서 또 사업회에서 또 차량 안에서 극동방송 93.1을 틀어놓고 계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0: 네.
2: 여러분이 바로 복음의 특공대이시며 용사이십니다. 주의 이름으로 평안을 빕니다. 샬롬.
0: 특공대라는 표현이 야, 너무 마음에 그쵸. 드는데요. 맞습니다. 복음의 특공대.
2: 예, 예.
0: 목사님 회장 취임도 축하드리고 이번에 귀한 사역도 진행하신다고요. 먼저 이번에 열게 되신 연합

0: 한양 간증집회 어떤 취지로 준비하게 되셨는지요?
1: 네, 광산 우리 교협이 벌써 39년의 역사를 가졌습니다.
2: 네.
1: 그 가운데 제가 이번에 재선 회장이 되었습니다. 6년 전에 회장을 하고
0: 네.
1: 또 회장을 맡게 되는 초유의 역사 사건이 일어났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힘을 얻어서 나의 빛 예수라는 주제로 1년 동안 교회가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다시 한번 우리 교회의 본 모습으로 돌아가서 주의 영광의 밑거름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이번 또 집회를 통하여서 삶의 신앙의 간증들 특히 평신도들의 간증 또 찬양하는 우리 평신도들의 아름다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마음 그걸 모아서 이번 모든 집회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2: 아, 그렇군요. 목사님 네. 광산구에 약 370여 개의 교회와 또 12만여 성도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이 많은 교회들이 함께 연합한다는 것이 정말 쉽지는 않을 텐데요. 또는 어떤 영적 의미를 갖는 걸까요?
1: 네, 솔직히 최근 들어 연합사업이 참 힘듭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유가 됐든 우리가 다 나의 부족함이고 우리 교회들이 해결해야 할 것들이라고 봅니다. 그리할지라도 우리가 작은 불꽃 하나 큰 불을 일으키듯
0: 아멘.
1: 다시 한번 모였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입니다.
2: 예.
1: 우리가 모여 부르짖었던 시청 앞이 있고요. 5.18 민주광장 앞에 모였던 우리들의 기도했던 모습들이 성령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서 그 빈자리들이 지금 사탄들이나 또 이단들이 파고드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큰 영적인 의미를 일으키는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0: 네. 한국교회가 가장 회복해야 할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목사님?
1: 예,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자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3년 동안 공생애를 보면은 어떻게 보면 간단합니다. 배고픈 자들에게 빵을 주셨고 병든 자 찾아가 고쳐주셨고 죽은 자 찾아가 또 살리셨고 버림받는 자 찾아가 위로하셨고 진정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면은 예수님 하셨던 그대로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큰 걸 바라지 아니하고 주의 이름으로 모이고 주의 이름으로 함께하고 빨리 주님이 먼저 앞장서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하는 그것이 바로 회복운동의 기초가 돼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부족한 종 생각합니다.
2: 네. 예, 목사님 이번에 집회를 앞두고 또 강사 섭외에 신경을 많이 쓰셨을 텐데
1: 예.
2: 어떤 분들이 오시는지 좀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1: 예, 벌써 은혜가 넘치는데요. 감동이 일어났습니다. 원래는 다른 분을 모시기로 하고 우리 목사님들, 이모 목사님들이 준비를 하셨어요.
2: 네.
1: 그런데 그분이 여기를 못 오겠다고 갑자기 연락이 온 거예요.
0: 아니, 못 예. 오신다는 그분 누구예요?
1: 말 안 해요. 그래서 도저히 이제 그러다가 다음 강사를 모셔야겠다는 분 때문에 참 이제 기도거리가 된 거죠.
2: 네.
1: 그러다가 이제 방송을 보는 가운데 아니 이 신현준 집사님이 참 그 순수하게 복음을 전하고 또 이 사이를 보는 거예요.
0: 탤런트 예. 신현준 집사님.
1: 예예. 예. 그래서 이번 매니저를 제가 알게 돼가지고 전화를 했죠. 뭐
0: 네.
1: 이제 무대보로 전화를 해서 그냥 한번 모시고 싶다. 광주에 한번 와주면 얼마나 좋겠느냐.
2: 네.
1: 그랬더니 이제 매니저가 한번 알아보겠다 했는데 개런티나 또 시간이나 여러 것들이 도저히 지금 우리 형편과는 맞지를 않는 겁니다.
2: 네.
1: 그래서 이제 전화가 와서 도저히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포기하고 있는데 한 10분 있다 다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그 매니저 하시는 말, 조 팀장님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신현주 안수집사님께서 목사님 하라는 대로 해라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뭐 생각지 않는 개런티하고 생각지 않는 그 다음날 새벽에 촬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시겠다 해서 이렇게 간증 집회를 모시게 되었고요. 또 우리 수석 부회장님이신 이종필 목사님께서 간증과 찬양이 함께하여 이번에 한번 멋있게 한번 준비해 보십시다 이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또 부산에서 사역 중이신 우리 임유리 집사님을 색소폰 찬양으로 또 모시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입니다.
2: 네.
0: 찬양과 간증이 함께하는 집회라서 더욱 풍성할 것 같은데 어떤 은혜를 기대하고 계세요?
1: 예. 교회가 어려운 이때 광주와 특히 우리 이제 광산구에서 붕의 물결을 한번 일으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특히나 송정중앙교회가 최근에 정말 교회가 급성장하고 또 김정렬 목사님 모셔서 여러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곳에 우리가 함께 자리를 또 제공해 주셨고 또 그곳에 3,500

0: 900석이란 그 빈자리를 누군가는 채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믿음의 우리 크리스찬 식구들이 한번 모여서 한번 다시 성령 운동을 일으키는 큰 밑거름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 예. 아멘, 아멘.
2: 예, 목사님께서 광성교회 있는 여러 교회들을 바라보실 때 가장 큰 감사 제목이 있을 것 같아요.
0: 예, 예. 우리는 광성구 하면 젊은 인구가 많습니다. 42.8세인가 제가 알기로는 네. 그렇게 젊습니다. 그리고 생산의 도시고 젊은 비전이 보이는 곳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이제 옥토밭이 준비되었다고 저는 늘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곳에 알차고 튼튼하고 크고 아름다운 씨앗을 심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기도하고 물을 주고 열매를 거두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광산구에게 큰 감사의 제목들이 앞으로 쏟아 나올 줄 믿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1: 네, 그럼 반대로 가장 많이 기도하게 되는 영역이 있다면 어떤 부분인가요?
0: 네, 연합사업의 가장 힘든 부분들이 교회가 세상과 같이 이기적으로 지금 변하고 있지 않나 그런 좀 우려를 합니다. 네. 특히 모이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끼리, 우리끼리만, 이런 우리 교회만 이런 것들이 너무 좀 지나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세상이 그리하니까 나도 그리한다가 아니라 세상이 그리할지라도 우리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연합하고 함께하는 것, 이것이 우선 우리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바라는 소망입니다.
2: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참 연합이 쉽지가 않아요. 예, 예.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교회들이 함께 협력하면 정말 큰 변화, 주님께 주신 놀라운 또 은혜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겠죠. 목사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진정한 연합이란 무엇일까요?
0: 예, 우선 자립이 돼야 합니다. 특히 우리 광산구의 376교 교회가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또 세상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2: 네.
0: 매이지 말고 나눌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만이 목회 사역을 감당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을 들고요. 목회자들이 특히나 가정 사역도 지금 힘듭니다. 가정도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미자리 교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우선 목회자들끼리 서로 공유하고 자립할 수 있는 방법들을 나누고요. 저 같은 경우도 우선 제가 이제 복지 분야 쪽으로 40년 가까이 해왔기 때문에 그런 분야를 오픈해서 주변의 교회들에 자립하는데 큰 힘이 안 되더라도 조그만 밑거름이 되어서 함께하는 그런 마음으로 진정한 연합을 이루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 네, 아멘. 광산구 기독교 교단협의회에서 준비하고 계신 연합찬양 간증집회 기도 제목 있으신가요?
0: 네, 있습니다. 한 번만 보여주십시오.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옛날처럼 연합성이 하면 교회들이 전부 예배를 폐하고 모여서 함께 부흥을 했던 그때를 기억하는 분들 계실 겁니다. 전쟁 후 1953년 전쟁이 머물이 마치고 난 다음에 정말 곳곳 지역들이 우리 광주공원에서 모여서 기도운동이 일어나서 이 광주가 기도의 성지가 되지 않았습니까? 부활절 시청 앞에서 성탄절날 5.18 광장에 모여서 기도했던 분들 어디 계십니까? 한 번만 다시 성령의 불길로 모여주시길 간절히 좀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한번 모여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의 기적을 체험해 보시는 이번 집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 제목으로 부탁드립니다.
2: 예, 지금 방송을 들으시고 또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이 아 이번 집회에 좀 참석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신 분 계실 것 같은데요. 자,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 어떤 마음으로 오시면 좋겠습니까, 목사님? 예.
0: 편안한 마음으로 작은 밑거름이 되어야겠다는 마음으로 마음과 시간을 주님께 드리겠다는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내 교회, 자기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라는 공동체의 마음으로 오셔서 저녁 7시 송정중앙교회에서 함께 울부짖고 또 간증으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 네, 이번 집회를 통해서 광산구와 이 광주 땅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시길 기대하십니까?
0: 네. 우리 광산구에 376교 교회가 있고요. 광주 전체 1760 교회가 있습니다. 다 예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고 예수 이름으로 모입니다. 하나가 되게 해요. 교회 이름이 아니라 예수 이름 안에 한번 모여 다시 한번 일어나십시다. 교회들이 세상의 염려가 아니라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이번 집회를 통하여 다시 한번 성령의 불길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1: 아멘. 아, 아멘. 얼마나 기도로 준비하고 계신지 목사님께 영적인 에너지가 저희에게 그렇죠. 고스란히 전달이 됩니다.
2: 말씀하실 때 오. 전달이 돼요.

0: 그러니까 힘이 납니다. 목사님 일정 안내를 다시 한번 할게요. 언제 네. 어디서 열리는지 또 몇 시인지 알려주세요. 구체적으로.
1: 네. 7월 12일 날 주일입니다. 주일 오후 7시에 요새 저녁 예배 드리는 교회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녁 7시로 시간을 잡아서 김정열 목사님이 시무하시는 송정중앙교회 3,500석을 마음껏 열어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 번만 참여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0: 네, 7월 12일 주일 저녁 7시입니다. 그리고 네. 강사가 누구시라고요? 간증은? 네.
1: 여러분 인기 좋은 우리 신현준 배우 여의도 침례교회 안수 집사님이시고요. 또 우리 찬양은 임유리 우리 색소폰 집사님께서 오셔서 찬양과 간증으로 함께 하모니를 이룰 것입니다.
2: 예.
0: 끝으로 극동방송 애청자님들, 성도님들을 초청해 주십시오.
1: 예. 이 방송을 청취하는 모든 분들이 바로 극동방송의 용사 아닙니까? 이제 그 용사들이 제가 알기로 한 만 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한번 참여해 주십시오. 우리를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니까 예수 안에 한번 다시 한번 일어서게요. 기회를 주십시오.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우리 광산구 교단협의 목사님들에게 용기를 주십시오. 그것은 바로 모여주시고 최선방에 계신 여러분이 앞장서 주심으로 하나님의 큰 기적이 일어날 걸로 믿습니다. 네. 아멘이고 아멘. 화이팅입니다.
0: 네, 광산구 아니고 뭐 남구, 서구, 북구 어디서든 와도 되지요?
1: 네, 환영합니다.
0: 광산구뿐만 아니라 모두가 함께 모이는 겁니다. 네, 지금까지 광산구 기독교 교단협의회 회장이신 순복음 뿌리기회 조광수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1: 네, 감사합니다. 힘내겠습니다.
2: 네, 목사님 고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 평안하세요. 네, 네.
0: 목사님, 이 색소포니스트가 지금 임유리 집사님의 그 연주예요.
2: 아, 그렇군요.
0: 바로 임유리 집사님이십니다. 색소폰 연주로 실로 한번 들어보시죠.

0: 네, 스튜디오에서 라이브로 했던 것을 제가 보내드렸어요.
1: 아, 그래요? 예. 예. 아, 은혜가 아주 넘치네요.
0: 그러니까요. 그런데 주님을 향한

0: 선함이 가득한 분이셨습니다. 네. 예. 여성 색소포니스트들이 이 세대 분들이 그렇게 흔하지는 않으신데 지금 정말 멋진 활약을 하고 계신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또 오셔서 공연을 한다 하시니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신현준 집사님의 그 신앙은 예, 뭐 말할 필요가 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분이시고 광산구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7월 12일이니까요. 광산구뿐만 아니라 다른 구에서도 오셔도 된다라고 했으니까 혹시나 그런 은혜를 사모하는 분이 계시다면 예,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아, 목사님이 이제 퀴즈 정답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퀴즈 한번 주시고 정답 알려주세요.
1: 네. 시편 23편 6절에서 다윗이 내 평생에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라고 고백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 정답은 2번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죠. 하나님의 선하심 토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을 이루어가시고 또 인자하심 헤세드, 언약에 따른 영원하신 성실하신 사랑, 바로 그 사랑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늘 있다는 것을 다윗은 자신의 삶의 경험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6월을 오늘 마지막 날이긴 한데요, 이제 새로운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에 우리가 휘둘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의 일평생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로 돌보시기 때문 아닐까요? 여러분 모두가 이 말씀 속에서 새로운 하반기를 주님의 말씀 뜻 가운데 온전히 살아내시기를 소망합니다.
0: 네. 그래요. 많은 분들께서 지금 정답 주시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셨어요. 좀 만나볼까요? 5591님 정답 주시면서.
1: 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습니다. 라고 또 보내주셨네요. 예. 지금까지도 그렇게 우리가 또 살아왔죠. 네.
0: 그리고 4295님 정답이십니다.
1: 네. 하나님과 선하심과 인자하심 보내주셨고요. 네.
0: 1459님도 정답. 또 5216님 하나님의 선하심 인자하심을 따르리니 따르시겠다는 결단을 보내주셨어요.
1: 네. 우리 쫓아오시죠. 은혜의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정답 2번이요 라고 네. 보내주셨네요.
0: 6217님.
1: 네. 2번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같이 또 보내주셨어요.
0: 네. 그리고 8918님 또 18님, 8968님. 어머, 번호가.
1: 그래요, 비슷하네요.
0: 그러니까, 와, 이러기도 쉽지 않은데. 와, 재밌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목사님의 은혜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라고 하셨고요. 6925님이 정답은 2번.
1: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십니다. 언제까지나 좋은 곳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네, 보내주셨어요. 네,
0: 그래요. 8053님은.
1: 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크옵니다. 이렇게 네, 보내주셨네요.
0: 큰 은혜가 온다라고. 네. 6276님은.
1: 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운동하는 길인데요. 잘 듣고 있고요. 오늘도 그것을 기대합니다. 예, 정답 잘 보내주셨습니다.
0: 네. 7820님.
1: 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평생 나를 따르니니 평생을 함께하여 주실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네. 보내주셨습니다.
0: 그리고 2199님.
1: 예, 이 말씀을 구역 모임에서 식구들과 함께 늘 암송하신답니다. 매주 말씀을 뜻깊게 그 풀어준 책에 감사해 또 고백을 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네,
0: 1162님 또 7982님.
1: 예,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 정답 하늘 보냅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0: 그리고 네, 6046님께서도 정답 주셨습니다. 아, 많은 분들께서 퀴즈 정답 주시고 또 한 말씀도 청해 오고 계신데요. 한 말씀은 지금 가고 있죠. 그리고 오늘이 서머 스페셜이 다음 주부터 시작이 되면서 목사님 8주간 이제 방학에 들어가거든요.
1: 그렇죠. 두 달 동안.
0: 네.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1: 네. 상반기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만나서 말씀 나누고 교제할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하고요. 또 뜨거운 7, 8월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또 모든 사역 잘 마치고 우리가 또 9월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늘 평안하시고 강건하십시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0: 국윤종 교수님의 찬양의 심포니 흐르고 있습니다. 이 찬양 전해드리면서 윤종원 목사님 보내드릴게요. 목사님 무더운 여름 잘 나시고 뵙겠습니다.
1: 네, 건강하십시오.

네, 오늘 6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상반기를 잘 마무리하는 오늘 하루 되시길, 그리고 뜨겁게 주님을 찬양하고 사랑하는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생명의 소리를 전하는 광주 극동방송입니다.
2: 말씀의 보화. 말씀의 보화. 오늘 이 시간은 광주 북구 죽봉대로에 위치한 광주 세안교회 김정진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하십니다. 오늘은 호세아서 7장 8절

오늘 말씀은 잃어버린 그리스도인의 힘입니다. 말씀이 호세아 7장이잖아요. 호세아는 구약의 소선지서 12권 중에서 한 권입니다. 그래서 이 소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죠.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두 나라가 나누어졌습니다. 북쪽이 열 지파 반, 남쪽이 한 지파 반 이렇게 되어 있죠. 이런 상황 속에서 북이스라엘은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기를 시작합니다. 그때에 이 호세아 선지자가 그들에게 강력하게 외치고 있죠. 호세아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의 전체의 역사를 놓고 본다면 앞쪽에 북이스라엘의 전반부 역사, 전반부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 이런 선지자를 통해 엘리야 선지자, 이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다면 이쪽 후반부 쪽으로 오면서는 누구를 통하여서 북이스라엘에 말씀하십니까? 호세아 선지자가 대표적이라 할 수가 있지요.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의 13대 왕조, 북이스라엘의 13대 왕조, 19명의 왕들 중에서 13번째 왕, 13대 왕이었던 여로보암 2세부터 시작하여서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바로 직전까지, 그때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부지런히 전하는 선지자가 호세아였습니다. 호세아는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사역한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2세 때까지만 해도, 여로보암 2세 때까지만 해도 나라가 최고로 번영을 이루고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경제적으로도 돈을 많이 버는 강성한 때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국가적으로는 아주 좋은 때였지만 백성들의 신앙을 본다면 거짓이, 그리고 부정이, 그리고 탐욕이, 그리고 우상숭배가 가득한 그런 세속적인 삶을 백성들과 왕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때에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백성들의 죄를 드러내고 너희가 이런 죄를 짓고 살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살다가는 큰일 나고 위험하니까 빨리 돌아와라, 그러면서 부지런히 외치게 되죠. 북이스라엘은 경제적으로 좋은 삶을 살았을 때에도, 여로보암 2세 때에도, 그 최고의 번성기 때에도 그들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이스라엘을 만드신 창조주, 그들의 아버지, 그들의 언약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래도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사니까 그들의 삶이 행복하다고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호세아는 전체적으로 14장, 14장까지 있는데 크게 두 부류로 나눕니다. 첫 번째 부류는 1장부터 3장까지. 이건 호세아 개인의 가정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백성들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그 백성을 심판하실 것, 그리고 하나님은 그래도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 이 메시지를 주는 게 한편이고요. 그 다음에 6장 이후로부터 쭉 보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얘기를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얼마나 많은 죄가 있든지 내가 반드시 심판하겠다는 말씀을 하시죠. 그 중에 6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영적 질병에 대하여서,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치료하시겠다라는 강한 하나님의 열망이 선포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이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데 반드시 치료하겠다, 이런 하나님의 열망을 선포하시죠. 그리고 나서 7장으로 넘어가면은 그런 하나님의 수고와 열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죄로 말미암아 절대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그런 죄악된 삶을 계속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의 그 열정과 열망이 수포로 돌아가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7장에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예를 쓰고 전달을 해도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의 백성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이 짓는 죄는 우상숭배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보면 지상에서 우리가 모르게 은밀하게 짓고 하나님 모르는 것 처럼, 하나님 모르실 거라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살고 말하고 살고 그 모든 하는 일들이 하나님은 낱낱이 알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없이 그들이 살아갔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다 살펴보고 계셨고 다 알고 계셨어요. 그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왕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어릿광대같이 살았습니다. 광대

는요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주려고 있는 거거든요. 이스라엘은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시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형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왕을 세워서 통치를 하셨습니다. 그러니 왕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도록 앞에서 이끄는 사람이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9명의 왕들 하나도 하나님 섬기고 살지 않습니다. 왕조가 9번 바뀌었어요. 그 9번 바뀌는 왕조가 바뀌면서도 어떤 왕조도 하나님 섬기고 살지 않습니다. 왕들은 어릿광대같이 살았어요. 광대들이 하는 일은 뭡니까?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오늘날 정치적인 용어로 표현한다면 포퓰리즘이죠. 사람들에게 인기 있으려고. 왕들이 사람들에게 인기 있으려고.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따끔하게 가르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자.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살아가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고 살자. 그러면서 왕이 앞에서 본을 보이면서 끌고 가야 할 위치가 왕의 위치거든요. 설령 하나님의 말씀을 어긋난 삶을 사는 이들에게는 따끔하게 가르치고 말씀으로 들어오도록 해야 하는 게 왕의 직책이거든요. 그런데 왕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포퓰리즘으로 살았어요. 광대로 산 거예요. 사람들이 보고 박수 쳐주고 좋아하면 그것으로 만족해하고 기쁘고 사는 거예요. 왕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겠습니까? 백성을 기쁘게 해야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대리 통치자였거든요. 그걸 못 해내고 산 것이

에베가 사라져버리는 북이스라엘,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지 않는 북이스라엘,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 힘을 잃어버렸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힘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입니다. 북이스라엘이 힘을 다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안 섬기고 사니까 힘이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보면은요, 한번 따라 합시다. 자신이 힘을 잃어버린 것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8절과 9절에 보니까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는 전병이로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 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이 다 빠져버리고 없다는 걸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떠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갑니다. 이것이 편하고 쉬웠어요. 예배도 사라버리고 제사도 사라져버리고 너무나 좋았어요. 그런데 자기에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푸둥푸둥 살이 찌고 기름기가 흐르고 그러면서 영적으로는 힘을 다 잃어버린다는 사실을 그들이 모르고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들이 이스라엘은요, 이방 민족들과 혼합되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혼합되었다는 얘기는 뭡니까? 처음에는요, 문화적으로 교류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하던 거 우리도 가져다가 그 습관 우리도 하고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금 더 혼합되는 건 뭡니까? 종교적인 혼합입니다. 그 종교적인 혼합은 뭡니까? 저들이 섬기는 신들 우리도 섬겨보자.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스를, 아스다롯을 다 섬기기 시작합니다. 곳곳에서. 그것만 혼합이 일어났습니까? 정치적인 혼합도 일어났습니다. 다른 나라들과 손잡고 서로 우호동맹을 맺고 그러고 살아갑니다. 하나님보다 그 나라를 더 의지하고 우리를 지켜주라고 굳게 약조하고 그러고 살아갑니다. 이런 삶이 그들과 완전히 혼탁하게 그들과 함께 혼잡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서 질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너희들이 힘이 빠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너희들은 그 힘이 빠진다는 것도 모르고 살고 있다. 여기 보면 어떻게 힘이 빠졌습니까?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한다. 이 백발이 무성하다는 얘기는 어떤 뜻입니까? 노인이 머리가 하얗게 많이 있을 때를 표현한 거예요. 성경에서 이 표현은 좋은 쪽으로 사용되고 나쁜 쪽으로도 사용돼요. 좋은 쪽으로 사용될 때는 머리에 하얀 백발은 지혜가 많은 거, 또 경험이 많은 거, 또 살아오면서 연륜이 묻어있는 거, 그래서 백발인 노인에게 가서 배워라 하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나쁜 쪽으로 이 말이 사용되어질 때는 어떤 뜻입니까? 몸이 쇠약해지고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의 모습을 표현할 때 이렇게 사용하거든요. 그러니 이스라엘이 국가가 멸망하고 무너질 날이 가까워왔는데도 그걸 전혀 모르더라 그 말이에요. 백발된 노인같이 백발이 무성한 상태가 되었는데 곧 죽을 날이 가까웠고 나라가 멸망할 날이 가까워왔는데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더라 그 말입니다. 어떤 거? 이방인들이 와서 자기 힘을 다 빼앗아 가버린 거 모르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취해서 세상의 문화와 같이 답습하고 세상 문화와 섞여서 살고 안 믿는 사람들이 이거 좋다고 해보면 우리도 같이 해보고 처음에는 문화를 섞고 그 다음에 경험을 섞고 그 다음에는 그들의 우상도 같이 그러면서 우리가 섞여 살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예배의 기쁨이 사라지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기도가 사라지고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예배하고 섬기는 삶이 무너져버려요. 봉사하고 섬기는 삶이 다 사라져버립니다. 저와 여러분의 힘의 원천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섬기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힘과 에너지를 받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그게 다 사라져버렸어요. 그런데도 자신들이 다 빼앗겨버렸어요. 혼탁한 삶을 살면서 오늘 여기 보면은 뭐라 합니까? 뒤집지 않는 전병이라고 얘기해요. 뒤집지 않는 전병. 이스라엘 사람들은 밖에 나가서 일을 하거나 외지에 나갈 때는 그릇을 안 갖고 가죠. 당연히 집에서는 후라이팬 같은 걸 하겠죠. 그러나 화덕, 집에는 화덕도 만들어 놓고 그러나 바깥에 나갈 때에는 평평한 돌을 찾습니다. 그리고 평평한 돌에다 놔두고 그 돌에다가 불을 지펴요. 나뭇가지를 올리고 불을 지펴요. 그러면 불이 막 타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타버린 걸 치워버리고 나면 평평한 돌만 남잖아요. 거기다 밀가루 반죽을 쑥 붓습니다. 그러면 거기가 딱 우리로 말하면 떡이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뒤집어줘야 됩니까? 안 뒤집어야 합니까? 뒤집어줘야죠. 근데 여기 보니까 안 뒤집었다 그래요. 안 뒤집은 뒤집지 않은 전병 같은 거.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뒤집고 가만 놔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밑에는

새까맣게 타고 위에는 안 익은 밀가루가 있겠죠. 이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위에도 못 먹고 밑에도 못 먹고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으로 빠져나가고 혼탁한 삶을 살잖아요. 그래도 언젠가 돌아와야 돼요. 뒤집어야 돼요. 내가 이렇게 살 수는 없다고 뒤집어야 되거든요. 근데 안 뒤집고 가만히 두잖아요. 가만히 그대로 두잖아요. 새까맣게 타져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런 삶이 됐어요. 그래도 자신들이 새까맣게 타진 걸 모르고 있다라고 말해요. 자신들이 힘이 다 잃어버렸어요. 그 전병을 누가 먹겠어요? 누가 돈 주고 사겠습니까? 그 전병은 이제 못 쓰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세상과 혼탁하게 섞여서 그렇게 살면서 문화를 섞고 종교를 섞고 정치를 섞고 하나님 백성 아닌 삶을 살다 보니까 그들에게 힘이 하나도 없어졌어요. 누가 그들을 쓰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철저하게 하나님이 우리의 힘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힘을 잃어버리고도, 예배를 잃어버리고도,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하고 사는 걸 잃어버리고도 내가 여전히 힘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건 착각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는 아무 힘도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그런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에게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예요. 그게 무기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절대 우리는 힘이 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 있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건지 알면 거기를 위하여서 우리가 전력하고 진력할 때 거기서 하나님의 힘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김동호 목사님 교회를 알잖아요. 숭익교회. 거기 보면은 그들이 처음에는요, 교회가 없으니까 교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학교 강당을 빌려가지고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2008년도에 그들이 큰 프로젝트를 선포했어요. 그건 뭡니까? 우리 교회가 건물 없는 예배당을 건축합시다. 이 프로젝트를 세운 거예요. 그건 뭡니까? 교인들이 건축원금하고 지금까지 모아놓은 돈이 200억이 되었어요. 그 200억을 가지고 건물 없는 교회를 짓자고 그렇게 선포하고 온 교인들이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런 계획을 세우고 나니까 이건 어디다 쓰냐? 이 돈 200억을 전부 다 탈북민들을 위해서 쓰고 해외에 교회를 세우는 데다 쓰고 이것을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을 살피는 데 씁시다 하고 온 교회가 똘똘 뭉친 거예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 거기에 사탄이 탁 역사합니다. 뭡니까? 그 대학교에서 더 이상 우리 학교 강단을 쓰지 마시오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여기저기서 무슨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무슨 얘기가 나오겠어요? 그러면 200억이 있으니까 건축합시다. 우리 교회 지읍시다 하겠지요. 교회 짓는 게 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지읍시다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큰 뜻을 세워놓고 이 프로젝트를 세워놓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가 아는데 이건 죄의 문제가 아니라 우선순위의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주의 일을 먼저 할 것인가? 내 안위부터 살필 것인가? 그래서 온 교인들과 당회가 모여서 기도하고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는 길바닥에서 예배를 드리기로. 여러분 그러면 어떠겠어요? 길바닥에서 우리는 예배 드릴 각오를 하자. 그리고 우리 이름을 높은 뜻 숭익교회라 하지 말고 우리 교회의 이름을 높은 뜻 광야교회라고 하자. 길바닥에서 예배 드리고. 그 정도까지 각오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주시겠습니까? 복을 주시겠습니까? 안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온 교인이 합심하여서 건물 없는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이 어디서 나올까요?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 드려 살 때 힘이 나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시고 거기에서 힘의 원천인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의 잃어버린 힘은 뭘까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신호를 교만 때문에 못 알아보는 그리스도인이 있더라고 말이에요. 오늘 북이스라엘 이야기예요. 북왕조가 지금 10절에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다.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도 않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로보암 2세 때는 그래도 국가가 번성하고 힘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우상 섬기고 하나님 떠난 삶을 살고 방백은 방백대로 제사장은 제사장대로 왕은 왕대로 하나님 없는 삶을 여전히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그 나라에서 등을 돌리셔버려요. 나라가 점점 약해지기 시작해요. 그런데도 그들은 그뿐입니까? 아람이 와서 집적되기 시작합니다. 그 뒤에 있는 아수르가 또 와서 집적되기 시작합니다. 나라가 여기저기서 한 입 먹어보고 저기서 한 입 뜯어먹고 하이에나가 동물들을 사냥하는 것처럼 여기서 한 입 저기서 한 입 뜯어먹었어요. 나라가 이런 위기 가운데 어려운 위기 가운데 생겼어요. 전쟁하고 지면은 보상금 내놓으라.

잡아라 그러고 많은 청년들을 잡아가고 많은 은금을 가져가고 경제적으로도 헐뜯음 당하고 체면도 헐뜯음 당하고 백성들도 고통을 당하고 국가는 먹고 살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르고 그런 상황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들이 교만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인을 여러 번 주어도 못 알아보더라 그 말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부지런히 말해도 못 알아봐요. 교만해버리면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이 사인을 주셔도 모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봅시다. 우리도 생각해봅시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인을 주시거든요. 사인을 줘요. 근데 교만하면 그 사인을 못 알아봐요. 내가 얼마나 지식이 많은데, 내가 얼마나 부자인데, 내가 얼마나 경험치가 많은데, 그러면서 자기를 믿고 자기 힘을 의지하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인이 와도 못 알아봅니다. 절대 못 알아봐요. 지금 내가 한참 사업에 재미있고, 내가 지금 한참 운동에 재미있고, 내가 지금 한참 돈 버는 거에 재미 붙였고, 내가 지금 한참 친구들과 노는데 재미가 있는데 하나님이 아무리 사인을 줘도 못 알아봅니다. 북이스라엘이 그랬어요. 근데 그 원인이 뭐냐? 교만 때문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란 말입니다. 교만 때문에. 이솝우화에 보면은요, 사슴 한 마리가 있어요. 물을 먹으러 우물에 딱 갔는데 우물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니까요, 뿔이 얼마나 멋있는지 사슴이. 뿔이 그냥 탁 나뭇가지처럼 뻗어가지고 두 뿔이 탁 웅장하게 있는데 자기가 물을 먹다 내려봐도 너무너무 멋있는 거예요. 이야, 참 멋있다. 짐승들 중에 이런 뿔을 갖고 있는 놈이 없어. 너무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딱 다리를 봤어요. 자기 다리를. 어떻게 그렇게 가늘고 볼품이 없는지. 아이고, 이놈은 다리 때문에 틀려버렸다 이러고 있었어요. 근데 부스럭 소리가 나고 사자가 옵니다. 사슴이 놀라서 팍 도망가고 튀는데요, 그 다리가, 그 가는 다리가 얼마나 빨리 달리든지 사슴에 피했어요. 다행이다 싶었는데 그만 나뭇가지에 뿔이 탁 걸려버린 거예요. 사자가 와서 사슴을 잡아먹습니다. 그때 죽기 전에 사슴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지금까지 욕만 하던 다리 덕분에 목숨을 구할 수 있었는데 지금까지 자랑으로 삼았던 뿔 때문에 나는 죽게 되었구나. 여러분, 이거는 이솝이 우리에게 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라고. 내 뿔이 제일 멋있다고 교만하지 말라고. 내 취미생활이 제일 멋있다고. 내가 갖고 있는 무엇인가가 최고라고. 내 지식이, 내 명예가, 내 경제적인 힘이, 여러분 그것이 최고라고 여기면 하나님 안 찾거든요. 하나님 없어도 되거든요. 그 교만함이 북이스라엘에게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수없이 사인을 보내요. 아람이 와서 뜯어먹고 아수르가 와서 공격해서 뜯어먹고 백성들은 빈폐해지고 가난해지고 수 없는 사인을 보냈는데도 교만하니까 그 사인을 보지 못하더라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절대로 교만하면 안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교만하지 맙시다. 예, 미국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그런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다른 죄는 손가락으로 다루시지만 교만은 팔을 걷어붙이고 다루신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교만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저는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수없이 얘기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 힘을 잃어버리는 건 뭡니까? 원수를 더 의지할 때 그래요. 하나님 말고. 예, 아수르가 이제 점점점 강해져 오기 시작하고요, 북이스라엘은 힘이 점점점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공격을 해와요. 그러니 이제 전쟁에서 우리는 지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힘적으로 밀리니까 북이스라엘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사신단을 꾸려서 보냅니다. 아수르에게 보내요. 그래서 적당히 합시다. 우리 항복입니다. 우리가 이만큼 이만큼 돈을 주고 이만큼 이만큼 사람을 포로로 줄 테니까 제발 멸망은 시키지 말고 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고 아수르한테 다 사신단을 보내더라 그 말이에요. 여기 본문에 보면 그러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원수를 더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편으로 사신단을 보냅니다. 어디에 보냅니까? 애굽에 보냅니다. 만약에 그렇게 했는데도 아수르가 안 받아주고 우리를 계속 공격하겠다 그러면 우리는 망하니까, 멸망하고 말 거니까 애굽에 또 사신단을 한편으로 보내놓은

거예요. 애굽 형님, 우리가 만약에 어려운 순간이 되면 즉시 군대를 내주고 우리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형님 잘 부탁합니다. 하고 가서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하나님보다도 그들의 원수를 더 의지하는 거예요. 이건 무슨 뜻입니까? 애굽은요, 끊임없이 북이스라엘을 먹어보려고 애를 쓰던 민족이에요. 아수르도 끊임없이 여기를 먹고 대양으로 진출하려는 야욕을 갖고 있는 나라예요. 자기들의 원수 국가예요. 근데 그 원수 국가에 가서 형님하고 사정하고 살더라 그 말이에요. 이건 뭡니까? 사자의 입을 벌려놓고 사자 입에다가 자신의 머리를 집어넣는 거예요. 며칠씩 굶은 사자의 입을 벌려놓고 머리를 집어넣고 형님 앞으로 잘 지낼 테니까 제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거냐 그 말이에요. 그러더라 그 말이에요. 힘들고 어려우면 누구를 찾아야 했습니까? 하나님을 찾아야겠죠. 전쟁이 일어나면 누구에게 도움을 구해야겠습니까? 하나님께 구했어야죠. 하나님으로 살아야 할 이스라엘이 하나님은 저기 어디로 멀리 보내버리고 주변에 있는 자기들의 원수들, 언제든지 자기를 잡아먹으려는 그 원수들한테 빌고 사정하고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정말 그러지 말고 살아라 그거지요. 그러니 어디가 힘이 있겠습니까? 그러고 사니 어디가 힘이 있겠어요? 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원수들한테 힘을 맡겨주니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힘을 잃어버린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보다 내 원수와 내 힘을 의지하고 사는 거니까 그러니 힘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삽시다. 할렐루야. 네 번째 보니까 왜 힘을 잃어버린가 봤더니 14절에 보십시오.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다.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같고 폐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했고 그들이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않았다. 그리고 곡식과 새 포도주 때문에 모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바라본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하나님 예배한다고 왔는데 예배가 아니더라 그 말이요. 곡식과 새 포도주 때문에, 그것 때문에 모이더라 그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오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 우리의 모든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내 예배를, 내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지금 올려드리고 있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그런 마음이어야 돼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열방과 민족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평생토록 살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마음이 돼야 되죠. 근데 그런 거 다 땡겨버리고 하나님을 성심으로 예배하려고 하지 않고 무엇이 먼저였는가? 거기 여기 보면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 때문에, 내가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이 나한테 먹을 걸 주니까, 내가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니까 난 그것 때문에 하나님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백성들의 마음속에 팽배했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실수가 없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부모를 진짜 효도하고 내 부모로 생각하지 않고 하, 저 영감탱이 왜 이렇게 안 죽은다냐, 만약에 그러고 있는 그 진심의 마음을 여러분이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 영감탱이가 죽어야 내가 재물을 물려받고 재산을 물려받는데 어째서 우리 아버지는 저렇게 오래 살까? 만약에 자식들이 그런다고 해봐요. 만약에 그 마음이 있는 자식이 있다면 부모가 마음이 어쩌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시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들인데 내가 하나님에게 바라는 것이 저분에게 갖고 있는 복, 저분이 갖고 있는 은혜, 막 이런 것만 나는 받고 싶지 나는 저분을 위한 삶은 없어요. 이 북이스라엘이 그런 삶을 살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내려다볼 때 저들의 마음에게는 성심으로 나를 예배하는 마음이 없더라 이렇게 얘기해버립니다. 그러니 너희가 무슨 힘이 있겠느냐, 나라가 멸망해버려도 너희가 무슨 힘으로 그걸 버텨내겠느냐. 결국 아수르에 의해서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멸망해버립니다. 아예 없어져버려요. 모든 남자들이 다 포로로 잡혀가버려요. 여기 여자들만 남겨놓습니다. 그리고 이 남겨놓은 여자들은 아수르가 다른 데에서 점령한 남자들을 데려다가 이 여자들과 강제 결혼을 시켜버려요. 강제 결혼. 그래서 거기서 태어난 애들이 다 이방인인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 시대 때 사마리아하고 유대인 관계가 안 좋은 게 그것 때문이에요. 너희가 어째 아브라함과 이삭의 자손이냐? 너희는 전부 다 이방인의 자손들이다. 너희는 개, 돼지다. 그러면서 절대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오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힘은 하나님으로부터지요.

0: 마지막으로는요, 결국은 조롱거리가 되어버리더라. 결국은 조롱거리가 돼요. 애굽이 도와주려고 올라왔어요. 그런데 아수르한테 져요. 그러니까 그냥 꽁무니 빼고 도망가 버려요. 자기들 나라 살려고. 그러니 아수르가 와서 마음껏 떡반죽 주무르도 이렇게 그냥 주물러버리고 나라를 없애버리죠. 결국은 멸망해버렸고요. 애굽이 조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으면 세상이 우리를 조롱할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진심으로 성심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우리도 교회도 이 나라도 하나님 떠나버리면 그런 삶을 살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성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우리의 힘의 근원이 여호와인 줄 절대로 잊지 마시고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말씀의 보화. 지금까지 광주 북구 죽봉대로 211번지에 위치한 광주 세안교회 김정진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62-526-7179 526국의 7179번 광주 세한교회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6월의 마지막 날 말씀 한 구절 나누며 시작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2장 50절 말씀인데요.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아멘. 사무엘하 22장은요, 다윗이 평생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드린 감사의 찬양입니다. 다윗은 사울의 추격과 수많은 전쟁, 여러 위기를 지나오는 동안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키시고 구원하셨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반석과 요새, 피난처로 찬양하면서 자신의 승리와 회복이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은혜였음을 선포하는 감사의 노래인데요. 그 중에서도 오늘의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께 받은 구원의 은혜를 모든 사람 앞에서 드러내겠다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다윗은 위대한 많은 업적을 이루었지만요, 결코 자신의 성공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렸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며 크고 작은 하나님의 은혜를 수없이 경험하곤 합니다. 때로는 그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고 잊을 때도 많지만요,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며 감사할 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 견고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도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향기가 드러나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참된 평안과 위로를 얻기 원하시는 분들은 기도 제목을 보내주세요. 문자샵 0153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우물정 0153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고요.

있고요. 카카오톡 참여는 무료입니다. 광주 극동방송 친구 추가하시고 기도사연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사연 기다리며 첫 찬양 함께 올려드릴게요. 박영희의 거룩하신 하나님.

0: 아멘. 주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이 시간, 소망의 기도는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위해 마음 모아 또 마음 다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문자샵 0153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0153번으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보내주시고요. 무료인 극동방송 어플과 카카오톡 광주 극동방송 통해서 기도 제목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오늘은 광주 남구 효우 1호에 위치한 그 은혜교회 신규식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네,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목사님.
1: 네.
0: 오늘 벌써 6월의 마지막 날이 됐습니다. 이렇게 돌아보니까 정말 많은 일도 있었고 또 기억나는 것도 있고 기억나지 않는 것도 있지만 돌아보니 결국 또 하나님의 은혜였고 또 감사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시작하면서요, 모든 소망의 가족분들 이 전반기를 감사로 잘 마무리하고 또 다가올 하반기를 기쁨과 기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첫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소망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구원 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도록

0: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1: 아멘.
0: 하나님, 우리는 주어진 환경과 또 때로는 고난과 문제 속에 살다 보면 거기에 파묻혀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보이지 않을 때도 참 많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몰라서 방황할 때도 참 많고, 무엇보다 연약한 우리의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아서 때로는 우리의 입술에서 원망과 불평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렇게 6개월이 지나고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그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며 또한 그 은혜 안에서 기쁨과 감사를 회복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이 시간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가지고 나아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문제보다 크시고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넘치도록 역사하시는 그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오늘도 이 시간에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아멘. 아, 목사님의 기도처럼 오늘도 우리가 소망을 기대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 만나볼게요. 0244번님. 북구 중흥동 큰기쁨교회 목사님, 필리핀 선교 일정이 이미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6월 28일부터 7월 5일까지 모든 사역 일정 안전하고 사역에 열매가 있고 필요한 것들을 배우고 경험하게 하옵소서. 교회에서 또 필리핀으로 주님의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닿는 곳마다 가는 곳마다 주님의 복음과 사랑이 전해질 수 있도록 목사님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0: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0244번님의 우리 큰 기쁨교회 목사님과 또 선교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귀한 교회 그리고 귀한 목사님과 선교팀을 주님께서 들어서 필리핀에 보내시고 또 그곳에서 이들을 통하여 십자가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또 그곳에 잃어버린 수많은 영혼들을 만나면서 주님의 사랑과 또 주님의 회복의 은혜를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1: 아멘.
0: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마다 주님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또 느끼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열방과 민족 가운데 왕이시며 주이시며 영원한 구주이신 것을 우리 단기팀 또 우리 목사님 경험케 하여 주시고,
1: 아멘,
0: 또 그 현장에서 경험했던 그 은혜가 하나님 우리 큰 기쁨 교회 가운데에도 흘러가서 이 큰 기쁨 교회 안에 은혜가 넘치고 넘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 선교지마다 들려오는 소식 가운데 하나는 점점 선교지의 사역들이 위축되어져 가고 또 한국에서 파송하는 선교사의 숫자들도 줄어가고 참 어려운 소식들을 많이 듣고 접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을 부르시고 세우셔서 열방과 민족을 구원하는 귀한 도구로 쓰시는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 우리 큰 기쁨교회를 비롯하여서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그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순종하여서 열방과 민족을 섬기는 교회로 또 열방과 민족을 섬기는 귀한 주의 종들로 세움받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1: 아멘.
0: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아멘. 다음은 0223번님. 저희 작은아버지를 위해 기도를 부탁드리고 싶어 사연을 보냈습니다. 작은아버지는 말바우 시장에서 십수년째 더운 여름에도 추운 겨울에도 하루도 쉬지 않고 기타와 마이크, 스피커 하나만 가지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힘든 날도 많지만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라는 마음으로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조카인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며 늘 존경스럽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귀하게 사용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요. 목사님, 작은아버지가 지치지 않도록 건강과 체력을 지켜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늘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정말 감사합니다.

0: 하겠습니다. 말바오 시장을 지나시다가 우리 복음에 전하시는 모습을 보시면 마음으로라도 함께 응원해 주시고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귀하면서도 뭔가 따뜻한 사연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계신 곳에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신있게 목소리를 내고 있는 우리 삼촌 작은아버지를 위해서 목사님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0223번님의 작은아버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셔서 특별히 말바오 시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연을 들을 때 하나님 최춘선 할아버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오직 예수의 복음 전하시다가 주님 앞에 가신 귀한 그 할아버지, 이 시간에 0223번님의 작은아버지 또한 부르신 곳에서 무더운 여름에도 추운 겨울에도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하시는 귀한 일꾼에게 하나님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는 건강과 체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분명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전하기 힘든 이 시대이지만 여전히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들이 있음을 믿습니다.
0: 아멘.
1: 귀한 작은 아버지를 통해서 전해지는 그 십자가 복음 앞에 하나님 두렵고 떨림으로 반응하는 영혼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0: 아멘.
1: 그들이 주께 돌아올 때에 하나님 아버지 천국의 기쁨이 우리 귀한 0223번님의 작은 아버지에게도 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 또 다른 누군가의 믿음의 사람 누군가에게 귀감이 되고 도전이 되어서 더욱더 많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이 이 땅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때로는 복음을 전할 때 비웃음도 당하고 조롱도 당하고 또 무엇보다도 같이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저렇게 해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나 비방하는 소리도 들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굴하지 않고 끝까지 그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 귀한 작은 아버지 하나님 이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사명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감당하다가 영광 중에 주님 앞에 서실 수 있는 복된 영혼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0: 아멘.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시간, 오늘은 소망의 기도, 오늘은요 광주남구 효우1호에 위치한 그은혜교회 신규식 목사님과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문자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으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보내주시고요. 극동방송 어플과 카카오톡은 무료입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기도 제목들, 다 꺼내지 못하고 마음속에 안고 있는 그런 기도 제목들 보내주시면 저희가 힘껏 마음 다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기다리면서 찬양 함께 올려드릴게요. 강찬의 음성으로 함께합니다. 내 주님은 살아계셔.

0: 아멘. 은혜로운 찬양 함께 올려드렸고요. 계속해서 다음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두 분의 기도 제목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6859번님, 주님이 선물로 주신 저희 자녀들을 주님의 자녀로 들어쓰시고 인도해 주세요. 앞으로도 자녀들의 모든 앞길을 주님의 손길로 보살펴 주세요. 또 7095번님, 22살 첫째 딸이 자신의 가치를 또래와 비교하며 판단하지 않고 또 성과와 결과로만 자신의 존재가 증명되는 것이 아님을 깊이 깨닫길 원합니다. 날마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발견하며 기쁨과 소망의 사람으로 살아가길 기도 부탁드려요. 아, 우리 두 분 자녀분들이 정말 올바른 가치관, 하나님 안에서의 바른 기준을 가지고 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1: 우리에게 자녀라는 하나님의 축복을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6859번님, 7095번님 귀한 자녀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이 선물로 주신 귀한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먼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예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구원하려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그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사랑 안에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특별히 이 자녀들이 하나님, 세상에서 나의 영광, 나의 의의를 높이는 인생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드러내는 다니엘과 같이,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의의 도구들로 쓰임받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하나님께는 우리의 인생을 향한, 아니 하나님 안에 우리의 인생의 모든 청사진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 귀한 자녀들이 자신의 앞길을 내 욕심과 내 야망을 따라 계획하고 그리며 그것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이제는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자녀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22살 첫째 딸이 하나님 아버지 자신의 가치,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하나님 주변에 있는 상황이나 환경, 또 주변의 또래가 가지고 있는 삶의 조건들을 보면서 비교하고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0: 아멘.

0: 무엇보다 내가 무언가 성과를 내야 되고 내가 무언가를 이루어서 내 존재의 가치가 증명되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우리 귀한 딸이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어떠한 대가를 치렀는지 그 대가가 천하보다 귀한 아니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었음을 하나님 아버지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1: 아멘.
0: 하나님 그래서 나를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주님의 시선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한 자인지를 발견하며 그 주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그 기쁨과 소망이 우리 귀한 자매 안에 넘쳐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더 이상 누군가와의 비교가 아닌 더 이상 내가 이룬 성과와 결과로서 판단받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자신을 발견하고 정말로 주님 안에서 이제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주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1: 아멘.
0: 귀한 자녀들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아멘. 다음은 6347번님. 엄마의 아픈 무릎 관절이 빨리 나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엄마의 양쪽 다리가 퉁퉁 부어 저번에 응급실도 갔었는데요. 속히 붓기가 빠지고 하지정맥류와 또 신장이 예수님이 고쳐주셔서 몸이 건강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우리 6347번님의 어머님 건강이 속히 회복돼서 주님의 일꾼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기도해주십시오.
0: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에 6347번님의 어머니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실 때 우리 6347번님의 어머니의 모든 육체의 질병과 저주까지도 함께 지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어머니의 아픈 무릎 관절과 또 하지 정맥류와 신장 이 모든 연약하여진 어머니의 몸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오니 주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무릎 관절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하지 정맥류가 깨끗이 나음받아서 무릎의 양 다리의 붓기도 또 신장의 모든 기능들도 정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1: 아멘.
0: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사오니 이 모든 질병의 증상들을 주님께 올려드릴 때 우리 주님 고쳐주시고 하나님 우리 귀한 어머니가 건강이 회복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아멘. 다음은 익명의 성도님께서 보내주셨고요. 아들이 결혼한 지 3년이 지났는데 아직 아이가 없습니다. 아들 가정에 좋은 소식 허락해 주시옵소서. 태문도 열리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아이들 축복 속에서 좋은 시간과 좋은 날에 좋은 소식 오길 목사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더불어서 우리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소망의 가족분들 마음속에 아픔, 어려움, 고난, 시련 또는 기대와 소망들이 있습니다. 다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모두 아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위로와 축복의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0: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에 익명의 성도님의 아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결혼한 지 3년이 지났는데 아직 아이가 없는 그렇게 아이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이 가정에 하나님 태문을 열어 주옵소서.
1: 아멘.
0: 이 가정에 생명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특별히 하나님 기도하는 것은 아들 내외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을 축복으로 받을 수 있도록 믿음이 준비되게 하시고
1: 아멘, 아멘.
0: 하나님 이 두 부부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뜨겁게 사랑하여 몸과 마음이 온전히 하나 된 가정을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이 좋은 시간 좋은 날에 하나님 이 가정 가운데 허락해 주실 때 그것이 정말로 축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 가정에 하나님 마치 아브라함의 가정의 이삭과 같이 정말로 믿음을 계승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계승하는

0: 그런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가정에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우리 소망의 기도 방송 가족들 이 시간에 다 함께 나누지 못한 삶의 아픔과 눈물과 하나님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셔서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붙들어 주셔서 다시금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특별히 하나님 기도할 힘조차 없는 우리 소망의 기도 방송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누군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최고의 중보자 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절망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서서 믿음의 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아멘. 소망의 기도 오늘은 광주 남구 효우1호에 위치한 그은혜교회 신규식 목사님 함께 하셨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을 기억하면서요.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었음을 기억하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소망의 기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오영훈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경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교단 주일학교연합회 호남협의회에서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를 주제로 제10회 호남지역 미래자립교회 어린이 성경캠프를 개최합니다. 호남지역 교회 유치부 초등학생 1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학생들과 교사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선착순 350명을 모집합니다. 캠프 일정은 7월 24일부터 25일까지이며 신청 접수는 7월 6일까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4721-7501번, 010-4721-750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광주광역시 광산구 기독교 교단협의회에서는 연합 찬양 간증 집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집회에서는 배우 신현준 안수집사와 색소포니스트 임유리 자매를 초청해 진행되며 일시는 7월 12일 주일 오후 7시, 장소는 광주 광산구 소촌로에 위치한 송정중앙교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941국에 8111번, 062-941-811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빌리 통일구국기도회 광주 제137차 기도회가 7월 14일 화요일 저녁 7시 15분 광주 남구 제성로에 위치한 봉선중앙교회 본당에서 열립니다. 주빌리 통일구국기도회는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 한국교회가 다가올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이번 기도회에서는 탈북 방송인 정유나 자매가 강사로 나섭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6632-1033번, 010-6632-10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무등교회에서는 분당 우리교회 이찬수 목사님을 모시고 부흥성회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7월 17일 금요일부터 18일 토요일까지 저녁 7시 30분, 7월 19일 주일에는 오전 10시 30분과 오후 2시이며 장소는 광주 서구 매월동에 위치한 광주 무등교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373국에 34번, 062-373-003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에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극동방송 광주전화 373국에 1000번, 062-373-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계의 다양한 소식과 온라인 행사 등 알리기 원하는 내용이 있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샵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 교계 소통의 창 FEBC 게시판입니다. 광주 극동방송에서는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7월 6일 월요일 썸머 스페셜과 함께 시작되는 이번 필사 프로젝트는 광주 극동방송에서 자체 제작한 찬송가 필사 노트로 진행됩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문의 전화는 광주 전화 373국에 1000번, 062-373-1000번,

0: 내 너를 위하여. 오늘은 북구 삼각동에 위치한 생명수샘 교회 이종만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1: 할렐루야. 오늘도 광주 극동방송을 청취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 6절 말씀에 보면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시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이렇게 우리

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성경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녀에게 징계를 내리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참이 말씀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 사랑하는 자들이 더잘 되도록 축복해 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더 평안하도록 은혜를 주셔야 되는데 사랑하는 자녀에게 때로는 징계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징계는 오늘 여기 성경 말씀 보니까 첫째로 우리가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영적 아버지이시고 우리의 주인, 창조주가 되십니다.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께서 우리가 더잘 되도록 우리가 죄와 악의 길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수 있도록 때로는 채찍질을 또 때로는 징계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당하는 징계와 고난은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이유를 알수 없는 고난이 찾아왔고 나는 하나님을 참잘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잘 따른다고 하는데 이상하게 일이 풀리지 않고 여러 가지 고난이 오고 있다면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 이 징계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연단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연단,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기다리심 안에서 여러분 꼭 인내하여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징계를, 이 연단을 이겨내지 못하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은 반드시 연단이라고 하는 징검다리를 건너야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연단하시는 것입니다. 그 연단을 이기고 그 연단을 잘 극복한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그 자리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이여,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믿고 끝까지 인내하여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징계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한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죄의 어둠에 속한 자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2장 말씀에 보면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이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징계를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12장 10절 말씀해 보면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너무나 존귀한 분이시고 너무나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누구도 하나님을 감히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자리에 나갈 수도 없습니다.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자리로 나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연단,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거룩함을 배우는 것이고 거룩함을 입는 것입니다. 그 거룩함을 입은 성도가 주 앞에 나갈 수 있고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수없이 많은 연단을 받았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며 그는 연단을 받았습니다. 그런 후에야 하나님께서 그를 호렙 산에서 부르셨고 그리고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로 나가서 가나안으로 향할 때에 수많은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 속에서 그는 수없이 지도자로서의 또 연단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를 연단하시고 연단하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서 그를 만나 주시고 모세와 대면하여 얘기하시고 모세가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입을 때에 그가 하나님을 볼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고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거룩해

0: 좋습니다. 주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룩해진 우리가 이제는 연단을 통해서 그 거룩해짐을 완전하게 순전한 금처럼 우리가 만들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를 어둠의 쓴뿌리에서 구원해내는 힘이 있습니다. 여기 성경 말씀 15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 마음에는 원죄의 쓴뿌리가 있습니다. 어둠의 영들에 의한 내 마음에 정말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내 자신을 거룩하게 하고 내 자신이 결심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기로 아무리 결심해도 내 안에 있는 쓴뿌리가 나를 넘어뜨리고 이 쓴뿌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다 가리우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주시는 그 연단을 통해서 우리 마음 안에 있던 쓴뿌리까지 제거하는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는 당시에는 슬퍼 보이지만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고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축복의 자리에 서 보면 아, 하나님의 징계가 이것이 축복이었구나. 내가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자리였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쓴뿌리가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 쓴뿌리를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십자가의 보혈뿐만이 아니라 오늘 내가 시련과 고난과 연단 속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믿음을 통해서 나의 모든 쓴뿌리를 제거하고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주의 길을 따라가는 그러한 은혜를, 그러한 믿음을 배우는 귀한 기회가 될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져 멸망에 이를 자가 아니라 앞으로 전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징계가 찾아왔다면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 매너를 위하여 지금까지 북구 삼각동에 위치한 생명수샘 교회 이종만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이 시간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574-1172번, 062-574-1172번 생명수샘 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나라와 민족을 위한 정오의 기도. 양림교회 김현준 목사님께서 기도하십니다.
1: 하나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믿는 자들이 깨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때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치인들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어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정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나라 지도자들 위해 함께 하여 주시어서 이 나라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며, 모든 국민들이 나뉘어진 마음을 하나로 합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께 소망을 두고 나아갈 때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0: 극동방송 교계뉴스입니다. 선교를 해외로 떠나는 특별한 사역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당연한 일상으로 고백하는 청년들의 연합 집회가 열렸습니다. 성공주의와 물질 중심의 현대문화를 거절하고 일상의 선교사로 살아가기로 다짐한 현장을 오다인 리포터가 취재했습니다.
2: 경기 안양 세중앙교회는 어제 전 세계 청년들과 사역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일상의 선교사를 세우기 위한 2026 프레시 콘퍼런스에 막을 올렸습니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이한 이번 대회는 미국과 인도, 우즈베키스탄 등 6개국 222개 교회와 단체에서 2,700여 명이 넘는 이들이 참가해 뜨거운 선교적 연대를 구축했습니다. 강연자로 나선 마이클 고힌 교수는 현대사회의 성공주의와 소비주의를 또 다른 우상 숭배로 규정하며 교회가 보여줘야 할 본질은 규모의 확장이 아닌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집회에 참석한 청년들은 나중심의 삶과 물질지향적인 세태를 따르지 않겠다고 부르짖으며 일상의 말과 행동을 통해 부활의 빛을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가 될 것을 결의했습니다. 교회의 크기나 성과를 자랑하던 기존의 관행을 내려놓고 청년 개개인을 세상 속의 선교사로 파송하려는 이번 콘퍼런스의 시도는 이기적인 풍조로 가득 찬 현대사회 속에서 복음의 순전한 가치를 회복하고 이웃을 위해 자기를 희생하는 참된 기독교 윤리의 좋은 본보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극동방송 교계뉴스 오다인입니다.

교회가 이단으로 규정한 신천지의 교주 이만희 씨가 신도들을 특정 정당의 당원으로 강제 가입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정교 유착 비리를 수사 중인 검경합동수사본부는 어제 신천지 교주 이만희 씨를 정당 가입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합동수사본부는 신천지가 조직적으로 신도들의 정당 입당을 독려해 최소 5만 6,400명이 넘는 신도를 특정 정당에 가입시킨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4일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며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수사 당국은 이번 기소를 시작으로 신천지 내부에서 벌어진 100억 원대 횡령 혐의에 이 씨가 가담했는지도 강도 높게 수사할 계획입니다. 존 웨슬리 목사의 영적 유산을 이어받은 국내 주요 6개 교단이 지난 주일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연합 기념대회를 열고 성령 충만을 통한 교회의 갱신과 사회적 섬김을 다짐했습니다. 웨슬리언 교단장 협의회가 주관한 이번 대회는 기독교 대한감리회와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등 웨슬리 신학을 공유하는 교단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복음의 열정을 회복하는 자리로 진행됐습니다. 말씀을 전한 이영훈 목사는 형식주의를 깨뜨린 웨슬리의 성령 체험을 강조하며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자아를 내려놓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참된 제자가 돼야 한다고 권면했습니다. 이어 축사를 맡은 김정석 감독회장은 기도의 자리를 지킨 웨슬리의 삶이 이웃을 향한 실천으로 이어졌다며 분열과 갈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 시대에 사랑과 평화를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 위기 속에서 전국의 교회와 종교시설을 지역사회 돌봄의 거점으로 활용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자는 정책 모델이 제안됐습니다. 한국행정학회는 최근 열린 학예학술대회에서 통합돌봄법 시행에 따른 지역사회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이미 구축된 종교시설의 공간과 인력을 공적돌봄에 활용하는 대안을 발표했습니다. 발제를 맡은 장헌일 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장은 정부의 초기 돌봄 예산 한계를 지적하며 새로운 시설을 짓는 대신 지역교회의 네트워크를 활용하면 도움이 필요한 노인들을 더 빠르게 지원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최에스더 신한대 교수는 도시형 고독사 예방활동 사례를 소개하며 일회성 복지를 넘어 지역 공동체가 함께 책임지는 돌봄 표준 모델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YMCA 전국연맹이 기후위기 대응과 디지털 정의 실현을 가치로 내건 새로운 청년 기독교 시민운동단체 한강기독청년회를 공식 출범시켰습니다. 한국 YMCA 전국연맹은 지난 26일 서울 연세대학교 루스채플에서 한강기독청년회 창립대회를 열고 생명회복과 동북아 평화 증진을 위한 청년 중심의 사역 방향성을 공유했습니다. 초대 이사장으로 취임한 박현수 순천향대 교수는 한강 YMCA가 시대적 과제에 책임을 다하는 시민 공동체로서 사회적 약자와 느슨하게 연대하겠다고 선포했습니다. 지난 3월 전국연맹 이사회의 만장일치 인준을 거쳐 출범한 한강 YMCA는 돌봄 위기와 민생 대응을 비롯해 인공지능 시대의 기독교적 가치관을 정립하는 시민교육을 다각도로 전개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광주와 전남 지역은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31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습니다. 극동방송 교계 뉴스를 마칩니다. 김수연입니다. FABC.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성도님들에게 위로와 새 힘을 전하는 묵상 편지. 건국신한교회 김영관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새 힘을 전하는 묵상 편지. 반드시 기쁨의 열매를 거둘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시편 126편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시편 126편은 바벨론 포로기라는 70년의 참혹한 어둠을 지나 마침내 고국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백성들이 꿈꾸는 것과 같았던 하나님의 구원의 대역사를 목도하며 올려드린 감격의 찬양입니다. 주님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백성들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했고 혀에는 찬양이 찼으며 열방조차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 큰 일을 행하셨다고 고백할 만큼 거대한 기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찬란한 회복의 이면에는 황폐해진 조국의 땅 위에서 울며 씨를 뿌려야 했던 선지자들과 남은 자들의 가슴 저린 눈물이 숨겨져 있습니다. 척박한 현실 앞에서 당장 먹을 양식마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다가올 미래의 결실을 바라보며 눈물로 씨앗을 뿌려야 했던 영적 전투였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이 흘리는 그 고통의 눈물을 단 한 방울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으시고 생명의 눈물병에 고스란히 담아 가장 풍성한 기적의 열매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눈물 없이는 한 걸음도 내딛기 힘든 가혹한 광야의 계절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낙심하여 사명의 씨앗을 손에서 놓아버리고 싶은 강렬한 유혹을 받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낙심하여 주저앉은 우리를 향해 눈물을 흘리면서도 씨를 뿌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결코 멈추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지금 흘리는 눈물은 장차 임할 하나님의 영광을 거두기 위한 가장 확실한 영적인 투자입니다. 내 힘과 감정으로는 이 거친 땅을 추수의 들력으로 바꿀 수 없지만 온 땅을 창조하신 여호와의 신실하심을 믿으며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나아갈 때 때가 이르매 반드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전이 시작됩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눈물의 골짜기를 변하여 은혜의 강으로 만드시는 하나님과 함께 승리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광주 북구 용두동에 위치한 건국신한교회 김영관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576국에 0691번, 062-576-0691번 건국신한교회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찬양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은혜로운 찬양과 진리의 말씀이 가득한 바이블 힘.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0: 1956년 겨울 인천의 한 앞바다에서 라디오 전파가 송출됐다. 1973년 제주 민간 최대 출력 250kW의 아세아 방송도 시작됐다. 북방으로 송출된 이 두 소리 방송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한 극동 방송의 시작이었다. 전파로 예수님을 전파하는 전파 선교사. 지금 여러분께서는 전파 선교사들이 만들고 있는 극동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1: So take my hand. 아, 네, 저는 동마산교회에 다닌 고미영 집사입니다. 극동 방송을 들으면서 엄청난 은혜를 받고 제가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될까? 은혜 갚는 것까지는 아니고 하나님께 약간의 효도하고 싶다는 마음을 항상 하면서 살게 되었어요.
2: 사랑하는

0: 방송가족 여러분의 목소리로 함께 만들어갑니다. 복음을 전하는 소리, 복소리, 이인성입니다. 오늘 고미영 집사님을 만납니다. 먼저 섬기시는 교회, 그리고 담임 목사님 자랑 듣습니다.
1: 네, 동마산교회는 합성동에 있고요. 마산 합성동에 있고, 목사님은 우용구 목사님이세요. 봉사활동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매주 한 번씩 그 합성동 경로당 뭐 이런 데 가서 부황 봉사 이런 거 하고 있고, 또 일주일에 한 번은 영적 공부반이라고 이렇게 성경 공부하고 나서 그다음에 주위 사람들하고 겨울에는 따뜻한 차, 여름에는 시원한 한 차로 차 나눔 행사를 하고 있어요. 담임 목사님은 말씀 참 좋으시고 굉장히 영적인 분이세요. 성경 위주로 말씀하시고 굉장히 말씀에서 영적인 분이라는 게 느껴지는 그런 분인 것 같아요.
0: 고미영 집사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모태신앙인 고 집사님을 만나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고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1: 엄마 뱃속에서부터 신앙을 하게 됐고 부모님이 하시니까 그냥 저도 모르게 그냥 그 분위기에 휩싸여서, 근데 모태교인으로서 못하는 모태교인으로서 젊은 청춘을 거의 보내고, 어느 날 제가 하나님을 갑자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부터 예수님의 사랑을 굉장히 어느 순간 느끼고, 또 제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주 순간 깨닫게 되는 그런 계기가 있었어요. 그 전에는 왜 내가 나보고 죄인이라 그러지? 그래도 나는 착하게 살았는데? 이런 약간의 삐딱한 생각을 했은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순간 내가 죄인이었구나. 정말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하나님은 그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독생자 외아들을 보내주셨다는 그 사실을 아주 0.1초 만에 깨닫게 되는 순간이 있었어요. 그 다음부터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을 엄청 사랑하게 되었어요.
0: 고미영 집사님은 대전에서 처음 극동방송을 접하셨고 지금은 창원에서 애청하고 있습니다.
1: IMF 때 제가 대전에 살은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대전에 있는 극동방송을 우연히 듣게 되면서 거기서 그 방송에 약간의 그런 협조 뭐 하여튼 그런 약간의 그런 일을 하게 됐어요. 그다음부터 창원에 내려오면서 자동적으로 이 극동방송을 듣게 되는데 극동방송을 들으면서 엄청난 은혜를 받고 제가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될까? 은혜 갚는 것까지는 아니고 하나님께 약간의 효도하고 싶다는 마음을 항상 하면서 살게 되었어요. 그리고 극동방송이라는 이 자체가 너무나 대단하다는 걸 제가 외국 같은 데 간혹 갔을 때에도 거기도 이렇게 핸드폰으로 틀으니까 극동방송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전 세계로 내가 하지 못하는 선교사업을 하고 있는 정말 대단한 방송국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어요.
0: 하루 종일 찬양과 말씀이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극동방송의 전파를 통해 한 심령을 계속 만나주십니다.
1: 일단 찬양을 항상 듣게 돼서 굉장히 좋고요. 목사님 설교 말씀도 좋으시고 항상 찬양을 들으면서 굉장히 은혜 속에서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이 주어지고 제가 죄인이라고 깨달은 순간도 방송을 듣다가 그걸 깨닫게 되었어요. 그걸 깨달으면서 제가 죄인이라는 걸 알고 그 자리에 앉아서 정말 저도 모르게 하루 종일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죄송합니다. 예수님 얼마나 아프셨습니까? 이러면서 너무 죄송하다고 그리고 너무 감사하다고 제가 하루 종일 울면서 회개한 적이 있었거든요. 극동방송이라는 거는 정말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 마음에 어떻게 언제 어떻게 우리한테 와서 이 마음을 터치해서 성령님이 제게 다가오실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그런 방송인 것 같아요.
0: 내게 베풀어 주신 아버지의 은혜가 너무 크기에 감사한 마음으로 극동방송을 통해 헌금을 합니다. 고 집사님은 이것을 작은 효도라고 부릅니다.
1: 은혜를 갚고 싶다는 마음이 있는데 감히 은혜까지 갚을 수 있는 제가 역량은 아니고 그냥 약간의 효도하고 싶은 마음 정도의 효도라도 하고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제가 극동방송을 전파선교사로 하게 되었어요. 극동방송에서 제가 직접 못하는 거를 많이 해주시는 그 통로가 되고 싶었어요.

0: 사랑하는 김영한 씨가 얼마 전에 늦게 제가 30년 기도하고 이제 집사 안수식을 받았습니다. 정말 멋지고 근사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래 열심히 나를 좀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같이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같이 했으면 저도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제가 하는 모든 교회 모든 행사나 모든 어떤 이런 조건 중에 하나님께 헌신하는 모든 것을 반대하지 않고 전적으로 앞에서 앞장서지는 않지만 뒤에서 이렇게 표 안 나게 도와주는 모든 면에서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하고 그리고 사랑하고 앞으로 더 행복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남편 김영한 씨 사랑합니다.
1: 안수 집사 되신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훌륭한 장로님이 또 되실 줄 믿습니다. 고 집사님 사랑의 편지에 이어 기도 제목 함께 나눕니다.
0: 아하, 제가 이제 둘째 딸이 이달 6월 말이나 7월 1일 원래 예정일인데 출산을 하게 됩니다. 근데 자연분만 할 수 있고 건강하고 지혜롭고 총명한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건강하게 출산하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고미영 집사님은 재테크 관련된 일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런데 최고의 재테크는 이것이라고 이제 자신 있게 소개합니다.
0: 재테크 중에 최고의 재테크는 하늘에 하는 재테크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 재테크 쪽에서 하는 재테크 하는 일을 사실을 많이 했었거든요. 이 세상에서 일을 하는 게. 근데 그런 재테크를 해보면서 하늘에다가 투자하는 게 가장 큰 재테크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 100만 원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저는 100만 불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100만 원을 드렸는데 하나님은 100만 불의 마음으로 그대로 받으시고 저에게 100만 불짜리의 건물을 가질 수 있는 허락하신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정말 대단하신 것 같고 너무나 하나님의 마음은 넉넉하시고 위대하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공짜 안 좋아하시고 너무 넉넉하셔가지고 제가 뭐라고 감사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1: 복음을 전하는 소리 복소리 오늘은 고미영 집사님을 이렇게 만났습니다. 이인성이었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방송 가족분들, 오늘 복소리 들으시면서 나도 복음을 전하는 소리의 주인공이 돼야지, 전파 선교사로 함께 헌신해야지 생각하시는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 주십시오. 062-373-1000번, 광주 전화 373국에 1000번입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수신인 번호 샵 0153, 우물정 0153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적어 보내주시면 계신 곳에서 전파 선교사가 되실 수 있는 안내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요즘 부모님들은 자녀들 생일이 되면 네. 친구들을 초대해서 생일 파티 열어주는 게 큰 숙제라고 하더라고요.
1: 맞아요. 이렇게 파티를 크게 열어준다고 하는데 네. 북한에서도 이 생일 파티가 유행이라고 하더라고요.
0: 네.
1: 생일 파티를 열어서 음식을 나눠먹고 노래도 부르는데 또 이런 와중에 함경남도의 한 학생이 생일 파티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사회주의 생활 양식에 벗어났다면서 부모와 학생뿐만 아니라 담임교사까지 생활 총화를 받았다고 하죠.
0: 예. 북한에도요, 이런 생일 파티를 하는 문화가 많이 퍼졌다고 합니다. 친구들끼리 같이 축하를 하고 또 축하하는 그런 문화 같은 것들이 이제 비판 대상이라는 거.
1: 네.
0: 또 통제해야 할 문화라고 여기는 것 자체가 너무나 안타깝죠.
1: 위화감이 조성될 정도로 과한 생일 축하나 파티는 지양해야겠지만 아이들이 모여서 시간을 보내는 것도 비판하는 북한이지만
0: 네.
1: 그곳에서도 아이들이 마음껏 웃고 또 마음껏 축하할 수 있는 그렇게 서로 행복을 꿈꾸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0: 남북의 우리 모든 아이들이 마냥 웃으며 행복하게 살아갈 그날이 속해왔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우리의 기도가 북한을 변화시키고 또 복음 통일의 시작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남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생방송 오 해피데이.
1: 첫 찬송 올려드리면서 여러분의 출석 인사를 기다립니다.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북한의 아이들을 위해서 꿈을 꿔야 할 꿈을 꾸는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라는 한 줄도 좋고요. 여러분 어디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가요? 계신 지역도 함께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물정 1069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그리고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통해서도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김인식 목사님의 야곱의 축복 함께 찬양하면서 출석 인사 기다립니다.

0: 오랜만에 찬양 들으셨죠? 야곱의 축복 김인식 목사님 음성으로 함께했습니다. 사실 과한 생일 파티 좀 정말 과할 정도로 하는 그런 일부 부모님들도 있잖아요. 뭐 이렇게 네. 명품을 사준다든지
1: 맞아요.
0: 이제 위화감이 조성될 정도로 뭐 그러면 안 되겠지만 이제 북한에서는 아마 자본주의 풍조가 물이 든다라는 명목으로 통제하고 비판하지만 아이들에게는 얼마나 그게 또 상처고 좀 갑갑하게 느껴지지 않을까 싶기도 했습니다.
1: 그렇게 먼저 사람이 누려야 할 자유도 알았으면 좋겠고요.
0: 네.
1: 그리고 진짜 자유는 복음 안에 있잖아요. 이 자유가 북녘 땅에 전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출석 인사 그런 소망의 한 줄도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0: 네.
1: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우리 3199님이 먼저 주셨어요. 오늘도 일하면서 잘 듣고 있습니다. 북한 소식을 들으면 언제나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아이들도 밝게 웃으면서 지내면 좋겠습니다. 북한 주민들과 아이들을 위해서 손 모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0: 와, 네.
1: 감사합니다.
0: 함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정말 이 기도처럼 아이들이 밝게 웃으며 지내기를. 9950님도 어플로 문자 주셨습니다. 서울 가산동에서 출석해 주셨는데 날씨가 참 무더워졌습니다. 두 분 건강 유의하시고 북녘의 아이들도 자유롭게 뛰놀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해주셨습니다.
1: 북한의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축복의 땅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제주도에요. 여기는 비가 내릴 듯한데 바람이 시원하네요 하셨어요.
0: 네.
1: 비 소식이 또 점점 들려오고 있는데.
0: 그러게요.
1: 비 조심하시고요. 네.
0: 자, 그리고 뭐 양평에서도 춘천에서도 오셨고 이 시간 앱을 통해서 방송 청취하고 있습니다. 하시면서 이 살짝 나른해지는 시간에 5479이 처음으로 어플 참여해 주셨는데 저희 극동방에서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하시고 로그인 하시면 이렇게 무료 문자 남기실 수 있으세요.
1: 새싹 회원이세요.
0: 네. 함께 또 들어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0: 송파구 거여동에서도 오셨어요. 9144님. 오랜만에 PD님들 목소리 들으니까 기쁩니다. 세상에서 유일하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곳이라 기쁘고 힘이 됩니다.
1: 할렐루야.
0: 항상 감사드려요.
1: 네.
0: 아니 이게 조금 뭔가 좀 그러네요. 가슴이 아파요. 세상에서 유일하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곳. 그러면은 정말 극동방송을 듣는 시간 외에는 네. 우리 구일사사님이 복음을 들고 나아가야 될 사역지라는 거잖아요.
1: 사실 이 세상에 방송은 다 이런저런 사건 사고 얘기들 또 싸우는 얘기들도 참 많지만 또 북녘땅에서도 우리와 똑같이 복음을 들을 수 유일한 방송이 극동방송뿐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우리 남북한의 성도들이 또 방송가족 여러분들이 복음통일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꿈꾸며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남북의 하나됨과 복음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생방송 오 해피데이 화요일은요.
0: 오늘도 남과 북의 마음의 거리를 한뼘 좁혀보는 언어차이 퀴즈 시간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북한에 대한 소식을 함께 나누면서 기도 제목을 공유합니다. 북한 바로 보기까지 오늘 OFD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저희 출석 인사도 끝나는 시간까지 받고 있는데 네. 출석 인사 중에서도 선물을 드리고 있잖아요.
1: 오늘은 저희가 선물을 좀 공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네. 여름 셔츠를 입으려고 봤더니 그 사이에 살이 이렇게 찐 거예요. 제가 꼭 필요한 이 상품인데 간헐적 소식과 단식을 돕는 2박 3일용 프로그램 저희가 만나 한 끼라는 제품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0: 이게 근데 뭐 체중 관리도 되지만 네. 몸속을
1: 독소를
0: 좀
1: 빼는 거.
0: 그렇죠. 깨끗하게 해주는 어쨌든 그래서 우리 1201님 네. 감기로 고생하신 아이고. 중에서도 방송을 듣고 계시다고 하셔서 저희가 네. 첫 번째 선물 같이 보내드릴게요.
1: 자, 출석 체크뿐만 아니라 잠시 후에 이어질 한뼘차의 퀴즈도 많이 남겨주시고요. 아직 지역이 더 많이 들어와야 됩니다. 출석 안 하신 지역들. 자, 여러분의 대표성을 외면치 마시고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찬양 함께 하고요. 한뼘차의 문제 풀어볼게요.
0: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찬양사역자 김현진 씨입니다.

0: 아멘. 찬송가 91장 슬픈 마음이 있는 사람 김현진의 음성으로 전해드렸는데 특별히 오늘 보니까 오랜만에 또 처음 들어오신 분들 출석이 꽤 많습니다. 특별히 최근 네. 요 한 2분 사이에 부산에서 많이 출석해 주셨어요.
1: 그러게요.
0: 네.
1: 새싹회원 어플리케이션으로 오셨어요. 부산입니다. 이 시간대는 처음 듣는 것 같아요. 면접 보고 난 후에 지하철 타고 이동 중에 듣습니다. 맑은 날씨와 더불어서 합격 소식을 기대하면서
0: 할렐루야.
1: 우리 모두 주님 안에서 승리하세요 하셨어요.
0: 네.
1: 꼭 하나님의 선한 그 길로 붙을 줄 믿습니다.
0: 아멘. 또 인천 송도에서도 그리고 인천 공항에서 손님 픽업 기다리면서 듣고 계셨다는 분도 계시고 또 광주에서도 참여하셨어요. 자, 출석 감사하면서 어떤 분들이 선물 받을까. 자, 먼저 문제를 풀어봐야 될 텐데요. 자, 오늘도 한 가지 남북한 언어 차이를 퀴즈로 함께 풀어볼까요?
1: 마음은 가볍게 하지만 딱 한 뼘만이라도 남북한 마음의 거리를 좁혀봅시다. 한 뼘
0: 차이! 어떤 분이 저는 문제 못 들었어요 하셨는데 아직 안 냈거든요. 그래서 못 들으신 게 맞습니다.
1: 애청자세요. 차임까지 하시고.
0: 예, 오늘도 한 가지 하나 씨가 말하는 북한어 표현 우리말 표현은 남쪽의 표현은 뭘까 여러분 맞히시면 되겠습니다.
1: 네, 오늘도 좀 들으면은 생소한 표현이에요. 이 북한 표현이 우리말로 무슨 뜻일지 우물정 1069번으로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에 문자용으로 보내주시고요.
0: 네.
1: 이 대화 후에는 저희가 보기까지 내어드리니까요. 잘 들어보시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0: 자, 하나와 민수의 이야기 바로 만나볼까요?
2: 민수와
3: 하나의
2: 한뼘 차이.

0: 여기 속이 왜 이렇게 답답해. 아.
1: 어, 여보, 왜 그래요?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0: 아니, 아까 점심에 맛있게 수육을 먹었는데, 아, 가슴이 좀 답답하네.
1: 왜요? 말찐 건가요? 어디 보자요?
0: 아, 자기야, 나 막내 아니잖아. 내 밑에 이제 후배들도 몇 명 있는데.
1: 아니, 막내라는 게 아니라, 속이 말찐해는 말이에요. 말찐해는 말 몰라요?
0: 아, 내가 어떻게 알아, 자기야. 항상 자기는 나 모르는 말만 하잖아.
1: 아무튼 지금 여보 상태가 말찐 것 같아요. 자, 손 좀 땁시다.
0: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아, 나 무서워.
1: 아, 무섭기는 뭐가 무서워요. 한 방에 나올 수도 있다니까요. 이리 오시라요.
0: 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뭐야. 나 괜찮아진 것 같아, 자기야. 속이 너무 편하다. 좋다.
2: 와, 이제 결혼한 지 얼마 됐다고 민주 씨가 조금 짜증을 내네요.
3: 아, 그렇죠. 네, 좀 그럴
2: 혼나야
3: 수 있죠.
2: 돼요. 혼나야 돼요. 자, 뭔가 속이 좀 이렇게 그래요. 그럴 때 북에서는 말재다라고 표현하나 봐요, 그렇죠?
3: 네, 네. 속이 좀 말쨘 이 경우에, 근데 저희는 말재다가 아니라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2: 그렇습니다.
3: 그래서 보기 두 가지 가운데 정답을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2: 우리 3264님 5195님 보기도 드리기 전에 체하다 남겨주셨는데 체했을 때 느낌. 그럴 때 느낌이에요. 자, 1번이
3: 거북하고 불편하다.
2: 거북하고 불편하다. 오, 4039님 바로 정답 남겨주세요. 거북하고 불편하다. 2번
3: 마지막이다.
2: 마지막이다. 자, 말재다라는 표현입니다. 1번이 거북하고 불편하다. 2번이
3: 마지막이다.
2: 자, 정답은 샵 1069번 또는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로그인하시고 무료 문자 지금 남겨주세요.

0: 드시면 됩니다. 힌트 좀 주세요.
1: 이게 말재는 것도 만성일 수가 있잖아요. 오. 우리 막 몸에 염증 돌아다니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좀 그래서 오늘 준비한 선물이 또 여기 제격인 것 같아요.
0: 그렇구나. 너무 많이 먹거나 아니면 급하게 먹거나
1: 맞아요, 맞아요.
0: 또 긴장을 했거나 아니면 먹질 않아도 좀
1: 상황 때문에
0: 그렇죠. 컨디션이 안 좋거나
1: 그렇죠.
0: 네.
1: 말진 경우가 있어요.
0: 갑자기 이제 저희가 찬양을 틀어야 되는데 이게 안 나가거나 이럴 때 갑자기 속이 막 이럴 때가 있어요. 아, 자, 1번이
1: 거북하고 불편하다.
0: 2번이
1: 마지막이다.
0: 자. 아니 그 뭐 요런 표현은 저희가 그렇지만 가끔 이게
1: 네.
0: 제대로 그 설거지를 빨리빨리 안 하면
1: 아, 냄새 때문에
0: 그렇죠.
1: 아.
0: 그럴 때 또 말재입니다.
1: 오, 맞아요. 맞아요. 그런 분들인데 많으세요?
0: 제가요.
1: 네.
0: 얼마 전에 생일이었어요. 근데 무슨 말 할지 알죠?
1: 축하 문자 많이 오겠네요.
0: 아, 근데 생일 선물 중에
1: 오. 아,
0: 향기 관련된 걸 저희한테 많이 주는
1: 맞아요,
0: 거예요.
1: 맞아요. 네. 아유, 아니,
0: 제가 그래서 오해했잖아요.
1: 그랬겠어요?
0: 나한테 말재는 혹시 냄새가 나나?
1: 아닙니다. 제가 옆에 있잖아요.
0: 고민했다니까요.
1: 아닙니다, 아닙니다.
0: 자, 말재다. 1번이
1: 거북하고 불편하다.
0: 2번이
1: 마지막이다.
0: 자, 정답 어디로요?
1: 우물정 1069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에 문자 연료 부과되는 샵 1069번으로 보내주시고요.
0: 네.
1: 어플 통해서도 오실 수 있는데 오늘 또 당첨자 중에 선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0: 아, 자 3081님이 아 좀 전에 빵 먹었더니 제가 소화가 안 되든지 제가 지금 말지요 편안해질지어다 하셨는데 제가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오늘 뭐 당첨되신 분들께는 간헐적 소식 단식 도와드리는
1: 맞아요.
0: 선물도 드리지만
1: 기도로 만드신다고 하죠.
0: 자, 지금 들려드린 이 찬양 박수 치면서 따라하십시오. 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쉐키나 찬양단의 찬송 힘차게 찬양하시고 오늘 북한 바로보기 기도 제목까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0: 북한 바로 보기. 한 주 동안 북한 관련 대내외 보도를 심층적으로 분석해보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북한 바로 보기. 먼저 오늘 다룰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1: 이번 주 북한 바로 보기 소식입니다. 북한이 세계적으로 많이 갖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지하자원인데요. 철광석이나 석탄뿐만 아니라 텅스텐 등 국제적으로 희귀하고 가치가 높은 광물도 상당량 매장돼 있습니다. 최근 북한과 중국의 경제협력과 교류가 많아지면서 중국이 북한 광물 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다는 보도인데요. 이전에는 자금을 투입해 설비를 갖추고 광물을 가져갔다면 지금은 북한과 합작 형태로 계약을 맺어 설비와 광물을 맞교환하는 형태가 많다고 합니다. 문제는 북한 경제가 점점 중국에 예속되고 있다는 건데요. 북한 지하자원에 관심을 갖는 중국과 경제 제재로 돌파구가 필요한 북한의 필요가 맞으면서 북한이 중국과의 관계를 깊게 하고 있고 결국 이런 관계는 북한이 우리 남한이 아닌 중국과 더 가까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북한과 중국의 광물 개발 확대 등의 내용을 분석해보고 기도 제목도 함께 나누겠습니다.
0: 오늘도 이 소식을 놓고 예장합동 통일목회개발원 연구소장 이수봉 목사님과 함께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십니까?
0: 자, 오늘은 중국의 투자자들이 북한 광물에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소식이네요.
2: 네, 그렇습니다. 북한 광물 투자를 희망하는 중국인 투자자들이 최근에 대거 방북해서 북한의 주요 광산 기업소를 둘러보고 있다라는 소식이 있어서 준비했습니다.
0: 네. 자, 중국이 북한 광물에 관심을 갖고 있는 건 사실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요즘에 이루어지는 일들에 뭐 특이점이 있습니까?
2: 네, 그렇습니다. 6월 29일 데일리 NK 중국의 대북 소식통이 전한 소식인데요.
0: 네.
2: 6월 중순 이후에 중국인 투자자 수백 명이 북한에 들어가서 주요 광산 기업소들을 둘러봤다고 하는데 그 특이점들을 보면 첫 번째로 투자자 규모가 아주 크다는 것입니다. 수백 명이 갔다는 것이죠.
0: 네.
2: 두 번째로는 텅스텐, 철광석, 몰리브덴 등 중국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북한의 광물 중 상당수가 대북 제재 대상 품목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점입니다.
0: 네.
2: 마지막으로는 이 북중 간의 합작 사업이 속도가 상당히 스피디하게 진행되고 있다. 다고 하는 것들을 특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0: 예. 자, 그러면 이번에 방북했다는 이 중국 투자자들이 주로 살핀 것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2: 네, 소식통에 따르면요. 본격적인 투자에 앞서 광산의 생산 여건, 설비 상태, 원광 채굴 가능성 등을 직접 확인하려는 그런 목적이 있다고 하는데요.
0: 예.
2: 일부 투자자들은 광산 설비와 관련하여서 중국인 기술자들을 동행하기까지 했다라고 합니다.
0: 네.
2: 그러니까 단순 방문이라기보다는 투자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타진하는 성격이 강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0: 네. 자, 현재는 북중 양측이 합작 형태의 계약을 맺는 방식이 주로 논의되고 있지요.
2: 네, 그렇습니다. 이 합작 형태를 취하는 이유는 북한 입장에서는 광산 개발과 생산에 필요한 설비 기술 운영 자금이 부족해서
0: 네.
2: 외부에서부터 끌어들여와야 되는 그런 분위기라고 하고 또 북한 광산들은 매장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시설이 노후되고
0: 네.
2: 전력이 부족하고 또 운송 요건도 부족하기 때문에 생산을 확대하는 데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0: 네.
2: 그래서 이제 중국과 합작을 하려고 하는데 어쨌든 북한의 부족한 부분을 중국이 메꿀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려고 하고 금융거래와 관련해서는 중국은 설비라든지 자본을 대고 대신 광물을 가져가는 방식으로 그렇게 해서 현실적인 대안을 찾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0: 네, 지금 대북 제재 상황에서 금융거래조차 이제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맞교환 방식을 선호하고 있는 것 같아요.
2: 예.
0: 최근 광물 투자 움직임이 그래도 과거보다

0: 또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1: 예, 과거에는 중국인 투자자들이 개인적으로 네. 북한 광산을 일정 기간 임대하거나 또 자금과 설비를 지원하는 뒤 생산물을 일부를 가져가는 방식이 흔하게 이루어진 방식인데요. 현재는 북측 양측이 합작 형태의 계약을 맺는 형식으로 주로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0: 네.
1: 이번 방식은 계약 기간이 좀 더 길고요. 또 합작 구조가 안정적이고
0: 네.
1: 그래서 상대적으로 더 선호하는 방향이라고 합니다.
0: 자, 오늘 나누는 이야기는 중국의 투자자들이 북한 광물에 관심을 더 갖게 되면서 합작 형태로 사업이 진행되는 움직임이 있다라는 내용이었는데요. 자, 오늘 내용을 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님.
1: 네, 몇 가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소식을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북한 광물에 대한 중국과 북한의 합작 사업입니다.
0: 네.
1: 북한은 광물 자원이 있으나 기술 자본이 부족하고 중국은 기술 자본이 있는데 광물이 필요한 거죠.
0: 예.
1: 두 번째로는 사업의 안정성입니다. 광물 자원에 대해서 북한과 중국이 조직적, 체계적, 장기적으로 공동 운영을 하여서 투자의 위험성을 줄이고 양국의 이익을 도모하자라는 형식입니다.
0: 예.
1: 여기까지 보면 다 좋은 것 같은데.
0: 그렇죠.
1: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문제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 보면 북중이 개발하고자 하는 광물 중에는 유엔과 미국의 경제 제재 품목이 들어 있습니다.
0: 네.
1: 그런데 이 시점에서 그런 제재 품목에도 불구하고 북중이 공동 개발에 나서는 이유가 무엇일까? 라고 보면 사실 요즘에 미국의 힘이 전과 같지 않고 조금 약화됐다라고 볼 수 있고요.
0: 예.
1: 또 북중의 입장에서는 이 정도 되면 미국이 압박을 가해도 견딜만하다라는 그런 계산이 나온 것 같습니다.
0: 네.
1: 그런데 이런 상황이 되면 미국은 중국과 북한에 대해서 적대적인 관계에 서 있는 거에 반해서 두 나라는 더 밀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0: 네.
1: 마지막으로 유감스러운 것은 북한의 교역량의 중국 의존도가 너무 높다는 것입니다.
0: 예.
1: 현재도 한 90% 정도 되는데 예, 이게 더 강화되는 거죠.
0: 네.
1: 더구나 광물 자원을 합작으로 북한이 경제력을 회복할 것이라는 기대할 것 같은데 기대와 달리 오히려 중국이 예속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0: 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이런 선택을 하는 이유는 남한이라는 선택지를 제외하고 나니까 오히려 중국 이 더 중요해진 거라 볼 수 있는데요.
0: 예.
1: 한국은 북한이 남한을 위협으로 생각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좀 느낄 필요가 있습니다.
0: 오.
1: 북한이 남한을 위협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파트너로 인식하도록 만들어줘서 이 개선을 하지 않으면 북한 경제는 중국에서 예속되고 남한과는 더 멀어지게 되기 때문에
0: 네.
1: 통일 환경이 더 나빠진다는 것입니다. 예,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 문제를 쉽게 덮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조금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0: 예. 자, 오늘 분석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기도할 부분도 있을 텐데요. 목사님, 기도 제목 세 가지도 나눠주십시오.
1: 네,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북한이 광물 자원 개발 능력이 부족하여서 중국과 합작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북한 경제와 자본이 중국 경제에 더 예속되지 않도록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북한이 미국과 관계 개선에 나서게 하시고 북한이 안보와 번영의 문제를 핵미사일 문제에 갇히지 않게 하시고 안보와 번영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있다는 걸 생각하고 미국과의 관계 개선에 나아설 수 있도록 인도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남북한이 적대관계를 극복하고 한민족으로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공동 번영하는 파트너가 되게 하시고 또 한국교회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남북한이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0: 아멘. 나눠주신 이 기도 제목 또 기억하시면서 함께 북한을 위해서 또 남북한의 하나됨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북한 바로보기 예장합동통일목회개발원 연구소장이신 이수봉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오늘 나눈 기도 제목 여러분 카드로 보내드리고 있어요. 우물정 1069번으로 통일이라고 보내주세요. 단문 50원에 문자 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통일이라고 보내주시면 기도문이 적힌 사진 한 장을 답장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신 곳에서 마음으로 또 입술로 함께 읊조려 주시면 좋겠고요. 또 기도의 자리에서 그리고 주변에 신앙 공동체가 있으시면 함께 나눠주세요. 북한을 위한 기도의 산을 쌓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물정 1069번 통일이라고 보내주세요.

0: 찬양 함께하는 동안에 많은 분들이 또 오늘의 기도 카드 받길 원하셔서 문자로 어플로 통일 남겨주고 계시는데요. 자, 샵 1069번 또는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무료 문자 지금 사연 참여로 통일 두 글자 남겨주시면 기도 제목 세 가지가 적혀있는 기도 카드 보내드립니다.
1: 네. 샵 1069번 통일이라고 보내주시고요. 네. 여러분 계신 곳에서 꼭 한번 입술로 네. 마음으로 선포해 가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0: 그래요. 읽으시면서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속해 계신 교회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에도 또 공유하셔서 함께 기도의 마음 모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생방송 에피데이 함께하고 계신 시각 1시 38분 지나가고 있는데 오늘 한편차의 문제 다시 한번 드려볼게요.
1: 말재다라는 북한어 표현이 있어요. 말재다. 속이 좀 말쨘. 좀 뭔가 좀 그런 말쨘 상태인데 이게 1번이 거북하고 불편하다.
0: 네.
1: 2번이 마지막이다.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0: 네.
1: 0102님이 제가 지난주에 말쨌었던 기억이 있는데 며칠을 고생하긴 했지만 지금은 깨끗이 나음받았습니다.
0: 아멘.
1: 하셨고요.
0: 할렐루야.
1: 한 분은

0: 남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면서 문자로 퀴즈 정답과 또 출석 체크해 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드리는 오 해피데이에서 준비한 선물 소개합니다.
1: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길 소망하는 워커스 커피 로스터스에서 스페셜티 등급의 블렌드 커피 원두를,
0: 믿음의 기업 JMB 라이프에서 간헐적 소식과 단식을 돕는 2박 3일용 만나 한 끼 제품과 건강 회복을 돕는 월동 무차,
1: 믿음의 기업 아마란스 화장품에서 수분 충전 워터드롭 수분 크림을,
0: 우리 땅 독도를 알리는 기업 한국이 월드에서 한국이 자석 키링,
1: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0: 청정 제주의 농산물로 건강하고 올바른 먹거리 제주 자연식품 제주앤팜에서 청차 세트,
1: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기르시는 다육이 기업 철의다육이에서 다육이를,
0: 100% 국내산 원물만 고집하는 천연 조미료 전문기업 주식회사 강고집의 국물팩 세트,
1: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0: 건강한 삶을 기대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힐링에이스 눈 마사지기,
1: S&P 인터내셔널에서 프리미엄 티 세트,
0: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 대한민국 대표 곱창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
1: 곰취아빠가 기도로 만든 맛과 영양이 뛰어난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기업 자연의 맛과 향 청정향에서 곰취 제품을 드립니다.
0: 복음 통일을 위해서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선물 협찬으로 참여해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기업에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한편차이 퀴즈 정답은요?
1: 정답은 말재다의 우리말 표현 거북하고 불편하다입니다.
0: 아, 이게 사실은 음식을 뭐 잘못 먹었거나 이제 비위가 상했거나 이럴 때 쓰는 말인데,
1: 네.
0: 참여해주신 분들 중에 일부가 참여하는데 선물 전 당첨 안 시켜줘서 거북하고 불편합니다 하신 분들이 있으셨으나, 그 답답한 마음은 주님 풀어주실 줄 믿고 저희 네. 예, 선물 당첨의 기회는 계속 있으니까 오늘
1: 맞아요.
0: 아니어도
1: 네.
0: 너무 실망하지 말기 아셨죠? 자 오늘 보내주신 문자 몇 개만 소개해드릴게요.
1: 아침에 퇴근하고 눈 뜨자마자 밥을 먹었더니 잠에서 퇴근하셨단 말씀이실까요? 지금 배가 아직까지 빵빵합니다. 루틴으로 극동방송 청취하면서 은혜 받는 중입니다. 1번 조금 전에 보내주신 0883님도 정답 맞춰주셨고요.
0: 네. 요즘 식사를 제대로 챙기지 못해서인지 속이 계속 좀 말째서 거북하고 불편해서 위내시경 검사하셨대요. 규칙적인 식사 습관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하셨는데 0848님.
1: 잠도 잘 주무셔야 되고요.
0: 네, 잘 드세요 그냥. 그리고 살찐 것 같으면 운동하면 되죠 뭐.
1: 네, 네. 건강식으로.
0: 그래요.
1: 0317님 찍어서 2번 전반기의 마지막 날 반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하셨어요.
0: 네.
1: 전반기의 마지막 날이
0: 그러네요 오늘.
1: 하지만 우리 하반기에 그 정답들을 다시 한번 기다릴게요. 0317님.
0: 네. 요즘 저녁 먹으면 말재 없으려고 운동하고 있어요 하셨는데 너무 많이 드셔서 이제 속이 좀 거북하고 할 수 있으니까 네. 운동하신다고 예 너무 열심히 해서
1: 맞아요.
0: 이렇게 힘들어하지 마시고 자 오늘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당첨되신 분들은요
1: 북한에서도 하루속히 말재 없이 말재는 일 없이 생일 파티하기를 기도합니다 하셨던 2507님 선물 드리고요
0: 네.
1: 통일전 한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남과 북이 이런 말짠 관계가 시원해지길 원합니다.
0: 아멘.
1: 1257님도 드리고요. 마음이 어려워서 계속 성경 읽다가 극동방송 켰는데 너무 즐거워요 하시면서
0: 네.
1: 부산에서 보내주신 1706님을 포함해서 제가 오늘 좀 말재다 하신 분들 많이 선정해서 답장 보내드릴게요.
0: 예.
1: 링크 있는 답장 받아보신 분들 링크 클릭 후 성함 주소 연락처 입력해주세요.
0: 우리 4453님 넷째 임신 중인데 아이 새 키우면서 입덧 한 번도 안 했는데 이번에 처음 겪고 계시대요. 아우 계속 속이 불편해서 환자처럼 누워만 있는데 신랑의 냄새 밥 냄새 땀 냄새 다들 힘들어요 하셨는데
1: 어떡해.
0: 이 여름에 잘 견디시기를 저희가 함께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 끝 찬양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인사드리고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생방송 오 해피데이 제작의 극동방송 북방사역국 저는 김상균이고요.
1: 임지연이었습니다.

0: 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더 행복하세요.
1: 북녘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0: 극동방송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0: 요즘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1분 찬송. 오늘도 안전한 운행을 응원합니다. 버스 트럭 타이어 전문점 금호타이어 무진대로점에서 함께합니다.

주제 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김경아입니다. 영국의 엘스턴의 초등학생 4명은 모래밭에서 현장체험학습 과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래를 파헤치다가 뭔가 반짝거리는 금색의 물체를 발견했는데 조사 결과 4,300년 전에 만들어진 고대 유물로 무려 10억 원의 가치를 지닌 물건이었다고 합니다. 또 중국의 장수성에 사는 11살 소녀는 냇가에서 손을 씻다가 낡은 검같이 생긴 조각을 발견해 부모님께 가져왔고 범상치 않은 유물이라 생각한 부모님은 전문가에게 감정을 의뢰했는데요. 그 검은 3,000년 전에 지도자들이 갖고 다니던 칼이었고 2억 원이 넘는 감정가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가치가 있는 보물이 때때로 주변에서 발견되기도 하죠. 인생의 진정한 보물은 먼 미래, 지금과는 다른 곳에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허락하신 내 가족, 내 이웃, 내 교회, 내 마음, 그리고 나의 친구 안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찬양으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전국의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 시간 문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우물정 1069 문자 우물정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듣고 싶은 찬양이나 살아가는 소소한 일상이야기 기도 제목 감사 제목 보내주시면 함께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계속해서 이어드릴게요.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묻는 우리의 삶 가운데 계신 하나님 편 읽어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요나단이 자신이 아닌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요나단으로부터 들은 그 내용은 현재 하나님이 진행하고 계신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내용이었고 앞으로 하실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에 대한 생각이 흐려지는 순간 하나님이 요나단을 통해 그 일을 다시 상기시켜 주신 것입니다. 달라지지 않는 현실, 계속되는 고난을 겪고 있는 그에게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서 하신 일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요나단은 가장 필요한 때 나타나 다윗을 위로하며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더 힘있게 의지하게 했습니다. 이는 다윗에게 힘든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자신을 얼마나 치밀하게 살펴 아시고 도우시고 이끄시는지를 경험하게 한 일이었습니다. 종종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묻고 행하는 길이 너무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그 길에는 하나님의 표지판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나단처럼 하나님이 보내시는 위로자가 있고 하나님이 계셔서 행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길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오아시스가 있고 계속해서 주를 의지하도록 돕는 일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계속해서 우리를 붙들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우리 인생 가운데서 보아야 합니다. 아무리 힘들어 쓰러질 것만 같은 상황에서도 이런 도구를 통해 붙들어주시는 하나님을 반드시 보아야 합니다. 신자는 이를 통해 고난을 지나 영화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묻는 우리의 삶 가운데 계신 하나님 편 읽어드렸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로마서 13장 1절 말씀이에요. 오늘 나라와 민족 그리고 위정자를 위한 기도가 끊이지 않는 그런 하루였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려요.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어느 날...

한 마음으로 통일을 위해 기도합니다. 복음으로 통일로.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복음으로 통일로 임지현입니다. 매일 이 시간에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며 준비하는 다양한 분들과 함께합니다. 기도와 간증, 은혜와 말씀을 나눠볼 텐데요.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이 시간 복음 통일에 더욱 마음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복음으로 통일로 출발해 볼까요?

북에 띄우는 편지. 북녘에 있는 사랑하는 이들에게 전하는 북에 띄우는 편지. 오늘 이 시간에는 20여 년 전 북한을 떠난 고향

0: 북한을 떠나야만 했던 순화자매가 전하는 조카 영희에게 쓴 편지를 함께합니다.
1: 북에서 살고 있는 사랑하는 내 조카 영희에게 영희도 이제는 어엿한 가정을 가지고 산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영희야, 아버지 어머니 품에서 걱정 없이 학교를 다니며 공부도 잘하고 학급에서 처음단체 위원장까지 하며 생활을 꺼피었던 때는 어느덧 류수와 같이 흘러가고 가정이 한 분야가 되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나는 고난이 행군 3년 되던 해에 저국을 탈거하여 중국 땅에서 장가 못 가는 사람을, 말하자면 시기 말해서 모조리한테 팔려서 시집을 왔다. 사는 가정의 시련을 이겨내며 살다가 끝내 끝을 맺지 못하고 자리를 옮겼다. 살다 보니 다른 사람 소개로 하여 한국에서 운영하는 교회에 들어갔다. 교회는 아침 해돋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부터 시작하는데 처음에 다른 목사님 설교에 북한에서 고생하던 내 일들을 생각하며 목사님 설교의 말씀이 가련한 내 인생과 어찌도 비슷한지 계속 울고 감옥에서 또 예수님께 기도하면서 모든 일을 풀어가며 살아서 하나님 섬기는 자매가 되었다는 감동에 계속 눈물이 억수로 흐르는 것을 막지 못하겠구나. 그래 살면서 기도하고 하느님을 배우는 과정에 우리는 하느님과 한 선임을 절대 떠나서는 생활의 방식도 제대로 모르고 산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느낀다. 우리에게 믿음과 사랑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시구나 하고 생각한다. 생활이 어느 모퉁이나 말씀을 따라 움직이니 잘못된 일이라도 쉽게 풀리고 모든 것을 참고 견디니 안 되는 일없고 모든 일이 즐겁고 다 풀려지는구나. 내 사랑하는 조카도 똑똑하니 꼭 우리 하느님을 영접하고 하느님을 따라 가려고 소망해서 우리 다 같이 하느님 하늘 아래에 사는 성도가 되자. 이 길만은 우리에게 생활이 복음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너뿐만 아니라 너희 가정 또 나가서는 또 하느님 복음을 전달해 주기를 믿는다. 나라와 정치를 관계하지 말고 하느님을 따라가는 선지자가 되어 기도하며 살기를 원한다. 그리고 조국 통일을 제쳐가여 우리 서로 만나서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하면서 하느님 세워주신 천국에 가기까지 복음 전달하자. 내 사랑하는 영혜의 몸 건강과 복음 전달을 기도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0: 복음의 전달자가 되어 남과 북이 주님 안에서 통일될 그날이 속히 오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북녘에 있는 20여 년 전 헤어진 사랑하는 조카에게 전하는 순화자매 오늘의 북에 띄우는 편지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한마음으로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 복음으로 통일로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 통일, 우리의 더 많은 관심과 기도 그리고 헌신으로 이뤄갈 수 있습니다. 남과 북의 하나됨과 또 복음으로 회복될 한국 교회를 위해 다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으로 통일로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자, 오늘 6월 마지막 날입니다. 6월 30일 화요일 극동방송 지금 듣고 계시는 분들 정말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깨라를 통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 잠깐 떠난 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모르시는 분들, 교회 다니는 일을 지금 잠깐 쉬고 계시는 분들, 일명 새깨라에서 방학이라고 많이 얘기하고 있죠. 방학 아니면 무교, 이런 분들 하나님께서 간절히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보석 같은 이 한 영혼 찾는 오늘 보물 퀴즈 또 꽁트로 여러분에게 선보입니다.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깨라 총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는 저는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여러분 핸드폰 꺼내시고요. 자 이제 문자나 여러분의 애플 메시지 어플 메시지 보낼 준비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보물 퀴즈 출발합니다.

0: 혼의
1: 퀴즈.
0: 자, 숨겨진 보석을 찾는 보물 퀴즈 시간입니다. 성경 속에서 보물을 찾고 우리 청취자 가운데 교회를 다니고 있지 않는 분들, 우리 보석 찾는 보물 찾기 시간입니다. 교회 지금 쉬고 계시는 분들, 방학생 아니면 무교생들, 이 시간에 정답 문자를 주시면 무조건 선물을 드립니다. 극동방송 어플로 들으시는 분들, 어플 무료 메시지로 정답 주셔도 좋습니다. 무조건 선물을 드려요. 물론 교회를 잘 다니시는 분들도 정답 보내셔가지고 이 시간에 선물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저와 함께 하실 분 오늘 개복교회 고현 집사님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집사님하고 저만 네. 반드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좋아요.
0: 2026년 전반전이 네. 끝났어요. 전반전.
1: 네.
0: 아, 이제 내일부터는 이제 7월입니다.
1: 아, 세월이 이렇게 빠르다니요.
0: 그러네요. 이제 후반전에 네. 돌입하고 있는데, 자, 오늘 보물 퀴즈 또 집사님과 저와 꽁트
1: 네.
0: 안 되는 연기 또 한번 제가 한번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집중하시고 어떤 답을 저희가 원할지. 자, 어디로 보내면 돼요, 문자는요?
1: 네, 문자는 정답을 아시는 분은 50원 유료 문자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0: 그렇습니다. 샵 1069. 이 시간에는 전국 어디서나 서울국동방송 수신문자 샵 1069번으로 정답을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답 주실 때요, 정답 옆에다가 교회 안 다니고 계시는 분들은 정체를 밝혀주십시오. 방학 아니면 무교 이렇게 밝혀주시는 분들께 저희가 좋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안 다니시는 방학생들은 몇 년 방학 이렇게 써주시면 더 좋아요. 내가 지금 3년 교회를 쉬고 있다, 3년 방학 이렇게 써주시면 좋습니다. 10년 방학, 20년 방학, 우리 방학생들 열렬히 환영합니다. 그리고 방학생, 무교생들, 내가 지금 현재 교회를 안 다니고 계시는 분들 가운데서 이 시간에 전화통화도 할 수 있거든요. 통화 가능이라고 써주시면 저희가 전화드려서 선물 고를 수 있는 기회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문자에 한꺼번에 좀 보내주십시오. 정답 보내주시고 정답 옆에 바로 한꺼번에 무교, 방학, 통화 가능 한 문자로 이렇게 보내주시면 좋습니다. 어플로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집사님 준비되셨죠?
1: 네, 시작해볼까요?
0: 자, 오늘 어떤 꽁트가 나올지 귀 쫑긋하시고요. 갑니다.

0: 오랜 세월 하나님을 믿고 따르던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 이름은 아브라함. 백세 얻은 귀한 아들은 그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약속 그 자체였더라. 그러던 어느 날,
1: 얘야, 드디어 모리아산 정상에 도착했구나.
2: 아버님, 고령의 연세 이 높은 산을 등반하시느라 옥체가 많이 상하셨을까 염려되옵니다. 여기 따뜻한 둥글레 차 한 잔 드시죠.
1: 아이고, 내 아들 이사가 이렇게 착하고 예의 바른 녀석을 내가 어떻게. 아니다, 이사가, 너가 메고 온 그 장작더미를 여기 바위 위에 깔도록 하여라.
2: 예, 아버님, 분부대로 하겠사옵나이다. 그런데 소자가 한 가지 의문이 있사옵니다. 불씨도 있고 장작도 있고 심지어 아버님 품속에는 최고급 다마스쿠스 칼까지 있사온데 어찌하여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보이지 않는 것이옵니까?
1: 그게 말이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고 하셨다.
2: 역시 그렇군요. 하나님은 언제나 준비해 주시는 분이시지요.
1: 미안하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너를 번제로 드리라 하셨다.
2: 아버님, 저를요? 아, 하나님께서 명하셨다면 소자 순종해야겠죠.
1: 내 사랑하는 아들아.
0: 눈물을 삼키며 아브라함이 칼을 드는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3: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말라.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이제 내가 알았노라.
2: 아버님, 저기를 보십시오. 순양이 옵니다. 뿔이 나무에 걸려 있어옵니다.
1: 주께서 준비하셨구나. 정말 준비하셨어.
0: 아브라함은 순양을 대신 제물로 드렸고 그곳 이름을 여호와 이레, 곧 주께서 준비하신다고 불렀습니다.
4: 자, 문제 나갑니다. 모리아산 정상에서 아브라함이 칼을 뽑아 들고 아들을 제물로 바치려고 하였습니다. 이 아들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0: 자, 모리아산 정상에서 아브라함이 칼을 뽑아가지고, 와, 이 아들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는데,
4: 네,
0: 순양이 나타났어요.
4: 네.
0: 자, 그때 꼼짝없이 당할 뻔했던 우리 아들의 이름은 무엇일지.
4: 네.
0: 아, 많이 아실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먼저는 주간식으로 드립니다, 여러분.
4: 주간식입니다.
0: 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내가 그 생각하는 그 인물의 이름을 여러분께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 샵 1069번도 받고 있고, 극동방송 어플로 듣고 계시는 분들 거기서 회원 가입하시면 무료로 어플 메시지 보낼 수 있겠습니다. 예, 이 아들,
4: 아, 네.
0: 아들, 예,
4: 아들의 이름.
0: 아들이 뭐 사극에 좀 출연한 것 같아요.
4: 네.
0: 어설픈 사극에
4: 네,
0: 출연했습니다.
4: 효자 아들이었습니다.
0: 그렇습니다. 네. 아, 뭐 우리 1인 뭐 2역 3역 했는데.
4: 네.
0: 자, 꽁트 어땠는지 좀 그것도 좀 한번 얘기해 주시면
4: 네,
0: 좋고요.
4: 저희는 자, 또 예, 피드백을 받으면 진짜 열심히 합니다.
0: 그렇습니다.
4: 네.
0: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정답 옆에다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교회 쉬고 계시는 우리 방학생 무교생들 몇 년 방학 중인지 그분들 무조건 선물을 드린다고 했죠. 예, 교회 안 다니고 계시는 분들 내가 이 정답 알겠다 하시는 분, 아브라함의 아들이잖아요. 네, 내가 이 정도 알겠다 하시는 분들은 샵 1069번으로 보내실 때 옆에다가 몇 년 방학

0: 님은 다 종교가 없다. 무교. 이렇게 좀 적어 주시고 통화 가능하신 분, 무교나 방학생들 가운데서 통화 가능하신 분, 통화 가능이라고까지 써 주시면은 좋겠습니다. 자, 어떤 정답이 도착될지 샵 1069번 여러분의 또 어플 메시지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찬양 제목이 응응의 축복이에요. 응응의 축복.
1: 아~
0: 갑니다.
1: 축복. 네.

0: 김인식, 정소연 응의 축복 네. 전해드렸습니다.
1: 피디님 예? 오늘 아침에 예? 무엇을 드시고 왔나요?
0: 오늘 아침에 뭐 토스트 네. 비슷한 걸 먹었는데
1: 아하 땡땡토스트 혹시?
0: 그건 아니었는데 아니, 그런데 오늘 뭐 토스트 네. 먹고 싶다 하는 분들이 많네요.
1: 네 그러네요. 그러니까요. 유난히 오늘따라
0: 그렇습니다. 네. 어우, 두 분의 케미 훌륭하다. 뭐 연기자 같다. 제 앞에 계신 분들은 이제 앞에 네. 계신

0: 신부는 연기자십니다. 네. 배우세요. 와. 고현 집사님과 함께하고 있는데 네. 어우, 꽁트 너무 재밌다고.
1: 저는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그러니까. 진짜 최선을 다합니다.
0: 김인수는 네. 진짜 잘하는 줄 아는데 어떡하지? 연기 잘한다고
1: 네.
0: 아, 자, 정답을 잘 네. 맞춰주셨어요.
1: 정말 많이 보내주셨네요.
0: 아직은 공개는 네. 안 하고 있는데
1: 네.
0: 자 일단은 누가 이렇게 빨리 보내셨을까. 자, 선물 안 받았던 가운데서 2682번님
1: 네.
0: 2682번님이 엄청 빨리 보내셨어요.
1: 대단해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보내셨을까요?
0: 보니까 아유 네. 막 모리아산도 적으셨고
1: 네.
0: 순념소도 적으셨고
1: 네. 뭐 여우와 이래도 네. 나오고
0: 그러니까
1: 네.
0: 그렇습니다. 근데 정답은 따로 있습니다. 막 떨기나무 나왔고요. 어린 양
1: 네.
0: 나왔고
1: 네.
0: 모리아산 다 아까 우리 꽁트에서 나온 단어들이잖아요.
1: 네 맞아요.
0: 자, 그 중에서 또 좀 빨리 오셨던
1: 네.
0: 8732번님께도 선물 드리도록 하겠고요.
1: 네.
0: 열혈 애청자라고 하면서
1: 네.
0: 7631번님도 저희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자, 보니까 지금 모리아산에서 진행된 거잖아요.
1: 네, 그렇죠.
0: 아브라함이 아들을 네네. 데리고 갔다가
1: 네.
0: 하나님이 이제 바치라고 하니까
1: 네.
0: 칼로 그냥 아까 뭐요? 다마스쿠스 칼?
1: 네, 보통 칼이 아니죠.
0: 칼로 네.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아브라함아 이렇게 불러가지고
1: 네.
0: 근데 또 그때 또 하나님께서 옆에 네. 순양
1: 네.
0: 아까 우리 그 염소 양소리
1: 네.
0: 예. 딱 그때
1: 네.
0: 마침
1: 아 준비하시는 마침
0: 하나님께서 딱 준비를 하셨어요.
1: 네.
0: 그게 바로 이제 여호와 이레잖아요.
1: 네 맞아요.
0: 예 그렇습니다. 그 순양이 사실은 예, 이제 우리 예수님을 또 상징하는데
1: 네, 맞아요.
0: 거기서 우리 아브라함의 아들은 누구일지가
1: 네.
0: 오늘 퀴즈거든요.
1: 네네. 네.
0: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1: 늦지 않았어요.
0: 예,
1: 네.
0: 정답은 샵 1069번으로 보내주시되 내가 본인이 내가 이거 진짜 정답 알겠다 하면은 교회를 안 다니는 분은 문자를 더 주셔야 돼요. 정답을 주시면서 옆에다가 나 몇 년 방학이다.
1: 네.
0: 무교다.
1: 무교다.
0: 이렇게 알려주시는 분은 무조건 선물을 드립니다.
1: 네.
0: 무조건 무조건 드립니다. 샵 1069번으로 정답 옆에다가. 그런데도 내가 아브라함은 알겠는데 아들은 모르겠다,
1: 모르겠다.
0: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1: 네.
0: 우리 또 집사님 보기
1: 네.
0: 준비하셨잖아요.
1: 보기 한번 들어볼까요?
0: 네.
1: 네. 1번 만사. 2번 이삭. 3번 폭삭. 4번 오싹. 갑자기 춥네요.
0: 아유, 오싹한
1: 네.
0: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자, 만삭이냐 이삭이냐 폭삭이냐 오싹이냐 정답 알겠다 샵 1069번으로 보내주시되 방학생들 무교생들 마구마구 보내주시고 통화 가능하신 분들 무교나 방학생 예,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 가운데서 통화 가능하신 분들은 통화 가능이라고까지 적어주시면 저희가 선물 고를 수 있는 기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삭이냐 이삭이냐 폭삭이냐 오삭이냐 토스트와 어울리는 그 이름 샵 1069번으로
1: 네.
0: 보내주십시오. 이 찬양 제목이 아빠 이름이에요. 아빠 이름 아브라.
1: 아 아브라.
0: 남궁 송옥이 네. 부릅니다. 여러분
1: 네.
0: 무교생 방학생들 많이 오십시오.

0: 남궁성욱의 아브라함 전해드렸습니다. 3시 23분 지나고 있습니다. 생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깨라 보물 퀴즈. 자, 개복교회 고현 집사님과 함께 저희가 꽁트를 보여드렸고요. 모리아산 정상에서 아브라함이 칼을 뽑고 아들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는데 이 아들의 이름은 무엇일까? 이게 오늘 퀴즈였습니다. 만삭이냐 이삭이냐 폭삭이냐 오삭이냐.
1: 정답은 이삭.
0: 그렇습니다. 바로 오늘 토스트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1: 네, 이삭.
0: 이삭이었습니다. 이삭. 아. 참 대단한 믿음이죠, 아브라함이.
1: 대단하죠.
0: 와,
1: 완전.
0: 저는 네. 저는 못할 것 같은데.
1: 네.
0: 어우. 신용도 못할 것 같은데.
1: 그렇죠, 그렇죠.
0: 와, 그거를 진짜 하려고 진짜 했다는 거, 아브라함이. 네. 그때 또 하나님께서 또 딱 여호와 이레.
1: 네.
0: 우리 순양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1: 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0: 그렇습니다.
1: 네.
0: 자, 오늘도 하나님께서 어떤 영혼을 준비하셨을지
1: 너무 기대되고
0: 기대가 됩니다.
1: 네.
0: 기대가 돼요. 자, 무교생 방학생들 많이 주셨는데요. 일단은 교회 잘 다니시는 분 가운데서 아까 제가 우리 0002번님
1: 네.
0: 0002번님께도 제가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너무 좋겠어요.
0: 우리 좀 늦게 오신 분도 좀 줘야 돼요.
1: 네, 그럼요.
0: 0699번님께도
1: 네.
0: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들은 다 교회를 잘 다니시는 분들이죠.
1: 네.
0: 자, 그 중에서 이제 교회를 지금 쉬고 있다.
1: 네.
0: 이렇게 보낸 분들에게 우리 한번 전화를 네. 한번 해보도록 하겠는데.
1: 네. 자, 9800님.
0: 그렇습니다. 네. 9800.
1: 네. 이분. 저희가 네. 일반 전화로 지금 가고 있죠. 네. 꼭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9800님. 아우, 이 시간에 간절함이 정말.
0: 자, 다시 한번 제가 한번 전화 한번 걸어볼게요.
1: 네.
0: 일반 전화로 갑니다. 9800번님, 10년 네. 방학생이네요.
1: 10년이요. 야.
0: 10년 방학생. 이삭 정답 맞춰주셨고. 자, 신호 가고 있습니다. 자, 9800번님 오늘 새싹으로 첫 문자 주셨는데 전화 한번 받아주십시오.
1: 네.
0: 여보세요?
2: 여보세요?
0: 네, 저 새끼라 김인수 PD예요.
2: 네네네.
0: 혹시 운전 중이신가요?
2: 아니, 지금 운전은 하지는 않고요.
0: 예.
2: 정차되어 있습니다.
0: 정차되어 있습니까?
2: 네네네.
0: 혼자 계세요? 차 안에서?
2: 예, 그렇습니다.
0: 어떻게 딱 정차했을 때 저희가 전화를 했네요, 잘.
2: 아, 그러게요, 예.
0: 전화 기다리셨어요?
2: 기다리진 않았는데.
0: 야, 여호와 이래네요. 여호와 이래. 순간 이렇게 운 것처럼.
1: 네.
0: 딱 하나님께서 우리 9800번님 딱 정차도 시켜주시고.
1: 정차하라.
0: 그러니까. 어느 지역이세요?
2: 청주입니다.
0: 청주. 네. 야, 저희가 요즘 청주 본부 생기고 나서 우리 충청북도에 네. 정말 우리 청취자들이 많이 늘고 있는데 언제부터 네. 들으셨어요, 극동방송?
2: 아니, 오래됐죠. 그전부터 들었죠.
0: 그전부터 대전국동방송 통해서 많이 들으셨나봐요.
2: 아, 그렇습니다.
0: 네. 10년 지금 방학 중이라고 문자를 주셨는데.
2: 맞습니다.
0: 네. 오래되셨네요.
2: 예. 어떤 그런 일이 있었어요.
0: 방학 전부터 계속 극동방송은 들으셨어요?
2: 예.
0: 오래 들으셨구나. 우리 10년 네. 동안 계속 방송 들으시면서 좀 찔릴 때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2: 아니, 방송은 뭐 계속 들은 건 아니고 최근에.
0: 최근에?
2: 네네네.
0: 듣다가 좀 방송도 방학했다가 최근에 다시 듣게 됐나요? 아니, 원래 최근에 알게 되셨어요? 극동방송?
2: 아니. 오래전부터 들었고요.
0: 예.
2: 그렇게 이제 그 뭐랄까.
0: 예.
2: 방학 동안에 계속 이렇게 그 극동방송을 접하지는 않고.
0: 그러니까 안 듣다가 다시 듣게 되신 거죠? 최근에?
2: 예. 그렇습니다.
0: 잘하셨어요. 아무튼 오늘 이렇게 또 문자 처음 보내셨는데. 오늘 마음 열고 이렇게 용기 내셔서 문자 잘 보내신 겁니다.
2: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0: 일단 이렇게 저희가 연결되면은 선물 드리는 거 알고 계시죠?
2: 네. 아니요, 안에 프로를 통해서 설명 들었고요.
0: 예.
2: 네.
0: 자, 선물 그러면 모르시면 제가 네. 불러드릴게요. 네.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한국 BL약품에서 유산균, 예맛에서 고급 김세트, 강화선 김치, 정승댁 순무 열무김치, 연어로만에서 연어회,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 견과내에서 메이플 하루견과, 다람골 웰빙 도토리묵에서 도토리묵과 도토리 냉면, 라라스팜에서 두부 쉐이크, 갓블레스유, 예, 뭐, 예? 예. 로브로팔에서 주얼리, 안 끝났어요. 캡슐 세제, AN 화장품, 레모나. 근데 죄송한데 다 드리는 게 아니라 여기서 고르셔야 됩니다.
2: 그러니까요.
0: 예. 어떤 거 고르시겠어요?
2: 아까 그, 도토리묵인가요?
0: 예, 예.
2: 네네네.
0: 와, 어제 새로 들어온 건데 딱, 오.
1: 어제 새로 네, 들어온
0: 어제 새로 들어온 건데
1: 신제품인가요?
0: 네, 네 맞아요. 우리 오늘 대표님하고 아까 좀 전에 통화했는데
1: 와.
0: 대표님 좋아하시겠다. 와. 도토리 묵과 도토리 냉면을
1: 와.
0: 그러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2: 네, 감사합니다.
0: 자, 우리 9800번님 오늘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딱 선택하셔가지고 전화 연결이 네. 된 건데 이제는 교회를 가셔야겠네요.
2: 고민 중에 있었습니다, 사실은.
0: 사실은 고민 중에 있다 보니까 네, 네, 극동방송도 네. 들으셨을 거고.
2: 맞습니다.
0: 그쵸? 네. 그러니까 그 고민하게 되고, 극동방송 듣게 되고, 오늘 딱 이 시간에 듣게 된 것도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된 거니까.
2: 네, 네.
0: 그 하나님의 오늘 부르심에 꼭 응답하셨으면 좋겠어요.
2: 네, 네.
0: 오늘 이삭 맞춰주셨잖아요.
2: 네.
0: 순양 준비하신 것처럼 오늘 딱

0: 이렇게 전화 연결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네요. 응?
1: 여튼. 네.
0: 여튼 아무튼 이제 내가 이제부터 이번 주부터 가야죠.
1: 여튼 계획하겠습니다.
0: 예?
1: 계획하겠습니다.
0: 계획한다고요?
1: 네.
0: 아니 계획을 10년 동안 계획했는데 이제
2: 이제 계획 끝.
0: 이제 이루셔야죠. 예. 네. 청주에서 갈 교회가 있습니까? 아니면 저희가 좀 소개시켜 드릴까요?
1: 아니요. 그냥 몇 군데 이렇게 생각했던 데가 있어서
0: 생각했던 데가 있어요.
1: 네.
0: 그럼 이번 주에 계획을 네. 실천하시는 걸로 하시고
1: 네.
0: 저랑 같이 한번 기도하시죠. 저 따라서.
1: 네.
0: 좋으신 하나님
1: 오신 하나님,
0: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1: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0: 죄로 죽었던 저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1: 부활하신 예수님을
0: 나의 구주로
1: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0: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하셨습니다. 자, 우리 9800번이 이번 주에 꼭 청주에 있는 그 생각했던 교회 중에 용기 내셔가지고 꼭 가서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알겠죠? 그리고 다음 주에 제가 교회 갔다라는 문자 꼭 기다릴게요.
1: 네, 알겠습니다.
0: 9800 끝번호 외우기 쉽네요, 아주.
1: 네.
0: 제가 간절히 기다리겠습니다.
1: 네, 예. 감사합니다.
0: 그래요. 그리고 저희가 문자 보낼 테니까요. 거기다가 주소 네. 남겨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2: 네, 네 감사합니다.
0: 네. 자, 와. 우리 10년 방학생
2: 네.
0: 방학을 꼭 끝냈으면 좋겠고요.
2: 그죠. 자, 이번에 한번
0: 이번에 네. 대단한 방학생이죠.
2: 오, 자, 5992님 5992번님이에요. 네. 자, 정말 간절히 연결이 되길 원합니다.
0: 와, 교회 안 나간지 50년.
2: 와, 50년.
0: 50년.
2: 그러면 제가 태어나기 전에 방학을 시작하신 거죠?
0: 네. 그러니까. 와, 네. 어렸을 때 네. 몇 번 다녀보셨을까?
2: 그러네요. 네.
0: 자, 우리 5992번님 받아주십시오. 신호 갑니다. 애타게 울리고 있습니다.
2: 네, 애타입니다.
0: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3: 네.
0: 제 새끼라 김인수 PD예요.
3: 아, 네, 안녕하세요.
0: 운전 중이십니까?
3: 아, 아니에요.
0: 본인이 50년 방학생 맞아요?
3: 예, 예.
0: 와, 어느 지역이세요?
3: 아, 여기 대구요.
0: 대구?
3: 네.
0: 50년 전이면 언제예요? 예? 어렸을 때 손빨 네, 때 그때 가시고
3: 예? 네.
0: 그때 가고 네. 안 가신 거예요?
3: 네.
0: 야, 자, 근데 아. 극동방송은 어떻게 어떤 계기로 아, 듣게 되신 겁니까?
3: 아, 저희, 언니하고 이제 애들은 교회 다니거든요. 제가 예. 안 다니가 그렇고.
0: 예, 예.
3: 네, 그래서 이제 TV 이제 틀다 보니까. 예. 극동방송이 나오고 해갖고.
0: 예.
3: 어떤 내용이지 하면서 보다가 보니까 그게 있길래 참석하게 됐어요. 참여하게 됐어요.
0: 아, 라디오. TV가 아니라 라디오.
3: 네, 예, 라디오도 듣고, 예.
0: 예. 그러니까 그분들이 소개해줬어요, 극동방송?
3: 예, 한번 들어보라고.
0: 들어보라고?
3: 네.
0: 옆에 같이 있어요? 아니면 혼자 있어요, 지금?
3: 아, 저 혼자 있어요.
0: 혼자 있습니까? 언제부터 네. 들으셨어요, 이 방송을?
3: 아, 제가 저때 한번 듣고.
0: 예.
3: 오늘 또 저희 언니가 구미 사는데 언니가 또 한번 들어보라 해갖고.
0: 오, 아. 오늘 두 번째 들으셨군요?
3: 네.
0: 어떻게 이삭도 근데 맞춰주셨네요?
3: 아, 예. 제가 어릴 때는 성경 살짝 듣기는 들었었거든요.
0: 예, 예.
3: 아.
0: 그렇구나.
3: 네.
0: 자, 우리 5992번님.
3: 예.
0: 오늘 정말 잘 오셨어요.
3: 예.
0: 잘 안 온 것 같아요?
3: 아, 아니요. 아,
0: 잘 온 것 같죠, 오늘?
3: 예.
0: 전화 잘 받은 것 같죠?
3: 네.
0: 하나님께서 우리 5992번님 정말 사랑하십니다. 응?
3: 아, 예.

0: 하나님께서 50년 전에 성경 읽을 네. 때 예배 드릴 때 그때 그 딸 5992번님 기억하고 계시고 네. 다시 네. 지금 찾고 계세요.
1: 네.
0: 옆에 소개시켜 주신 우리 언니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5992번님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계실 거예요.
1: 네.
0: 예수님 믿고 우리 꼭 천국 갈 수 있도록.
1: 네.
0: 옆에서 언니가 막 이렇게 교회 가자고 안 하시던가요?
1: 아, 그 많이 그렇게요, 언니는.
0: 많이 얘기해요?
1: 네.
0: 많이 긁어요?
1: 아니요, 뭐 저희 애들 위해서도 기도해.
0: 아, 기도한다고?
1: 뭐, 네, 뭐 교회 너도 시간 되면 꼭 교회 나가라, 가까운 교회 가봐라 하고.
0: 그래요.
1: 네.
0: 자, 일단은 우리가 이렇게 연결되면 선물을 드리는데 네. 혹시 아까 제가 선물 부를 때 들으셨나요?
1: 아, 그때는 못 듣죠.
0: 아, 제가 다시 불러볼게요. 여기서 네. 하나 골라보세요.
1: 네.
0: 빠르게 갑니다. 소곱창전골, 네. 유산균, 김세트, 순무 열무김치 세트, 연어회, 커피, 견과, 도토리묵, 도토리 냉면, 주얼리, 두부 쉐이크, 캡슐 세제, AN 화장품, 레모나. 어떤 거 드릴까요, 여기서?
1: 커피는 뭐 어떤 건지.
0: 커피, 드립커피도 있고 더치커피도 있고요.
1: 아, 그러면 저 유산균 주세요.
0: 유산균, 알겠습니다. 네. 유산균 네.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아, 5992번님, 네. 네. 방송 두 번째지만 들어보니까 네. 어때요?
1: 아니, 들으면 마음이 편하고 뭐.
0: 편하고.
1: 그냥, 네, 네, 예. 성경은 제가 읽어보려 해도 내용이 좀 이해가 안 가니까 어렵고 그렇더라고요.
0: 어렵죠.
1: 네, 예, 예.
0: 그러면 어려우니까 이번 주에 교회를 가시면 목사님께서 네. 그 성경을 조금 네. 쉽게 네. 잘 설명해 주실 거거든요.
1: 아, 예.
0: 그러니까 이번 주부터 대구에 있는 네. 언니가 구미에 있으면 네. 대구에 있는 교회를 저희가 소개시켜 드릴게요.
1: 아, 저희 교회는 저 우리 집 앞에 있어요.
0: 집 앞에 있습니까?
1: 네, 예.
0: 그래서 그 집 앞에 있는 교회 네. 예. 이번 주부터 꼭 한번 가서 네. 예배 드리시면서 네. 성경 속에 있는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아, 예, 알겠습니다.
0: 알겠죠?
1: 네.
0: 예. 자, 그러면 저 따라서 우리 한번 기도 한번 할까요?
1: 예.
0: 예. 사랑의 하나님. 저 따라서 사랑의 하나님.
1: 네. 사랑의 하나님.
0: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습니다.
1: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습니다.
0: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1: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0: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1: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0: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1: 내 마음의 문을 열고
0: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1: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0: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아멘.
0: 아멘.
2: 아멘.
0: 아이고.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예. 5992번님, 언니가 네. 극동방송 들으라고 했다고 했죠?
1: 네.
0: 언니한테도 선물 하나 드렸으면 좋겠네요. 언니는 뭘 좋아하실까요? 아까 거기서?
1: 언니는 잘 모르겠어요.
0: 그러면 제가 언니는 네. 따로 잘 이렇게 해가지고 이따가 네. 방송 끝나고 통화를 하든지 해서 언니 좋아하시는 네. 선물 제가 보내드릴게요.
1: 근데 언니 번호를 아세요?
0: 네, 제가 이제 5992번님한테 받아야죠 이따가.
1: 아, 예예. 예.
0: 당첨 문자가 갈 네.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주소랑 적으시고. 예?
1: 왔는 거 같은데.
0: 예, 이제 당첨 문자 받으면 네. 거기다가 주소랑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내가 대구에 네. 있는 교회 잘 갔다 왔다 예배 드렸다라는 문자 제가 꼭 기다릴게요.
1: 아, 예. 네.
0: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꼭 연락 주십시오.
2: 감사합니다. 아이고.
0: 네. 아, 이렇게
2: 통화가 돼서 그러니까. 정말 너무 감사하네요.
0: 진짜. 50년 방학생.
2: 와, 50년. 그러니까
0: 언니가 네. 방송을 들어보라고 했고 네. 이렇게 전화 연결이 되고.
2: 그쵸.
0: 제가 볼 때는 이 새깨라를 통한 전도에 이 방법 중에 최고 좋은 방법이 이런 건 것 같아요.
2: 맞아요.
0: 전도 대상자한테 일단 들어봐라.
2: 예. 일단 들어봐.
0: 일단 네. 들어봐.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 퀴즈가 좀 그래도 저희가 재밌게 하려고 하잖아요.
2: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참여율을 높일 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용기를 낼 수
0: 그렇죠.
2: 있도록.
0: 특히 네. 이제 뭐 퀴즈 할 때

0: 야 네. 이렇게 정답 한번 보내봐 이런 식으로 그렇죠. 좀 해보면 네네. 효과가 좀 있을 것 같아요.
1: 맞아요. 와. 근데 어릴 적 들었던 그 성경을 기억하고 이삭을 맞춘 것도 대단하죠.
0: 그러니까요.
1: 네. 대단합니다.
0: 우리가 네. 또 퀴즈를 쉽게 또 내야 될 또 필요성도 느끼네요.
1: 그렇죠. 난이도는 낮게.
0: 그렇죠.
1: 참여율은 높게.
0: 그렇죠. 재밌게.
1: 예. 재밌게. 뭐, 여러분 최선을 다할게요. 네. 그러니까.

0: 우리 PD님이 날이 날이 갈수록
1: 네. 우리 또 집사님께서 네. 코치를 4극 버전 오늘 잘 네. 해주셔가지고
0: 자, 또 정화 연결을 하고 있죠.
1: 자, 4004번님
0: 네, 자, 통화 연결은 아주 경쾌합니다. 받아주세요.
1: 와우. 이거 얼마만에 들어보는
0: 네. 어, 나 따라 부를 것 같잖아.
1: 그러니까. 자, 여러분, 극동방송에서 트는 음원이 아니라는 거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네.
1: 아, 집사님들 이 곡을 아시는군요.
0: 알죠.
1: 4004번이 공안 받아주십시오.
0: 네? 아, 이 다음 가사 유명하잖아. 네, 받아주세요. 네.
1: 와, 나 이 곡이 이렇게 많이 울려 퍼질 줄이야, 극동방송. 이거 나 어렸을 때 들었던 노래.
0: 네, 맞아요. 진짜.
1: 다시 한번 시도해볼게요. 네. 다시 한번.
0: 자, 다시 한번. 꼭 전화를 받아주세요. 네.
2: 여보세요?
1: 어, 예. 4004번이 반갑습니다. 저 극동방송의 김인수 PD입니다.
2: 아, 예.
1: 반갑습니다. 지금 통화 예. 괜찮으시죠?
2: 예.
1: 운전 중 아니시죠?
2: 예, 운전 아니에요.
1: 운전 안 하고? 어디 예. 걸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2: 아, 헬스장에 러닝.
1: 헬스장에 러닝.
0: 오!
1: 자, 러닝 멈춰주시고, 러닝 멈춰주시고.
0: 네.
1: 어느 예. 지역이세요?
2: 예, 군산이에요.
1: 군산. 와, 예, 예. 이 시간에 어떻게 러닝을 타고 계시네요?
2: 예, 그 근무가 끝나가지고.
1: 근무가 오늘 좀 빨리 끝났군요.
2: 예, 예, 시간이 남아가지고.
1: 자, 방학이라고 문자 주셨는데 몇 년 방학이신 거예요?
2: 어, 한 30년 되지 않았을까요?
1: 오, 와.
0: 30년.
2: 그 정도, 30년까지는 아닌데, 조금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1: 자, 꽤 오래되셨는데, 예. 어떻게 이 극동방송을 알게 되셨어요?
2: 아, 잠시만요. 숨 차가지고.
1: 숨 차가지고.
2: 네.
1: 천천히 숨 고르기.
2: 네, 네.
1: 숨 고르기. 자.
0: 들여 마시고 내쉬고. 그러니까 들여 마시고 내쉬고.
1: 나도 네. 나도 아, 쉼 없어. 나도
0: 네.
1: 좀 하고.
2: 아, 이제 원래 듣던 건 아니고
1: 예.
0: 네.
2: 그 우리 자기 차를 제가 다른 거를 좀 타고 있는데
1: 네.
2: 예, 라디오 틀었는데 극동 방송이 나오더라고요.
1: 아, 차를 다른 걸 탔는데
2: 예, 예, 예.
1: 극동 방송이 딱 맞춰져 있던가요?
2: 예, 맞춰져 있더라고요.
1: 오, 그래서 듣기 그래서 시작했어요.
2: 지금 그 이후로 한 3개월 정도 됐는데.
1: 오.
2: 예, 그것만 듣고 있어요. 다른 집.
1: 와. 모르고. 어떻게 들을만 하신가 봐요.
2: 예.
1: 오. 그리고 이 오후 3시 시간대도 들으시고.
2: 그러니까 퇴근 시간, 그러니까
1: 네.
2: 차 시동을 걸면.
1: 그,
2: 그냥 무조건 들어요.
1: 이 시간이 딱 되는군요.
0: 오, 근무 끝나는
2: 예,
0: 시간.
2: 되고, 뭐, 네. 그냥 그, 저, 뭐야, 91.1이잖아요.
1: 예, 예.
2: 예, 그 주파수 막 틀어져 있어요.
1: 기가 막힌 퇴근 시간이네요.
0: 네.
1: 남들보다 좀 빠른 퇴근 시간. 오.
2: 예.
1: 자, 그래 3개월 동안 들으셨는데 들으시면서
2: 예.
1: 어, 나에게도 저런 전화가 한번 왔으면 하는 생각 있으셨나요? 예?
2: 아니 아니 그런 생각은 전혀 못 하고.
1: 예예. 예.
2: 그 오늘도 지금 퇴근하는 길에 예. 그 듣고 오는데 그 방송이 또 나오더라고요.
1: 네네.
2: 예, 네, 그래서 처음으로 보내봤어요.
1: 잘하셨어요. 근데 오늘 통화 네. 가능이라고까지 쓰셔가지고.
2: 네, 요즘 제가 퇴근을 해서.
1: 예.
2: 예, 일하는 중이 아니라서. 그러니까. 통화는 가능해서.
1: 와, 준비가 됐구나, 이번.
0: 네, 준비하셨어요. 3개월 전부터. 네, 주파수 딱 아, 그래. 맞춰주시고.
1: 준비가 됐어요.
2: 네, 네. 고맙습니다.
1: 오늘 여호와 이리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딱 맞아요. 아, 딱 맞아. 딱이야.
2: 예, 예.
1: 자, 우리 4004번님. 오늘 네. 하나님께서 딱 이 방송을 4004번님을 위해서 준비하신 거예요.
0: 맞아요.
1: 오늘
2: 아,
1: 방송.
2: 예,
1: 그러니까 진짜. 이제 움직이셔야 됩니다.
2: 아,
1: 3개월 전에 다른 차를 탔는데 91.1이 맞춰져 있고 이게 보통 야. 일입니까? 응?
2: 예,
1: 하나님께서
2: 네.
1: 4004번님을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2: 예.
1: 그런 기적 같은 일도 또 이렇게 또 보여주시고 전화 예. 연결도 되고. 자, 일단 우리 선물.
2: 선물요?
1: 아까 선물 혹시 못 들으셨나요?
2: 네, 제가 아, 그
1: 제가 다시 네, 부를게요. 자, 빠르게 갑니다. 예. 소곱창전골, 예. 유산균, 예. 김세트, 예. 순무열무김치, 예. 연어회, 커피, 예. 견과, 도토리묵과 도토리냉면, 주얼리, 예. 두부 쉐이크, 캡슐 세제, AN 화장품, 레모나. 여기서 어떤 거 드릴까요?
2: 아, 견과류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1: 견과. 알겠습니다. 예. 견과.
2: 제가 지금 먹고 견과를 또 먹고 있거든요.
1: 오, 좋습니다. 예, 견과 예. 세트.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0: 일단
1: 아, 예.
0: 군산에 계시잖아요.
1: 예, 예.
0: 30년 전에 다녔던 교회가 있나요? 저희가 교회를 소개시켜드릴까요? 아니면 그 교회 가실
1: 아니,
0: 겁니까?
1: 그 제가 군산 사람이 아니고요.
0: 네.
1: 예. 이제 그 전남 쪽이에요. 전남.
0: 전남.
1: 예, 예.
0: 그럼 군산에 전북인데. 잘 교회를 모르시겠네요?
1: 예, 잘 몰라요.
0: 그러면 제가 군산에 있는 교회를 좀 소개시켜드려도 될까요?
1: 예.
0: 자, 그럼 이번 주에 예. 소개시켜드릴 테니까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시고 다음 주에 저 예. 나 갔다 왔다 그 문자 좀 꼭 제가 기다릴게요.
1: 잘 모르겠습니다. 예, 주말에 제가 또 그 하는 일이 또 있어가지고
0: 주말에
1: 예, 시간이
0: 안 될 수도 있군요.
1: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0: 이번 주 안 되면 다음 주도 있으니까 예. 제가 끝까지 기다릴게요. 그래서 제가 감사합니다. 일단은 군산에 있는 교회 좋은 교회 두세 군데 소개시켜드려서 갈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저희가 당첨 문자 보내니까 거기다가 주소 적어주시면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아 고맙습니다.
0: 저 따라서 이 시간에 기도 한번 할까요?
1: 예.
0: 좋으신 하나님.
1: 좋으신 하나님.
0: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1: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0: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4004번님.
1: 예.
0: 하나님께서 4004번님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1: 아, 예.
0: 그리고 기다리고 계시니까요. 이번 주든 다음 주든 한번 용기 내서 오늘 용기 내서 문자 보내신 것처럼 용기 내서 꼭 교회 가셔서 예배 드리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계기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 예, 고맙습니다.
0: 네. 혹시 주위에 교회 다니시는 분 계시나요? 가족이나 주위에 뭐 아시는 분 가운데서?
1: 어머님이 이제 그 군사님이세요.
0: 군산에서요, 혹시?
1: 아니요, 광주에서요. 예, 이제 그래요. 지금 이제 몸이 좀 불편해져가지고
0: 못 다니는데.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저희가 이제 교회를 소개시켜드리는 게 참 맞을 것 같네요. 예. 저희가 다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예,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예.
0: 예.
2: 진짜, 와. 이렇게 문자에 예비하신 영혼이시네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0: 그러니까.
2: 라고 합니다.
0: 와. 네. 와. 그리고 오늘 같이 진행하시는 여자 집사님 같이 진행 호흡 잘 맞춰주셔서 정말 짱이에요 라고도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2: 바로 나?
0: 네. 자 우리 개복교회 고현 집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자 연락을 오늘 다 못해가지고 방송 끝나고 연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조현출 김인수였어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0: FEBC 1분 칼럼 홀리시즈 교회와 함께합니다. 말씀에는 서대천 목사님입니다.
1: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꺼지지 않는 빛 되신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역사와 삶 가운데 임하셨으며 거대한 구속사의 흐름을 따라 여러 차원의 빛으로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창조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 처음 빛은 말씀으로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었습니다. 둘째,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세상의 빛으로 임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라고 빛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셋째,

0: 예수님은 십자가의 부활의 빛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세상은 빛을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그 십자가를 통해 구원의 빛은 더욱 찬란하게 드러났습니다. 넷째, 예수님은 해나 달의 빛임이 필요 없는 새 창조의 영원한 빛으로 완성하십니다. 이토록 성경은 일관되게 빛이신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빛이시고 생명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FEBC 1분 칼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홀리시즈 교회와 함께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 교계 소통의 창 FEBC 게시판입니다. 광주 극동방송에서는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7월 6일 월요일 썸머 스페셜과 함께 시작되는 이번 필사 프로젝트는 광주 극동방송에서 자체 제작한 찬송가 필사 노트로 진행됩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문의 전화는 광주 전화 373국에 1000번,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교단 주일학교연합회 호남협의회에서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를 주제로 제10회 호남지역 미래자립교회 어린이 성경캠프를 개최합니다. 호남지역 교회 유치부 초등학생 1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학생들과 교사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선착순 350명을 모집합니다. 캠프 일정은 7월 24일부터 25일까지이며 신청 접수는 7월 6일까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4721-7501번, 010-4721-750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광주광역시 광산구 기독교 교단협의회에서는 연합 찬양 간증 집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집회에서는 배우 신현준 안수집사와 색소포니스트 임유리 자매를 초청해 진행되며 일시는 7월 12일 주일 오후 7시, 장소는 광주 광산구 소촌로에 위치한 송정중앙교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941국에 8111번, 062-941-811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빌리 통일구국기도회 광주 제137차 기도회가 7월 14일 화요일 저녁 7시 15분 광주 남구 제성로에 위치한 봉선중앙교회 본당에서 열립니다. 주빌리 통일구국기도회는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 한국교회가 다가올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이번 기도회에서는 탈북 방송인 정유나 자매가 강사로 나섭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6632-1033번, 010-6632-10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무등교회에서는 분당 우리교회 이찬수 목사님을 모시고 부흥성회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7월 17일 금요일부터 18일 토요일까지 저녁 7시 30분, 7월 19일 주일에는 오전 10시 30분과 오후 2시이며 장소는 광주 서구 매월동에 위치한 광주 무등교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373국에 34번, 062-373-003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에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극동방송 광주전화 373국에 1000번, 062-373-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계의 다양한 소식과 온라인 행사 등 알리기 원하는 내용이 있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샵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거나 062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경주시 성건동 경상북도에서 고려인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지역입니다. 오늘도 고려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경주 하이웃교회 김조훈 목사님입니다.
1: 처음에 고려인들을 만났을 때에는 한국어를 가르쳐주는 사역을 주로 했었고 저에게 아이들 방과 후 교실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해주었을 때 기도하는 가운데 고려인 아동 청소년 방과 후 교실을 진행하면서 현재 7년째 이 사역을 중심으로 고려인 사역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고려인을 전도해야 하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제 주변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제 주변으로 어떤 사람을 보내주실 때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고려인이 저에게 보내주셨으니 저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지요. 제가 생각할 때 저는 지금 현재 고려인들의 파수꾼이라고 생각합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실 때 그를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부르셨다고 말씀하는 것이 있습니다. 파수꾼의 역할은 적이 오면 그 적을 성 안에 있는 사람에 알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알리지 않으면 파수꾼의 책임이지만 알리는 소리를 듣고도 듣지 않는 것은 성 안에 있는 사람이 잘못이라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고려인의 파수꾼은 아니겠지요.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 옆에 붙여주신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위한 파수꾼으로 나를 부르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바로 옆에 있는 가족, 이웃, 그리고 지금 여러분 옆에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 사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를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0: 나를 파수꾼으로 부르신 하나님, 그 부르심을 기억하며 내 곁의 영혼들에게 예수님의 생명을 전해보세요. 주님은 우리의 입술을 통해 복음이 전해지길 기다리십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경주 하이웃교회 김조훈 목사님이었습니다.

0: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마태복음 14장 14절 말씀입니다.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이야기로 듣는 말씀 아가페 스토리 바이블. 전도서. 좋은 이름이 값진 향수보다 낫고 죽는 날이 태어나는 날보다 낫다. 조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이는 모든 사람이 죽을 것이기 때문이다. 살아있는 사람은 이것을 명심해야 한다. 또한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 왜냐하면 슬픈 안색이 마음에는 약이기 때문이다. 지혜자의 마음은 죽을 때를 생각하지만 어리석은 자들은 즐길 생각만 한다. 지혜자의 꼬지람을 듣는 것이 어리석은 자들의 칭송을 받는 것보다 낫다. 어리석은 자들의 웃음소리는 가마솥을 달구는 가시나무 타는 소리와 같다. 이건 역시 허무하다. 탐욕이 지혜로운 자를 어리석게 만들고 뇌물이 그 마음을 어둡게 한다.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인내가 마음의 교만보다 낫다. 네 급한 마음으로 화내지 마라. 왜냐하면 화는 어리석은 자의 품속에 머물기 때문이다. 옛날이 지금보다 훨씬 좋은 것은 웬일이죠? 라고 말하지 마라. 그런 질문은 어리석다. 지혜는 재산처럼 좋은 것이고 해 아래 사는 사람에게 혜택을 준다. 지혜도 사람을 보호하고 돈도 사람을 보호해 주지만 지혜가 돈보다 나은 것은 생명을 주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살펴보아라. 그가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바르게 할 수 있을까?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재앙의 날에는 살펴보아라. 이 모든 날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미래를 알지 못한다. 나는 내 허무한 인생을 살면서 이런저런 일을 다 보았다. 의로운 생활을 하면서도 망하는 의인이 있는가 하면 죄악된 생활을 하면서도 오래 사는 악인이 있다. 지나치게 의로운 채 하지 말고 지나치게 지혜로운 채 하지 마라. 그러다가 망할 필요는 없지 않은가. 지나치게 악하게 굴지 마라. 어리석은 자처럼 굴지도 마라. 어찌하여 지 수명을 다 채우지도 못하고 죽으려 하는가. 이것도 잡고 저것도 놓지 않는 것이 좋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극단을 피할 것이다. 지혜가 주는 힘은 한 성을 지키는 열 장군의 힘보다 강하다. 지 아무리 의롭다 해도 죄짓지 않는 사람은 세상에 없다. 누가 뭐라 하건 모두 알려고 하지 마라. 그러다가 네 종이 너를 저주하는 말까지 들을까 두렵다. 너도 알다시피 때로는 너도 남을 저주하지 않았느냐. 이 모든 것을 알고자 나는 지혜를 써서 시험하였다. 정말 지혜롭게 행동해야지라고 했지만 그렇게 하기는 어려웠다. 세상 일을 알기란 너무나 어렵고 이해하는 건 역시 곤란하다. 누가 과연 이를 다 알 수 있으랴. 나는 거듭 마음에 작정하고 지혜와 세상 이치를 깨닫고자 공부하고 탐구하고 연구하였다. 그리고 악하게 사는 일이 어리석고 어리석음이 미친 짓임을 알았다. 내가 깨우친 것은 마음이 함정과 그물 같고 그 손이 사슬과 같은 여인은 죽음보다 무섭다는 것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그 여인을 피하나 죄인은 그녀의 함정에 걸리고 만다. 설교자가 말한다. 자, 이것이 내가 깨우친 것이다. 이것저것을 살펴 전부를 깨치고자 하였다. 지금도 찾고 있지만 아직까지 완전히 깨치지는 못하였다. 1,000명의 남자들 중에서 의로운 사람 한 명을 찾았으나 여인들 중에서는 한 명도 찾지 못하였다. 내가 깨우친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정직하게 만드셨지만 사람들이 많은 꾀를 찾았다는 것이다. 누가 지혜로운 사람인가? 누가 사물의 이치를 깨우쳤는가? 지혜는 사람의 안색을 밝게 하여 찡그린 얼굴을 바꿔준다. 하나님 앞에서 맹세했다면 왕의 명령에 순종하여라. 왕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자이니 왕 앞에서 경솔하게 물러나지 말고 무례한 일은 주장하지 마라. 왕의 말은 절대적이니 누가 감히 그에게 당신이 무엇을 합니까? 라고 하겠는가? 그의 명령을 지키는 자는 해를 입지 않을 것이다. 지혜로운 마음

마음은 적절한 때와 절차를 알고 처신한다. 비록 재앙이 덮쳐 무겁게 누른다 하더라도 세상 만사에는 적절한 때와 절차가 있는 법이다. 사람이 미래를 알지 못하니 장차 될 일을 누가 사람에게 말할 것인가. 바람을 붙잡아둘 사람이 아무도 없듯이 자기 죽을 날을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누구도 전쟁에서 자유로울 수 없듯이 악을 행하는 사람은 처벌을 피할 수 없다. 해 아래 되어지는 이 모든 일들에 내 마음을 쏟아 이 모든 것들을 살펴보았다. 사람들은 타인을 조종하려고 하다가 스스로 화를 자초하는 때가 있다. 그런데 나는 악인들이 묻히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한때 성소에 드나들었던 자들이다. 그들은 성읍에서 악행을 하곤 했으나 사람들은 그들을 칭송하였다. 이건 역시 허무한 일이다. 악한 일을 해도 당장 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 악인은 100번이나 죄를 짓고도 장수할 수 있다. 그러나 내가 알기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섬기는 사람들이 잘 될 것이다. 왜냐하면 악인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기 때문에 형통할 수 없고 그들의 날은 그림자처럼 오래 갈 수 없을 것이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 중에 또 다른 허무한 일이 있다. 그것은 악인이 받아야 할 처벌을 의인이 받고 의인이 받아야 할 마땅한 보상을 악인이 받는 것이다. 이건 역시 내가 보기에 허무한 일이다. 이러므로 나는 삶을 즐기라고 권하고 싶다. 왜냐하면 해 아래서 먹고 마시고 만족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기 때문이며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전생의 동안 기쁨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지혜를 얻고 사람들의 수고를 알고자 작정했을 때 나는 밤낮 잠을 이루지 못하였다. 나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그 누구도 해 아래서 되어지는 것을 다 깨달을 수는 없다. 사람이 제 아무리 깨우치려고 노력해도 그 의미를 발견하는 것은 어렵다. 혹 지혜로운 사람이 안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사실 안다고 할 수 없다.

말씀 낭독 콘텐츠를 듣고 싶다면 유튜브에서 광주 극동 방송을 검색해 보세요. 말씀 낭독은 유튜브 광주 극동 방송 채널에서.

극동방송 창사 70주년을 맞아 청취자 수기 공모전이 열립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곁에는 극동방송과 함께했던 참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힘들었던 어느 날 들려온 찬양 한 곡, 포기하고 싶던 순간 들려온 말씀 한 구절, 라디오를 켜고 함께 드렸던 기도,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까지. 어쩌면 나에게는 평범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그 간증이 누군가에게는 다시 일어설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청취자 수기 공모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극동방송을 통해 받은 은혜와 감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놀라운 이야기들을 마음껏 나눠주세요. 수상작은 70주년 기념 수기집 단행본으로 출간되는 특별한 기회와 함께 최신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다양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접수는 7월 24일까지이며 분량은 A4 용지 두 장 내외로 이메일과 우편 접수가 가능합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수기라고 문자 주시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해드립니다. 70년 동안 전파를 타고 흘러온 하나님의 은혜,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믿음의 씨앗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0: 늘 푸른 초장. 오늘 이 시간은 광주 광산구 풍영정길 470에 위치한 예수나무교회 최준석 목사님께서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6절을 본문으로 가뭄을 이기는 법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오늘 저는 가뭄을 이기는 방법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나눌 텐데 비가 오지 않는다에 대한 가뭄 극복 설교가 아닙니다. 이 여름을 준비하는 영적인 우리의 영혼의 마음의 우리의 삶의 가뭄에 대하여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이 일들을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더 나아가서 이 여름을 영적인 우기로 만들고 그 우기를 만드는 사람이 되기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아세라의 선지자들과의 대결이 끝난 직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은 영적 가뭄에 빠져 있었지요. 우상을 숭배하는 무엇보다 바알과 아세라, 바알은 풍요의 신이라고 했고요. 그래서 농사의 신이라고 했습니다. 아세라는 다산의 신이라고 했고 그 시대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두 개의 우상이 들어왔고 그것을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이세벨을 통하여 그 온 땅에 전파하게 되는 일들을 벌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일에 대하여 가만 두고 보시지 않으셨지요. 그래서 우상에 대한 심판을 명령하셨습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야고보서 5장에 보면 3년 6개월 동안이나 비가 내리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땅에 3년 6개월 동안이나 비가 내리지 않았다면 이른 비가 없이는 파종을 할 수 없고 늦은 비가 없이는 추수할 수 없는 그 땅이 3년 6개월 동안이나 비가 내리지 않았으니 얼마나 큰 어려움이 그 땅에 있었겠어요?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엘리야를 통하여 하나님은 다시 비의 소식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리라. 그러기 전에 오늘 본문의 바로 앞에 보면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과 함께 갈멜산에 오르고 그곳에서 엘리야의 제단에만 불이 내렸고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을 모두 심판하게 되는 일들이 오늘 보면 바로 앞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불 뒤에 그들에게 있는 가뭄을 해소하기 위하여 비를 내리시기 위하여 준비하게 하셨다. 이제 비만 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에서 미리 우리가 알고 가야 할 것은 비는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에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라고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엘리야가 움직이고 있는 것이지요. 비가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엘리야라고 하는 한 사람, 이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 오늘 우리는 가뭄을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배울 텐데 그 첫 번째 이야기는 단순하게 하나님께 가라. 다 같이 고백할까요? 단순하게 하나님께 가라.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여러 생각들이 많고 분주한 일이 많은 이때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건 어쩌면 단순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서 어떤 일이 다가올 때,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갑니까? 우리의 삶의 행태나 방법은 어떤 건가요? 이건 무언가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물질이 부족하고 건강이 부족하고 내 삶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이 어려우니 내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많은 것이 풍요롭게 되어지고 다 갖추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가뭄이 들기도 하고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는 이 세대에 살고 있다고 하는 우리. 오늘 본문에 보면요, 굉장히 두 가지의 상반되는 선택이 있다는 것을 볼수 있어요. 42절 한번 보실까요?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라고 돼 있죠. 그 다음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두 사람이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듣는데 다른 방법을 선택하죠. 아합은 먹고 마시러 올라갔고요.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로 하나님을 향하여 올라갔어요. 기도하러 올라간 겁니다. 우리 삶을 들여다볼 때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두 가지일 수 있습니다. 먹고 마시러 올라간다. 내가 지금 너무 힘드니까, 내가 지금 너무 공허하니까, 또는 내가 너무 괴로우니까 먹고 마시러 올라가는 이들이, 이 먹고 마신다는 속에는 여러 가지 내 삶의 생각들이 많을 겁니다. 사람을 의지한다든지, 요즘에 보면 AI를 찾는 이들이 너무 많답니다. 왜냐하면 너무 잘 위로해 주거든요. 너무 많이 격려해 주거든요. 맞아요? 하면 뭐든지 잘한다고 해줘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느냐고 해줘. 평상시에 누군가에게 듣지 못했던, 남편에게 듣지 못하고 아내에게 듣지 못했던 이야기를 여기 AI들은 모두 해준다는 거예요. 더 놀랍게도 친절하게 방법까지 제시해 줍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저렇게 하는 것이 옳겠다고.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그때에도 분명하게 우리 속에 해답을 얻을 수 있느냐? 잠시 시원할 수 있고 뭔가를 얻을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근본적인 해답이, 다시 말하면 3년 6개월 동안이나 가뭄이었던 그 땅에 비를 내리는 일은 거기서 해결될 수 있는 일이 아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누구를 찾고 있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 여행을 한다든지 취미 생활을 한다든지 뭔가를 잔뜩 사온다든지 사람을 만난다든지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이 내 영혼을 채우는 내 방법이 거기에 있는가? 또한 사람 엘리야는 하나님을 향하여 올라갑니다. 시편 121편에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고 외쳤던 믿음의 선배들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여 올라가는 일이 우선순위에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이 사는 방법이었어요. 그 가뭄을 바꾸어내는, 비로 바꾸어내는 방법이 거기에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가고 있는가? 온갖 여러 가지 생각이 많고 조금 더 기다려볼까도 싶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있고 그리고 내 계획도 세워졌는데 그 계획이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인가도 궁금하고. 하지만 그것보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올라가는 일이 내 안에 있는가? 그리고 그 일이 내 속에서 우선순위가 되어 있는가? 제가 조금 전에 그랬죠. 하나님을 향해 가는 사람은 단순하게 된다고 말이에요. 근데 단순하다는 말을 생각 없는 사람이라고 오해하지 마세요. 저 사람 생각이 없는 사람이야? 아닙니다. 오히려 우선순위가 분명한 사람인 겁니다. 내게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일이 우선순위가 되는 사람. 저는 그 사람을 단순하다고 표현했는데 그 말은 다른 것, 어떤 것이 나를 주장하기 전에, 어떤 것이 내 생각을, 내 삶을 주장하기 전에 나는 하나님께 먼저 가리라.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리라.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일들을 내가 듣고 그 일들을 신뢰하리라. 그것이 저는 여기 단순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다고 하는 건두 가지가 혼재하는 것 같아요. 하나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고
한다는 믿음이라고 하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온갖 여러 가지 방법들을 모두 동원해요. 무엇인가 해결해 보려고 하고 해답을 찾으려고 하고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해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근본적인 우리 속에 내 속 깊은 곳에 있는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더라는 겁니다. 엘리야가 정말 놀라운 것은 어떻게 이렇게 담대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엘리야는 아합과 이세벨 앞에 서는 순간 죽을 수 있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사람이 엘리야였어요.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을 불러낼 때 자기는 혼자라고 여겼던 사람이에요. 그랬던 그가 어떻게 그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누가 불을 내리는지에 대하여 대결해 보자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담대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 우리는 여기서 배워야 되는 겁니다. 두려움과 믿음 사이에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고 내가 무엇을 향해 나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 말입니다.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요, 예전에 들었던 한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3살짜리 아이가 엄마하고 같이 밥을 먹는데 아이가 물어요. 엄마, 닭은 왜 키워요? 그랬더니 잡아먹으려고 그러지. 그랬더니 한참 밥을 다시 먹다가 엄마, 그러면 돼지는 왜 키워요? 잡아먹으려고 그러지? 또 그랬답니다. 그런데 마지막 한 가지 궁금증이 더 생겼습니다. 엄마, 저는 왜 키워요? 그랬다. 그 아이는 어떤 생각을 하고 이 질문을 했을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해답이라고 하는 것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왜 하나님께 가지 못할까라고 하는 것 속에 생각해 보면 그것으로 해답이 안 될 것 같고 또는 하나님께 나아가도 내 두려움이 해결되지 않을 것 같고 심지어는 하나님마저도 내게 두려움의 대상인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너는 내게 나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지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을 엘리야는 선택했고 그 약속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그것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단순하게 내 안에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할 수 있고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담대하게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과의 대결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비가 내릴 것이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도 선포할 수 있는 겁니다. 내 마음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도요 선포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두렵기 때문입니다. 과연 그 일이 내 앞에 그 일들이 이루어질 것인가? 비가 올 것인가? 이 일들이 이루어질 것인가? 오늘 하나님 앞에 산다고 하는 것은 두려움을 넘어서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 믿음의 영역, 오늘 믿음을 선택할 수 있는 그 일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 단순하다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한 사람이 바보 같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사람, 그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는 사람, 이미 처음 1절에 기록한 말씀처럼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셨지 않느냐. 그러니 그 약속을 의지하여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리라. 그러니 그는 내 안에 가지고 있었던 두려움을 바꾸어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잠언 3장 5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 우리를 잘 아시지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나의 지혜로움을 의지하는지, 나의 명철을 의지하는지, 얼마나 나는 내 자신을 신뢰하는지, 내 주위의 환경들을 얼마나 의지하고 사는지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세가 그랬죠. 홍해 앞에서 모든 이들이 원망할 때, 광야에서 모든 이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 두려워할 때 모세가 했던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일이었어요. 그 앞에 홍해를 가르는 일도, 광야에서 물이 나게 하시는 일도, 마라의 쓴물이 변화에 단물되게 하시는 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설 때에 우리의 인생의 일들이 바뀌는 것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왜 우리에게 쓴물이 없습니까? 왜 두려움이 없습니까? 왜 우리에게 낙심이 없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바꾸어내는

우선순위에 있느냐?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가 하나님께 얼굴을 구하고 있느냐? 그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했던 가장 중요한 방법은 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일이었죠. 여호와여 라고 부르는 일이었어요. 나아가리이까? 멈춰서리이까? 지금입니까? 또다시 지금입니까? 끝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사람이 다윗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다라고 하는 별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겟세마네 동산에 십자가를 앞에 놓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과하여야 부활의 새벽이 있다는 것을 가르치시기 이전에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아버지의 이름을 불렀던 기도에 있었음에 대하여 가르쳐 주신 것 아닐까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가신 겁니다. 그리고 부활의 새벽을 기대하신 것 아니겠어요? 우리는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런데 소망을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다른 것을 다 뿌리치고 단순하게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다시 달려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 마틴 루터는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랬다는 거예요. 오늘은 너무 바쁘다. 그러니 오늘 너무 바쁘니 이 바쁜 하루가 시작되기 전에 평소보다 더 기도하리라. 이게 정말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바쁘고 분주한데 다른 때보다 더 기도하겠다. 그렇게 말하는 게 루터는 그런데 그렇게 고백했다는 겁니다. C.S. 루이스는 나는 기도가 하나님을 바꾸기 때문이 아니라 나를 바꾸기 때문에 기도한다 라고 말했어요. 기도가 하나님을 바꾸어서 내게 무언가를 바꾸어내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바꾸어지는 겁니다. 두려웠던 것이 믿음이 되는 겁니다. 내가 비에 대하여 기대만 하였던 것이 소망이 되고 그것에 대해 간절함이 되고 그것이 내게 응답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자리에, 기도하는 그 자리에 내가 바뀌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 일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히브리서 4장 16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말합니다. 요한 1서 5장 14절에도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라고 말했어요. 담대할 이유가 뭐라고 했는가? 담대할 이유가 뜻대로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게 내가 구하는 이유랍니다. 구하는 방법이랍니다. 하나님이 들으실 것이니 내가 가겠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무슨 일이 생기면 울면서 제일 먼저 부르는 게 누구예요? 엄마라고 달려가죠. 아빠라고 달려가죠. 어쩌면 우리가 하는 기도의 시작이 거기에서부터 시작돼야 되는 줄로 생각돼요. 그런데 내가 믿음에 대해서도 더 오래 갈수록 성장해 갈수록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일이 빨라야 할 텐데 우리의 인생의 세월이 지나갈수록 나를 의지하고 내 경험을 의지하고 내 생각과 판단을 의지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우리가 담대한 한 가지가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게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계속 안 될 것을 계속 나를 두렵게 할 것을 믿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그것으로 상상합니다. 그것으로 오늘도 안 되고 내일도 안 되고 내일은 더 안 되고 더 안 되는 것을 상상하고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제가 보니까 그것도 믿음이에요. 안 되는 걸 믿어요. 두려울 걸 믿어요. 그래서 나를 계속 두렵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수고하고 무겁고 괴롭고 두려운 그리고 부끄러운 연약한 것들을 모두 맡길 수 있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맡길 수 있는 믿음인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내게 와서 맡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게 와서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담대하게, 단순하게 하나님 앞에 가는 겁니다. 이 한 주를 어떻게 살고, 이 여름을 어떻게 보내고, 우리 장로님 아까 우리 여름 사역들에 대해서

같기도 했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땅에 한국 교회에 우리 교회에 내 영혼에 가뭄이 들었다고는 말하지만 누구든지 비가 올 것을 기대하지 않는 것 같아요. 비가 올 것을 믿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고 무엇을 위해 기도할까요? 하나님을 향하여 담대하게 단순하게 가는 겁니다. 하나님 그리고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가뭄을 이기는 두 번째 방법이 있는데 작은 구름을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작은 구름을 기대하라. 아, 뻔한 이야기네.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났으니. 그래요.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야가 사환에게 말하죠. 너 저 바다를 향해 봐라. 그리고 무엇인가 변화가 있으면 내게 알려달라. 아무것도 없던데요. 달려왔어요. 또 갑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엘리야는 머리가 가랑이 사이로 들어갈 만큼 온 힘을 다해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곱 번이라도 가라고 말합니다. 일곱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엘리야는 이 사환에게 보일 때까지 가라고 말하는 것과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놓치는 게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손바닥만한 구름에만 주목하는데요. 그래서 보일 때까지 가라고 하는 것에만 주목하는데 그보다 앞선 게 한 가지 있죠. 보입니다 라고 말할 때까지 엘리야의 기도가 멈추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보입니다.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입니다 라고 하는 그 소리가 들릴 때까지 엘리야의 기도가 멈추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또 한 가지는 엘리야의 기도가 손바닥만한 구름에서 소망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이, 믿음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응답이 된 것을 믿고 일어설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도 우리의 것으로 받게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보면요, 손바닥만한 것만 보이면 사람들은 그것으로 만족할 것 같죠. 절대 만족하지 못하는 것을 많이 봐요. 손바닥만한 게 보이면 그 다음에는 뭘 보고 싶을까요? 더큰것좀 보여주세요. 그게 보이면 뭘 보고 싶을까요? 먹구름이 몰려오는 걸 보게 해주세요. 근데 엘리야는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라고 말하죠. 뒤에 먹구름이 밀려올 때 그렇게 말했어요? 아니면 조각구름 하나에서 그렇게 시작했어요? 그렇습니다. 손바닥만한 그 구름에서부터 이미 일어선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하셨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큰 비를 내리실 것이다.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우리의 삶의 방향들이 오늘 어떤 곳에 있는지를 보십시오. 기도는 조각구름이 보이기 전에 이미 그만두어 버렸거나 또 응답은 조각구름에서 먹구름이 몰려올 때까지 믿지 못하거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들이 하나님께 달려가는 것은 속해하지 못하고 달려가서 기도하는 일들도 포기하거나 낙심하여서 구름이 보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가 멈추어 버리는 일들을 너무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이미 내가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움직일 때가 너무 많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스가랴 4장에 보니까 작은 일에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했어요. 작은 일, 작은 날이라고 멸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언제 멸시했나요?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에서 믿음을 보이지 않을 때 어쩌면 멸시하는 것과 같아요.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서 아멘으로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우리는 작은 일, 작은 날에 대하여 무시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우리의 믿음을 보일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것인가? 그리고 우리의 기도는 어디까지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께 허락하신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 앞에서 나는 어떤 반응을 보일 수 있을 것인가? 요한복음 7장 37절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가뭄 하면 대단한 뭔가를 말합니다. 온 세상이 가뭄이 드는 것을 생각하죠. 목마름이라고 말하면 나의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다른 사람은 목마르지 않는 것 같은데

0: 나는 목말라요. 다른 사람은 힘들지 않은 같은데 우리 가정은 힘들어요. 다른 아이들은 잘 크고 성장하는 것 같은데 우리 아이들은 정말 내 기도가 많이 필요한 것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이럴 겁니다. 목마릅니다. 왜 우리 가정에만 이런 가뭄이 있습니까? 이전에 내가 목마릅니다.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도 다시 생각해 볼 일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가뭄이 있는 자를 오라고도 하시지만 목마른 자를 내게 오라고 초청하셔요. 동일해요. 그럴 때 어떻게 가나요? 주님께 가는 겁니다. 그리고 말하는 겁니다. 목마르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작은 물 한 모금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말씀드렸지요. 단순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리고 손바닥만한 구름이 있기까지 우리의 기도가 멈추지 않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 우리의 목마름을 하나님께 내어놓을 때, 우리의 가정의 가뭄, 가문의 가뭄, 교회와 이 땅, 이 민족의 가뭄까지도 해갈되어지는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생명의 생수가 능력의 권세가 이 땅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한 주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이한 주를 어떻게 보낼 수 있을까? 우선순위로 단순하게 나아가리라. 그리고 반드시 손바닥만한 조각구름을 하나님께서 보이시리라. 그 약속을 붙들고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는 한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늘 푸른 초장 지금까지 광주 광산구 풍영정길 470에 위치한 예수나무교회 최준석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971국에 3230번, 예수나무교회나 062-373국에 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길 바랍니다.

1분 찬송.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안전한 빛으로 국민의 안전을 비추는 바닥신호등 전문 생산업체 주식회사 성풍솔레드가 함께합니다.

1분 찬송.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안전한 빛으로 국민의 안전을 비추는 바닥신호등 전문 생산업체 주식회사 성풍솔레드에서 함께했습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의 찬양.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시나요? 은혜로운 찬양들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까요? 삶의 찬양 지금 출발합니다.

0: 오늘 이 시간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을 전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학문으로서의 하나님을 접근할 수 있다. 학문으로서의 하나님의 신의 존재를 연구할 수 있다. 한 분이 누구냐? 토마스 아퀴나스야. 그런데 하나님이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의 속성과 본질의 영이신 하나님이 내 가슴에 임했을 때에 아, 이 내가 책 쓰고 이것은 다 건불, 죽은 지푸라기 건불 알아요? 난 농부의 아들에 잘 알아. 볕단 해가지고 다 털고 후 날리는 건불, 생명이 없는 건불, 건불 맛도 못하는 내 책 쓴 게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영적인 사귐과 교제 속에서 내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할 때는 야, 학문이라는 이 존재가 내가 하나님을 대해서 연구했는데 학문이라는 건 아니구나. 그 제자들이 그 책을 쓰라 그래도 안 쓰고 생애를 마쳤어. 그거를 연구한 사람이 우리 신학자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을 못 닮을까? 그 사람을 왜 그 사람을 못 닮지 않고 왜 그분을 우상화시킬까? 신학자들을 왜 우상화시킬까? 신학의 철학의 밑에 들어가서 이렇게 제일 철학이라고 하는 가운데에서 신학이라고 불렀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당시 사람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다시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가상의 인물을 두고 연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세상의 배후에는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원리들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탐구하는 것을 연구하는 것을 신학이라고 말한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 예수 그리스도를 연구하고 생각하는 그런 존재 속에서 말한 신학이 아닌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신학은 인간의 이성에 기초한 학문으로서 철학이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기초한 신학은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초대 교회 교부들도 신학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신학이 본격적으로 학문화된 것은 중세 12세기 서구의 대학들이 설립되기 시작할 때부터 된 거예요. 대학은 학문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전당이다. 아리스토텔레스의 학문을 이어받아서 대학에는 학문의 전당이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철학에 대해서 이 대학에 들어옴으로써 학문으로 큰 인기를 얻었고 다른 분야도 신학을 아리스토텔레스 마냥 학문 방법으로 사용해서 서구에 큰 인기를 얻었지요. 이것이 문제 중에 문제요. 그게 본질이 잘못된 거요. 아리스토텔레스가 학문 방법을 논리적으로 추론하고 증명하고 체계화시킨 것이요. 이러한 방법은 전적으로 이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과정이었어요. 세상에 대한 지식을 얻기에는 탁월할 수는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자신의 이성을 최대한 사용하여 구분하고 추론하고 논증하고 세상을 쉽게 이해하려고 하는 학문으로서 접근을 한 방법이었어요.
0: 지금까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과 함께하셨습니다.

1분 말씀 주식회사 아로마라이프에서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1장 28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몸을 세우며 마음도 세워지는 젊음의 옷 기능성 속옷의 대표기업 주식회사 아로마라이프에서 함께했습니다.

0: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이 시간은 광주 북구 동을로에 위치한 동암교회 박현덕 목사님께서 여호수아 22장 10절에서 20절을 본문으로 오해는 대화로 풀고 갈등은 사랑으로 품고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여러분도 잘못된 오해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가 틀어진 경험이 있으셨을 거예요. 가족과의 관계일 수도 있고 친구나 직장 동료 혹은 함께 교회를 섬기는 또 성도와의 관계일 수도 있죠. 상대방의 말을 잘못 이해하거나 또 충분히 확인해 보지 않고 판단을 했다가 관계가 어색해지고 상처를 주고받는 경험이 한 번쯤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 중 하나 뭐라 그래요? 사람과의 관계라 그러잖아요. 참 사람과의 관계만큼 어려운 것도 없어요. 같은 말을 들어도 사람마다 이해하는 게 다를 수 있어요. 때로는 사실보다 추측이 앞서고 확인보다 감정이 앞서면서 작은 오해가 큰 갈등으로 이어지기도 하죠. 상대방의 진심을 모르고 섣불리 판단해서 관계가 무너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수많은 전쟁을 치릅니다. 그들이 싸워야 될 적은 분명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을 치라고 명하셨거든요.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가나안 족속과 전쟁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느덧 가나안 땅의 새 주인이 되고 비록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토록 바라던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난다고 해서 모든 싸움이 끝난 것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더 큰 적이 그들 앞에 남아있었던 거예요. 누굴까요? 바로 자기 자신인 거예요. 사건의 발단은 이스라엘 열두 지파 중에서 르우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 때문이었습니다. 이 일은요, 오래전의 일로 거슬러 올라가요. 모세가 생존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 동편에 있는 나라와 전쟁을 벌이는 일이 있었어요. 근데 이 전쟁에서 대승을 거둠으로써 요단 동편 땅의 일부를 차지하게 되죠. 그러다 어느 날 르벤 지파와 갓 지파가 모세에게 와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여기서 정착해 살겠습니다.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겠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버린 거예요. 자, 이 말 들은 모세는요, 큰 충격.

물어봤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로 똘똘 뭉쳐서 요단강을 건너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을 쳐야 되잖아요. 그런데 난데없이 르우지파와 갓지파가 함께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요단 동편 땅에 남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분노할 수밖에 없죠. 이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이스라엘 열두 지파가 하나가 되지 못하게 되고 서로 갈등하고 분열하다가 다툴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자칫 40년 전에 그들의 부모 세대가 가나안 땅 정복에 실패한 것처럼 또다시 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불같이 환례했던 겁니다.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는데 너는 여기 앉아 있겠다는 게 말이 되느냐? 왜 너희 형제들을 낙심하게 만드느냐? 이렇게 책망했던 거예요. 그렇다면 모세의 책망을 들은 르우벤과 갓 지파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은 뜨끔했어요. 아, 우리가 생각이 짧았구나. 반성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고민하다가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이런 거예요.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러면 우리의 가족과 가축들에게 놓고 우리의 군대가 당신들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 정복 전쟁에 함께 하겠습니다. 그것도 가장 최선봉에 서서 목숨을 걸고 싸우겠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사는 족속들을 다 무찌르고 우리 동족이 가나안 땅을 전부 차지하게 되면 그때 비로소 우리는 이곳에 돌아와서 정착하여 살겠습니다. 이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모세는 그들의 제안을 좋게 받아들이고 허락을 하게 되죠. 그래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는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미 뭐 하게 된 거예요? 요단 동편 땅을 분배받게 된 거예요. 그 중에서도 요단 동편 땅은 범위가 좀 더 넓었기 때문에 므낫세 지파 중에 절반, 즉 므낫세 반 지파도 요단 동편 땅을 분배받게 되는 겁니다. 이런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들은 자신들이 요단강을 같이 건너가서 최선봉에 서서 싸우겠다는 약속을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지켰습니다. 정말 그들은요, 열심히 싸웠습니다. 사실 가나안 땅은 그들이 차지할 땅도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와 한 약속을 지켰던 거예요. 새로운 지도자인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최선을 다해서 싸웠고 그 결과 그 가나안 서편 땅은 이제 이스라엘 지파들이 차지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곳에 정착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 일이 마무리됨으로써 여호수아는 기쁜 마음으로 그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요단 동편 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는 거죠. 그 과정에서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이런 말을 남겨요.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무슨 권면을 한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너희가 그 땅에서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의 길을 가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남기고 그들을 축복하며 떠나보내줍니다. 여기까지 딱 들으면 해피엔딩이잖아요. 너무 상황이 좋아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가 요단강 근처에 이르렀을 때 그곳에다가 큰 제단을 세운 거예요. 이게 요단 서편에 있는 가나안 땅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지게 된 거죠. 그럼으로써 그들이 엄청난 분노를 하게 됩니다. 이건요, 아주 예민한 문제였어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전에 이미 제단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있거든요. 예배의 원칙, 정해진 장소 한 곳에서만 예배 드리라는 거였어요. 왜 그러냐면 당시에는 아직 그대 신앙이 연약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열두 지파가 따로따로 자기가 분배한 땅에서 아무 데서나 예배를 드리다 보면은 자칫 예배의 틀이 깰 수가 있고 그들의

그릇된 문화 속에, 즉 가나안의 그릇된 문화가 침투할 수도 있고 우상을 숭배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열두 지파가 하나의 공동체로서, 즉 신앙 공동체로 원죄에 세워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한 곳을 정하고 그곳에서만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라, 그렇게 명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보여진 거죠? 요단 동편의 지파들,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따로 제단을 세워버린 거예요. 이게 요단 서편 지파 백성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던 거죠. 이것은 무슨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냐면은 그들끼리만 따로 예배를 드리겠다는 선언일 수도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겠다는 그런 의미도 받아들일 수도 있는 것이고, 정치적으로 보면은요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우리끼리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로 비춰질 수도 있는 아주 민감한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단 서편 지파들은 크게 분노했던 겁니다. 필요하다면 우리는 전쟁도 불사하겠다고까지 다짐을 해요. 자, 보세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열두 지파는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가나안 족속과 싸웠잖아요. 근데 지금 어떤 상황이 보여진 거예요? 서로 칼을 겨누는 내전의 위기 앞에 놓이게 된 거죠. 근데 천만 다행히도 요단 서편 지파들은 곧바로 전쟁을 시작하지 않아요. 일단은 흥분을 가라앉히고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기로 한 거예요. 대표단을 구성해서 요단 동편 지파를 찾아가서 왜 그런 일을 벌였는지 한번 확인해 보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대표단을 꾸립니다. 대표단은 이제 요단 동편 지파들 찾아가요. 그리고는 왜 하나님께서 정하신 제단 외에 또 다른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느냐고 따져요. 그러면서요, 이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에 겪었던 두 가지 비극적인 사건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첫 번째가 바알 부울 사건이에요. 어떤 사건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 있을 때 모압과 미디안 여인들의 유혹에 넘어가서 우상 숭배를 하고 음행에 빠진 사건이에요. 이 사건 때문에 무려 2만 4천 명에 달하는 백성들이 심판을 당했단 말이에요. 이 사건을 언급하면서 왜 또다시 하나님을 거역하는 길을 가려 하느냐, 이렇게 따졌던 거예요. 또 하나의 사건은 뭐냐면은 아간의 범죄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그 여리고성 안에 있는 어떤 물건도 취하지 말라 명하셨잖아요. 근데 아간의 사람이 어떤 일이 저질러요? 몰래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취했잖아요. 감춰뒀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발각돼가지고 아간의 가족이 죽죠. 근데 이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 전투에서 한번 패한 역사를 갖고 있잖아요. 뼈아픈 역사죠. 이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한 사람의 죄가 공동체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것을 경고했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당신들이, 요단 동편지파에 속해 있는 당신들이 하나님의 법을 어긴다면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 있다는 경고를 했던 거죠. 그런데요, 놀랍게도 이 대표단은요 그들을 책망만 하지는 않았어요. 하나의 대안을 줍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해요. 만약 당신들이 사는 이 땅이 불안하다면 제단이 있는 요단 서편 땅, 즉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렇게만 한다면 이미 우리가 분배받은 땅이지만 그 땅을 당신들에게 나눠주겠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손해를 보더라도 그렇게 할 테니까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뜻을 저버리는 그런 행동을 하지 말라, 이렇게 간곡히 요청했던 거예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땅이라는 것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께 분배받은 땅이고 자손 대대로 이제 전해져 내려가는 땅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땅을 기꺼이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이건 대단한 희생을 보여주는 거죠. 헌신이에요. 무엇 때문이에요? 적어도 우리 형제 지파가 하나님을 떠나는 일은 없어야 된다고 하는 그 절박함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죄를 지음으로써 자칫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의 심판 안에 놓일 수 있다는 그 절박함 때문이죠.

여기서 우리는 너무나 귀중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화가 나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을 정죄하기는 쉬워요. 근데 정작 상대방이 진정으로 회복되고 치유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얼마나 간절한가 돌아봐야 돼요. 대표단을 보세요. 분명히 그들은 요단 동편 지파의 문제를 지적을 하죠. 그러나 동시에

아니에요. 자신을 희생하고서라도 품을 준비가 돼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와 잘못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 목적은 정죄가 아니라 회복해야 하는 거예요. 상대를 무너뜨리고 밀어내기 위해서 책망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한 사랑의 권면이어야 하는 겁니다. 누군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쉽게 비난하고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상대에 대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품어야 돼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교회도 함께 가야 되잖아요. 어려움을 갈등이 있더라도 그 갈등을 함께 풀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감정이 앞서가지고 화부터 내고 짜증도 낸단 말이에요. 우리가 연약하니까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함께 가야 된다.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 돼야 되고 교회 공동체가 돼야 된다.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단 서편 지파들은 전쟁도 불사하겠다고 다짐했잖아요. 그러나 또 다른 마음 한 켠은 뭐가 있는 거예요? 형제를 잃고 싶지 않은 그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들은 공동체의 거룩함을 지키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형제를 품고자 했던 거죠. 이 점 우리는 배워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장면은요,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민감했었는지를 잘 보여줘요. 적어도 이 장면에서만큼은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았어요. 그들은 과거의 뼈아픈 역사를 잊지 않았단 말이에요. 바알보에서의 사건, 아간의 범인 사건, 그것을 새겼던 거예요. 우리가 그런 범죄에 절려서 하나님의 심판을 당했구나. 그것을 계속 마음에 담아두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불상사가 다시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은 어떻게든 요단 동편 지파의 마음을 되돌려고 했던 거죠. 사실 우리는요, 사랑과 관용을 말하지만 때로는 죄에 대해서 지나치게 둔감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요,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은요, 죄를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동체를 사랑한 사람은요, 그 죄가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알아요. 여러분 가만 보세요. 나 자신, 가정, 교회, 그리고 이 나라 민족도 보세요. 탐욕이라는 것이 죄인데 그 탐욕의 죄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나를 무너뜨립니다. 가정을 무너뜨려요. 나라를 무너뜨려요. 나라의 위정자들이 탐욕에 빠지잖아요. 그러면 그 나라는 무너지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간과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둔감해서는 안 되고 깨어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물어봐야죠. 왜 요단 동편 지파들은 그렇게 제단을 따로 세우려고 했던 걸까? 그들은 그 이유를 밝히는 거예요.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절대 우리는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는 거죠. 그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그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목적에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루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는 여호와께 발을 붕기시 없으니라.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느니 이는 번제를 위함이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무슨 뜻인가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괜찮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신들은 알지 않느냐, 우리가 목숨을 걸고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해서 헌신한 역사를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러나 오랜 시간 지난 다음에 과연 당신들의 자손들도 그렇게 생각하겠느냐는 거예요. 여기에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 요단강이에요. 요단강은 단순한 강이 아니에요. 요단 동편과 요단 서편을 가르는 경계예요. 마치 우리 지금 뭐와 비슷하냐면은 휴전선이란 말이에요. 처음에는 괜찮아요. 서로 친밀하게 왕래할 수 있어요.

요단 동판 집 요단 동편에 있는 지파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서편 지파에 있는 제단에 가서 하나님을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세월이 지난 다음에 어느 순간부터인가 어떤 갈등이 생기거나 오해가 생겼을 때 요단 서편 땅, 즉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우리 요단 동편에 사는 자손들을 우리 형제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우리 자손들이 예배드리려고 하나님께 가려고 하는데 그들이 막으면 어떻게 하느냐, 이 우려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같은 이스라엘의 자손이요,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큰 제단을 쌓은 거라는 거예요.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제단을 쌓은 게 아니라 제단의 모형을 만든 거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기념물이라는 거예요.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데뷔다의 그 소리를 들으니까 너무 안심이 되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가 오해했구나. 전쟁했으면 큰일 날 뻔했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기쁜 마음으로 요단 서편 지파에게 가서 이 소식을 전했던 거예요. 그러자 요단 서편 지파 사람들도 너무 기뻐했고 그 이후는 다시는 전쟁하다는 말이 입에서 쏙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된 겁니다. 자, 이 사건은요, 공동체가 서로 대화로 오해를 풀고 다시 하나가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어요. 또한 그들이 오직 하나님만 믿고 섬기는 신앙을 재차 확인하고 다짐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비록 땅은 요단강을 경계로 나누어져 있지만 그들의 신앙은 결코 나누지 않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다짐하는 계기가 된 거예요. 이렇게 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전쟁을 선택하지 않고 대화를 택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해가 풀리고 이걸 계기로 다시 한번 그들의 신앙 안에서 하나가 되는 역사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만약 대화하지 않고 전쟁을 했다면 어떤 일이 보였을까요? 그냥 다 망하는 거죠, 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건 교회에서건 뭐 밖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직장도 마찬가지죠.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거나 누군가가 말한 그 내용만 듣고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실관계를 확인하기도 전에 상대를 정죄하거나 비난해서는 안 되죠.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당사자를 만나서 한 번만 얘기해보면 쉽게 풀어질 문제인데 대화를 하지 않아서 오해하고 오해가 쌓여서 서운함이 되고 서운함이 커져서 갈등을 낳는 일들이 가끔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늘 사실관계가 중요하고 대화하면서 상대방의 마음을 알아가는 게 중요하죠. 바로 오늘 본문은 먼저 대화하라고, 먼저 소통하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특히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유념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다음 세대를 향한 마음이에요. 자, 보세요.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가 자신들의 사역을 마치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자기 가족인 집에 가고 있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그들이 뭘 염려한 거예요? 자기를 염려한 게 아니라 누굴 염려한 거죠? 자신들의 자녀손들, 다음 세대에 대해서 염려가 컸던 거예요. 우리는 괜찮아. 그런데 만약 몇 세대 지난 다음에 우리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 있는 제단에 와서 하나님이 예배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지면 어떻게 하지? 그러면 우리 자손들의 신앙은 어떻게 하지? 이런 고민과 염려와 우려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의 기념물을 만들자. 그래서 계속해서 요단 서편 지파도, 요단 동편 지파도 그 기념물을 보면서 과거에 우리가 한 민족이었고 한 마음과 뜻을 가지고 힘을 모아서 가나안 땅을 정복했다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되새기게 하자, 그런 마음으로 제단을 만들었던 거란 말이에요. 이것은 자신들을 위한 게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한 조치였어요. 우리는 이 점을 배워야 돼요. 우리는 얼마나 다음 세대의 신앙을 걱정하고 있나요? 저는 목회하면서 가끔 이런 말을 들을 때가 있어요.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지만 신앙에는 자유가 있으니까 우리 자식들은 알아서 해야죠. 이런 뜻이에요. 뭐 어렸을 때야 교회 데리고 나오고 하지만 이제 컸는데 자기들이 알아서 판단해야죠. 뭐 계속 신앙생활 할지 말지는

그들 자유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맞는 겁니까? 종교의 자유는 있죠. 어떻게 성인이 된 사람을 귀를 잡고 끌고 오겠어요? 어떻겠어요? 그렇지만 적어도 이런 말을 가져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 보세요. 자식들, 손주들 뭐 걱정합니까? 대학에 들어가는 거, 직장 잡는 거, 사업 걱정, 결혼 잘해야 될 텐데, 안정된 삶을 살아야 할 텐데, 뭐 집도 사야 할 텐데, 막 그런 걱정들 엄청나게 하잖아요. 그런데 신앙에 대해서는 자기들 마음대로 하라고요?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 뭐냐면은 그런 말이 신앙에 약한 성도들이 아니라 중직자 입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이것은 무슨 뜻인지 아세요?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을 보여주는 거예요. 신앙이 그냥 문화생활입니까? 그냥 선택의 문제인가요? 하나님 믿고 안 믿고가 그냥 조금 인생이 편하고 뭐 어렵고 그런 문제인가요? 영생에 달려있는 문제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알아서 하라고요? 이건 무슨 뜻이에요? 극단적으로 말하면은 나는 천국 가니까 내 자식들이야 지그들이 천국 가건 지옥 가건 알아서 하겠죠. 그게 얼마나 무책임한 말이냐고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억지로 할 수는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더욱더 기도를 해야죠. 그렇지만 그들에게 끊임없이 신앙을 가르쳐야 되고 권면을 해야 되는 거예요. 또 우리 스스로가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모범을 계속해서 보여가야죠. 포기해서는 안 돼요. 이건 자유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 자녀손들이 망하느냐 망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느냐 심판을 당하느냐, 그 문제 아닙니까?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는 깊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요단 서편 지파하고 요단 동편 지파는 서로 다른 고민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한쪽은 오해했어요. 그렇죠? 다른 한쪽은요, 소외될 것을 염려했어요. 서로 입장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의 중심에는 공통된 마음이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어떻게 해서인지 죄를 짓지 않으려는 마음. 그리고 어떻게든 신앙을 지키고자 하는 그 마음이에요. 바로 그 마음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하나로 묶어줬던 거예요. 서로 생각은 달라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같았기에 오해를 풀 수 있었고 다시 하나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왜 서로 생각이 같겠어요? 다르죠. 아무리 사랑하는 관계랄지라도 생각은 얼마든지 다를 수 있단 말이에요. 갈등이 있죠. 그러나 가정이 주님 안에서 하나라면, 교회 공동체가 주님 안에서 하나라면 우리는 신앙 안에서 갈등을 회복할 수 있고 다시 하나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신앙을 갖고 있다는 것은 큰 축복인 거예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왜 생각이 똑같겠냐고요. 같은 상황을 놓고도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많다니까요. 그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생각이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라는 것.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지키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역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붙들고 있다면, 그게 우리의 중심이라면 결국은 마음을 하나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오해가 있다 할지라도,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오해와 문제 가운데 함몰되지 않고 누구를 바라보고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끊임없이 물으며 대화하며 소통하며 기도하며 그러면서 함께 섬겨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거죠. 우리의 가정이, 또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또 우리의 직장이, 우리가 머무는 그 자리가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축복된 삶의 길을 가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오해는 대화로 풀고 갈등은 사랑으로 품어야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오해는 대화로 풀고 갈등은 사랑으로 품고. 복습해 볼까요?
오해는

0: 뭘로 품어, 뭘로 풀어요? 대화로 풀고, 갈등은 뭘로 품어요? 사랑으로 품고. 그런 광주 동암교회,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참된 삶을 향하여 지금까지 광주 북구 동울로에 위치한 광주 동암교회 박현덕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062-513-7620번 광주 동암교회로 연락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새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얼마 전에 버려진 게 아니라 뿌려진 것이다 라는 제목의 책을 봤습니다. 그 책에서 정말 인상 깊은 구절을 읽었는데요. 씨앗 입장에서 자신은 버려진 존재입니다. 척박한 땅바닥에 내던져진 가련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농부 입장에서 씨앗은 뿌려진 것입니다. 풍성한 열매를 기대하는 농부의 간절함인 것입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 저를 버리셨나요? 이렇게 생각되는 광야와 같은 시간이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온 원치 않은 일 때문에 아, 나는 혼자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버려진 게 아니라 뿌려진 거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씨앗인 우리를 이 땅에 뿌리셔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자로 자라게 하고 계십니다. 농부의 간절한 마음으로 씨앗이 튼튼하게 자라나길 기대하시면서 필요한 모든 양분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의심치 않고 오늘도 한 뼘 더 자라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6월 30일 화요일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시작합니다.

네, 시네카의 심은 나무 앨범에서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이 찬양 들으면서 오늘 행저 질라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연입니다.

살면서 이 씨앗의 입장은 한 번도 고려해 본 적이 없어서 굉장히 신선한 관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러게요. 제가 씨앗이라면 흙에 뿌려질 때 뭐 주변에 아무것도 없고 혼자인 것 같고 광야에 버려졌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씨앗인 저는 농부가 버린 게 아니라 뿌린 거죠. 풍성한 열매를 기대하고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뿌린 겁니다. 농부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실패와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을 축복의 자원들을 쌓게 하시고요. 또 인내와 소망으로 똘똘 뭉친 믿음의 소유자로 우리를 키워가고 계십니다. 키워주시는 대로 잘 자라는 그런 씨앗 1, 2, 3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생방송으로 이 시간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의 이야기 기다리고 있는데요. 사연과 신청 찬양, 출석 체크 다 좋습니다. 우리 6634번님 함께하고 있다고 문자 남겨주셨는데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9507님도 문자 남겨주셨고요. 카카오톡 아이디 이봉진님, 오늘은 저녁 기도회 가려고 합니다. 6월도 피디님과 함께함이 행복했습니다. 남겨주셨는데, 네, 저도 함께함이 기쁨이었습니다.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여러분들의 이야기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는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긴 문자 100원, 짧은 문자 50원, 카톡과 극동방송 앱은 무료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찬양 맛집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에서 방송에 참여한 여러분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기업 아마란스에서 종합화장품, 드리며 섬기고 나누며 전하는 승리체육사에서 스포츠용품, 향기가 가득한 커피 B&G 커피 코리아에서 커피 원두레, 캘리그라피 작가 그향 장미라 선생의 글씨와 그림이 있는 말씀액자를, 땅에서 시작된 모든 계획 자연주의 뷰티 브랜드 그라운드 플랜에서 화장품, 진도 농부의 진심을 그대로 담은 진도향에서 참기름과 들기름을, 대한민국 도자기 역사의 중심 믿음의 기업 한국도자기에서 접시 세트를, 세상을 아름답게 물들이는 하나님의 기쁨 썬팜킴에서 방울토마토를 선물로 드립니다. 네, 쉐키나 찬양단의 음성으로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빼어도 이 찬양 듣고요. 화요일 코너로 돌아오겠습니다.

0: 축구자들을 응원하러 홍정로가
1: 간다.
0: 네, 오늘도 홍장로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행복한 전도자 포도원교회 홍공숙 장로입니다.
0: 네, 장로님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한 주간 네. 잘 지내셨나요?
1: 네. 네.
0: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1: 계속 네. 전도하고 이번 주부터 저희도 이제 여름 행사도 있고 또 하반기를 위해서 영적으로 충전도 해야 되고
0: 맞습니다.
1: 잠시 방학하고 네, 제가 방학한 날 전도부 모임은 네. 쉬고 있지만
0: 네.
1: 전도는 계속한다.
0: 그럼요.
1: 있는 곳에서 복음은 전하고 이제 전도를 방학하는 건 아니다. 모임만
0: 그렇습니다.
1: 방학합니다.
0: 모임만 방학한다.
1: 네.
0: 그렇습니다. 저희도 지금 이제 썸머 스페셜 네. 앞두고 있는데요.
1: 네.
0: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사실 여름이 굉장히 선선한 편이잖아요. 장로님.
1: 네.
0: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선한 날씨를 주셔서 우리가 또 전도할 수 있게 전도하기 좋게 네. 또 이렇게 날씨를 주셨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1: 네.
0: 또 이제 더워진다고 하더라고요.
1: 네.
0: 이 더워지는 동안에 뭐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충전의 시간을 가지면서 혹시 내 주변에 관계 전도할 수 있는 분들 계신지 잘 찾아보고 그분들에게 따뜻한 게 아니죠. 네. 차가운
1: 시원한
0: 시원한 아이스크림이나 빙수 따뜻하면 되죠. 아이스크림이 네 시원한 빙수나 뭐 아이스크림 이렇게 대접하면서 이렇게 꼬셔보시면 어떨까 이런
1: 전도는 계속됩니다.
0: 해봤습니다.
1: 네.
0: 네, 다니엘 12장 3절 말씀 처럼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겁니다. 극동방송은 전도자들을 응원합니다.
1: 네, 응원합니다.
0: 네, 이 시간 0153번님 아마 순복음 호남교회 교인이신 것 같아요. 김향수 담임 목사님과 모든 성도님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하고 사랑의 메시지 남겨주셨는데 네, 좋습니다. 순복음 호남교회 성도님들 듣고 계신가요? 자, 오늘도 출석체크 말씀 퀴즈 드리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빈칸 뿅뿅 퀴즈인데요. 잘 들어보시고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으로 정답 보내주시면 두 분께 오늘 선물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장로님 문제 주시죠.
1: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말씀.
0: 네.
1: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뿅뿅으로 삼아
0: 뿅뿅
1: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0: 아멘.
1: 전도하여 한 영혼을 살리고 그 영혼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일도 참 중요합니다.
0: 그렇습니다.
1: 네.
0: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것 삼아야 한다고 하잖아요.
1: 네.
0: 그래서 교회마다 이 훈련들도 있죠.
1: 오, 네. 네.
0: 요거 뿅뿅 훈련.
1: 네. 그렇죠. 우리는 참된 스승이신 예수님 있고요. 또 교회마다
0: 맞습니다.
1: 있는 훈련.
0: 네.
1: 속에서도 이것으로 잘 양육 받아야 되겠죠.
0: 맞습니다.
1: 훈련.
0: 그렇죠. 네. 있잖아요. 그런 거.
1: 네.
0: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뿅뿅로 삼아. 뿅뿅로 삼아입니다. 뭘 삼아야 할지. 정답 아시는 분들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문제 정답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0153번님이 바로 정답을 또 보내주셨는데 이거 뭐 비슷한 단어로는 뭐 학생? 학생?
1: 거의 암송하고 계신 분들이
0: 그러니까요.
1: 많아서
0: 네. 힌트가 따로 필요 없을 줄 믿습니다. 찬양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정답 기다려 볼게요.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에 함께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이고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뿅뿅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는 이렇게 가르쳐야 합니다. 누구를 가르칠지. 온 민족, 모든 민족을 뭘 삼아야 할지 정답 아시는 분들 정답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0: 네, 찬양 함께 듣고 왔습니다. 오늘의 출석 체크 문제는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이고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뿅뿅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뿅뿅에 들어갈 단어를 맞춰주시면 되고요. 뭐 힌트를 굳이 드리자면 스승의 반대말 정도라고 하면 아실까요? 네. 네. 스승의 반대말?
1: 현재까지 100% 정답.
0: 네. 스승. 네. 그렇습니다. 우리 네. 0971번님 정답이고요. 8272번님 오늘 처음 참여하셨는데 정답 잘 남겨주셨고요. 2132번님. 운동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건강하세요 하시면서 정답도 너무 잘 보내주셨고요. 6291번님, 9913번님도 정답, 0698번님도 정답. 성도들을 믿음의 뿅뿅 삼아 믿음의 일꾼으로 세워지길 기도합니다. 남겨주셨습니다. 좋습니다. 3469님, 9250번님, 6609번님, 8249번님, 0153번님 다 정답을 잘 맞춰주셨는데요. 네네. 자, 이제 정답 넣어서 말씀 한번 읽어주시죠, 장로님.
1: 마태복음 18장, 28장 19절로 20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0: 아멘.
1: 내가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는 일이 우선이고요.
0: 네.
1: 또 다른 사람들을 전도하여 제자 삼아 또 다른 그리스도인으로 키우는 일이 참 중요합니다.
0: 아멘입니다. 내가 먼저 참 그리스도인이 되고 또 아직 주님을 모르는 분들께 주님을 잘 알려서 주님의 사랑을 잘 알려드려서 그분들을 제자로 삼아서 또 그리스도인으로 양육해내는 것이 또 우리의 본분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1: 네, 아멘입니다.
0: 네, 우리 3195님께서도 정답 잘 남겨주셨고요. 0597님께서도 홍장로가 간다 오늘 정답 제자입니다. 퇴근길입니다. 남겨주셨는데 마음이 좀 급하셨나 봐요. 오타가 좀 있어요. 급하게 보내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두 분 선정해서 선물 보내드릴 텐데요. 두 분 발표해 주시죠, 장로님.
1: 네, 8272번님.
0: 8272번님.
1: 네. 6609번님.
0: 6609번님. 네, 축하드립니다. 네, 두 분께 오늘 출석 체크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모두 그 사명에 기꺼이 동참하길 소망하면서 찬양 듣고 올게요. 피아워십에 가서 제자 삼으라. 이 찬양 이후에 오늘의 전도자들 만나봅니다.

0: 전도자를 응원하러 홍장로가
1: 간다
0: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예수 사랑을 빛고을에서 땅끝까지 전파하는 월광교회 청년부 전도동아리 한마디에서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왜 한 템 보신 거예요? 좋습니다. 다들 준비를 열심히 해오신 것 같아요. 먼저 한 분씩 방송가족분들께 인사와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 맨 왼쪽에 계시는 자매님부터.
2: 안녕하세요. 저는 월강의 햇살 김예은입니다.
1: 오, 햇살.
0: 햇살. 네. 네. 햇살. 좋아요. 다른 네. 우리 형제님들은 전혀 공감이 안 되시나 봐요. 아, 좋습니다. 네. 월강의 햇살 김예은 자매님. 그리고요.
3: 네, 안녕하세요. 저는 월강의 날쌘돌이 김다은입니다.
0: 날쌘돌이. 왜 날쌘돌이에요?
3: 달리기가 빨라서. 아.
0: 굉장히 직관적인 별명. 네. 좋습니다. 그리고요.
4: 안녕하십니까. 저는 월광의 비타민 이현주입니다.
1: 와, 비타민. 좋아요. 제일 호응이 네, 좋습니다.
0: 좋습니다. 형제님들이. 네, 그리고요.
5: 안녕하세요. 저는 월광의 뉴가든 신정원입니다.
0: 뉴가든. 아, 신정원이라서 뉴가든. 좋습니다. 아주 오늘 월광 청년분들께서 센스가 좋아요. 그리고요.
6: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월광의 테토남 이주호입니다.
1: 테토남.
0: 테토남. 오, 좋네요. 테토남. 좋아요. 그리고요.
7: 네, 안녕하세요. 월광 깔끔이 박형준입니다.
0: 아, 깔끔이. 깔끔이. 어떻게 다른 청년들의 의사도 들어보고 싶어요. 깔끔한가요?
1: 네, 너무 깔끔해요.
0: 네. 아, 너무 깔끔해요.
1: 인정.
0: 아, 인정. 아, 네, 좋습니다. 네. 그리고요.
8: 월광의 최강 동안 김기현 형제입니다.
0: 최강 동안? 오, 혹시 실례지만 그 연배를 여쭤봐도 될까요?
8: 87, 네. 87년생이에요.
0: 동안 맞네요. 동안 네. 맞네요. 맞죠, 장로님?
1: 아, 10대인 줄 알았는데. 오, 87년생.
0: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1: 부럽게 나이가 됐습니다.
0: 아, 그렇게.
1: 완전 네. 동안입니다.
0: 그러니까요. 예. 진짜 인정, 동안이시네요. 인정. 좋아요. 우리 월광교회 청년부에서 나와주셨는데 한 분 더 남았군요. 한 분 더. 네. 마지막으로.
9: 안녕하세요. 저는 월광의 태권보이 김윤찬입니다.
0: 태권부이. 네. 왜 그런 별명이 붙었죠?
9: 제가 중학교 때부터 지금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태권도 전공을 하고 있어서 아~ 태권부이라고 했습니다.
1: 맞습니다. 태권부이.
0: 근데 남자답게 태권도 진짜 잘할 것 같이 이렇게 듬직하신 것 같아요.
9: 감사합니다. 네.
0: 다른 청년들은

0: 전혀 호응을 안 해주시네요. 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한 분씩 인사를 한번 해봤는데요. 그래요. 월광교회 청년부. 이렇게 청년들 보니까 어떠세요, 장로님?
1: 8명이잖아요.
0: 네네. 네,
1: 역시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란 너무 든든하고
0: 맞습니다.
1: 그냥 스튜디오가 꽉 차서 오늘 뭔가 될 것 같습니다.
0: 그러니까요. 뭔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에너지가 지금 엄청나게 느껴지고 있는데 이 월광교회 청년부 자랑을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우리 월광교회 청년부 자랑 한번 해주시죠.
2: 네, 제가 생각했을 때 월광교회 자랑 중에 자랑은 청년 선교학교라고 생각합니다.
0: 청년 선교학교?
2: 네. 저희는 청년회 때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을 청년 선교학교에서 발견하는데요. 이 학교는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모든 자리가 바로 선교지라는 걸 고백하게 만든 학교인 것 같아요.
0: 네.
2: 선교학교의 훈련을 거치면서 영적으로 주님을 깊게 만나게 되고 나라와 민족을 품는 비전까지 발견하게 됩니다.
0: 이 선교학교는 뭐 그럼 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그런 뭐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건가요?
2: 네, 맞아요. 기간이 정해져 있고
0: 네.
2: 이제 선교학교에서 선교 훈련을 통해서 태국으로 다 같이 선교를 갑니다.
0: 이렇게 아웃리치까지도 가는 그런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오, 선교학교 너무 좋은데요? 그리고 또 우리 다은자매님도 자랑 한번 해주실 게 있다고?
3: 아, 저희 청년부 자랑은 교제하는 공동체인데요.
0: 교제하는 공동체?
3: 네, 맞습니다. 교제할 수 있는 통로가 너무 많지만 그중에서도 동아리 활동이 있습니다.
0: 동아리 활동.
3: 네. 저희 네. 공동체에는 7가지 동아리가 있는데요.
0: 맞네요. 네.
3: 일단 대표적인 동아리는 전도하는 한마디 동아리가 있고요.
0: 네, 오늘 나와주신
3: 네,
0: 우리 한마디 동아리. 네.
3: 그리고 두 번째는 자매와 형제 모두가 할 수 있는 풋살 동아리가 있습니다.
0: 와, 풋살 동아리. 네. 네, 그리고요.
3: 그리고 세 번째로는 등산 동아리 월등이라고 있고요.
0: 오, 월등. 네. 네.
3: 또 몸 찬양하는 아리엘, 또 밴드 동아리 푸삼, 독서 동아리 다독다독, 힙합 동아리 단단스 이렇게 7가지가 있습니다. 오,
0: 전도, 풋살, 등산, 아리엘, 푸삼, 다독다독, 단단스. 네, 7개나.
1: 네.
0: 야, 몸찬양도 하고. 와, 진짜 다양한 활동들을 월광교회 청년부에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5798번님, 광주의 빛, 월광의 빛나는 청년들을 응원합니다. 남겨주시면
1: 부산에서.
0: 부산에서 자금을 누군지 알겠네요. 우리 겸PD님이신 것 같아요. 우리 겸PD님이 월광교회 청년부 출신이셔서 보내주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진정한 하나님의 빛을 내는 광주 땅이 되도록 섬겨주심에 감사합니다. 더욱이 반짝반짝 빛나는 하나님의 청년들이 되길 함께 기도합니다. 라고 남겨주셨고요. 우리 4672번님 월광교회 화이팅! 이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월광교회 청년부를 향해서 응원의 메시지를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남겨주신 분들 중에 추첨 통해서 두 분 선정해서 선물도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이 동아리 있는 거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좀 이 청년들끼리 교제도 하고 서로 맞는 관심사가 있으면 또 이렇게 함께 모이기도 하고 너무 좋습니다. 여기 지금 함께 나와 계시는 분들은 전도 동아리인 한마디입니다. 그렇죠? 한마디. 근데 왜 한마디예요, 이름이?
4: 한마디 원래 처음에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0: 네.
4: 한 마음, 한 걸음 뭐 이런 고민을 되게 많이 하다가
0: 네.
4: 저희가 아무래도 주일에만 네. 이렇게 하나님을 되게 만나는 그런 청년의 때를 다 나가가는 것 같아서
0: 네.
4: 이제 함께 모여서 한마디 전도를 하고 이제 두 마디는 세상에 나가서 세 마디 하자 해서 한마디 한 걸음의 느낌으로 그렇게 한마디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0: 좋네요. 저 좀 약간 이거는 기습적인 질문인데
4: 네.
0: 우리 그 혹시 동아리 장 하시는 형제님이신가요?
4: 아닙니다. 저는
0: 장은 아니세요?
4: 저기 다은자매.
0: 다은자매님이 장.
2: 네.
0: 우리 다은자매님은 어쩌다가 장도 맡고 한마디 동아리에 어떻게 이렇게 뭐라고 해야 돼요? 이거 가입이라고 해야 돼요? 참여라고 해야 돼요? 어떻게 함께하게 됐어요?
4: 창단.
0: 네, 창단. 창단을 우리 다은자매님이 하신 거예요?
3: 아니요, 창단은 제가 한 건
0: 네.
3: 아니고
0: 네.
3: 이제 청년 선교학교 다녀와서 어떤 한 조가 그 마음을 가지고 전도를 다시 시작하게 됐는데
0: 네.
3: 이제 그러면서 전도 동아리를 만들어보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다가 어쩌다 어쩌다 저쩌다 제가 하게 되었는데 은혜로 네.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0: 오, 그러니까요. 사실 동아리가 여러 개가 있으니까 그 많은 선택지가 7개나 있는 거잖아요. 그중에서도 네. 전도를 선택했다는 게 너무 귀하지 않아요, 성루님?
1: 제일 중요하죠.
0: 그러니까요.
1: 네, 전도가 너무, 제일 중요하고 너무 중요하고 하나님이 가장 네. 기뻐하시는 네, 영혼권 네, 동아리 너무 멋집니다.
0: 그 광주
1: 네.
0: 땅이 이분들 손에 달려있다 이런

0: 또 해보고요.
1: 네, 네, 네. 월방께는 서구니까. 네. 맞죠? 네. 아, 네. 서구가... 서구만 책임지세요.
0: 아, 알겠습니다. 남구는 그러면 포동구가.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아, 그래요. 한마디에서는 그럼 어떻게 전도를 좀 하고 계신지 궁금하거든요. 우리 형제님이 좀 말씀해 주시죠.
2: 네, 저희는 일단 매주 청년부 예배회에 함께 모여서 기도회를 하고 있고요.
0: 네.
2: 그다음에 매달 셋째 주에 전도에 사용할 물품을 함께 포장하고 매달 넷째 주에는 ACC에 나가서 저희가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는 한마디와 함께 물품을 전하고 찬양 버스킹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0: 와, 이 주마다 그 프로그램이 딱딱 정해져 있군요. 이 결론적으로는 ACC, 그러니까 충장로 있는 그 거기에 나가가지고 전도를 한다. 노방 전도를 한다. 그러면서 버스킹도 함께 한다. 이건 것 같아요. 맞아요?
2: 네, 맞습니다.
0: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잠깐 궁금한 게 어떤 식으로 또 이렇게 버스킹 하시는지 또 준비해 주셨다고 해가지고 이 자리에서 한번 찬양 안 들어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네, 가능할까요? 어떻게 정원 형제님?
3: 네. 네. 아,
0: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월광교회 전도 동아리 한마디의 찬양 함께 듣고 올게요.

0: 너무 잘한다. 오, 너무 좋은데요?
1: 감사합니다.
0: 네, 성령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2: 이 청년들의 이 찬양을 듣고 누가 예수 안 믿을 사람이 이상하죠?
0: 오,
2: 네, 최고입니다.
0: 들으면 다 네. 예수님 사랑을 좀 알게 되실 것 같고, 우리 5526님께서 청년들 찬양 목소리가 정말 감미롭네요. 기타도 라이브로 치시는 건지 대박. 저도 기타를 꼭 배워보고 싶어요. 젊은 청년들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남겨주셨는데.
2: 네, 올광교회 얘기한. 한마디 네. 전도 화이팅 여기 전도 동아리에 들어오시면 가르쳐 드릴 것입니다.
0: 네, 방금 이제 기타를 치신 분은 우리 신정원 형제님께서 쳐주셨고 우리 박형준 형제님께서 또 이거 뭐라고 하죠? 퍼커션? 카고?
3: 카온이라고.
0: 아, 카온. 죄송합니다. 지식이 짧아가지고. 네. 5526님께서 찬양 제목이 뭘까요? 하셨는데, 너는 꽃이야. 이 찬양을, 이 시간에 월광교회 청년부 한마디 전도동아리가 들려드렸습니다. 이렇게 좀 밖에서 버스킹 하면 좀 반응이 어때요? 우리 주호 형제님이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나다니시는 분이 반응을 좀 어떻게 해주세요? 이렇게 버스킹 같은 거 하고 또 한마디 건네고 전도용품 건네면?
4: 되게 박수치면서 호응해주신 분들도 계시고 또 다른 교회 다니시는 청년분들은 지나가면서 함께 찬양도 불러주시고 네. 또 이렇게 지나가 주시기도 합니다.
0: 그래요.

0: 좀 막 부끄럽거나 그렇진 않아요?
1: 처음에는 많이 부끄러웠는데 네. 이게 다 같이 20명, 30명씩 이렇게 찬양을 부르다 보니까 더 힘이 나는 것 같아요. 혼자 하는 것보다 다 같이 함께 있으니까 네. 더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찬양으로 전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네. 또 기쁘게 찬양할 수 있습니다.
0: 맞습니다. 그리고 또 개인적인 이야기인데 우리 주호 형제님은 진짜 전도의 찐 마음이신 형제님이에요. 저희 4월에 있었던 극동방송 라디오 전도대회 때 그 함께 하셨잖아요.
1: 네, 맞습니다.
0: 네, 그때 아침부터 밤까지
2: 자원봉사 네,
0: 하루 종일 자원봉사를 오, 네, 함께 해주십니다. 고구마 열심히 나르시고
1: 맞아요. 맞아요. 고구마.
0: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 우리 주호 형제님은 삶에서 어떤 식으로 좀 전도를 하고 계신지 혹시 특별한 전도법이 있으신지 궁금한데요. 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1: 네, 처음에 저는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네. 교회 청년들에게 되게 잠을 많이 구했는데요.
0: 네.
1: 지금 교회에 여러 가지 7가지의 그 동아리들이 있잖아요.
0: 맞아요.
1: 저는 그 동아리에 한번 들어오라고 다들 권면하고 있습니다.
0: 오.
1: 형제면 풋살,
0: 네.
1: 뭐 자매면 댄스 이런 쪽으로 많이 해서 먼저 그 교회 공동체에 속하게 하고 발을 담그게 하는 것이. 아. 첫 번째 목표로 제가 삼고 있습니다.
0: 오, 이거 진짜 좋은 방법인 것
2: 맞아요.
0: 같아요.
2: 네.
0: 뭐 이제 사실 복음 자체가 중요한 거지만 무엇보다도 이제 이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야 하니까 이제 같은 관심사를 가지고 있으면 이 동아리 해봐라. 이 월광교회 청년부 안에는 이런 동아리들이 잘 갖춰져 있으니까 그러기가 좀 쉬운 것 같습니다. 너무 좋은 방법인 것 같고요.
2: 네, 소속감이 있으면 또. 네. 신앙을 생활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죠.
0: 맞습니다. 네. 우리 또 연주 자매님 혹시 특별한 전도법이 있으시다면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좀 전도하고 계세요?
3: 그 근묵자흑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잖아요.
0: 근묵자흑. 네. 네.
3: 뭐 이제 먹을 가까이 할수록 검어진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네. 이제 교회 이야기를 이제 옆에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비크리스천인 친구들 앞에서 이제 교회는 이런 곳이다. 교회 행사는 이런 게 있다.
0: 네.
3: 그리고 이번에 어떠한 이벤트가 있는데 한번 와볼래? 이렇게 권면을 저도 하는 것 같습니다.
0: 오, 약간 가랑비에 옷 젖듯이 이렇게 은근슬쩍 계속 이야기하면서 제 친구 중에 어떤 친구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제가 말끝마다 아 진짜 감사하다 이 말 약간 우리 청년들 크리스천 청년들 말버릇 있잖아요. 아 진짜 감사하다 뭐 할 때마다 힘들면 아 주여 주님 이런 식의 말버릇이 되게 호기심을 갖게 하고 얘는 뭐가 그렇게 맨날 감사할까 이런 생각을 들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가랑비에 옷 젖듯이 근묵자흑 이거는 뭐 사실 좋은 뜻은 아니지만 사자성어 자체는 좋지 않지만 어쨌든 내가 하나님의 향기를 뿜어내면 예수님의 향기를 뿜어내면 옆에 있는 사람도 자연스럽게 또 그 향기에 물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늘 전도해야 된다는 말을 듣기도 하고 입술로 고백하기도 하는데 그걸 삶으로 실천하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언제부터 전도를 열심히 하기 시작하셨는지 좀 특별한 계기가 있는지가 궁금해요. 우리 윤찬 형제님이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4: 네, 저는 24년도에 저희 월광교회 청년부에 있는 청년 선교학교를 신청하고 태국당으로 또 아울리치를 다녀오면서 다 같이 선교학교가 잊혀지지 않고 일상 속에서도 같이 전도를 하자라는 생각으로 그 뒤로 지금까지 열심히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0: 오, 야, 전도하면 어떠신가요? 좀 기쁘신가요?
4: 처음에는 많이 두렵고 떨리기도 하지만 네. 그래도 저희가 포장한 물품을 또 받아주시는 분들도 많으셔서 그분들이 받아주실 때마다 저희도 또 용기를 얻고 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 같습니다.
0: 오, 좋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지금 응원 문자도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우리 7592님께서 남겨주신 이 문자 우리 정원 형제님이 좀 읽어주시죠. 보이시죠?
5: 네. 네. 너무나 귀한 월광교회 한마디 동아리를 통해 광주를 넘어 대한민국의 모든 세대가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0: 아멘, 아멘.
5: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실 것 같아요.
0: 네, 좋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3790님도 한마디 화이팅 남겨주셨고요. 8585번님, 김다은, 김예은, 청년부에 없어서는 안 될 보물 같은 존재. 누가 보내주셨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짧고 굵은 문자를 또 보내주셨고요. 4328번님, 월광교회 청년 공동체 한마디 너무 멋집니다. 신나고 상콤한 찬양도 너무 좋았어요. 월광 청년 빛고울에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길 화이팅 남겨주셨고요. 네, 7950번님 이거 한번 우리 예은 자매님 읽어주시죠.

0: 월강 청년이 광주에 있어서 너무 감사하네요. 사랑합니다. 오,
1: 맞아요.
2: 맞아요.
1: 네, 월강 청년들요.
2: 3790번님, 예수님의 향기 뿜뿜 연주 하셨다고. 네, 너무 좋았습니다. 5526번님, 전도하는 게 나이를 먹어도 아직도 힘든데 삶으로 실천하는 청년들이라니 보기 너무 좋습니다. 남겨주셨어요. 진짜 우리 청년분들이 이렇게 홍장로가 간다 나오시면

0: 청년들 너무나 멋집니다.
1: 맞습니다.
0: 아우,
1: 너무
0: 네. 하나님
1: 멋집니다.
0: 나라의 보물 같은 존재 김다은, 김애은이만이 아니라
1: 네. 여기 계신
0: 청년들
1: 모든 분들.
0: 다 보물 같은 존재들입니다.
1: 네, 맞습니다. 네. 좋아요. 또 궁금한 게, 이 전도하면서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을 겪잖아요. 좀 기억에 남는 일이나 에피소드가 있다면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기현 형제님, 우리 월광 청년부의 동안 기현 형제님께서. 네.
0: 최강 동안.
1: 최강 동안. 네, 나눠주시면 좋겠어요.
2: 예, 저는 쑥스럽네요.
1: 안
0: 네,
1: 쑥스러운
0: 안
1: 것
0: 보여서
1: 같은데?
0: 괜찮아요. 예,
1: 네,
0: 라디오라.
1: 안 보여도, 안 보여서 괜찮아요. 네. 네.
2: 사실, 그, 에피소드라고 하는데,
1: 네네. 네,
2: 너무 신기한 게도, 날씨가 너무 덥거나 전도할 때, 타 지역을 전도할 때거든요. 그리고, 예, 네, 뭐, 선교면 선교, 이렇게. 저도 사실 선교가, 제가 어떻게 이렇게 선교를 나갔는지 모르겠는데
1: 네.
2: 저도 미쳐 나갈지 몰랐거든요, 선교를. 근데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곳까지 인도해 주신 것 같아요.
1: 네.
2: 제가 어떻게 선교를 갔는지 모르는데
1: 네. 네.
2: 어찌 됐든 선교도 갔다 오고
1: 네.
2: 전도 여행도 월광교회를 통해서 전도 활동도 많이 했는데 몇 번.
1: 네.
2: 한 5번 정도 갔다 왔는 것 같은데 그곳을 통해서 날씨도 많이 덥고 어떨 때는 이제 전도를 하다가 비가 막 내릴 뻔 했는데도
1: 네.
2: 한 마디 동아리 나갈 때 그럼에도 날씨가 너무 이렇게 잘 풀리는 거예요.
1: 아, 좋은 네. 날씨 네. 주셨군요.
2: 그래서 네. 예, 좀 신기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나 봐요. 그래서
1: 맞아요.
2: 예, 그것을 너무 와닿진 않았는데 제가
1: 경험하고 예. 계시는군요.
2: 예, 예, 그것을 너무 직접적으로 느꼈다고 하기는 그런데
1: 직접적으로 예. 느낀 거죠.
2: 예, 네. 근데 제가 제가
1: 지금 전도 동아리 활동하면서 그런 것들을 느끼고 계시는군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2: 느껴하지 맞는데 제가 그 성경 말씀에 나오는 도마 같은가 봐요. 의심이 많고.
1: 아.
2: 약간 도마가 그잖아요.
1: 아, 그래요. 아, 그럴 수 있어요. 분명 도와주신 것 같긴 한데 도와주신 건가? 약간 이런. 네. 근데 장로님, 전도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시잖아요.
0: 맞습니다. 네. 네. 날씨도 주관하시고요.
1: 맞아요.
0: 필요하면 우리도 노방전도 많이 하는데요.
1: 네.
0: 정말 먹을 것도 많이 갖다 주시고. 음료수도 갖다 주시고
1: 네.
0: 하나님이 간섭하십니다. 특별히 전도자들은 하나님이 특별 관리하시기 때문에
1: 그럼요.
0: 맞습니다. 우리 형제님 반드시 하나님이 네. 기억하고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1: 네.
0: 의심하지 마시고 네.
2: 네.
0: 하나님이 하셨다
1: 네.
0: 이렇게 믿으시면 네, 네. 100% 감사합니다.
1: 100%입니다.
2: 네. 감사합니다. 네.
1: 우리 정원 형제님도 좀 에피소드가 있으면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3: 네. 좀 구체적으로 방금 기현 형제님이 말한 것 중에 하나는
1: 네?
3: 서구에서 비가 엄청 많이 내렸어요. 내려서 저희 교회에서 출발하면서 이제 어떡하지 이러면서 갔는데
1: 네.
3: 이제 딱 ACC 동구 문화전당에 도착했더니 비가 안 내린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정말 신기하고 엄청 더울 때도 이렇게 스멀스멀 구름이 와서
1: 네네.
3: 저희를 가려주고 정말 그 구름 기둥처럼
1: 네네.
3: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았고요.
1: 네.
3: 이제 아무래도 충장로라는 시내권에 이제 공실률이 되게 많아지면서
1: 맞아요.
3: 이제 상권이 많이 죽었는데요.
1: 그렇죠.
3: 특히 지하 상가는 정말 많이 죽었거든요.
1: 그렇죠.
3: 맞아요. 이제 저희가 이제 비가 오거나 이제 약간 위에 사람이 없다 보면 내려가기도 네. 하는데 이제 내려가서 이제 그 분들이 되게 좀 이렇게 처져 있어요. 많이
1: 네.
3: 많이 힘이 없으신데 그분들에게도 이제 전달해 드리면서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다 이루어 가실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저희도 청년의 입장이라서 어른들한테
1: 네.
3: 이렇게 조심스레 이렇게 하는데 되게 좋아해 주시고 되게 맞이해 주시고
1: 맞아요.
3: 이제 막 안 오면은 언제 오냐 이렇게 가지고 이제 주말에 플리마켓 같은 것도 하면은
1: 네.
3: 되게 잘 받아주시고 이런 것도 되게 기쁘고요. 사실 초반에는 막 스티커나 이런 과자 봉지들이 바닥에 떨어져 있는 걸 되게 많이 봤었는데
1: 아 나눠드린
3: 네,
1: 게
3: 막 밟히거나 막 과자만 빼고 네. 막 봉지만 있고
1: 네. 과자는 먹어야 되니까
3: 맞아요. 네네. 네. 근데 이제 지금은 그런 게 현저히 많이 줄어들었고
1: 정말 네.
3: 예, 매주 오면 좋겠지만 뭐 저희도 이제 매주 기도를 하면서 준비하면서 한 달에 한번 나가게 되는데
1: 네.
3: 그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또 하나님을 또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도 되는 것 같고 그 시간들이 정말 귀와 값진 것 같습니다.
1: 오, 진짜. 맞습니다.

0: 처음에는 좀 이렇게 버려진 것들 보면 마음이 좀 아프셨겠어요.
1: 네, 근데 네. 저희가 늘 하던 말이 심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저희는 우리는 그냥 뿌리기만 하자. 와. 결과는 함께 맡기자. 네. 이런 네, 마음으로 아멘이다. 했었어요. 네.
0: 이거 너무 모범 정답 아니에요, 선생님?
2: 그렇죠.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니까 네.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뿌리면 열매를 맺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0: 아멘입니다.
2: 너무 이렇게 뭐 버려졌다 어쨌다 이런 것에 연연하면 안 되고요.
0: 그래요, 맞아요.
2: 그래도 그 중에 한 명이라도 네 전도지 보고 예수님 믿은다면 네 성공한 겁니다.
0: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또 우리가 뿌리다 보면은 열 번 찌고 안 넘어가는 나무가 네. 없기 때문에
2: 또 예비된 영혼들도 하나님이 붙여주시고 아멘입니다. 만나게 해주시니까요.
0: 네. 네, 우리 예은 자매님께도 좀 질문하고 싶은데 이 믿지 않는 영혼들을 좀 볼 때 뭐 노방전도 나가서도 볼 수 있고 내 관계 속에서도 볼 수 있는데 그렇게 볼 때 드는 생각이나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다면 좀 나눠주시죠.
3: 네, 저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지 않은 영혼들을 바라볼 때 참 마음이 많이 아픈 것 같다는 생각을 늘 하는 것 같아요.
0: 네.
3: 저희에게는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0: 그렇죠.
3: 그래서 힘들고 슬프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순간에도 주님의 크신 사랑 안에서 위로를 얻고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0: 네.
3: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조차 모른 채 살아가는 영혼들은 그렇지 못하더라고요.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세상을 바라보고 주님보다 크지 않은 헛된 것들을 구하며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 좀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밀려오는 것 같아요.
0: 그러면은 이 방송을 혹시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 예수님을 아직 모르거나 아니면 잠시 떠나 계시는 분들 계실 수도 있잖아요. 우리 예은 자매님이 그분께 한마디 좀 해주시죠. 네, 한마디.
3: 지금 당장은 뭔가 믿었지만 믿지 않은 영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0: 네.
3: 뭔가 하나님이 당신과 늘 함께 하시고 언제나 늘 같이 동행하시기 때문에 잠시 멈춰서 뒤를 바라보면 하나님이 계신다.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좀 하고 싶습니다.
0: 맞습니다.
4: 아멘.
0: 네, 아멘. 좋습니다. 그래요. 이 믿지 않는 영혼들을 향한 그 뜨거운 마음이 우리 전도동아리 한마디에서는 느껴지는 것 같아요. 우리 전도동아리 한마디 앞으로의 전도의 목표가 있는지 궁금한데 우리 주호 형제님이 좀 나눠주시죠. 목표가 좀 있으신가요?
5: 지금은 이제 네. ACC에서만 노방전도를 하고 또 그 전도 활동을 하고 있는데
0: 네.
5: 앞으로 한마디의 목표는 ACC뿐만 아니라 광주의 전 지역에 널리 널리 저희 활동을 넓히는 것이
0: 네.
5: 목표입니다.
0: 좋습니다. 우리 주호 형제님만의 목표가 있다면?
5: 저만의 목표가 있다면 네. 저만의 목표는 네. 더 제가 더 사랑해야겠다. 제가 전도하면서 처음에는 사랑 없이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0: 일처럼
5: 네 일처럼 네네. 그냥 전도는 다 같이 하니까 해야지 그런 느낌이었다면 뭔가 지금은 사랑하면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전도를 하면서 먼저 죄인 된 저를 사랑해 주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더 느낄 수 있었던 네 또 그렇게 앞으로도 해갈 거고 또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믿습니다.
0: 이야 우리 월광 청년부 너무 훈련이 잘 돼 있는 것 같다.
2: 그런 제자 훈련을 잘
0: 받았다. 네, 그런 생각이 또 드는데요. 우리 형준 형제님 또 전도의 목표가 있다면 좀 나눠주시죠.
6: 네, 저는 개인적인 목표는 네. 저희 가족 중에 아직 아버지만 교회를 다니시지 않는데요.
0: 네.
6: 저희 아버지께서 일에 치여 사시기도 하고 또 아무래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간에 벽이 있어서 관계가 좀 어색한 게 있는데
0: 네.
6: 저희 아버지께서 하나님을 만나셔서 좀 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위로를 경험하시고 저희 가정이 또 하나님 안에서 함께 연합하는 가정이 되면 좋겠는 게 제 목표입니다.
0: 근데 우리 형준 형제님 같은 아드님을 두셨기 때문에 금방 돌아오실 것
2: 금방
0: 같다는
2: 돌아오실. 왜냐하면
0: 생각이
2: 이제 들어요. 아버지, 부모님, 가족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 열심히 전도하면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돌아오게 하십니다.
0: 맞습니다.
2: 네, 시간 문제일 것 같습니다.
0: 아멘, 아멘.
4: 아멘. 아멘.
0: 그리고 우리 그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멋있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시면 계신가? 약간 이런 생각을 조금씩 하시지 네. 않을까.
2: 금방 돌아오실 것입니다.
0: 금방 돌아오실 것 같아요. 우리 방송 듣고 계시는 분들, 우리 형준 형제님의 가정을 위해서 또 구원, 가정 구원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버님 꼭 돌아오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홍 장로가 간다의 전매 특허 질문입니다.

0: 나에게 전도란 무엇인지 여쭙고 싶은데요. 우리 맨 왼쪽에 계시는 예은 자매님이신가요?
1: 네,
0: 맨
1: 맞습니다.
0: 왼쪽에 계시는 예은 자매님부터 나에게 전도란?
1: 저에게 전도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0: 우리에게 주신 사명.
2: 사명.
0: 네. 왜죠?
1: 저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십자가를 같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같이 들고, 이 복음을 위해서 나아가야 한다는 그런 비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0: 아멘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 다음 자매님, 두 분 자매신 거죠?
3: 네. 네.
0: 모르셨죠, 여러분? 두 분 자매시라고 합니다.
2: 네. 다은 예은 친자매.
0: 네, 다은 예은. 네, 우리 다은 자매님.
2: 예뻐요.
1: 감사합니다.
0: 네, 나에게 전도란.
4: 저에게 전도란 영혼을 바꾸는 한마디라고 생각합니다.
0: 영혼을 바꾸는 한마디. 이 전도 동아리 이름을 활용해서 또 네, 만들어주실 것 같은데 이유가 뭐죠?
4: 제가 직접 영혼을 바꿀 순 없지만 저희의 그 기도와 발걸음을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매일매일 한마디 나아갈 것을 기대함으로 생각해봤습니다.
0: 와, 네.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연주 자매님, 나에게 전도란?
5: 나에게 전도란 사랑이다.
0: 사랑이다. 왜 사랑이죠?
5: 한 손엔 복음을 들고 그리고 한 손에는 사랑을 들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사랑을 알려주는 것이 전도라 생각합니다.
0: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원 형제님.
6: 저에게 전도란 야식입니다.
0: 네? 야식이요. 이유 궁금해요. 야식. 네.
6: 제가 운동은 빼먹어도 이제 식사는 거르지 않거든요. 네, 이제 일하다 보면은 늦게 밥 먹을 때가 있는데 저게 전도가 그렇게 자연스러운 게 되었으면 좋겠고 또 꼭 필요한 양분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런 기쁨이 좋아요. 되었으면 좋겠어서
0: 그리고 그 했습니다. 어떤 끼니보다 야식이 제일 즐거워요. 야식이 제일 기쁨이고요. 네, 그리고 우리 주호 형제님, 나에게 전도란?
7: 제게 전도란 도전인 것 같습니다.
0: 전도 도전. 이거 바꾼 거네요, 글자를.
2: 네.
8: 전도를
2: 거꾸로
8: 하면 도전입니다.
0: 네. 네. 왜 도전이죠?
7: 전도를 하면 할수록 더 전도에 대한 마음을 부어주시기도 하고 더 욕심이 생기기도 하고 해서 더 큰 마음을 위한 도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0: 아멘. 홍 장로님 뒤를 이을 광주 최대 전도자가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또 드는데요.
8: 제가 더 분발하겠습니다.
0: 그 도전 받아들이겠다.
8: 네.
0: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형준 형제님, 나에게 전도란?
9: 저에게 전도란 거룩한 부담감이라고 생각합니다.
0: 거룩한 부담감. 부담이 되기는 하지만 그렇죠. 이유가 뭐예요?
9: 아무래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희 믿는 사람들이 가장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로 생각이 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어떻게 행동하냐에 따라서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해서 거룩한 부담감이라서.
0: 네. 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더라고요. 신자는 성경을 읽고 비신자는 신자를 읽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살아야 되는 거죠.
8: 맞습니다.
0: 네.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현 형제님, 나에게 전도란?
10: 저는 전도를 이행시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0: 좋아요, 좋아요. 이행시. 자, 운 띄워드립니다. 전.
10: 예, 많이 고민을 했는데 전도란 전. 전하는 것은 사랑이다.
0: 도.
10: 도와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0: 우와. 네. 좋아요. 장원 드립니다.
8: 장원.
0: 너무 좋습니다. 네, 전도 이행시 너무 좋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윤찬 형제님.
11: 네.
0: 나에게 전도란?
11: 저에게 전도란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0: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것이다. 왜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11: 이게 전도하러 나가면은 솔직히 제 안에 있는 마음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더 큰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네. 그 마음을 잘 전하고 싶은 거군요.
11: 네.
0: 네, 좋습니다. 이렇게 오늘 월광교회 청년부 전도동아리 한마디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 오늘 정원 형제님 어떠셨어요? 방송 함께 하니까
6: 너무 색다르고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0: 저는 이런 청년들이 광주에 계시다는 게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8: 감사합니다.
0: 들었던 것 같아요.
8: 네.
0: 우리 월광교회 전도동아리 월광교회 청년부 전도동아리 한마디 앞으로도 열심히 복음 전하시기를 저희가 또 응원하면서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이분들 보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8: 감사합니다.

0: 네, 장로님 오늘 좀 어떠셨어요?
1: 네, 광주가 든든합니다. 네, 그리고
0: 아멘입니다.
1: 저도 도전 받습니다.
0: 그러니까요. 네. 장로님 이제 저희가 썸머 스페셜 맞아서 네. 여름 방학에 들어가는데요. 네. 우리 방송 가족분들 잘 지내시라고 한마디 해주시죠.
1: 네, 네, 청취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영혼육이 강건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화이팅! 아멘.
0: 화이팅!
1: 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서 저도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말씀에게 길을 묻다. 인생의 모든 문제, 하나님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 속에서 인생의 길을 찾는 시간. 화요일 오늘은 아로마 라이프 선교회에서 지역교회를 섬기는 시간으로 남구 주월동에 있는 하늘씨앗교회 김지혁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십니다.
1: 우리가 인생을 정말 행복하게 잘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마음의 평안입니다. 뭐 아무리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어도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면 전부를 잃은 것과 다름이 없고, 또 반대로 별로 가진 게 없어도, 소유가 별로 없어도 마음의 평안이 넘치면 사실 모든 것을 가진 것과 다름없습니다. 오늘 이 하루라는 시간이 나에게 주어졌음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어느 누구에게도 아무런 거리낌이 없이 어떤 일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초조해하지 않으면서 평안하게 살 수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행복한 사람일 겁니다. 여러분, 마음의 평안은요, 세상의 것으로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못 삽니다. 돈으로는 편한 걸 살 수 있죠. 편리함은 살 수 있습니다. 근데 평안은 돈으로 못 삽니다. 학벌이 뭐 아무리 좋아도 학벌로 평안을 살 수가 없다는 거죠. 무슨 하버드대를 나오고 서울대를 나와도 평안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평안은 물질이나 학벌이나 어떤 외적인 요소에 비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의 것으로는 마음의 평안을 살 수 없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마음의 평안은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는가?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그 길을 알려줍니다. 시편 119편 16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큰 평안이 있답니다. 할렐루야. 주의 법을 살아가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길 원합니다. 여러분, 평안은요, 하나님을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 평안이 주어진답니다. 주의 법을 사랑한다는 게 하나님 말씀을 사랑한단 말이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말씀을 즐거워하며 자주 듣고 자주 읽고 이렇게 묵상하는 것도 의미하지만, 사실 진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한다는 게 뭐냐?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말씀을 지킨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한다는 것은 말씀을 많이 읽고 듣기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지키는 데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세상적으로 어떤 불이익이 있다 할지라도, 세상적으로 어떤 손해나 또 어떤 심지어 핍박까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하나님 말씀을 사랑한다는 게 도대체 뭐냐? 말씀을 많이 읽고 듣기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진짜 사랑한다는 거는 말씀을 지키는 데까지 간다는 거예요. 어떤 불이익이 있어도 어떤 손해가 있어도 말씀을 지킨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면 세상적으로 어려움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세상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따라옵니다. 뭐 손해를 볼 수도 있고요.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때는 핍박까지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119편을 쓴 시편 기자도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161절 말씀해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했다, 이렇게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고 순종하며 살고자 했을 때 세상적인 어려움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살면 너무 편하고 막 꽃길만 걷고 그럴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고자 했을 때 세상 가운데 어떤 충돌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분명히 어려움과 손해와 트러블과 충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그 어떤 불이익 당할 것을, 손해받을 것을, 아니면 편한 것을 잃어버릴 게 두려워가지고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세상적으로는 좀 편하게 살 줄 모르겠지만 마음의 평안은 잃어버립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세상적으로 좀 편할지는 모르겠지만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오늘 시편 119편 시편 기자는 핍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육체의 어떤 편함, 삶의 편한 것은 좀 잃어버렸어요. 근데 뭘 잃어버리진 않았는가? 말씀을 지킴으로 평안은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이게 자기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 결국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육체적으로 좀 편하게 살 것인가, 아니면 마음의 평안함을 얻고 살 것인가. 저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손해를 감수하고 어렵고 힘든 세상의 불이익을 감수하더라도, 좀 힘들더라도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게, 육체적으로는 좀 힘들고 고단하더라도 또 세상적으로 살기 좀 불편하더라도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큰 평안을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큰 위기를, 큰 어려움을 겪었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바로 여러분, 다니엘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다니엘은요,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것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총리직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총리는 못하더라도, 심지어 내 생명을 잃더라도 뭘 놓지 않았다고요? 말씀 지키는 걸 놓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니엘에게 뭐가 있었는가? 평안이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사자굴에 던져질 위기 앞에서도, 사자굴에 들어가면 바로 죽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했어요? 전에 하던 대로 문을 활짝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세 번씩

0: 기도합니다. 여러분,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마음에 평안이 임한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 평안이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죠. 노심초사하면서 막 불안해하면서 두려워하면서 그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누리는 평안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시편 119편의 기자처럼 또 다니엘처럼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라고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되셔서 세상의 어떤 편리함을 위해서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는 삶이 아니라 세상에서 어떤 불이익과 손해와 핍박이 있어도 마음의 평안이 흘러넘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화요일 저녁 지금까지 아로마라이프 선교회에서 지역교회를 섬기는 시간으로 남구 주월동에 있는 하늘씨앗교회 김지혁 목사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671-1885번 062-671-1885번 하늘씨앗교회로 연락주시거나 광주전화 373-1000번 062-37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 생명의 소리를 전하는 광주 극동방송입니다.
1: 광주 전남 지역 교계 소통 예창 FEBC 게시판입니다. 광주 극동방송에서는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7월 6일 월요일 썸머 스페셜과 함께 시작되는 이번 필사 프로젝트는 광주 극동방송에서 자체 제작한 찬송가 필사 노트로 진행됩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문의 전화는 광주 전화 373국에 1000번,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교단 주일학교연합회 호남협의회에서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를 주제로 제10회 호남지역 미래자립교회 어린이 성경 캠프를 개최합니다. 호남지역 교회 유치부 초등학생 1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학생들과 교사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선착순 350명을 모집합니다. 캠프 일정은 7월 24일부터 25일까지이며 신청 접수는 7월 6일까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4721-7501번, 010-4721-750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광주광역시 광산구 기독교 교단협의회에서는 연합 찬양 간증 집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집회에서는 배우 신현준 안수집사와 색소포니스트 임유리 자매를 초청해 진행되며 일시는 7월 12일 주일 오후 7시, 장소는 광주 광산구 소촌로에 위치한 송정중앙교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941국에 8111번, 062-941-811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빌리 통일구국기도회 광주 제137차 기도회가 7월 14일 화요일 저녁 7시 15분 광주 남구 제성로에 위치한 봉선중앙교회 본당에서 열립니다. 주빌리 통일구국기도회는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 한국교회가 다가올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이번 기도회에서는 탈북 방송인 정유나 자매가 강사로 나섭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6632-6632

0: 1033번, 010-6632-10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모든교회에서는 분당 우리교회 이찬수 목사님을 모시고 부흥성회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7월 17일 금요일부터 18일 토요일까지 저녁 7시 30분, 7월 19일 주일에는 오전 10시 30분과 오후 2시이며 장소는 광주 서구 매월동에 위치한 광주 무등교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373-34번, 062-373-003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에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극동방송 광주전화 373-1000번, 062-373-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계의 다양한 소식과 온라인 행사 등 알리기 원하는 내용이 있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샵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FM 93.1MHz 광주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영혼의 양식. 오늘 이 시간은 광주 남구 주월동에 위치한 광주 순복음교회 한상인 목사님께서 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 17절을 본문으로 크리스천의 하나님과 세상에 대한 마음가짐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 주십니다.
2: 크리스천의 하나님과 세상에 대한 마음가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7세기의 프랑스의 철학자이고 신학자인 블레즈 파스칼은 인간은 천사와 짐승 사이의 존재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고결하고 완벽하게 살려 할지라도 천사처럼 되지 못하고 사람이 타락하여 짐승처럼 됐을지라도 그 마음에 짐승에 대한 불안함과 마음의 죄책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도 짐승도 아닌 중간 상태로 살아갔는데 이런 중간 상태로 살아가는 존재가 하나님 경외하고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유혹에 끌려서 살아갈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갈 때 정말 승리하는 크리스찬이 될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가이사는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로 이 세상에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이사가 다스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데 가이사가 다스리는 세상이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세상 밖으로 나가서 살 수 있느냐 하면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이 더럽고 유혹 많은 세상 속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데려가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할 일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대제사장의 기도를 올리실 때 요한복음 17장 15절에서 이같이 말씀합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주님께서는 이 악한 더러운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할 일이 있어서 우리에게 일을 시키고 먼저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나는 금방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 가고 싶어요 해도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다 하고 오라고 우리에게 오히려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에 위로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가이사가 다스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이사르는 헬라어로 부르는 이름이고 그것을 라틴어로 보면 케사르라고 하고 영어로는 시저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시저가 죽은 후에 아우구스투스가 황제가 된 후에 자기 양아버지의 이름을 황제의 칭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가이사, 케사르 또는 시저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왕은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로 세상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세상을 그냥 두시지 않냐고 왕을 두어서 세상을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교회는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오른손이요, 정부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는 왼손이라고 했어요. 모든 사람이 다 교회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니죠. 그러므로 교회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하여 착한 일을 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수행하시지만 세상에 안 믿고 또는 악한 사람들이 많이 있으므로 세상에 정부를 세워서 그 정부를 통하여 악이 번성하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하나님의 왼손으로 그들이 세상을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가이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 보면 각 사람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래서 가이사, 세상의 통치자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권세를 집행하는 힘이 군대와 경찰입니다. 그리고 강압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군대를 통하여 그 나라와 국민들을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보호합니다. 또 경찰력을 통하여 사회에 여러 가지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이, 범죄자들이 횡행하지 못하도록 사회를 지키고 보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군대와 경찰력을 어떻게 유지시켜 나갑니까? 국민이 낸 세금으로 그들을 의식주, 먹을 것을 주고 옷을 주고 그 일을 해야 나라를 지키고 사회를 보호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당연히 국민들에게서 가이사가 세금을 거두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습니까? 그럽니까? 예수님을 시험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가이사를 통하여 세상을 통치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국민은 당연히 세금을 내야 됩니다. 로마서 13장 7절에 보면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는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는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세상의 관리들을 두려워하고 마땅히 그들에게 또한 경의를 표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라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항상 올바르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폭군도 있고 잘못된 것 같은 독재자들도 있어서 국민들에게 경찰력을 통하여 강압적으로 세금을 더 많이 거두고 그 더 많이 거둔 것으로 인하여 못된 짓을 하고 그럴 수가 있고 나라가 망해도 자기 집안에는 그야말로 달러가 가득 세워지는 그러한 나라들이 가끔 있다는 것입니다. 부정부패와 비리가 권력자의 손에서 이루어지는 그 같은 현실이 역사 이래로 많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솔로몬이 죽은 후에 그 지혜롭고 훌륭했던 솔로몬이 죽은 후에 나라가 남북으로 나누어지는데 그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나를 왕으로 너희들이 섬겨라. 그러자 백성들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그러나 다만 왕의 아버지 솔로몬이 우리에게 내온 그 같은 무거운 부역과 세금을 우리에게 줄여주시면 우리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이 그것을 거절합니다. 아니 나라에 세금을 거두지 않고 또 나라에 여러 가지 통합공사를 해야 되는데 백성들을 일꾼으로 부리지 않으면 나라를 어떻게 움직이겠습니까? 지혜로운 왕이었으면 그것을 잘 줄여주고 적당하게 했을 텐데 르호보암이 그냥 버티고 백성들을 억누르려고 하다가 나라가 두 조각으로 나눠주고 삼류국가로 전락하고 만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에서 권력자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그것으로 인하여 악이 횡행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보안장치를 주셨지만 그 부작용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나 그 부작용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가이사도 세우고 세상도 다스리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에 대해서 바른 태도를 취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온 세상과 가이사를 다스리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함부로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성경은 그와 같은 사람을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시편 14편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들이 착하고 마음이 고결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들은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배후에서 또는 보이지 않는 손길로 다스린다고 하면 세상에 어찌 전쟁이 일어나고 끔찍한 일이, 더군다나 우주를 다스린 하나님께서 베네수엘라에게 지진이 나와가지고 강진이 5대 도시를 그와 같이 흔들어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죽고 지금 무너진 건물 때문에 깔려있다고 합니다. 그 고통스러운 일을 하나님이 어찌 행하실 수 있는가 하고 하나님을 탄식할 수도 있어요. 백유와 숙제가 비록 슬기롭지는 좀 못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쁜 사람이라고는 할 수 없어요. 어떤 면으로 충신이죠. 우리나라에도 사육신이 있어서 세조가 단종을 죽이는 것을 반대하여 죽고 말았는데, 그런 충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 충신이 수양산에 들어가서 고사리 캐먹다가 굶어 죽었으니, 아니 하나님이 그러실 수가 있는가? 옛날에 초나라에는 구런이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이 구런은 왕 앞에서 너무 바른 말을 많이 하다가 왕의 간신들의 모함을 받아가지고 결국 구런이 쫓겨났어요. 그래서 강물에서 고기 배를 타고 고기나 잡고 살아가다가 그도 결국 강물에 빠져 죽고 말았습니다. 세상이 모두 탁하거늘 나 혼자 깨끗하니 이 세상을 어찌 내가 살 수 있을까 하고 그 사람이 생을 마쳐버리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는 이 세계가 선한 사람들이 죽고 악의 사람들이 오히려 출세하고 횡행하다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착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시고 악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 크게 번성하지 못하도록 막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창조주 되시고 주인이 되신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25절 이하에 보면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이 세상에서 왕이 주인이면 왕이 죽을 때 모든 것을 가져가야죠. 그런데 왕이 가져가는 거 없습니다. 재벌이 모든 재물의 주인이면 자기의 모은 재물을 다 가져가야 되는데 죽을 때는 그대로 놔두갑니다. 우리 개개인들도 죽을 때는 자기가 모은 재산이나 집이나 하나도 가져가지 못하고 죽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재물과 땅과 전답과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맡겨두시고 우리는 마치 새 사는 것처럼 청지기처럼 그것을 사용하다가 결국 죽을 때는 빈손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시편 95편 3절 이하에 보면 야훼는 크신 하나님이시오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으며 다만 우리가 일부 난해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고 착한 사람이 오히려 나쁘게 되고 핍박을 받는 일도 눈에 보이고 또 악한 사람이 오히려 출세하는 그런 일도 생기면서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다스리고 가이사도 세우시고 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또 이 세상의 지혜로운 역사를 살펴봄으로써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줍니다. 사무엘상 2장 7절 이하에 보면 야훼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신도다. 땅의 기둥들은 야훼의 것이라 야훼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주님께서는 참새 한 마리라도 떨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떨어지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머리털까지 새 신바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사화복과 부귀영화를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세상 속에서 가이사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아무리 강력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하고 좌절하지 않냐고. 그들의 호흡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만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의 생명의 힘을 주장하시오니,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우리의 경외하시는 하나님이 진정 권력자와 세상을 다스리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굳게 믿고, 하나님 안에서 이 세상과 하나님이 갈등을 겪을 때 하나님을 선택하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그러면 이와 같이 우리에게 갈등이 다가올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세 번째, 크리스찬의 삶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나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가이사를 통하여 억압과 또는 평안함을 주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우리에게 유혹의 일들도 많이 줍니다. 세상에서 다양한 쾌락과 좋은 것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메소포타미아의 그 문명에서, 메소포타미아에서 처음 문자가 생기고 그 문자에 기록물들이 생기는데, 그 기록물들 가운데 농부와 목자 간의 사랑의 갈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농부와 목자가 사랑의 여신, 미의 여신인 이슈타르에게 청혼을 하면서 자기의 좋은 것이 있으니까 나하고 결혼하자고 그것을 청혼을 합니다. 농부는 얘기합니다. 나는 당신에게 맛있는 밥을 주고 빵을 줄수 있다. 사람이 요즘에는 그런 냄새가 맡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어릴 때는 시골에서 아침에 밥 짓는 냄새가 얼마나 맛있고 그야말로 그 향기로운지 말할 수 없어요. 사람이 밥만 먹어도 정말 기운이 나고 힘이 생겨요. 그런데 요즘에는 밥 냄새는 거의 없는데 빵 냄새가 가끔 나요. 그래가지고 우리 어떤 빵집에 가면 베이커리에 빵 굽는 냄새가 얼마나 맛있고 고소한지 정말 사람의 발걸음을 이끌어가서, 요즘에 빵집이 또 잘 된다고 그럽니다. 그럼 농부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당신에게 이 고소하고 맛있는 밥과 빵을 주겠다. 나하고 같이 살자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메소포타미아가 보리를 통하여 맥주를 만들기 시작했어. 난 당신을 기분 좋게 하는 맥주도 주고 모든 집이나 그런 것들로 잘 우리 처소를 꾸며서 따뜻하고 행복하게 살수 있게 해주겠다. 농부가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목자 대신 엠킨두가 얘기합니다. 나는 당신이 눈보다 흰 치아를 하얗게 가질 수 있도록 우유를 주도록 하겠고, 푹신푹신한 양털 이불을 탁 해가지고 당신을 따뜻하게 만들고, 또 신할산 외투가 그 성경에 나오죠. 그래서 아간이 신할산 외투와 은금을 숨겼다가 발각돼서 죽는데, 아, 신할산 외투가 그 당시에도 유명한데. 그래서 이 신할산은 바벨론 지역을 일컫는 고대 용어입니다. 거기에서 이와 같은 좋은 양가죽, 소가죽 옷을 내가 줄 테니까 나하고 같이 살자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유혹합니다. 당신에게 맛있는 빵도 주고 밥도 주고 또 즐겁게 하는 포도주도 주고 또 좋은 것 같은 가죽옷도 주고 이불도 줄 테니까 세상과 더불어 살자고 얘기합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유혹 가운데 빠지지 말라고 경고의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이 말씀을 자세히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이하에 보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 거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 세상은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충족시켜준 좋은 일들이 좋다고는 할 수 없고, 어쨌든 유혹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눈에 즐거운 것들이 또 많이 있어요. 또 이생의 자랑, 사람은 명예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이름을 꼭 하지 말라는 산 바위에다가 이름을 새기고 그러는데, 우리는 사진 찍어도 자기 얼굴만 바라보지 다른 사람은 안 봅니다. 자기 얼굴 잘 나오면 그것을 집에 걸어놓는데 자기가 눈 감고 있으면 그 사진을 찢어버리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에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은 우리를 위협하고 두렵게 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끌려가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매혹적이고 우리에게 매력적인 면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다음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 세상도 17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중요한 것은 세상도 정욕도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화무 11홍입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청춘도 열흘이 지나가면 사라져버리고 자기가 그렇게 이쁘게 만든 그 사진도 수십 년이 지나면 빛발에서 이것이 내 28 청춘의 모습인지 60대 할머니 모습인지 빛바래고 사라져버린 그 모습은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우리의 정욕도 사라지고 세상도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잠시 잠깐 있는 이 모든 것에 마치 불나방처럼 불더미에 뛰어드는 어리석음을 끊어버리고 파리가 꿀을 맛보고 그 꿀을 계속 단맛을 취하여 가다가 결국은 꿀단지 안에 빠져서 죽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유혹을 우리가 멀리하고 이 세상의 두려움과 불안도 멀리하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지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평강을 주시고 영원한 사랑을 주시고 영원한 천국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것이 우리의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쾌락을 주지 않을지라도 영원한 즐거움과 행복을 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여 주님을 의지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영원한 것이고 세상이 주는 것은 잠시 우리에게 좋은 것처럼 즐거운 것처럼 다가오지만 그 후에는 후회가 다가오고 마음의 고통이 다가오고 몸에 이상을 가져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에서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있어. 그래서 그런 마약 사범들을 철저히 색출하고 번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전담기구가 필요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왜 마약에 빠지냐? 세상이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약은 일순간에 그 괴로움을 없애주는 듯한 환각 상태로 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극도로 심한 마약이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의학의 향, 정신성 그런 것들이 자칫하면 의학 치료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이끌어가는데 결국 그 나중은 모두 같은 마약입니다. 같은 파괴의 일로 이끌어가는 것이고 평안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조금 힘들지라도 30분 기도하고 1시간 기도한 후에 얻는 평안은 이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한 소망을 얻는 것은 세상이 주는 소망과 같지 아니하고 영원한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에 대한 꿈과 비전으로 이 세상을 그야말로 갈 길을 알지 못해서 이리저리 방황하며 살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가리키는 길을 향하여 주님의 뜻대로 전진해 나아가는 주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서 4장 14절 이하의 말씀을 우리가 새겨야 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원한 길로 우리가 전진해 나아가는 평안을 얻고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가끔 우리를 위협하기도 하고 소위 포퓰리즘이라는 것은 세상의 수많은 대중들이 사람들을 이끌어가고 그 속에서 제외된 사람들을 외롭게 하고 괴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중매체에 휩쓸려가고

0: 그런 대중의 선동에 마음을 끌려서 그들에게 어울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세상에서 가장 악한 일을 행하셨는데 그것은 무지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왜 사형언도를 내립니까? 그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힌 무리들이 대제사장들과 유대교의 지도자들의 꾀임을 받아서 무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 민족 해방에 힘을 쓴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선동했기 때문입니다. 빌라도가 보니까 이 거대한 세력을 물리치려면 자기 로마 군대를 동원해야 되는데 로마 군대를 동원해서 이 거대한 유대인들의 민중들을, 백성들을 다 죽이거나 쫓아내면 결국 이 소요사태로 말미암아 로마 총독 자리에서 빌라도가 쫓겨날 수 있어요. 그러느니 한 사람 예수를 죽이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너희가 이 죄값을 당하라고 빌라도는 손을 씻고 말았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자기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죠. 세상은 우리를 두렵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굴복할 때가 있는데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몸과 영혼을 죽이고 우리의 영혼을 지옥에 던져넣을 권세를 가진 그 하나님을 더욱 경외함으로 세상에 대한 위협과 두려움을 극복하고 이기는 담대한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크리스찬들이 만일 세상이 우리에게 선한 일을 행하고 정부가 착한 일을 할 때는 우리가 당연히 그것을 따르고 봅니다. 그러나 세상이 정부가 예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유일한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마치 말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법을 제정한다든지 차별금지법으로 말미암아 여러 개 약한 것 같은 비성경적인 것을 강요하는 것을 평등의 이름으로 강요한다면 우리 크리스천들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두려움에 빠져서 성경에 위반되는 일들을 받아들이면서 크리스천다운 삶을 산다고 누가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그리고 성경의 가르침이 세상의 정부에서도 실현되고 그 뜻대로 이루어지는 나라를 건설하고 세상을 이룩하는 데 힘을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수행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육체로 사는 것은 이 땅에서 잠시 잠깐이요 그 이후에 영원한 세계는 하나님이 다스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육신을 괴롭게 하는 세상을 두려워하여 영원한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한 일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자유의 일이 놓여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도 저렇게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을 전도서에서는 청년의 비유에서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전도서 11장 9절에 보면 청년이여 아 젊고 힘있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나이죠.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에 보는 대로 행하라. 청년이여 내 마음대로 살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단서가 붙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오늘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은 자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인생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도 따먹도록 하나님께서 놔두셨습니다. 그러나 그 대가는 받게 하시고 그 죄악에서 살아날 수 있는 구원의 길도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 선택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의 유혹도 있고 세상의 위협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유혹보다 더 큰 즐거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 세상의 두렵게 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지옥 형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여서 우리는 세상을 택하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놓여있는 그 앞길에 주님의 길로 걸어가는 담대함과 깨달음이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영혼의 양식 지금까지 광주 남구 주원

서울동에 위치한 광주 순복음교회 한상임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했습니다. 오늘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512-111번, 062-512-0111번, 광주 순복음교회나 광주전화 373-1000번,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입니다. 모든 문제의 해답은 하나님만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때로는 고장난 것처럼 추락하기도 하고요. 이 추락한 인생을 스스로 고쳐보기에 노력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모든 지혜와 답을 알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고장난 인생도 또 반복되는 삶의 문제들도 주님께 맡기고 오늘도 허락하신 이 새로운 날 다시 한번 살아가야겠습니다. 괜찮아, 나와 함께 다시 시작하자 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 듣는 시간, 이 시간 풍성한 찬양 함께 나누면서 이렇게 주님의 음성을 갈급해하다가 주님이 주시는 쉼과 위로 누리는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내 삶의 노래로 오늘 순서도 출발할게요.

김도연과 커피소년이 함께 찬양하는 거무나 아름답다. 하나님의 음성을 찬양으로 전하는 곡이었습니다. 앞서 들으신 곡은요. 클래식콰이어의 아름답고 놀라운 예수 그리고 한웅재의 주 없이 살 수 없는 찬송도 듣고 오셨어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 1절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 마음판에 온전히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반복되는 삶의 문제들 사이에서 괜찮다고 다시 한번 나와 함께 일어나 가자라고 외치시는 우리 주님 손 꼭 붙들고 이 시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디서 주님 손 붙들고 계세요? 이 시간 방송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샵 9330 문자메시지로 듣고 싶은 찬양들 또 기도 제목들 다양한 사연 오늘도 보내주시면 좋겠어요. 찬양 3곡 준비했는데요. 이 찬양 들으시면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프로비던스 워십이 찬양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리고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찬양 메들리입니다.

시와 그림이 찬양했습니다. 가자. 앞서 들으신 찬양은요. 리컬러의 아카펠라 찬양이었죠. 이 시간 너의 맘속에. 그리고 옹기장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찬송도 앞서 듣고 오셨습니다. 모든 문제의 해답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G2G의 음성으로 듣고 왔습니다. 앞서 들으신 찬양은 홀리원의 찬송 편곡 하루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찬송이 함께 편곡되어 있었습니다. 인생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때로는 고장난 것처럼 무너져 내릴 수도 있지만 다시 한번 일으키시는 주님의 오른손을 꼭 붙들고 우리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새로운 날을 계속해서 주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어디서 어떻게 이 방송 듣고 계시는지 계속해서 신청 찬양과 함께 보내주실 곳은요. 샵9330 문자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주님 앞에 찬양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인피니트 밴드가 찬양합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폴 발로시의 영어 찬송 죄짐 맡은 우리 구주까지 듣고 왔습니다. 앞서 들으신 찬양은 김도현의 성령이 오셨네 듣고 오셨고요.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는 주님 찬양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는 그 음성 오늘 들으신 줄 믿고요. 계속해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가지고 하루 승리하시다가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문자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애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화요일 순서로 함께한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의 멜로디. 찬양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길 소망합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0: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1: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름다운 찬양과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 찬양 FM입니다. FEBC

주일 드라마 버려진 사람들 시리즈 10번째 시간 예수님을 만난 시몬. 번역구성 정경원, 연출 강한빛. 이 세상에는 건강하고 멋지게 잘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가운데서 살다 보면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들을 간과하기 쉽죠. 하지만 예나 지금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사회의 주류에 들지 못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결성 가정에서 태어나거나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 외롭게 살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잘못된 결정을 내려 인생을 남의 손에 휘둘리며 살기도 하죠. 소외되거나 무시를 당하게 되면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은 내게 관심이나 있으신가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번 시리즈 버려진 사람들은 이 질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6장을 바탕으로 한 그 11번째 이야기, 예수님을 만난 시몬을 들어보시겠습니다.

0: 예루살렘 남쪽의 동굴을 친구들과 함께 탐험하던 어린 소년 시몬은 죽어가던 사람과 접촉하고 나서 나병이라는 끔찍한 질병에 감염됐습니다. 그 자리에 같이 있던 친구들은 모두 무사했지만 가엾은 이 시몬만은 나병을 피해갈 수가 없었죠.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나병 환자들만 격리되어 사는 나병촌으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끔찍하게 고통받는 사람들은 당시 유대 사회로부터 추방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시몬의 삶도 한순간에 유복한 환경에서의 삶에서 이름도 없이 공포스럽고 불길한 존재로 죽어가야 하는 삶으로 바뀌었죠. 하지만 시몬은 그런 상황에서도 몇 년 동안을 잘 버티며 살아남았습니다. 시몬은 이 절망으로 가득 찬 버림받은 사람들과 함께 밤이 깊어지면 나병촌을 빠져나와 남의 집에서 음식과 생필품 등을 훔치며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혹시라도 나병이 옮을까 두려워하여 아무도 그들을 뒤쫓지 않았습니다. 시몬이 19살이 되었을 때 그는 벌써 무리에서 2인자라는 아주 어색한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매년 한두 명이 나병으로 죽었기 때문이죠.
1: 시몬, 좀 천천히 가.
2: 이 정도도 못 따라올 정도면 집에서 쉬셔야죠.
1: 야, 너 내 말 안 들어?
2: 아니지. 이제는 당신이 내 말을 들어야지. 난 더 이상 어린애가 아니거든. 헤르마스, 당신은 지금 우리 전체를 위험하게 만들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조용히 입 다물고 우리 속도에 맞춰서 따라오지 못할 것 같으면 지금이라도 당장 돌아가세요.

0: 그게 우리 모두를 위하는 일이니까.
1: 왜? 네가 감히 나한테 명령을 해?
0: 아, 그럼 우리 투표로 결정할까요, 헤르마스?
1: 투표라고? 그래, 때가 됐단 말이지.
0: 잘 들어봐요, 헤르마스. 우린 지금 빨리 서둘러야 된다고요. 어떻게 하실래요?
1: 너희들 다 이 녀석을 따를 셈이야? 전부 다? 응? 자자.

0: 에휴, 아니면 안 갈 거예요.
1: 난 빠지겠어.
0: 예, 좋아요. 대신 난 당신이 비밀은 철저히 지켜주리라 믿어요.
1: 그래.
0: 자, 그럼 이제 헤어져야 할 시간이군요. 그럼 이만 가볼게요. 건강 조심하세요, 헤르마스.
2: 헤르마스가 빠지며 인원이 한 명 줄었지만 이들은 아무 문제 없이 계속해서 도둑질을 해나갔습니다. 가난한 농부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잠든 틈을 타서 값어치가 나가는 것들은 닥치는 대로 훔쳤습니다. 그들은 밤에 조용히 물건들을 훔치로 아무런 증거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해가 중천에 떴을 때 그들은 늘 하던 대로 전날 훔쳐온 물건들을 질질 끌어 암거래 상인들과 함께 나병촌 근처로 조용히 옮겼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몬에게 자연스럽게 돈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그가 나병이라는 불치병으로 온전치 못한 외모를 가졌지만 이 무리의 우두머리로서 경제적으로는 부자가 된 것입니다. 7년 동안이나 이런 비참한 곳에 살았다고 누구에게나 그런 기회가 생기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시몬에게는 재기를 위한 기회가 생긴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3: 시몬, 도대체 왜 이 일을 이렇게 밝은 대낮에 하는 거야?
0: 왜냐면 밤에는 할 수가 없기 때문이지. 밤에는 우리가 훔쳐갈까봐 눈을 부릅뜨고 돈을 지키고 있을 게 분명하거든.
3: 하지만 시몬, 이건 너무 위험해. 만약에 사람들이 우리가 나병 환자라는 걸 알아차리기라도 하면 그땐 어떻게 해?
0: 그게 바로 널 데리고 온 이유야. 넌 아직 피부 상태도 좋고 비싼 옷에 깨끗한 신발도 신었으니까 누가 봐도 평범한 상인이라고. 난 고개를 숙이고 손을 감춘 채로 네 하인 행세를 할 거고.
3: 그럼 내가 두목이 되는 거야?
0: 그래, 아주 잠시 동안만 말이야. 자, 이제 상점 안으로 들어가 볼까? 들어가서 물건 좀 고르다가 그걸 사서 나오면 되는 거야. 가격 때문에 흥정하지 않을 거야. 다만 루비를 보여달래서 가격을 물어본 다음 계산하고 나오면 돼.
3: 근데 내가 어떤 루비를 사야 하는 거야?
0: 그건 상관없어. 가게 주인이 샘플로 몇 개를 보여줄 거야. 그러면 일단 그것들은 너무 작다고 말해. 그래서 가게 주인이 다른 것을 보여주면 그걸 사면 되는 거야.
3: 내가 아무거나 사도 상관없다는 거야?
0: 아, 맞아.
3: 그럼 정말 이건 완전 식은 죽 먹기인데?
0: 맞아, 대마. 이 정도면 네가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거야. 자, 그러고 나서 우리가 성문에 도착하면 뭘 해야 하는지 알지?
3: 난 정상

0: 인처럼 고개를 들고 평범한 상인 행세를 해야지. 그러다가 만일 로마 군인들을 만나면 멈춰서 그 군인들이 다 지나갈 때까지 눈을 내리깔고 있어야겠지. 잠깐, 아니지. 당당히 눈을 마주쳐야지.
1: 좋아. 만약 로마 군인들이 성 안에 무슨 장사를 하냐고 물어보면?
0: 난 요새 근처 선술집 아래쪽 골목에서 사는 보석상인데 지금 물건을 보러 가는 중이라고 하면 되지.
1: 좋아 좋아 좋아, 아주 좋아. 자, 이제 정신만 바짝 차리면 돼. 응? 어? 거의 다 왔어.
2: 아유, 어서 오십시오. 저희 가게에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전 야고보라고 합니다. 특별히 찾는 물건이라도 있으신지?
0: 네, 이 가게에서 최고로 좋은 루비들.
2: 아하하, 루비요? 아이, 그렇지 않아도 어제 막저 이집트에서 아주 신기한 보석들이 들어왔는데, 아, 그 중에 아주 값진 루비가 좀 있지요. 아... 저, 잠시 기다리시면 저 금방 돌아오겠습니다.
0: 시몬, 어때? 잘하고 있어?
2: 자, 여기 있습니다. 아이, 이런 최상품은 아 처음 보실 겁니다.
0: 너무 작은데.
2: 네?
0: 이건 좀 너무 작은데요. 전 더 큰 사이즈를 찾고 있어서.
2: 아, 그러시군요. 손님께서 찾으시는 게 있습니다. 아,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0: 심한.
2: 자, 이 정도면 어떠신지.
0: 아, 훨씬 낫군요.
2: 아, 예.
0: 이걸로 사겠습니다.
2: 아, 근데 손님, 이 루비는 가격이... 아,
0: 비싸도 상관없어. 이걸로 주시오.
2: 아니, 이건 로마 주화 아닙니까?
0: 금하여 주인 양반. 가격이...
2: 아, 예. 그 마루 여섯 개는 주셔야 합니다.
0: 그러죠. 여기 받으시오. 자, 이제 이 루비는 가져가도 되겠죠?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오.
2: 감사합니다, 선생님.
0: 그 사람 맞아, 시몬?
1: 아, 그 사람 맞아.
0: 이제 우리 금화가 그 사람 손에 건네졌단 말이지. 하지만 만약 나병이 전염됐다고 하더라도 증세가 나타나기까지는 몇 주가 걸릴지 몇 년이 걸릴지 모르잖아.
1: 저 사람이 감염이 되든 안 되든 별로 중요하지 않아.
0: 하지만 난 네가 저 사람한테 복수하려는 건 줄 알았는데. 저 사람 이름이 뭐였더라?
1: 야고보야. 내가 어렸을 때 우린 친구였지. 맞아. 내가 반드시 저 녀석에게 똑같이 복수해주고야 말겠어. 녀석도 꼭 이렇게 되도록 만들 거야.
0: 이해가 잘 안 가는데. 만약 네가 저 사람한테서 나병이 옮았다면 그럼 저 사람은 어떻게...
1: 저 녀석으로부터 직접 나병이 전염된 게 아니라... 야, 됐다. 자세한 건 몰라도 돼. 아무튼... 확실한 건 저 녀석이 아주 큰 죄값을 치르게 될 거란 말이지.

0: 그럼 계획이 뭔데?
1: 너 우리가 지난주에 훔친 보석 기억나?
0: 색깔 있는 유리로 된 비지 같은 보석 말이야? 그거 가짜였잖아.
1: 아, 맞아. 근데 그 중에 하나는 아주 크고 값비싼 루비랑 아주 비슷하게 생겼지.
0: 그래서 네 계획은?
1: 내일 우리 패거리들이랑 되돌아갈 거야.
0: 우리 패거리들? 이 밝은 대낮에? 미쳤니?
1: 너랑 내가 내일 다시 올 거야. 그리고 나머지 애들은 거리를 두고 우리를 뒤따를 거고. 그리고 너무 신경 쓸 것 없어. 때가 되면 다 알게 돼 있으니까 말이야. 내일쯤이면 다 알게 될 거야.
0: 그래, 시몬. 계세요? 누구 안 계세요?
2: 아, 네, 어서 오세요.
3: 손님이셨군요. 어제 그 값진 루비를 사

0: 돌아가신. 아니 뭐 더 필요한 게 있으신가요?
1: 값진 루비라고 했어 지금?
0: 제가 말씀드린 건
1: 이런 사기꾼 같으니라고.
0: 그 무슨 말씀이신지.
1: 어제 이 루비 가격이 로마 돈으로 6데나리온이라고 했지? 그것도 금화로 6데나리온?
0: 왜 맞.

0: 저 주인님, 저놈을 당장 법정에 고소하십시오.
1: 아무래도 그래야겠군.
2: 아, 자, 자, 예. 자, 예. 자, 그래. 잠시만, 잠시만, 예. 잠시만. 아,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게 분명합니다.
1: 오해는 무슨? 당신은 완전 사기꾼의 악당이야. 이럴 게 아니라 당장 법정으로 끌고 가야겠어.
2: 이선 노세요.
0: 가만 있어.
2: 아, 이선 좀 놔달란 말이에요. 아, 진짜.
0: 자, 법정으로 갑시다.
2: 제발. 아, 제발 제 말씀 좀 들어보세요. 아이, 진짜 이건 정말 큰 실수하신 거라고요.
3: 실수하신 건 당신이지. 우리 주인님을 속였으니까.
2: 아, 잠시만. 이분이 주인님이라고요? 하지만 어떻게 넌
3: 이봐, 날 알아보겠나 친구?
2: 넌 시몬?
3: 그래, 맞아. 나 시몬이야.
4: 날 마지막으로 보았을 때 내 모습이 어땠는지 기억나니?
2: 하지만 넌
3: 말해, 야고보. 내 상태가 어땠었다고?
5: 시몬, 목소리 좀 낮춰야겠어.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
3: 내 상태가 어땠었냐고?
2: 나병에 걸렸었잖아.
5: 나병? 무등병자였어?
1: 시몬, 빨리 여기를 빠져나가야 해.
3: 내 얼굴 똑똑히 잘 보라고, 야고보. 내 이 얼굴, 이 손보여? 네가 나 이렇게 만들었잖아.
2: 시몬, 제발 이러지 말고 우리 얘기 좀 하자.
5: 무등병자네.
6: 저기 보세요, 죄사람 됐어.
1: 시몬, 저 사람들이 우리를 돌로 쳐죽이려 한다고. 빨리 여기서 도망해.
2: 시몬, 난 정말 오랫동안 널 만나고 싶었어. 우리 얘기 좀 하자.
3: 뭐? 날 만나고 싶었다고? 도대체 네가 왜 날 만나고 싶어?
2: 널 친해질 사람을 내가 알고 있다고.
3: 뭐야? 이 거짓말쟁이, 문둥병이 불치병이라는 건 모든 사람이 다 아는 건데.
2: 시몬, 내 말 좀 들어봐. 내가 널 치료해 주실 수 있는 분을 만났는데 그분은 예수님이라 그래. 나사렛에서 오신 선생님.
6: 예, 저게 문둥병자들이야. 돌로 쳐죽이자고.
2: 그래,
6: 쳐죽이시다.
1: 지금 당장 여기를 빠져나가야 된다고. 같이 갈 거야 말 거야?
2: 잠시만 대마.
1: 안 돼, 시몬. 사람들 소리치는 거 안 들려? 지금 당장 도망가지 않으면 저 사람들이 우리를 딱 죽일 거라고.
2: 맞아. 시몬 맞아. 사람들 그냥 가라고 해. 빨리. 그리고 넌 나랑 같이 가. 내가 그분한테 데려가 줄게. 어?
6: 그냥 도망가 대마.
2: 자, 이쪽에 시몬. 자, 날 따라와. 어서
6: 잡아라.
1: 아, 야고보, 어디로? 지금 어디로 가는 거야?
2: 해단이?
1: 안 돼. 해단이까지 못 뛴다고.
2: 멈추지 마, 시몬. 절대 멈추면 안 돼.

0: 시몬은 어렸을 때 나병이 발병한 후부터 그 병이 전염자들의 원인을 제공한 친구에게 복수하겠다 계획하고 이제 실행에 옮겼습니다. 하지만 복수는 물거품이 되고 대신 나병을 고칠 수 있다는 예수님이라는 분을 알게 되었죠.
1: 야구, 잠깐만. 우리 더 이상 그 옛날에 그 소년들이 아니라고, 야구보.
2: 그렇지. 그렇지. 하지만 이제서만 안전해진 것 같고 더 이상 우리를 따라오는 소리가 들리지 않잖아.
1: 자, 야구보. 이제 그 나병을 고칠 수 있다는 분 그 얘기 좀 해봐.
2: 그래, 그분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야. 내 평생에 그런 분을 만나뵌 적이 없어. 그는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가르치시는 아주 위대한 율법 선생인데, 라피죠. 그분은

0: 만나는 병자들마다 다 고쳐주신다고. 무슨 병이든 일단 그분을 만나기만 하면 그분이 다 치료를 해주신다고. 시몬, 그분이 분명 자네도 치료해 주실 거야.
1: 아니, 누구든지 치료하는 율법 선생 라비? 아니, 무슨 병이든 다 고친다고?
0: 그렇다니까.
1: 아니, 그렇다면 넌 그걸 어떻게 알았는데?
0: 내가 이 두 눈으로 직접 봤어, 시몬. 여리고에서 그분이 태어날 때부터 장님이었던 어떤 노인의 눈을 뜨게 하시는 걸 내가 직접 봤다니까. 그 노인은 광장에서 한평생 구걸을 하면서 살았었는데 아무도 그 노인을 도와주거나 관심을 보이는 사람이 없었지. 근데 어느 날 그 예수라는 분이 그 노인을 알아보시더니 멈춰서신 거야.
1: 그리고 그 노인을 고쳐주었다.
0: 그래, 그렇다니까. 그분이 그 노인을 고쳐주신 거야. 그리고 또 가버나움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사지가 마비된 사람을 들것에 싣고 그분께로 데려온 일이 있었어. 근데 사람들은 그 사람을 가까이 하려고도 하지 않았었는데.
1: 아, 잠깐, 내가 맞춰볼까? 네가 말하는 그 랍비라는 분이 그 사지가 마비된 사람을 데려오라고 하신 뒤에 또 치료해 주셨어?
0: 그래, 그래, 맞아. 그렇다니까.
1: 아니, 그럼 그 사람은 그런 일을, 그런 기적을 일으키고 얼마나 받으시는 거야?
0: 얼마? 그분은 돈 때문에 그런 일을 하시는 게 아니야.
1: 아, 그럼 도대체 왜 그런 일들을 하냐고.
0: 그분은 그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그러는 거야. 사랑하셔서 치료해주는 것 뿐이라고, 시몬.
1: 사랑? 너 지금 사랑이라고 그랬어? 난 사랑 같은 건 안 믿어.
0: 하지만 시몬,
1: 날 봐, 야고보. 날 똑바로 보라고. 나 같은 사람에게 사랑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단 말이야. 내 친구들조차 나를 버린 지 오래라고. 심지어 우리 부모님도 이런 흉측한 모습을 보시고 날 내버리셨는데. 사랑? 사람들이 날 보면 놀라서 기겁을 하고 도망가는데 날 사랑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다고.
0: 아니야, 시몬, 시몬, 시몬. 예수님은 널 사랑하시오.
1: 아, 그러시오? 근데 그걸 네가 어떻게 아는데?
0: 아, 그건 그분께서 널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1: 말도 안 돼. 아, 그게 무슨 소리야?
0: 내가 예수님한테 네 얘기를 했거든.
1: 아니, 그러니까 뭐? 아니, 그러니까 네가 내 얘기를 그분께 했다고? 아니, 그럼 너 벌써 그분하고 아는 사이란 말이야?
0: 그래, 사실 난 그분의 제자가 되려고 우리 아버지 사업도 박차고 나온 거야.
1: 아니, 하지만 넌 분명히 그 보석 가게에 있었잖아.
0: 그래, 그랬지.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네가 우리 가게로 올 거라고 미리 일러주셨거든.
1: 뭐? 어떻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0: 또 네가 나하고 함께 여기로 올 거라고 말씀하셨었지, 시몬. 그리고 베다니로 가는 이 길, 여기로 우리를 만나러 오시겠다고 말씀하셨고.
1: 아니, 하지만
0: 시몬, 예수님은 널 사랑하시오. 그것도 네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2: 시몬, 반갑구나.
1: 혹시 저분?
0: 그래, 맞아. 저분이 바로 예수님이셔. 자, 시몬, 가봐. 어? 예수님이 널 고쳐주실 거야. 넌 그냥 간절히 청하기만 하면 돼.
1: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2: 나는 네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널 알고 있었단다, 시몬.
1: 아, 가까이 오시면 안 됩니다. 전 문둥병자입니다.
2: 아니다, 시몬. 넌 하늘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그분의 귀한 아들이야.
0: 시몬, 가서 예수님께 부탁드려.
1: 예수님.

0: 만약에 하실 수만 있다면 제발 저를 깨끗이 좀 고쳐주십시오.
1: 너는 깨끗이 나을 것이다.

시몬은 바로 그 순간부터 나병이 사라졌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얼굴을 만지시자 그 즉시 시몬의 피부가 마치 나병이 나았음을 보이고 또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몬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다 행했습니다. 시몬이 병고침을 받았다는 소문은 금세 그 인근 지역에 퍼졌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날 시몬은 그 끔찍한 나병만 치료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병든 몸뿐 아니라 비참함과 증오로 가득했던 마음도 함께 치유된 것입니다. 수년간 가져온 마음의 상처와 공포까지도 함께 치유를 받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시몬은 그동안 떨어져 지냈던 부모님과 다시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소중한 친구 야고보와 우정을 더욱 돈독히 쌓아갔죠. 물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무리에서도 환영을 받았습니다. 시몬은 이제 더 이상 버려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0: 시몬처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으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거룩하십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아선 장벽과도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이유는 바로 죄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가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떼어놓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죄로 가득한 사람들이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그 길을 마련해 두셨습니다. 이제 제가 짧은 기도를 할 것입니다. 제 기도를 듣고 저를 따라 같이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제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제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저를 여전히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저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조금씩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일 드라마 버려진 사람들 시리즈 11번째 시간 예수님을 만난 시몬. 출연 설영범, 김종환, 홍성원, 박영재, 장민혁, 배정우, 해설 서혜정, 번역 구성 정경원, 연출 강한빛. 주일 드라마에 대한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샵 1069를 수신자 번호에 입력하고 문자를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 신앙서적을 보내드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주일 드라마는 크라이스트 더 월드 미니스트리 협찬입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은혜의 찬송.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의 찬송 김경화입니다. 미국의 남 침례교회 총회장을 역임한 잭 그레이엄 목사님은 건강한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 최고의 습관 몇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계속 향상되고자 하는 사람은 겸손한 불만족이 있어야 한다. 하나님의 일을 최우선으로 놓고 집중해야 한다. 세상을 등지고 주님을 위한 거룩한 각오를 가져야 된다. 하나님이 주신 동기를 따라야 된다. 네 가지인데요. 하늘나라의 법칙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열심히 실천하는 모든 사명자가 승리자가 되는 거겠지요. 우리가 승리하지 못하는 것은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더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요.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승리자가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은혜의 찬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의 전 13개 지사가 함께하는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 이어드릴게요.

지혜의 말씀 시편 83편 함께합니다.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무릇 주의 원수들이 떠들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나이다. 마라기를 가서 그들을 멸하여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이다. 그들이 한마음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동맹하니 앗수르도 그들과 연합하여 룻 자손의 도움이 되었나이다. 지혜의 말씀 시편 83편 함께 하셨습니다.

은혜 찬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육체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디모데전서 4장 8절 말씀이에요. 매 순간 경건의 훈련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찬송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평안한 밤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입니다. 살다 보면 눈앞의 것들이 너무 크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해야 할 일들, 걱정거리들,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그럴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라고, 내게 오라고. 시선을 어디에 두느냐가 우리 마음의 무게를 바꾸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밤 그분께로 눈을 돌리며 김도연의 샬롬 나잇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곡은 쉐인의 Turn Your Eyes Upon Jesus 들으셨습니다. 눈을 돌린다는 게 단순해 보이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것들이 우리의 시선을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루 종일 많은 것들을 봅니다. 해야 할 업무, 미루어둔 일들, 걱정되는 상황들, 그것들만 보다 보면 점점 마음이 무거워지죠. 그런데 예수님은 내게로 오라고 하십니다. 즉 시선을 바꾸라는 뜻이죠. 그러다가 문제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분을 보는 순간 우리 마음에 다른 무게가 생깁니다. 그분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의 무게, 그분이 책임지신다는 약속의 무게가 아닐까. 그래서 우리가 지고 있던 것들이 조금은 가벼워지는 게 아닐까 합니다. 시선 하나로 이렇게 달라지는 게 있다라는 사실을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네요.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빈들의 구원, 조찬미의 아버지, 왕현의 내 마음이 가난해져서 들려드렸습니다. 김도윤의 샬롬 나잇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누고 이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또 선곡표를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E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확인하실 수 있고요. 사연과 기도 제목도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브라이언 앤 젠 존슨의 Here I Bow, Maverick City Music과 조 바른스가 함께한 Promises, 그리고 케인과 브룩 리거트우드가 함께한 Jesus Lifted Me까지 들려드렸습니다. 9900번 쓰시는 분께서 저는 초등학교 1학년에서 3학년까지 유년부를 담당하는 교회학교 교사입니다. 코로나 이후 성가대가 없었는데 올해 4월부터 지휘자 선생님의 헌신으로 성가대가 만들어지고 지난 스승의 주일 성가대 아이들이 찬양하며 카네이션을 선물한 데 뭉클했습니다. 아이들의 마음과 성가대 선생님, 반주자 선생님의 배려가 정말 크게 느껴졌습니다. 앞으로도 성가대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믿음이 자라나는 아이들이 되길 기도합니다. 그러시면서 성가대가 불렀던 너는 꽃이야 듣고 싶습니다 라고 신청해 주셨는데, 예, 신청하신 곡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중고등부 성가대 지휘를 했던 적이 있는데, 요즘은 글쎄요, 그 학생들 수도 많이 줄어서 성가대가 큰 교회 아니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다녔던 교회는 그래도 큰 교회는 아니었음에도 아이들을 성가대를 제가 지휘할 정도였으니까. 근데 이분은 참 마음이 귀하시네요. 아이들 이렇게 하시는 지도하고 하는 게 마음에 되게 좋으셨나 봐요. 저는 그때 중고등 친구들 제가 대학생이었을 때 이렇게 지도하는데 솔직히 말하면 짜증만 많이 냈던, 그래서 이분의 사연을 읽으니까 좀 반성을 하게 되네요.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Overflow의 내가 노래하는 이유, 그리고 9900번님께서 신청해 주신 His Plan의 너는 꽃이야, 그리고 Planting Worship의 아름다운 주님의 나라까지 들려드렸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연의 샬롬 나잇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미국의 시사 주간지 뉴스위크의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70%가 매일 잠깐이라도 기도를 한다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 70%는 대부분은 아니지만 때때로 기도 응답을 받으며

80% 정도는 불치병도 기도를 통해 나을 수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반면에 기도를 하지 않는 나머지 30%는요, 이전에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었기 때문에 기도를 하지 않는다라고 응답했고요. 그 중에서 16%는 신앙생활도 하지 않는다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에는 기적을 일으킬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적이 기도의 목적이 될 수는 없죠. 안타깝게도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기도로 인해 오히려 어렵고 시험이 들 때가 있습니다. 수많은 지식인들을 회심시켰던 영국의 신학자 조셉 파커에게 한 지성인이 이렇게 물어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당신이 말하는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이라고 계셨습니까? 이렇게 공격하자 조셉 파커는 망설임 없이 이렇게 자신 있게 답했습니다. 하나님은 스데반에게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음이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는 어떤 것이라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 특권인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마음을 아뢰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이번 한 주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4편 1절 말씀,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아멘.

지선의 기도 들으셨고요. 앞서서 들으신 찬양 진의 목마른 사슴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윤영입니다. 시편 4편 1절의 말씀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였사오니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아멘 아멘입니다. 이 말씀 받아보기 원하시는 분 샵 1069 유료문자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세요. 이 조셉 파커 영국의 신학자 정말 대단하신 분이서 스테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도대체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러자 이렇게 답변해 주셨다고 했죠. 하나님은 스테반에게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와, 저는 이 대답을 듣는데요. 뭔가 그 망치로 머리를 꽝 맞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어요. 사실 저는 일반 사람이 이렇게 저한테 질문했으면 대답하지 못했을 것 같은데 아 정말 맞다.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구나. 결론은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 덕분입니다. 내가 이렇게 방송을 듣는 것도 이 시간 깨어서 찬양할 수 있는 것도 또 여러분과 함께 방송으로 이 시간 함께 만날 수 있는 것도 결론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마음도 같이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 소요됩니다. 모든 일이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참된 은혜를 경험하는 이번 한 주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은혜 아니면 라이프로드 싱어즈의 찬양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담아 이 시간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아멘. 바리톤 김주택의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함께 하셨습니다. 내가 기도할 수 힘이 없을 때라도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고 계십니다. 발그대 여러분 힘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한숨소리도 주님께는 기도의 향기로 올라갈 줄로 믿습니다. 나의 눈물도 주님께서는 내 탄식하는 기도의 소리로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굳건하게 지켜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사랑하는 발그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도는 우리의 호흡이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호흡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2배, 오감 만족 한반도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한 박스, 32년 전통의 해충과 바이러스 방제 전문기업 팡클에서 온가족이 사용 가능한 잡스 해충 기피제를,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티 이미지 헤어앤 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펜을 품은 토마토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원물 그대로 먹는 진짬을 건더기와 먹태깡을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날마다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내 삶 가운데 펼쳐지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번 한 주간 이런 고백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해요.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오늘도 정말 애쓰셨어요. 꿈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그동 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영환입니다. 용서하는 것은 죄수를 풀어주는 것과 같은데 그 풀어준 죄수가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다. 미국의 작가인 루이스 스메데스가 용서에 대해 한 이야기입니다. 누군가를 증오하고 용서하지 못할 때 그 마음이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것은 미워하는 대상이 아니라 바로 그 마음을 품고 있는 자기 자신일 거예요. 용서하면 손해본다는 감정적인 생각도 들지만 이런 마음은 우리 자신에게 전혀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용서하는 순간 우리는 분노와 원한, 슬픔과 증오의 감옥에서 자유하게 됨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용서함같이 우리를 용서해달라는 기도의 고백처럼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용서하고 용납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길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주리의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로 달빛 가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한없이 베풀어주시는 그 사랑을 나누고 섬기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피아 월십의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3일 POP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마커스 월십의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지명현의 부열 찬송 메들리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앤 크리스토 월십의 주가 필요해 들려드릴게요.

0: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송정미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 곡으로 구현무의 샤론의 꽃 예수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오벳의 달고 오묘한 그 말씀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홍지승의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 들려드릴게요.
1: 1, 2, 3.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은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어노인팅의 온전케 되리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제이어스의 나의 백성이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호우시 행동요령을 알려드립니다. 호우 예보 지역과 시간을 미리 확인해 주변 사람과 공유하고 대비합니다. 산간, 계곡, 하천, 방파제 등 위험 지역으로부터 대피하고 지대가 낮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건물에서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이나 시설물 보호를 위해 하수구나 집 주변 배수구를 미리 점검하고 막힌 곳은 뚫어야 합니다. 건물의 출입문, 창문은 닫아서 파손되지 않도록 하고 창문이나 유리문에서 되도록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다수누출로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차단하고 감전 위험이 있는 시설은 만지지 않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호우시 행동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삼성과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서 함께 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성경에 보면 12회 동안 혈루병, 하혈을 하던 그런 병을 앓던 여인이 나오죠. 여러 일을 또 여러 방법을 찾았지만 병을 고치지 못했을 때 기적을 베푸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하지만 주님 곁에 가기도 쉽지 않았는데 그분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 손이 닿는다면 그분의 은혜를 입겠다 라는 이런 믿음으로 그 앞에 나아가 옷을 만집니다. 결국에는 이 여인의 병이 나았죠.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큰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주님께서 직접 안수하신 것도 아니고 또 치료를 해주신 것도 아닌데 그저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 병이 나았겠다라는 믿음. 주님께 가까이 가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죠. 주님 곁에만 있더라도 우리는 그 은혜를 힘입을 수 있을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온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십니까? 주님의 옷자락을 만질 수 있는 주님 곁에 계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첫 찬양이었습니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전해드렸는데요. 주님의 은혜를 입는다는 것은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만이 가능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은혜가 없이는 내가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 아닐까요?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항상 우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베풀 준비가 돼 있으세요. 주님 곁으로 가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자고요. 주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오늘을 넉넉히 이겨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 FM과 AM을 통해서 남북한 전역과 또 중국 러시아에 계신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복음의 귀한 소식과 또 외부의 정보들 찬양과 함께 전해드리고 있지요. AM 1188kHz 제주 극동방송 AM 1566kHz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각 지역에서는 FM 채널을 통해서도 이 시간 방송 함께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어떤 분께서 새벽에 지금 일어나셔서 이제 신문 배달을 하러 나가신대요. 요즘에도 새벽에 이렇게 신문 배달하시는 분들이 있구나 새삼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대한민국에선 또 우리가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 디지털 신문을 많이 봤지 종이 신문을 보는 사람이 없을 것만 같았는데 여전히 선호하는 분들이 있죠. 새벽을 깨우시는 여러분 배달하면서 또 오가는 길 안전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하루를 일찍 시작하시면서 복음 통일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신다고 하셨는데 힘내십시오. 그리고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 성도님의 마음에 삶에 하루에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여러분도 방송을 함께 하시면서 그런 받은 은혜들 또 복음 통일을 위한 귀한 이야기들도 남겨주시면 좋겠어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1069번 우물정에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저희도 선물 보내드릴 거고요. 또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북녘땅에 특별히 중국과 러시아에 나와 계신 우리 탈북민 여러분이나 북한 출신 노동자 여러분들 탈북길에 대해서 어떤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 또 신앙생활에 궁금한 점들 여러분의 일상을 혹 나누기 원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편지나 엽서를 꼭 보내주세요.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대한민국 서울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북한 관련된 대내외 소식을 분석하며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는 북한 바로 보기 그리고 북한 군인이었다가 휴전선을 넘어 탈북하신 이제는 목회자가 되신 임바울 목사님이 전해드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매주 수요일마다 전해드릴 거고요. 간추린 소식과 북한 지역의 자세한 날씨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0: 북한 바로 보기. 한 주 동안 북한 관련 대내외 보도를 심층적으로 분석해보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북한 바로 보기. 먼저 오늘 다룰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1: 이번 주 북한 바로 보기 소식입니다. 북한이 세계적으로 많이 갖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지하자원인데요. 철광석이나 석탄뿐만 아니라 텅스텐 등 국제적으로 희귀하고 가치가 높은 광물도 상당량 매장돼 있습니다. 최근 북한과 중국의 경제협력과 교류가 많아지면서 중국이 북한 광물 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다는 보도인데요. 이전에는 자금을 투입해 설비를 갖추고 광물을 가져갔다면 지금은 북한과 합작 형태로 계약을 맺어 설비와 광물을 맞교환하는 형태가 많다고 합니다. 문제는 북한 경제가 점점 중국에 예속되고 있다는 건데요. 북한 지하자원에 관심을 갖는 중국과 경제 제재로 돌파구가 필요한 북한의 필요가 맞으면서 북한이 중국과의 관계를 깊게 하고 있고 결국 이런 관계는 북한이 우리 남한이 아닌 중국과 더 가까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북한과 중국의 광물 개발 확대 등의 내용을 분석해보고 기도 제목도 함께 나누겠습니다.
0: 오늘도 이 소식을 놓고 예장합동 통일목회개발원 연구소장 이수봉 목사님과 함께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0: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십니까.
0: 자, 오늘은 중국의 투자자들이 북한 광물에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소식이네요.
1: 네, 그렇습니다. 북한 광물 투자를 희망하는 중국인 투자자들이 최근에 대거 방북해서 북한의 주요 광산 기업소를 둘러보고 있다라는 소식이 있어서 준비했습니다.
0: 네, 자, 중국이 북한 광물에 관심을 갖고 있는 건 사실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요즘에 이루어지는 일들에 뭐 특이점이 있습니까?
1: 네, 그렇습니다. 6월 29일 데일리 NK 중국의 대북 소식통이 전한 소식인데요.
0: 네.
1: 6월 중순 이후에 중국인 투자자 수백 명이 북한에 들어가서 주요 광산 기업소들을 둘러봤다고 하는데 그 특이점들을 보면 첫 번째로 투자자 규모가 아주 크다는 것입니다. 수백 명이 갔다는 것이죠.
0: 네.
1: 두 번째로는 텅스텐 철광석, 몰리브덴 등 중국 투자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북한의 광물 중 상당수가 대북 제재 대상 품목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점입니다.
0: 네.
1: 마지막으로는 이 북중 간의 합작 사업이 속도가 상당히 스피디하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특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0: 예. 자, 그러면 이번에 방북했다는 이 중국 투자자들이 주로 살핀 것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1: 네, 소식통에 따르면요, 본격적인 투자에 앞서 광산의 생산 여건, 설비 상태, 원광 채굴 가능성 등을 직접 확인하려는 그런 목적이 있다고 하는데요.
0: 예.
1: 일부 투자자들은 광산 설비와 관련하여서 중국인 기술자들을 동행하기까지 했다라고 합니다.
0: 네.
1: 그러니까 단순 방문이라기보다는 투자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타진하는 성격이 강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0: 네. 자, 현재는 북중 양측이 합작 형태의 계약을 맺는 방식이 주로 논의되고 있지요.
1: 네, 그렇습니다. 이 합작 형태를 취하는 이유는 북한 입장에서는 광산 개발과 생산에 필요한 설비 기술 운영 자금이 부족해서
0: 네.
1: 외부에서부터 끌어들여와야 되는 그런 분위기라고 하고 또 북한 광산들은 매장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시설이 노후되고
0: 네.
1: 전력이 부족하고 또 운송 요건도 부족하기 때문에 생산을 확대하는 데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0: 네.
1: 그래서 이제 중국과 합작을 하려고 하는데 어쨌든 북한의 부족한 부분을 중국이 메꿀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려고 하고 금융거래와 관련해서는 중국은 설비라든지 자본을 대고 대신 광물을 가져가는 방식으로 그렇게 해서 현실적인 대안을 찾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0: 네, 지금 대북 제재 상황에서 금융거래조차 이제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맞교환 방식을 선호하고 있는 것 같아요.
1: 예.
0: 이제 최근 광물 투자 움직임이 그래도 과거보다 또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1: 예. 과거에는 중국인 투자자들이 개인적으로
0: 네.
1: 북한 광산을 일정 기간 임대하거나 또 자금과 설비를 지원하는 뒤 생산물을 일부를 가져가는 방식이 흔하게 이루어진 방식인데요. 현재는 북측 양측이 합작 형태의 계약을 맺는 형식으로 주로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0: 네.
1: 이번 방식은 계약 기간이 좀 더 길고요. 또 합작 구조가 안정적이고
0: 네.
1: 그래서 상대적으로 더 선호하는 방향이라고 합니다.
0: 자, 오늘 나누는 이야기는 중국의 투자자들이 북한 광물에 관심을 더 갖게 되면서 합작 형태로 사업이 진행되는 움직임이 있다라는 내용이었는데요. 자, 오늘 내용을 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님.
1: 네, 몇 가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소식을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북한 광물에 대한 중국과 북한의 합작 사업입니다.
0: 네.
1: 북한은 광물 자원이 있으나 기술 자본이 부족하고 중국은 기술 자본이 있는데 광물이 필요한 거죠.
0: 예.
1: 두 번째로는 사업의 안정성입니다. 광물 자원에 대해서 북한과 중국이 조직적, 체계적, 장기적으로 공동 운영을 하여서 투자의 위험성을 줄이고 양국의 이익을 도모하자라는 형식입니다.
0: 예.
1: 여기까지 보면 다 좋은 것 같은데.
0: 그렇죠. 네,
1: 그렇지는 않습니다. 문제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 보면 북중이 개발하고자 하는 광물 중에는 유엔과 미국의 경제 제재 품목이 들어 있습니다.
0: 네.
1: 그런데 이 시점에서 그런 제재 품목임에도 불구하고 북중이 공동 개발에 나서는 이유가 무엇일까? 라고 보면 사실 요즘에 미국의 힘이 전과 같지 않고 조금 약화됐다라고 볼 수 있고요.
0: 예.
1: 또 북중의 입장에서는 이 정도 되면 미국이 압박을 가해도 견딜만하다라는 그런 계산이 나온 것 같습니다.
0: 네.
1: 그런데 이런 상황이 되면 미국은 중국과 북한에 대해서 적대적인 관계에 서 있는 거에 반해서 두 나라는 더 밀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0: 네.
1: 마지막으로 유감스러운 것은 북한의 교역량의 중국 의존도가 너무 높다는 것입니다.
0: 예.
1: 현재도 한 90% 정도 되는데 이게 더 강화되는 거죠.
0: 네.
1: 더구나 광물 자원을 합작으로 북한이 경제력

0: 회복할 것이라는 기대할 것 같은데 기대와 달리 오히려 중국이 예속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1: 네.
0: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이런 선택을 하는 이유는 남한이라는 선택지를 제외하고 나니까 오히려 중국이 더 중요해진 거라 볼 수 있는데요.
1: 예.
0: 한국은 북한이 남한을 위협으로 생각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좀 느낄 필요가 있습니다.
1: 오.
0: 북한이 남한을 위협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파트너로 인식하도록 만들어줘서 이 개선을 하지 않으면 북한 경제는 중국에서 예속되고 남한과는 더 멀어지게 되기 때문에
1: 네.
0: 통일 환경이 더 나빠진다는 것입니다. 예,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 문제를 쉽게 덮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조금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1: 예. 자, 오늘 분석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기도할 부분도 있을 텐데요. 목사님, 기도 제목 세 가지도 나눠주십시오.
0: 네,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북한이 광물자원 개발 능력이 부족하여서 중국과 합작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북한 경제와 자본이 중국 경제에 더 예속되지 않도록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북한이 미국과 관계 개선에 나서게 하시고 북한이 안보와 번영의 문제를 핵미사일 문제에 갇히지 않게 하시고 안보와 번영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있다는 걸 생각하고 미국과의 관계 개선에 나아설 수 있도록 인도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남북한이 적대관계를 극복하고 한민족으로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공동 번영하는 파트너가 되게 하시고 또 한국교회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남북한이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나눠주신 이 기도 제목을 또 기억하시면서 함께 북한을 위해서 또 남북한의 하나됨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북한 바로보기 예장합동 통일목회개발원 연구소장이신 이수봉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0: 임바울 목사의 나의 하나님. 매주 이 시간에는 북한군 병사로 복무하시다 휴전선을 넘어서 귀순하셨던 임바울 목사님이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방송 함께 하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도 꼭 만나시기를 소망합니다.
1: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주님 안에서 사랑과 평안을 전합니다. 저는 10여 년 전에 북한에서 살다가 대한민국에 넘어온 임바울이라고 합니다. 북한에서 살 때는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 힘들었고, 또 군복무할 때는 또 거기서 당하게 되는 많은 차별과 무시와 배고픔, 힘든 것들이 너무 어려워서 그렇게 살다가 10여 년 전에 한국 철책을 넘어서 대한민국에 왔습니다. 제가 대한민국에 온 것은 자유를 찾아서 온 것도 아니고 그냥 살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북한에 있으면 죽을 것 같아서 한국에 왔습니다. 그냥 마음껏 먹어보고 싶고 마음껏 누리고 싶은 그냥 단순한 이유였는데, 또 대한민국에 와서 자유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는 목회자가 돼서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준비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한민국에 와서 보니까 첫 번째로 제가 경험한 것은 북한 정권에게 속았다는 배신감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수령으로 모시고 받들었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모두가 우리 북한 주민들을 속이고 거짓말로 유혹시켜서 북한 정권에 충성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가운데 우리를 몰아넣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와서 역사를 다시 배우면서 많이 왜곡된 북한의 역사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너무 속고 살았다는 그 배신감이 저를 가장 힘들게 했던, 그래서 제가 북녘 동포들을 생각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할 때 빨리 그곳에서 벗어나서 북한 정권의 압제와 통제 가운데 벗어나서 자유 대한민국에 왔으면 좋겠다, 이런 갈망이 있어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가 북한에 살 때는 자유라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국가의 감시와 통제와 억압 가운데 그렇게 국가가 정해지는 장소에서 살아가야 하는 비참한 인생이었지만, 여러분, 대한민국은 너무나도 자유롭고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자유의 나라고 정말 너무나 소망이 있는 땅이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특별히 북한은 1년 동안 일을 해도 국가에서 배급도 주지 않고 월급도 주지 않는 노동 착취의 나라지만, 대한민국은 누구나 다 열심히 살고 노력만 하면 자기가 원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너무나도 자유의 나라고 기회의 나라라는 생각을 많이 듭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우리 북녘 동포들, 성도님들 하루속히 깨어나시길 축복하고, 또 한 명이라도 이 방송을 듣고 자유 대한민국으로 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 주시는 자유와 많은 기회와 평등을 누렸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저는 자유대한민국에서 너무나도 자유롭게 또 너무나도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지만, 또 북녘에서 숨죽이고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하고 기도할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하나님께서 100년 전에 주셨던 평양 대부분의 은혜, 또 마음껏 그 땅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우리 남과 북의 동포들이 함께 손을 잡고 하나님 주신 은혜들을 함께 나누기를 소망해 봅니다. 저도 이 대한민국에서 우리 북녘 성도님들, 특별히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우리 북녘 동포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우리 북녘 동포들의 삶에도 하루속히 자유가 찾아오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함께 예배할 그날들을 기다리고 또 기도하고 준비하겠습니다. 통일의 그날 우리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을 때 우리 함께 올사안고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함께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주님 앞에 그렇게 손과 발을 잡고 함께 나아가는 그날을 소망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0: 지금까지 북한군 병사로 십수년 전에 우리 한국으로 귀순하셨던 임바울 목사님께서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전해드렸습니다.

능력 성도 여러분, 그리고 방송을 함께 하시는 모든 동포 여러분, 여기는 대한민국의 극동방송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간추린 소식.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미국이 B2 스텔스 폭격기에서 장거리 대

한 미사일을 발사하는 데 성공하며 중국 해군을 겨냥한 해상 타격 능력을 과시했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우리 정부가 중동 지역 긴장 완화와 에너지 수급 안정에 따라 원유 위기 경보를 한 단계 낮추고 천연가스 위기 경보는 해제했습니다. 서울신문 보도입니다. 엔화 가치가 39년 반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일본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중앙일보는 유럽을 강타한 기록적인 폭염으로 스위스 알프스 빙하가 예년보다 한 달 이상 빠르게 녹아내리며 기후변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매일경제신문은 프랑스에서 기록적인 폭염으로 사망자가 급증하면서 장례식장이 포화 상태에 이르는 등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중국에서 한국 문학 번역 열기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 이후 한국 작품을 중국어로 옮기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일본이 브라질에 아쉽게 역전패하며 월드컵 32강에서 탈락했지만 역대 최고 수준의 경기력을 보여주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연합뉴스는 베네수엘라 강진으로 수천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잔해 속에서 생후 18일 된 아기와 엄마가 극적으로 구조되며 희망을 전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 병원들이 의료보장제 시행 이후 운영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시설 개선 비용까지 의료진에게 부담시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첫 소식은 동아일보가 보도합니다. 미국 공군이 B2 스텔스 전략 폭격기를 이용해 장거리 대함 미사일을 발사하고 함정을 격침하는 실사격 훈련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태평양 공군은 최근 하와이와 마리아나 제도 인근에서 실시한 훈련에서 B2 폭격기가 장거리 대함 미사일을 활용해 원거리 해상 표적을 정밀 타격하는 능력을 입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에 사용된 장거리 대함미사일은 사거리 370km 이상으로 해수면 가까이 저공 비행하며 적 함정의 레이더를 피해 목표물에 접근한 뒤 적외선 탐지 장비로 기관실 등 핵심 부위를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무기입니다. 미군은 지난해에는 신형 스마트 폭탄으로 대형 상륙함을 격침하는 데 성공한 데 이어 이번에는 장거리 대함미사일까지 운용 능력을 확보하면서 해상 타격 능력을 한층 강화하게 되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훈련이 중국의 항공모함과 대형 함정을 겨냥한 억제력을 높이는 동시에 대만 해협 등 인도태평양 유사시 미국의 장거리 타격 능력을 과시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미 태평양 공군은 앞으로도 새로운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적응력과 유연성을 강화하고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 태평양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우리 정부가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 이후 중동 지역의 긴장이 완화됐고 에너지 수급이 안정세를 보이면서 원유 자원 안보 위기 경보를 경계에서 주의 단계로 낮추고 천연가스 위기 경보는 전면 해제했습니다. 정부는 중동전쟁 이후 원유 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 다시 경계 단계까지 잇따라 높였지만 최근 공급 여건이 크게 개선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거치지 않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레이트 항만을 통한 공급을 확대하고 미국산 원유 수입도 늘리면서 다음 달 원유는 물론 나프타 물량도 대부분 확보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비축유 활용과 수입 지원 등 일부 비상조치는 종료되고 공공기관 차량 운행 제한과 공영주차장 차량 오부제 등 공공부문 수요관리 조치도 모두 해제됩니다. 다만 정부는 일부 석유화학 제품은 공급망 병목 가능성이 남아있는 만큼 관련 수급 대책은 계속 유지하면서 국제에너지 시장 동향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계획입니다. 서울신문 보도입니다. 엔화 가치가 39년 반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뉴욕 외환시장에서 엔 달러 환율은 한때 달러당 161.98엔까지 오르며 지난 1986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같은 달러를 사기 위해 더 많은 엔화가 필요하다는 뜻으로 그만큼 엔화 가치가 크게 하락했다는 의미인데요. 일본 언론은 플라자 합의 직후 수준을 넘어설 경우 참고할 만한 과거 사례가 없어 환율이 미지의 영역에 들어섰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엔저는 미국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진 반면 일본은행은

은 경기 상황을 고려해 금리 인상에 신중한 입장을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맞물리면서 미일 금리 격차가 더 벌어질 것이라는 기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시장에서는 엔화 가치가 역사적 저점에 근접한 만큼 일본 정부와 일본은행이 외환시장에 직접 개입할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으며 일본과 미국의 재무당국도 최근 외환시장 동향을 논의하며 대응 방안을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서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유럽을 강타하고 있는 기록적인 폭염으로 스위스 알프스의 빙하가 예년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스위스 취리 연방공대 빙하 모니터링 팀은 지난 겨울 쌓인 빙하가 이달 말이면 대부분 녹아 없어질 것으로 전망했는데 이는 21세기 들어 두 번째로 빠른 속도로 평년보다 한 달 반가량 이른 시기입니다. 연구진은 지난 겨울 강설량이 적었던 데다 최근 한 달 사이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면서 빙하가 급속히 녹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스위스 서부 론 빙하는 열흘 만에 1m가 줄어들었고 빙하가 녹아 흘러내리는 물의 양은 6초마다 올림픽 규격 수영장 하나를 채울 정도로 추산됐습니다. 알프스 빙하는 지난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전체 38%가 사라졌으며 지난 50년 동안 1200개의 빙하가 없어졌다고 연구진은 밝혔습니다. 또 지금과 같은 온난화가 계속된다면 이번 세기 말에는 대부분의 빙하가 사라지고 일부 얼음만 남게 될 수 있다며 기후변화 대응의 필요성을 거듭 경고했습니다. 또한 매일경제신문은 프랑스를 덮친 기록적인 폭염으로 사망자가 크게 늘면서 장례식장 운영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프랑스 전국 장례협회에 따르면 여름철 평균 30에서 45% 수준이던 장례식장 이용률이 최근 전국적으로 66%를 넘었고 파리 중심부에 있는 장례식장은 지난 26일부터 빈자리를 찾기 어려운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유가족들은 파리 외곽이나 다른 지역의 장례식장을 이용하고 있으며 화장 예약과 묘지 확보에도 평소보다 훨씬 많은 시간이 걸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프랑스 공중보건청은 역대 가장 더웠던 지난 23일 이후 사흘 동안 평년보다 약 1,000명의 추가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는데요. 전문가들은 프랑스가 기후 특성과 오래된 건축물, 역사 경관 보존 규정 등의 영향으로 에어컨 보급률이 낮아 기록적인 폭염에 더욱 취약한 구조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중국에서 한국 문학의 번역 열기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중국 산둥대학교에서는 중국 대학들이 처음으로 함께 참여하는 한국 문학 번역 워크숍이 열려 한국어 학과 석박사 과정 학생들이 한국 작가들의 작품을 직접 번역하고 작가들과 표현과 의미를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학생들은 시 속 비유와 소설 속 말놀이처럼 직역이 어려운 표현을 어떻게 자연스럽게 중국어로 옮길지 의견을 나눴고 소설 제목을 현지 독자들이 더 쉽게 공감할 수 있도록 새롭게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작가들은 번역은 단순히 언어를 바꾸는 작업이 아니라 번역가의 해석과 감각을 통해 새로운 작품으로 다시 태어나는 또 하나의 창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산둥대학교와 한국문학번역원이 공동으로 마련했으며 앞으로 3년 동안 이어질 예정인데요.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 이후 중국에서 한국 문학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진 가운데 전문가들은 천만 부 단위의 베스트셀러가 나오는 거대한 중국 출판 시장을 한국 문학의 새로운 무대로 적극 개척해야 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일본이 북중미 월드컵에서 브라질과의 월드컵 32강전에서 선제골을 넣고도 경기 종료 직전 결승골을 허용하며 1대1을 역전패해 사상 첫 월드컵 토너먼트 승리와 8강 진출에 아쉽게 실패했습니다. 일본은 전반전 탄탄한 수비와 빠른 역습으로 경기를 주도하며 먼저 득점했지만 후반 들어 브라질 카를로 안첼로티 감독이 측면 크로스를 활용한 공격 전술로 변화를 주면서 흐름이 바뀌었습니다. 브라질은 헤더로 동점을 만든 뒤 후반 추가 시간 극적인 결승골을 터뜨리며 승부를 뒤집었는데요. 안첼로티 감독은 경기 후 일본은 결코 쉬운 상대가 아니었고 강한 압박과 뛰어난 조직력을 갖춘 팀이라며 연장전까지 대비하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가디언과 디애슬레틱 등 외신들도 일본은 비록 토너먼트 첫 승에는 실패했지만 역대 월드컵 참가 가운데 가장 완성도 높은 경기력을 보여줬다며 높은 평가를 내렸습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베네수엘라 강진으로 수천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네, 잔해 속에서 생후 18일 된 아기와 엄마가 극적으로 구조되며 희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진 당시 아파트가 무너지자 산모는 갓 태어난 아들을 품에 안은 채 잔해 속에 갇혔지만 아기가 살아있는 한 자신도 살아있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구조를 기다렸다고 당시의 상황을 전했습니다. 사람들의 목소리가 가까이 들릴 때만 힘을 내 구조를 요청했고 가족의 외침에 응답한 뒤 구조대가

남은 것만으로도 감사하다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조 장면은 현지에서 큰 감동을 전하며 이번 강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베네수엘라 국민들에게 희망을 상징하는 장면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 병원들이 의료 보장제 시행 이후 운영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시설 개선 비용까지 의료진에게 부담시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함경북도 소식통에 따르면 무산 군병원은 최근 입원 병동 환경을 개선한다는 명목으로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진들에게 일률적으로 만 원씩 부담금을 걷고 있습니다. 무상치료제가 폐지되고 의료보장제가 도입되면서 병원들은 환자를 많이 유치해야 운영비를 확보할 수 있는 구조로 바뀌었고 의료진들에게도 병원 운영 책임이 함께 떠넘겨지고 있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의사보다 수입이 적고 각종 노력 동원에도 더 많이 나가는 간호사들 사이에서는 같은 금액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불만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민들 역시 제도가 바뀌어도 결국 의료비를 부담해야 하는 것은 예전과 다르지 않다며 병원보다 동네 의사를 더 찾는 경우가 많다고 소식통은 전했는데요. 북한은 올해 헌법에서 무상치료제 관련 문구를 삭제하고 의료보장제를 도입하면서 사회주의 무상치료체계에서 사실상 의료보험체계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0: 있대요. 황해도는 30에서 80mm의 소나기가, 평안남도는 5에서 40mm, 평안북도와 함경도에는 5에서 20mm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수요일 아침 최저기온은 12도에서 20도, 낮 최고기온은 20도에서 32도로 예상됩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먼저 평안남도는 전 지역에서 오후부터 소나기가 내리겠는데요. 안주는 오전부터 시작되겠습니다. 평안남도의 아침 최저기온은 안주 20도, 평양 19도, 양덕 17도, 낮 최고기온은 안주 30도, 평양 29도, 양덕 26도로 전망됩니다. 평안북도는 신의주와 삭주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소나기가 내리겠는데요. 구성은 오전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고요. 이 밖의 지역은 하루 동안 소나기가 내릴 예정입니다. 평안북도의 아침 최저기온은 신의주와 구성 20도, 삭주 18도, 낮 최고기온은 삭주와 구성 30도, 신의주가 29도로 전망됩니다. 이어서 황해도는요, 오후부터 하늘에 구름이 많고 소나기가 내리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은 개성 20도, 사리원과 신계 19도, 낮 최고기온은 개성과 사리원 31도, 신계가 30도로 오르겠습니다. 함경남도는 함흥과 북청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오후부터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다만 풍산에서는 오전부터 소나기가 시작돼 종일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북청 20도, 함흥 19도, 풍산 12도, 낮 최고기온은 함흥 27도, 북청 22도, 풍산 21도로 예상됩니다. 함경북도에서는 무산에서 종일 소나기가 내리겠는데요. 이 밖의 지역은 비 소식은 없겠지만 대체로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함경북도의 아침 최저기온은 성진 18도, 웅기 17도, 무산 12도로 출발합니다. 낮 최고기온은 성진 22도, 무산 21도, 웅기 20도로 오르겠습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는 오전에 하늘이 흐리다가 오후부터 차차 구름이 많아지겠는데요. 서해 북부는 오전에 날씨가 흐리다가 오후부터는 맑아지겠습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m 사이로 일겠습니다. 이상 1일 북한 지역 날씨였습니다.
1: 오늘도 샬롬 대한민국입니다와 함께 해주신 남북한, 또 중국 러시아에 계신 탈북민 여러분, 동포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또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 알고 계시죠? 주님 곁에 서서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5458 성도님 샵 1069번 문자로 이렇게 주셨어요. 우리 남북한 모든 성도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은혜 안에 거하길 소망합니다. 북녘 성도님 힘내세요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이 응원과 기도의 문자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가득 우리 삶에 펼쳐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찬양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린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아나운서 김상균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하시며 행복한 시간 보내십시오.
2: . 북녘 땅에서
1: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7월의 첫날입니다. 7월 1일 수요일 북한 지역 날씨 전해드립니다. 수요일 북한은 전 지역의 하늘에 구름이 많겠고요. 소나기도 내릴 예정입니다.

극동방송에서 여러분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알려드립니다. 폭염은 열사병, 열경련 등의 온열질환을 유발할 수 있으며 심하면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가축, 수산물, 폐사 등의 재산 피해와 여름철 전력 급증 등으로 생활의 불편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더위가 잦은 여름철에는 다음 사항을 숙지해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여름철에는 항상 기상 상황에 주목하며 주변 사람들과 함께 정보를 공유합니다. TV, 라디오, 인터넷 등을 통해 무더위와 관련한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열사병 등 온열 질환의 증상과 가까운 병원 연락처 등을 가족이나 이웃과 함께 사전에 파악하고 어떻게 조치해야 하는지를 알아둡니다. 셋째, 어린이, 노약자, 심뇌혈관 질환자 등 취약계층은 더위에 약함으로 건강관리에 더욱 유의해야 합니다. 넷째, 폭염 예보에 맞추어 무더위에 필요한 용품이나 준비사항을 가족이나 이웃과 함께 확인하고 정보를 공유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집안 창문의 직사광선을 차단할 수 있도록 커튼이나 천 필름 등을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외출하는 경우를 대비해 창이 긴 모자, 햇빛 가리개, 선크림 등 차단제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안전상식을 알아보길 원하시는 분은 기상청 날씨누리 사이트에서 폭염에 대한 국민행동요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극동방송에서 알려드렸습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한 심리학에서는 두려움을 학문적으로 네 가지로 분류한다고 해요. 첫째는 공격성을 나타내는 두려움, 둘째는 도망치게 만드는 두려움, 그리고 세 번째는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는 두려움이고요. 마지막으론 원인을 제거하려는 용기를 내게 만드는 두려움이지요. 두려움이 아예 없는 사람은 위험을 피할 수가 없고, 반대로 너무 두려움이 많은 사람은 자신이나 상대방을 다치게 할 확률이 높다고 하죠. 하지만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네 번째의 두려움과도 같이 결국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두려움을 인정하고 극복한 사람만이 낼 수 있는 게 아닐까요? 독일의 괴테는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다. 진정한 용기란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행동하는 상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셔서 니느웨로 향하던 요나도 두려움을 느꼈고,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를 무찌르던 엘리야도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도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선 두려움에 간절히 기도하셨죠.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두려운 일이 생기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를 넘어 더 큰 두려움을 감당할 용기를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렇게 형통해 주님의 사랑의 기도를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출발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4절의 말씀.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저희의 두려워함을 두려워 말며 소동치 말고. 베드로전서 3장 14절의 말씀을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너희가 의를 위하여 고난을 당한다면 복받은 자들이니 너희는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도 말라. 두려워하는 그 환난과 고난을 거두어달란 기도를 넘어 두려움을 맞설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구한 우리 예수님의 기도와도 같이 오늘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하며 근심치 않고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함석헌 선생은 뜻으로 본 한국 역사, 쓰다가 말고 붓을 놓고 눈물을 닦지 않으면 안 되는 이 역사, 셰익스피어의 작품은 못 읽어도, 괴테를 몰라도 이 역사는 알아야 한다. 그래 수천 년 두고 매맞고 짓밟히고 조롱받고 속임당하는 이 백성을 생각하면 눈물 없이 넘어설 수 없는 우리의 역사. 우리의 역사도 잃었고 우리의 성씨도 개명을 해야 했고 초등학교 입학에서 조선말을 하면 교장실에 끌려가서 벌쓰고 자퇴서를 써야 하고 매일 아침 동쪽 일본을 향해 천황에게 경의와 충성의 맹세를 다짐하는 경례를 해야 하고 학교에서는 단체 신사 참배를 해야 하는 약소민족의 서러움을 한몸에 지니고 살아왔습니다. 8.15라고 하는 해방의 기쁨의 자유라는 고귀한 선물을 받았지만 자유도 해방도 방종과 죄악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해방 후 5년도 못 되어 6.25라고 하는 동족 상잔의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치르고 잿더미 속에서 다시 나라를 세워 세계 올림픽을 치를 수 있었고 월드컵 4강의 신화를 이루었던 민족. 그러나 부가 생기고 물질과 황금 만능주의가 온 국민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어 지금은 경제적 정치적 위기에 직면해 있으니 어찌 우리가 이 민족 구국을 위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과연 그 민족이 흥하고 잘 살 수가 있겠나? 6.25 동란이 벌어지자마자 유명한 빌리그램 목사님이 해리 S. 트루먼 대통령을 찾아가서 대한민국에 기독교인들이 많으니 공산당이 내려오면 반드시 그 사람들을 숙청할 것이니 파병을 해달라고 호소를 한 적이 있었으니 하나님께서 그래도 우리 미국의 목사 친구를 통해서 트루먼 대통령의 파병을 생각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 오늘날 조국 현실은 그리 밝지만은 않습니다. 케네디 대통령은 자기 국민들에게 국민은 국가가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지 말고 내가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김구 선생은 할 일을 찾는 백성은 흥하고 원망하는 것을 찾는 백성은 망한다고 했습니다. 그가 경찰서 100개를 세우는 것보다 교회 하나 세우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조국에 보답할 것인가? 한 번 정도는 마음속에 깊이 되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0: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0: 안녕하세요. 남한 정착 1년차 함경북도가 고향인 김사라입니다.
1: 남한 정착 1년차 우리 함경북도가 고향인 김사라 선생님과 함께하는 시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자리로 바로 한번 모셔봅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0: 네, 안녕하세요.
1: 선생님, 저희가 이 보통 오시는 분들이 수도권 경기도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 계신데 네. 어디로 처음 집을 배정받으셨어요?
0: 저는 수원으로 받았습니다.
1: 북한에 계실 때 혹시 수원 알고 계셨어요?
0: 몰랐습니다.
1: 그럼 처음 여기서 오셔서 처음 들으신 도시였겠어요?
0: 네. 네. 처음 들었습니다.
1: 그 하나원 졸업할 때 왜 이렇게 쓰잖아요. 네. 1지망, 2지망 나는 네. 어디 어디 가고 싶다.
0: 네. 1지망이 수원이었습니다.
1: 허! 몰랐던 네. 곳인데 수원을 적으신 이유가 있어요?
0: 하나원에서 교육하는 과정이 있었고 또 수원 그 제가 잘 기억은 안 나지만은 그 복지센터 같은 데였어요. 그래서 케이크를 만들면서 네. 예, 이제 봉사활동 하루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바로 수원이었어요.
1: 케이크를 네. 만드는 봉사활동을 하셨어요?
0: 네.
1: 제과제빵을 잘하시나 봐요.
0: 아, 그것이 아니 잘하지는 못하지만 나름대로 예, 그런 수업도 하나원에서 다양한 수업을 받고 나옵니다. 네.
1: 그래서 뭔가 좀 달달한 네. 기억이 있는 수원.
0: 네, 수원.
1: 서울로 적지 않으신 이유가 있으세요? 아, 서울이 가장 인기가 많잖아요.
0: 서울이 인기가 많은데 가는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우리 기수에서.
1: 그렇죠, 그렇죠.
0: 네, 그래서 이제

0: 수원도 뭐 하나님이 계신 곳이면은 그것이 어디라도 아. 같이 하지 않을까. 우리 네. 하나님은 항상 함께 계신 분이시니까
1: 아, 네.
0: 수원도 너무 좋은 곳이라고 들었습니다.
1: 네, 좋죠. 네. 수원에서 네. 또 이곳까지 오셨고 네. 수원은 어떤 곳이에요, 선생님?
0: 예, 제가 받은 수원은 나름대로 기도해서 받은 수원입니다. 너무 좋습니다. 수원이 수원역에서도 이렇게 멀지 않고 제가 사는 동네는 너무 공기도 너무 좋고
1: 선생님 예,
0: 공기도 너무 좋고 이제 그 공원도 가깝고 아. 예, 가깝고 이제 조용하고
1: 네.
0: 예, 이 삶에 필요한 모든 뭐 주민센터, 뭐 우체국, 병원, 뭐 예.
1: 문화센터, 영화관,
0: 예, 영화관, 도서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도서관도 바로 옆에 있고 너무 너무 좋고 학교 어린애들이 오게 되면 이제 학교도 바로 예, 네. 아파트 아래 있고 너무 좋고 우리 분들이 가는 것은 대체로 너무 좋아 보였어요. 예, 저는 예.
1: 저도 수원 좋아요. 이게 네. 서울은 사실 다 번화 같거든요.
0: 네.
1: 다 뭔가 북적북적하고 사람들이 많이 있고
0: 그쵸?
1: 그 활기가 뛰는 곳인데 네. 뭐 수원이나 아니면은 조금만 외곽으로 더 나가면
0: 네.
1: 번화가 돼 있고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공기 좋고, 한적하고
0: 네.
1: 여유를 더 즐길 수 있는 곳들도 있잖아요.
0: 네.
1: 참 이렇게 여유를 즐긴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도 감사한 것 같아요.
0: 그렇죠. 감사하죠.
1: 네. 그렇게 수원 정착 1년 차에 접어들고 있는데 지금은 혼자 살고 계신 거예요?
0: 지금은 있습니다. 신랑이.
1: 아, 네. 정말요?
0: 네.
1: 이곳에서 만나신 거예요?
0: 네. 여기 와서 이제 저선적분.
1: 아, 진짜요?
0: 네.
1: 그러면은 식은 올리셨어요? 결혼식?
0: 아니.
1: 아직 안 올리셨어요.
0: 네.
1: 보통 그러시더라고요.
0: 네.
1: 나중에 이제 그 같이 뭔가 서약을 하고 나서
0: 네.
1: 언약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함께 식을 올리는 경우들도 네. 있으시고 너무
0: 네.
1: 축하드려요.
0: 감사합니다.
1: 새 가정을 이루신 거잖아요.
0: 네.
1: 그렇게 수원에서 두 분이서
0: 네.
1: 어디서 만나셨어요?
0: 이제 또 곡절이 나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신랑을 좋아하는 원인은 같은 크리스찬이고.
1: 아, 네. 그러시구나.
0: 그분으로 인하여 저의 믿음이 더 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교회도 지금 하나로 드림 교회도 같이 다니고.
1: 같이 나가고
0: 네.
1: 계세요?
0: 네.
1: 그러면 신랑분이 먼저, 남편 선생님께서 먼저 하나로 드림 교회를.
0: 아니요. 이번에 5월에 함께 제가 가면서 이제 남편분도 같이
1: 옮기신
0: 예,
1: 거예요?
0: 옮겼어요. 예.
1: 와 아내 따라 옮기는 것도 쉽지 않은데
0: 예, 쉽지 않은데 이제 잘 따라와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1: 네. 남편분이 어디가 제일 좋으세요?
0: 저는 예, 이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너무 크시고
1: 네.
0: 또 가정적으로 볼 때는 너무 잘해주셔요.
1: 따뜻하신 분이시구나.
0: 네. 고생을 나름대로 북한 사람들은 고생을 많이 하고 살잖아요.
1: 네.
0: 솔직히 사랑을 모르고 살아요. 이제 제가 하나님을 모르면 영원히 사랑을 모르고 살아요.
1: 아.
0: 예, 북한에서는 이제 엄마에게도 사랑합니다 말을 안 하고 살아요. 저는 못하고 살았어요. 형제에게도 언니 사랑해 이런 말을 못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1: 네.
0: 우리는 서로가 친구에게도 사랑합니다. 예,
1: 그쵸.
0: 자매님들 보고도 사랑합니다. 그냥 사랑합니다.
1: 맞아요.
0: 예, 부부간에도 사랑합니다. 자식간에도 사랑합니다.
1: 네.
0: 저는 하나님을 알게 돼서 사랑합니다 이 말이 너무 감동스럽고 눈물겨워요. 그 우리 신랑이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이제 너무 사랑해 주세요.
1: 표현을 정말 많이 해주시는군요.
0: 네.
1: 세상에 그렇게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이 고백 가운데
0: 네.
1: 그리고 그 사랑으로 서로를 위해서 그 누구보다 큰 중보자로
0: 네.
1: 든든한 동역자로 옆에 서 네. 있는 거잖아요.
0: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네. 하나님의 사랑이고 축복이지요.
1: 아, 그렇게 만나서 또 하나의 새로운 가정을 이루시고
0: 네.
1: 수원에서도 정착을 해서 사실 저희가 하나로 드린 교회라고 교회를 말씀드렸지만
0: 네.
1: 거리가 상당하거든요.
0: 네, 맞아요.
1: 수원이랑 저는 처음에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0: 와. 저도 처음에 이제 제가 영보사 공부를 하면서

0: 네.
1: 이제 우리 하늘어드림 교회 성도님들, 자매님들 함께 이제 했거든요. 그런데 너무 밝은 모습.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도 이제 저는 북한 사람으로서 우리 북한 사람들의 아픔을 서로가 알잖아요.
0: 네.
1: 서로가 어루만져주고 서로가 북한을 위하여 기도하고 너무 좀 시간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함께 하기로 결심했고
0: 네.
1: 이제 바로 교회로 갔습니다.
0: 그 교회는 어떤 곳인지 자랑 한번 해주신다면.
1: 네. 교회를 처음 갔는데 이제 목사님이 설교를 너무 잘하셨고 거기 앉은 분들이 거의 다 북한 분들이어서
0: 그렇죠.
1: 북한에 대한 기도
0: 네.
1: 내 나름대로 이제 부모, 자식에 대한 기도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이어서 좋고 은혜를 많이 받고 왔습니다.
0: 목사님도 북한에서 오신
1: 네.
0: 목사님이시고
1: 네. 처음 알게 되었어요. 북한에서 오신 분도 목사하시구나.
0: 네.
1: 예. 처음 알게 되었고 호기심이 많이 갔고 그거 호기심에 끌려서 갔는데 너무 멋졌어요. 너무 멋지고 아, 이 교회가 바로 내가 오고 싶어하는 원인이 여기 있었구나. 오늘 이 길도 바로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았을까. 오늘 참 저렇게
0: 참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카락 개수까지 다 아시고
1: 그렇죠.
0: 동동자같이 지켜주고 계시잖아요.
1: 네.
0: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가는 걸음이나
1: 네.
0: 우리 하나의 가정을 이루는 그 모든 과정이나 네. 다 주관하시고 함께해 주시는 이 은혜에 또한 감사할 수 있음에 다시 한번 감사의 은혜를 나누면서
1: 네.
0: 이 외에도 선생님이 이곳에서 뭐 제가 듣기로는 얼마 전에는 또 해외로 선교도 다녀오시고
1: 네. 네.
0: 선교라고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1: 네.
0: 섬기는
1: 네.
0: 그런 여정들인데 해외 선교도 다녀오시고 아까 말씀하신 그 요양보호사 자격증도 따시고
1: 네.
0: 또 다른 공부도 하시고 하시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는데 이렇게까지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는 저희가 또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는 이 고백 가운데 오늘은 여기서 저희가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경북도가 고향인 이곳 정착 1년차 김사라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수고하셨습니다.

주님 안에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그날을 위해 기도하면서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소리일 씨의 찬양 이전에 또 북에서 온 한 자매님의 정착 이야기까지 만나보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주님께 남과 북의 분단의 아픔을 올려드리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복음 통일을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찬양 올려드리면서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의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시편 146편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 146편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너희는 귀인을 신뢰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신뢰하지 말라.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그는 흙으로 돌아가니 바로 그날에 그의 계획이 소멸된다. 복받은 사람은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 그 다른 어떤 관계보다 그리고 사람을 바라보기보다 항상 주님이 먼저인 하루 우리의 우선순위, 우리의 시선,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께 향해 있는 복된 하루 보내시길, 승리의 하루 보내시기를 기도하면서요. 우리의 소망을 오직 주님께 두며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출발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북방선교의 기수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우물정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으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문자 참여해주신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보내드립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됨으로

0: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계속해서 우리 주님의 말씀 동신교회 김건수 목사님께서 전해주실 텐데요. 오늘은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6절까지를 본문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제목의 말씀 함께합니다.
1: 감사를 빼앗아가는 아주 사특한 대적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아주 그럴듯해 보이는 사람을 기쁘게 해주는 병입니다. 이렇게 남을 기쁘게 해주려고 자신의 정체성을 외면하는 사람들은 왜 그러느냐? 사람들에게 거절당한 것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아니, 살다 보면 거절도 당하고 그러는 거지. 그 남에게 거절당하는 게 싫어가지고 남 기쁘게 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고 그러면서 때로는 갈등 피하기 위해 진실이 뭔지 뻔히 알면서도 양심이 괴로운데도 침묵을 딱 지키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살다 보면 남에게 오해를 받아야 안 받아요? 그러면 오해하는 사람이 잘못하는 거 아닙니까? 본인이 괜히 오해하고 그러는 건데, 그런데 상

혹은 뭔가 불편하면, 아이고, 내가 왜 그를 불편하게 했나? 아니, 본인이 오해하고 본인이 불편한 그걸 가지고 괜히 책임감 느끼고 죄책감을 갖는다는 거예요. 전혀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겉으로는 아주 평안한 척하고 뭐 평안한 얼굴이지만은 내면은 뒤죽박죽 치는탕인 거예요. 진흙탕이고 피곤하고 그것 때문에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놀라운 것은요, 알코올 중독자 같은 만남은 알코올을 찾듯이 사람을 기쁘게 해주는 병에 걸린 사람은요, 사람에게 인정받고픈 그 목에 가란 사람처럼 인정받아야 되는데, 인정받아야 되는데, 그러면서 스스로 폭가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을 기쁘게 해주는 저 병은 더욱더 악화만 가는 겁니다. 혹시 남을 기쁘게 해주는 병에 오염된 분 계십니까? 해서 심하다 때마다 필요한 은총을 주실 하나님 안에서 기뻐할 생각보다 남 눈치 보기에 바쁜 분이 있습니까? 사람을 기쁘게 해주는 저런 병에 걸렸으면서도 마치 본인은 건강한 신앙인인 척 착각하지는 않습니까? 본인의 마음은 엉망인데도 내가 그래도 이렇게 섬기니까 나는 괜찮다 합리화시키는 도덕적 자기 정당화. 저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때도 있었어요. 관리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자가 많대. 아, 그러면 예수 믿는다고 그 커밍아웃하고 정체성 밝히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다 보니 사람 눈치 보느라고 예수 믿는데도 비겁하게 내색을 못하더라고 하는 겁니다. 아, 물론 우리 이웃 사랑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데는 잼뱅이면서 나 자신을 전혀 기뻐하지 못하게 하면서 남을 기쁘게 한다, 그건 섬김이 아니고 사탄 마귀에게 미혹당한 것이고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명령에 불복하는, 해서 사탄에게 이용당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남의 눈치를 보고 남을 기쁘게 하려고 한다? 그것은 중독성입니다. 여러분, 중독의 중독자들은요, 상식옥을 전혀 안 통하잖아요. 그런데 남 기쁘게 하는 이 병에 걸리는 것도요, 사실 상식이 안 맞습니다. 자,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 1인당 국민 소득이 뭐 3만 7천 이쪽 저쪽이라 그래요. 그 정도 달러라 그래요. 그거보다 147배나 적었던 1970년대 약 반세기 전에는요, 270 몇 달러밖에 안 됐대요. 그래도 그때는 이웃끼리 사랑하고 보면 안부를 묻고 이웃 간에 뭐 서로 음식도 나눠서 먹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함께 도와주고 아이가 지나가면 안부 물어보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나 자신도 기뻐하기가 쉽질 않아요. 그죠? 그전처럼 살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남 기쁘게 하기는 더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더 어려워요. 그런데 남을 기쁘게 하는 병에 걸린 거예요. 야, 이건 중독입니다. 상식을 뛰어넘는 일이에요. 물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 안에서 기뻐하면서 남 기쁘게 하는 것이라면 성경적으로 아주 건강한 신앙인이겠지요. 자, 그런다면은요, 남을 기쁘게 하는 병에 걸리지는 않았는데 내가 기뻐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소망도 비전도 없이 무기력하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도 무기력 환자도 문제고, 또 남을 기쁘게만 하느라고 나 자신을 기뻐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고, 그런데 이 두 가지에는요 공통

있어요.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남 기쁘게 바빠서 주님 바라보지 않고 환경만 바라보다 보니까는 주님 바라보지 않고 그러니 나 자신도 기쁘게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수천 번, 수백 번, 수십만 번 들어도 주 안에서 기뻐하면서 신앙생활 안 하니까 주님은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을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주 안에서 기뻐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죠? 관용이란 잣대로 대보면 압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만남을 갖죠. 그 만남을 가지면서 어떤 분은 마음에 상처를 받았다고 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그렇게 절친이었다가 원수로 돌변하기도 해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교회는 없고 저 북신교회는 있어요. 그렇게 사이좋은 척하다가 어느 날 보니까는 왼수네. 그런 왼수도 그런 왼수가 없어. 아니, 여러분은 남에게 상처 주지 않고 실수 안할 자신이 있어요. 아니, 그러면 여러분도 그러면 그분도 나에게 그럴 수 있지. 그걸 가지고 막 상처 있고 분노하고 그저 관계를 끊어버리겠다 그러고. 그거 왜 그런 줄 알아요? 성경적으로 알려드릴까요? 지체의식이 없어서 그래요. 자기 몸 지체가 말 안는다고 지나가다가 이것이 글씨를 잘못 썼다고 해서 확 잘라버리겠어요? 같은 형제 지체 자매들끼리 뭐 실수했다고 끊어버려요? 그런 사람은 예수 제대로 믿는 건지 그것부터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저 관용을 내게 잘하는 사람뿐만이 아니고 나를 욕하고 나를 뒤에서 비난하고 그런 사람한테도 관용을 알게 하라는 거예요. 아멘 안할줄 알았어요. 한 명도 안 하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봐요. 너희 관용을 잘하는 사람이건 못하는 사람이건 모든 사람이 알게 하도록 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사람을 대할 때 조건부로 대합니다. 잘하면 잘해주고 못하면 못해주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과 똑같으니까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매력이 없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 뭔가 교회 밖 사람들과 다른 바가 있어야지요. 그러면 우리는 용서받았으니 용서하고 잘못해도 관용 베풀어야지요. 교회 거룩성을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제발이지 세상 유행 풍조의 바이러스로 교회를 병들게 하는 사탄의 숙주처럼 교회 생활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알게 할때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24장을 보면 당시 기득권을 가졌던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광야까지 쫓아가서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은 억울한 거예요. 충성한 것밖에 없는데 어느 날 토사구팽 당해가지고 노숙자 생활하고 광야까지 쫓겨가서 노숙자 생활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있을 데가 없으니까 엔게디 동굴에 숨었어요. 거기서 지내는 거예요. 그런데 웬걸 사울왕이 추격하다가 뒷일을 보려고 엔게디 동굴로 들어왔어요. 뒷일 볼 때에 경호원을 데리고 갈까요 안 갈까요? 그러니까는 사울왕 혼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동굴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이게 이미 어둠에 적응이 돼서 사울왕이 두르는 게 보이잖아요. 사울은 못 봐도 죽일 기회인 거예요. 그러니 다윗의 부하들이 각하 찬습니다. 하나님이 원수 갚으라고 보내주시네요. 제거하시지요. 그때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러면서 사울의 옷자락만 베고 죽이지 않았습니다. 다윗에게는 힘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힘 가지고 복수하는 데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복수할 수 있으나 힘이 있으나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내 할

0: 우리 감당하는 것, 그게 바로 관용입니다. 그래 이런 성경 말씀에 익숙했던, 성경을 닳도록 읽었던 아브라함 링컨이 그야말로 선거 때 자기 자신을 원숭이라고 비유했던 사람조차 나중에 등용하잖아요. 그러니 주변 사람이 물어봅니다. 아니 각하, 왜 그렇게도 비난하고 원숭이라고 말하던 인간을 중용하십니까? 그때 링컨이 한 말이 저겁니다. 그들을 친구로 만들어 놓으면 적들이 사라지게 되고 나의 대적들이 적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니 말은 밑에처럼 영어처럼 했는데 내용인지 그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링컨은요, 항상 나 자신을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 기분, 내 현실 위주가 아니라 나의 존재 이유와 목적 관점에서 사명 감당하는 거, 거기에서 올인하며 살았기 때문에 관용을 베풀 수 있어요. 여러분, 관용은 상대방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고 상대방과의 관계를 미래에 지향적으로 세워가는 겁니다. 그게 관용이에요. 그게 관용 베푸는 것은 그저 베푸는 게 아니고 그 관용을 베풀면서 이 상대방과 나와의 미래 지향적인 관계가 그때부터 다시 돈독하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민족을 위해서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필요한 일꾼이겠지요. 자, 다음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 관용을
1: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0: 아니, 관용을 말씀하시다가 왜 갑자기 주님은 주께서 가깝다고 하는 말씀을 하실까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재림하시는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 다 아십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마음, 말씀드리면서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기도하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셈을 다 아십니다. 그러면 그렇게 셈을 아시는 주님이 가까이 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 이런저런 시련과 어둠과 하품이 있을지라도 그것과 관련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 보인가 하는 것은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 주님은 나의 모든 걸 다 하시고 또 최종 심판자는 주님이거든요. 그러므로 현재 내게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어도 그것을 내 기분대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주님이 셈을 할 테니까 그것까지 생각하고 미래의 영광까지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돼요. 재림신앙 가지면. 그래서요,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여러분이 요즘 너무나도 쉽게 짜증내고 사람 정죄하기 바쁩니까? 그건 지금 여러분이 현실만 현실이 인생살이의 전부이냐 생각하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분임을 확신한다면 지금 당장의 고통, 시련 이것 때문에 허물어지지 않죠. 왜? 이거 지나고 나서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내게 가까이 오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현실적인 이런저런 문제로 허물어지는 것은 한마디로 죄송합니다. 재림신앙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운데 왜 우리는 작은 일도 용서하지 못합니까? 영원한 나라를 기다리면서 왜 순간적인 감정에 묶여가지고 용서하지 못하고 관용을 포기합니까? 주님이 가까이 오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재림신앙을 얼마나 강력하게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은 그분이 관용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알게 하느냐를 보면 정확하게 정비례합니다. 이 영혼을 바라보는 사람답게 넓게 보고 멀리 내다보는 시야를 갖고 신앙생활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는 걸 방해하는 것이 있대요. 그게 바로 염려라고 본문 다음은 저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1: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0: 아멘. 사람들은 모두 즐겁게 환호하면서 살아가길 원하지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왜 그런 거예요? 그건 한마디로 여러 이유

되지만 한마디로 염려 때문이라는 겁니다. 건강에 대한 염려, 자녀에 대한 염려, 미래에 대한 염려, 인간관계에 대한 염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웃고는 있는데 마음은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 이런 우리의 마음을 잘 아시는 주님이시기에 기쁨을 말씀한 뒤에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왜? 한번 염려가 시작되면 염려가 나의 모든 것을 옭아매는데 해서 염려하면 작은 문제도 크게 보이고 아직 일어나지 않는 미래도 두려워해요. 하나님, 이것도 솔직히 기분 나쁜 거예요. 미래는 누가 주관하셔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왜 너는 신앙 있다고 하면서 눈에 보이는 환경 여건 때문에 두려워 벌벌 떠냐? 염려하냐? 내가 그렇게 우스워 보이냐? 너 정말 나를 믿냐? 내가 미래 주관하는 걸너 확신하냐? 하나님도 기분 나쁜 거예요. 물론 우리도 염려거리 있으면 푹푹하고 답답하죠. 그래서 그럴 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뭐라 그랬죠? 몇번 반복했는데 시선을 하나님께 두는 게 감사예요. 시선을 하나님께 두면 감사는 나오도록 돼 있어요. 아니, 영원한 독생자 예수님마저 죽게 하신 그분이 아마 우리에게 뭐 이런저런 거 있어도 그거 우리에게 필요해서 그렇게 은혜 내리신 건데 당연히 그러면 감사가 나오지요. 그래서 이 염려거리 바라보는 시선을 하나님께 두라고 하는 것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는 거예요. 전능자 하나님 바라보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고, 그러니 나도 모르게 이 기뻐함을 방해하는 염려 해결하실 하나님이 믿어지고, 그 하나님이 믿어지니 당연히 기도하게 되고, 그런 믿음 자체 가지고 기도하는 것도 여러분 실은 감사거리입니다. 자, 제가 극존칭을 씁니다. 여러분에게 고민거리가 있어요. 그걸 청와대에 계신 대통령님에게 언제든지 말할 수 있다. 특권이에요, 아니에요? 아니, 답을 분명히 해야 돼요. 특권이에요, 특권이 아니에요?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 특권이에요. 그러면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 내게 이런저런 문제가 있고 고민이 있고 갈등이 있고 누구에게 하소연하지 못할 문제가 있어도 그걸 기꺼이 만왕의 왕 되신 전지전능자에게 내가 아뢸 수 있다.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그래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고 우리가 실존적인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기뻐하지 못하고 관용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게 만드는 대적과 싸워 승리하는 비결이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탄과의 싸움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탄과 싸우는 것은 주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천국 갈 때까지 계속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데 싸워서 승리하려면 우리는 또 이길 힘은 없어요. 그렇다고 전쟁해놓고 지면 안 되잖아요. 질 싸움 할래요, 안 할래요? 하지 말라니까요. 저는 도리 짓고 땅 해가지고 일원도 잃어본 적이 없어요. 왜? 도리 짓고 땅 하는 법을 아예 모르니까 안 하니까. 그냥 이왕 했다 그러면 이겨야지요. 그러면 사탄과의 전쟁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겨야지요.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 무전을 보내는 겁니다. 그 무전 보내는 게 바로 기도예요. 그래서 지금 이 본문 내용은 바울이 지금 감옥에서 한 옥중서신 아닙니까? 근데도 그거 어떻게 기쁨을 말하고 관용을 말해요? 그 비밀이 뭐예요? 하나님께 아뢰는 거니까. 하나님께 아뢰는 거니까. 그 누군가에게 속 시원하게 설명할 수 없는 고통이 있습니까? 무너지는 현실 앞에서 무기력함 때문에 좀 뼈저리게 절감하는 분이 있습니까? 가족을 향한 죄책감마저 들면서 절망하고 있는데도 대책이 없어 힘들어하는 분이 있습니까? 이거 자존심 걸려가지고 아무에게도 내색하지 못한 채 홀로 밤을 눈물로 지새우는 분 있습니까? 그럴 때는 기쁨 누리고 평강 누리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문제 해결자이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0: 신앙인은 뭐 아픈 상처 없는 사람이 아니고 아픈 상처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가 문제 해결의 은총을 입는 사람이 신앙인인 겁니다. 혹 내가 기도하고 싶어도 아, 목사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저는 완전 인간 쓰레기예요. 아, 완전 인간 쓰레기라 감히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할 수조차 없어요. 그럼 제가 인간적이라 그럴까요? 멍텅구리라 그럴까요? 저는 멍텅구리라고는 안 해요. 그런데 방법 알려드릴게요. 그럴 때 내놓는 겁니다. 하나님, 기도할 엄두가 안 나요. 너무 죄인이에요. 형편없어요. 그러니 불쌍히 여기소서. 자비를 주시옵소서. 아, 이건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이제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지키시리라. 지킨다고 하는 말은 군인이 성을 지켜준다고 하는 말입니다. 염려거리가 나를 보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이 언제부턴가 내 주변에 있는 염려거리 해결해 주시면서 마음속에 이 평강이 임하기 시작한다고 하는 거예요. 마무리하겠습니다. 기쁨과 관용과 감사가 메마른 이 광야 사막 같은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이기 때문에 그 누군가가 즐겁게 환호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다들 관심을 가져요. 마치 사막에 있는 사람이 오아시스를 그리워하듯이요. 세상이 너무나도 삭막하고 메마르고 감사 잃고 기쁨이 없고 이걸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인데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환호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분들이 있는 교회 나가고 싶지 않겠어요? 질병관리청이 2025년 조사 발표한 것에 의하면 요즘은 어른들만 피곤한 게 아니고 아이들도 그렇게 스트레스 많이 받으며 피곤해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남녀노소 다 피곤하고 사는 게 힘든 거예요. 그럴 때에 여러분이 주 안에서 기뻐하고 관용을 보이고 사사건건 따지지 않고 좀 자녀들이 좀 문제 있어도 어지간한 거 특별하게 죄 짓는 거 아니면 좀 관용도 보여주고 염려거리 있어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서 평강 누리는 가정생활, 교회생활 해보십시오. 사막 같은 세상에서 오아시스 찾듯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과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목마르지 않을 것이며 따가운 햇볕과 사막의 열풍이 그들을 해하지 못할 것이니 이것은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께서 샘물 곁으로 인도할 것이기 때문이다. 저 말씀은 오늘 새벽에 말씀 주시더라고요. 저런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로 즐겁고 환호하는 저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여러분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1: 동신교회 김권수 목사님의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6절까지를 본문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말씀 가운데 받은 은혜와 기도 제목을 붙들며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이 시간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7월 1일 수요일 날씨입니다. 오늘 북한은 전 지역의 하늘에 구름이 많겠는데요. 황해도는 30에서 80mm의 소나기가, 평안남도는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평안북도와 함경도에서는 5에서 20mm의 소나기가 내릴 예정입니다. 최저 기온은 서울과 제주가 22도, 대전과 광주, 목포가 21도, 신의주와 개성, 춘천과 강릉, 부산과 여수, 대구가 20도로 보이고요. 평양과 함흥, 포항이 19도, 강계 18도, 청진 17도, 해산이 15도로 전망됩니다. 최고 기온은 서울과 춘천, 대전이 32도, 개성이 31도, 평양과 신의주, 광주가 29도, 강계, 대구가 28도로 보이고요. 함흥과 목포가 27도, 해산 26도, 포항 25도, 청진이 20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먼저 동해북부는 하루 동안 구름이 많겠는데요. 서해북부는 오전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는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동해북부와 서해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m 사이로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무는 하루 되시길 기도합니다. 광양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오늘 나누었던 우리 목사님 통해 주셨던 말씀과도 같이 그 어떤 상황 중에도 주님께 감사의 고백으로 나아가며 평강의 하루 보내시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의 성품이 되고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의 시선이 되는 복된 하루 보내시기를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호출부호 HLED 주파수 FM 93.1MHz 출력 1kW로 방송되는 FEBC 광주 극동방송입니다. 광주 극동방송의 연주소는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본영로 73번지, 송신소는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무등산 장불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광주 극동방송은 광주를 비롯한 전남 서남부 지역의 복음화와 기독교 문화 창달을 위해 세워진 순수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에 출연자의 의견은 광주 극동방송의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광주 극동방송은 매일 24시간 방송하고 있으며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에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광주극동방송 편성 책임자는 송옥석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시간 되십시오. 광주극동방송입니다. FEBC FM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 FEBC 새벽 예배.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음이라 하시기로. 아멘. 예레미야 31장 25절 말씀입니다. 생명과 호흡을 허락하셔서 선물 같은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지친 우리 영혼에 쉼을 허락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대한민국을 비롯해 북한과 중국 동북 삼성, 연해주 지역 등 북방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방송으로 예배드리며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FEBC 새벽 예배.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통합찬송가 172장, 새찬송가 183장, 빈들의 마른 풀 같이. 통합찬송가 172장, 새찬송가 183장, 빈들의 마른 풀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0: 이 시간 마음을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퇴계원 성결교회 도광록 목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하십니다.
1: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며 찬양합니다. 오늘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기로 결단합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당황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직장에서도 또 학업의 현장에서도 또 아버지 아니며 가정에서도 우리의 가족들이 예수 안에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권세 의지하여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멋지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섬기는 교회를 축복해 주셔서 목사님과 섬기는 모든 사역자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새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 잘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하루 마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이 하루도 예배하는 한날이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0: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받는 시간입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북한 선교에 헌신하시는 목회자분들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일산교회 윤상덕 목사님께서 신명기 12장 15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마음껏 할 수 있을 때 조심해야 한다라는 제목의 설교 전하십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중 29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개역 한글 성경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쫓아낼 그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절하시고 너로 그 땅을 얻어 거기 거하게 하실 때 너는 스스로 삼가서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좌취를 밟아 올무에 들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위하였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의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그 자녀를 불살라 그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아멘. 은혜로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사랑합니다. 북녘의 형제자매 여러분도 사랑합니다. 일산교회 담임 목사 윤상덕입니다. 저는 오늘 마음껏 할 수 있을 때 조심해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광야에서는 떠돌이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전쟁을 통해 가나안의 여러 타락한 민족들의 죄를 심판하고 거룩한 나라로 만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이 오히려 역으로 타락한 문화에 물들 수도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조심하라고 명령하세요. 그들의 조심은 먹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야 했습니다. 조심한다는 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즐겁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즐거워하는 가운데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마치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가 모든 것을 먹는 중에도 하나의 나무 열매는 먹지 말아야 했던 것처럼 그렇게 모든 것을 먹되 하나를 안 먹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존중하는 모습이죠. 그리고 그 하나를 먹지 않으면서 모든 것을 먹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것이죠. 15절 16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따라 각 성에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축을 잡아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나니 곧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으려니와 오직 그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 것이며. 아멘. 말씀해 보면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잡아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정결한 사람이든 부정한 사람이든 가축을 잡아 마음껏 먹을 수 있습니다. 정결한 사람과 부정한 사람 간에 어떤 구별도 없어요. 완전한 축제의 모습이죠. 사람 간의 구별이 없어요. 그러나 바로 그 순간 한 가지 구별은 있습니다. 바로 피입니다.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으라 말씀하셨어요. 그 피를 먹지 않고 땅에 쏟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피를 땅으로 쏟음이 하나님께 내 마음을 올리는 행위가 되는 거죠. 구약 성경에서 피를 먹지 말고 쏟게 하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피는 생명이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피는 생명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 피를 먹지 않으므로 그 생명을 주신 분을 떠올리고 이 생명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고기를 먹으면서도 피는 먹지 않는 것은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으면서도 선악과는 먹지 않는 것, 수입의 10분의 9는 임의대로 쓰더라도 10분의 1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피를 마시지 않고 쏟는 데는 다른 영적인 이유도 있어요. 가나안의 우상 숭배자들은 피를 마시면서 그들의 신과 연결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먹고 마심의 모습마저도 우상 숭배자들과는 다르기 원하셨어요. 우상과 연결되려는 마음 없이 피를 마실 수 있지만 그런 문화 안에서의 사람들은 피를 먹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과 같은 신을 섬긴다고 착각을 하게 할 수 있어요. 또한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거리낌 없이 피를 마시다 보면 우상 숭배자들이 피를 마시는 것과 동일한 생각을 하고 우상 숭배자로의 유혹에 빠질 수도 있겠죠. 이처럼 마음에 원하는 대로 먹고 마실 수 있게 하셨으면서도 하나님은 조심해야 할 것을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그 백성들은 그 조심을 통해 하나님을 섬긴 거죠. 17절부터 19절은 재물을 먹음에 있어 아주 독특한 규례를 보여줍니다. 너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십일조와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과 내 서원을 갚는 예물과 내 낙헌 예물과 내 손의 거제물은 내 각성에서 먹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너는 삼가 내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음식을 먹는 행위, 아주 일상적인 행위에서도 규례를 만들어주셔서 매 순간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셨죠. 11조, 서원을 갚는 예물, 낙헌 예물, 거제물은 즉 하나님께 드릴 제물로서의 고기는 각 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곳에서만 먹게 하셨어요.

0: 그간 앞에서도 본 내용이죠. 거기에 더해 자녀, 노비, 레위인들과 함께 먹게 하세요. 자녀들이 부모와 함께 먹는 것은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그러나 아무런 주권도 없는 노비와도 함께 먹게 하세요. 또한 분깃을 받지 못한, 땅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 레위인들과도 함께 먹게 하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즐거이 예배하고 먹고 마실 때 누군가는 소외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연약한 형제 자매들이 있어요. 우리의 즐거움이 그들의 아픔이 되지 않게 조심해야 합니다. 또한 레위인은 요즘 교회에서는 목회자 그룹이라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세속의 일은 하지 않고 교회만 섬기기 때문입니다. 그런 목회자들을 존중하고 함께 교제하도록 하셨어요. 그럴 때 그 부모님과 자녀들은 레위인, 곧 목회자들을 통해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고 한 구절의 말씀이라도 더 배울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만 해도 그렇습니다. 아주 어릴 적 담임 목사님께서 신방을 오시면 그날은 1년 중 가장 풍성하게 먹는 날이었죠. 목사님께서는 어린 저를 품에 안으시고 기도해 주셨고 성경을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의 축복의 기도와 함께 먹는 식사는 정말 꿀맛이었습니다.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에게도 목사님들과 함께 뜨겁게 예배하고 마음껏 식사 교제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합니다. 거기에 더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한 깊은 배려의 말씀도 주세요. 21절을 보겠습니다.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멀거든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너는 여호와께서 주신 소와 양을 잡아 내 각 성에서 네가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먹되. 아멘. 하나님이 정한 곳에서 예배하고 먹어야 하지만 거리가 너무 멀면 각 성에서 먹을 수 있다고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은 조심히 읽어야 합니다. 광야 시절에는 중앙 성소에서 모든 고기를 잡았죠. 그리고 그 고기를 화목 제물 형식으로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가나안 전쟁을 마치고 땅이 아주 넓어지면서 고기를 먹을 때마다 중앙 성소로 가지고 갈 수는 없었던 거죠. 바로 그런 때를 위해 규정을 주신 거예요. 제사를 위한 고기는 반드시 중앙 성소로 가져가서 잡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단지 고기가 먹고 싶을 때는 각 성에서 도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그때도 짐승의 피는 마시지 않고 땅에 쏟아 부어야 했습니다. 중앙 성소까지 가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기억하는 가운데 피를 땅에 쏟으면 그곳이 성소가 되게 하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섬세하게 우리를 이해하시며 사랑하시며 존중해 주십니다. 또한 우리가 밟는 모든 땅이 하나님을 위한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음식을 먹는 건 매우 일상적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일상적인 일을 마음껏 하도록 배려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우리가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때조차도 우리가 조심하기를 원하셨어요. 비록 중앙 성소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조심히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면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땅이 되는 거죠. 이번 한 주도 마음껏 사시되 조심히 살아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드러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종되었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일상, 우리의 형편을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해해 주시는 하나님, 배려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게으름의 이유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오만하게 가벼이 행동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이, 나의 일터가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북한의 지하교회 형제 자매들이 목숨 걸고 예배하는 그 자리에 주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마음껏 예배할 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일산교회

회 윤상덕 목사님께서 신명기 12장 15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마음껏 할 수 있을 때에 조심해야 한다 라는 제목의 설교 전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31-912국에 9610번, 지역번호 031-912에 9610번 일산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통합찬송가 412장, 새찬송가 290장,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통합찬송가 412장, 새찬송가 290장,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기도 하심으로 FEBC 새벽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지금까지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그리고 북방 전역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라디오를 통해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새벽 예배 함께했습니다. 오늘 예배 함께 하시며 받은 은혜와 청취 소감을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또한 북방 지역의 성도님들도 신앙 간증과 은혜 나눔, 방송 소감을 편지나 엽서에 적어 보내주시길 간절히 기다립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FEBC 새벽 예배 문명선 PD 앞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담대히 승리하는 은혜로운 하루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FEBC 새벽 예배 제작 진행의 문명선이었습니다. FEBC 새벽 예배는 결의, 나라, 누리를 하나님께 조국교회의 부흥과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기업 주식회사 K2팜과 함께합니다.

0: 창사 70주년을 맞는 극동방송에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찾습니다. 1956년부터 지금까지 쉼없이 오직 복음만을 전해온 극동방송. 이 전파는 누군가에게는 절망의 끝에서 들려온 한 줄기 위로였고, 누군가에게는 막힌 길 앞에서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라디오 너머로 들려온 말씀 한 구절이 삶을 바꾸고, 죽음 같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게 한 찬양 한 곡이 있었습니다. 그 은혜의 순간을 이제 함께 나눠주십시오. 극동방송에서는 창사 70주년 기념 청취자 수기 공모전을 진행합니다. 접수는 7월 24일 금요일까지, 분량은 A4용지 2장 내외로 이메일과 우편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수상작은 단행본으로 출간되며 최신 휴대폰과 태블릿 PC 등 풍성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수기 공모전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을 문자로 받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수기라고 보내주시면 자세한 내용을 문자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을 사랑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1: FBS의 광주 극동방송입니다.

날마다 살아나는 큐티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사무엘하 18장 1절부터 9절까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광야의 훈련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길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너그러이 대우하려면 첫째, 공동체를 신뢰하며 함께 싸워야 합니다. 오늘 1절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

광야를 전전하던 사람들처럼 보였지요. 그러나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어요. 압살롬의 군대는 사람을 의지했지만 다윗의 군대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결국 승패는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다윗은 군대를 세 부대로 나누어 요압과 아비새 그리고 가드 사람 잇대에게 맡깁니다. 잇대는 블레셋 출신 이방인이었지만 다윗은 그를 신뢰했어요. 혈연이나 출신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맺어진 충성과 신뢰 때문입니다. 교회 공동체도 그래요. 세상은 이해관계로 모이지만 하나님 나라는 언약과 신뢰로 하나가 됩니다. 또 다윗은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고 말해요. 지도자는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먼저 본을 보이는 사람입니다. 가정에서도 공동체에서도 솔선수범이 중요하지요. 그런데 3절에 보니 백성이 다윗을 말립니다. 왕은 우리 만명보다 중하시오니 라고 해요. 압살롬은 인기를 얻었지만 다윗은 신뢰를 얻었어요. 백성은 다윗을 진심으로 사랑했기에 그를 보호하려고 합니다. 다윗은 백성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4절에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해요. 광야와 눈물의 세월을 지나온 다윗은 이제 자기 생각보다 공동체의 말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 되었어요. 진짜 성숙은 내 열심과 총명을 내려놓고 공동체의 조언을 듣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혼자 잘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공동체를 신뢰하고 함께 싸우며 함께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 승리를 이루어 가십니다.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은 공동체 안에서 신뢰를 쌓고 있습니까? 아니면 인기만 얻으려 하고 있습니까? 말만 하는 사람인가요? 먼저 본을 보이는 사람인가요? 고난을 지나며 온유해졌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 생각만 옳다고 주장하고 있습니까? 너그러이 대우하려면 둘째, 광야 훈련의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5절에 보니 다윗은 요압과 아비새 그리고 잇대에게 특별한 명령을 내립니다.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합니다.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지요. 압살롬은 단순히 말 안 듣는 아들이 아니에요. 아버지를 배신했고 왕권을 빼앗았고 전쟁까지 일으킨 반역자예요. 그런데도 다윗은 죽이라고 하지 않고 너그러이 대하라고 부탁합니다. 공동 번역에는 그 아이가 철이 없으니 너그러이 대해 주시오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지요. 하나님 역시 우리가 수없이 넘어지고 배반해도 끝까지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와 사람을 분리해서 볼 줄 알아야 해요. 6절부터 전쟁이 시작됩니다. 전쟁터는 에브라임 수풀이었어요. 바위와 가시덤불, 늪과 벼랑이 많은 험한 곳이었지요. 그런데 이곳은 압살롬 군대에게는 낯설고 위험한 장소였지만 다윗 군대에게는 익숙한 곳이었어요. 왜냐하면 다윗의 군대는 오랜 세월 광야를 다니며 훈련받은 정예 부대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7절과 8절에 압살롬의 군대는 크게 패합니다. 칼에 죽은 사람보다 수풀에서 죽은 사람이 더 많았다고 해요.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광야 훈련을 승리의 자산으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광야 같은 시간을 싫어하지요. 왜 이렇게 힘든지, 왜 일이 오래 기다려야 하는지 원망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 우리를 준비시키십니다. 오늘의 연단이 내일의 승리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 압살롬은 노새를 타고 도망하다가 상수리나무에 머리가 걸려요. 압살롬의 가장 큰 자랑은 그의 머리카락이었지요. 그런데 바로 그 자랑이 그의 발목을 잡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우연한 사고로 기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자기 외모와 능력을 자랑하던 압살롬이 결국 자기 자랑 때문에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더 안타까운 것은 그 주변에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아무도 그를 구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해관계로 모인 사람들은 위기 앞에서 떠나지만 언약으로 맺어진 공동체는 끝까지 함께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죄와 사람을 분리해서 보고 있나요? 지금 내 발목을 붙잡고 있는 자랑거리는 무엇입니까? 광야의 훈련을 원망하나요? 아니면 하나님이 준비시키시는 과정으로 받아들이고 있나요? 이기적인 마음을 회개하고 가족을 위해 기도하며 가족을 너그럽게 대하겠다는 한

0: 초등학생의 어린이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형이 교회 수련회를 갔을 때 저는 며칠간 부모님을 독차지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좋았어요. 그런데 형이 간 지 9시간 만에 열이 나서 다시 집에 돌아왔어요. 5절 말씀에서 다윗은 부하들에게 자기를 배신한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해달라고 말해요. 그런데 저는 형을 걱정하기보다 부모님과 놀지 못한 것에 불만을 가졌죠. 그러다 저도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형과 똑같은 독감이었어요. 그제야 제 이기적인 마음을 회개했지요. 이제는 우리 가족을 너그럽게 대하고 우리 가족을 위해 기도하는 제가 될게요. 저의 적용은 주변 사람이 아프면 하나님께 빨리 낫게 해주시기 기도할래요 입니다. 짜증과 고집을 내려놓고 부모님 사랑을 기억하며 부모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기쁘게 순종하겠다는 8살 어린이의 샛별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구절을 보니 압살롬이 제멋대로 행동하다가 상수리 나무에 머리카락이 걸려 매달렸대요. 저도 제 마음대로 부모님 말씀을 듣지 않고 짜증을 낼 때가 있어요. 하지만 다윗 왕이 잘못한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해달라고 부탁한 것처럼 부모님은 제가 짜증을 내도 여전히 저를 사랑해 주세요. 이제는 나무에 매달린 내 고집을 내려놓고 부모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기쁘게 순종하고 싶어요. 하나님, 제가 부모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자녀가 되도록 도와주세요. 저의 적용은 엄마 아빠가 말씀하실 때 짜증내지 않고 예쁜 말투로 대답할게요 입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나쁜 마음을 내려놓고 예쁘게 말하겠다는 5살 어린이의 새싹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오늘 말씀에 압살롬이 나와요. 압살롬은 교만하고 나쁜 마음 때문에 죽었대요. 압살롬의 이야기를 들으니 부모님한테 화내면서 짜증내고 소리 지르던 제 모습이 생각났어요. 제 마음에도 나쁜 마음이 가득해서 그렇게 행동한 것 같아요. 앞으로는 화가 나도 소리 지르지 않고 솔직하게 저 속상해요 라고 말할게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나쁜 마음을 버리고 예쁘게 말하는 제가 될래요. 저의 적용은 화나면 짜증내지 않고 차분하게 말로 마음을 표현할게요 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군대는 오랜 광야 훈련 덕분에 승리했고 압살롬은 가장 자랑하던 머리카락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우리가 지나온 눈물과 연단의 시간은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시간을 사용하여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죄는 분명히 끊어내되 사람은 끝까지 품고 내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며 살아가시길 바라요. 광야의 훈련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준비 과정으로 받아들이며 공동체와 함께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압살롬처럼 죄를 지어도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품어주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도 죄와 사람을 분리해서 볼 수 있길 원합니다. 광야의 시간을 원망하며 왜 이렇게 힘드냐고, 왜 이렇게 오래 기다려야 하냐고 불평했지만 돌아보니 그 모든 시간이 저희를 훈련하여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의 고난이 내일의 승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압살롬의 머리카락처럼 우리가 자랑하는 것이 올무가 되지 않도록 외모와 능력과 학벌과 재물과 성공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자랑하며 가길 원합니다. 오늘도 죄는 끊어내고 사람은 품으며 광야의 훈련 속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저희가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QTM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QTM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365일 조미정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함께 여는 말씀 365일. 오늘 말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에 은혜로 다가가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사기 12장 1절 말씀부터 봉독해드립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습니다.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르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쉿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쉿볼렛이라 발음하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의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만 2천 명이었더라.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아얄론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

있어 어린 나귀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소라 땅에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말씀 365일 오늘은 구약성경 사사기 13장 4절 말씀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과 이 아침을 새달 7월의 첫날입니다.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새로운 달 7월이 시작됐습니다. 1년 중에 꼭 반인 상반기를 보내고 이제 하반기가 시작되는데요. 마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한 달이 되도록 실제적으로 열심히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사탄은 우리 몸에 염려 바이러스를 뿌리지만 하나님은 우리 안에 기쁨 바이러스를 뿌려 염려를 이겨내게 하십니다. 염려 대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 때 우리 안에 기쁨이 들어오게 되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영혼 속에는 세상이 뺏을 수 없는 기쁨이 충만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은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할 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진정한 크리스찬은 이유 없이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웃으면서 기뻐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행복하고 기쁜 7월의 첫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첫 곡입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아이노스 합창단입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생활 365일 세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시편 46편 1절 말씀입니다.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2025년 3월 경상북도 의성에서 시작된 대형 산불은 강풍과 건조한 날씨로 인해 영남 전역으로 확산되며 역대 최악의 피해를 남겼습니다. 특히 영덕 지역은 짧은 시간에 큰 피해를 입었으며 115년 역사를 가진 매정교회를 비롯해 많은 교회와 사택이 전소되고 주민들은 급히 대피해야만 했습니다. 저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특별 인터뷰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른 것은 모르지만 당장 다음 주일에 예배드릴 곳이 없다고 합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마음을 모아주십시오. 그런데 5분여 정도의 짧은 방송을 듣고 많은 방송가족들의 동참이 이어져 총 8억여 원이 답지했습니다. 극동방송은 산하 NGO인 선한청지기와 함께 긴급하게 물을 비롯한 생필품을 마련해 영덕지역의 이재민들에게 전달했고 이 소식을 들은 생수사업을 하시는 원주의 함영우 운영위원은 생수 만병을 무상으로 지원해 주시는 등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곳곳에서 답지했습니다. 이어 피해 지역을 답사해 실태를 조사하고 컨테이너 하우스와 승합 차량 제공 등 현장의 필요에 맞게 긴급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덕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피해 지역 교회들까지 지원을 확장했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 지역 목사님과 성도님들은 다시금 희망을 갖고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아니었다면 아마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김장환 목사님의 인생 메모 중에서 보내드렸습니다. 주님은 행함과 진실함을 원하십니다. 말과 혀로만 이웃사랑을 외치지 말고 행함과

와 진실함으로 합시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 주변에 있는 환난 중에 있는 이웃들을 성실히 돌아보게 하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방패시며 요새시며 피난처가 되심을 믿읍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서울 신학대학 합창단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곡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남성 독창으로 준비했는데요.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준비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0: 오늘의 양식. 오늘 이 시간은 광주 동구 동명동에 위치한 광주 동명교회 이상복 목사님께서 느헤미야 12장 27절에서 30절을 본문으로 예루살렘의 복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오늘은 맥추감사주일입니다. 가을의 풍성한 추수감사보다도 어떻게 보면 하찮은 밀과 보리로 인해 감사, 첫 추수, 처음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 지나온 날들 돌아보며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 혹시 여러분 어느 그 노인의 그림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빵 한 조각, 숲 하나 놓고 두 손 모으고 간절히 기도하던 그 노인의 모습이 생각납니다. 오늘 맥추감사절 풍성하지는 않지만 우리 하나님께 처음 것을 드리는 마음으로, 작은 것 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아름답게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122편을 잠깐 다시 봅니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자, 전례를 따라 절기에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우리로 치면 교구 구역 식구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올라가는도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려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하나님께 감사. 먼저 우리는 지난번에 느헤미야 개인의 감사를 보았습니다. 왕손도 아닙니다. 제사장도 아닙니다. 그냥 평범한 유대인입니다. 바벨론에서 난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페르시아 왕궁에 왕의 신임받는 최측근 술관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왕궁에서 편히 살 수 있었지만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예루살렘 성읍이 불탄 채로 남아있고 성전만 재건되었지 성벽은 다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마음, 이 예루살렘은 하늘의 도성을 사모하는 것이고 단순하게 민족, 조국을 넘어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마음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진짜 귀한 거예요. 자,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왕에게 구합니다. 하나님은 왕에게 그가 요구한 것보다 더 아름답게 응답하게 하십니다. 왕이 기쁘게 허락하고 총독으로 임명을 해주고 조서를 써주고 뿐만 아니라 군대까지 내주면서 예루살렘 재건을 허락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더 넘치도록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실망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알려주고 왕이 명한 것들을 알려주고 자,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여 수치를 면하자. 느헤미야 3장 보면은 사람들이 우리가 성벽을 건축합시다 일어납니다. 그리고 3장 보니까 대지상 엘리야십이 맨 먼저 자기 집 곁에 있는 성벽부터 시작해서 쌓아가기 시작합니다. 줄줄이 이어서 3장에는 성벽 건축에 참여한 이들의 명단이 쭉 기록됩니다. 물론 마땅히 해야 될 사람은 하지 않았고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쁘게 협력해 줍니다. 전에 우리가 교회 건축을 할 때를 생각해 보면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이름도 거기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많은 분들이 협력해 주니까 대적들이 있고 뭐 위협과 협박이 있었지만 밤에도 낮에도 잠을 못 자는 고통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6장 15절 보면요, 성벽 역사가 52일 만에 끝남에, 여러분 52일 뭐 엄청난 일입니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민이라. 하나님이 도우셨고 하나님이 이 사람들과 함께해 주셨고 하나님이 완전히 끝내게 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느헤미야는 혼자 한 것이 아니고 그의 수족 그리고 형제들이 같이 했고 더 중요한 건 에스라가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학사 에스라가 함께 동역하면서 이 모든 일을 다 해냅니다. 느헤미야 개인적으로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럼 우리가 두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개인적인 감사라고 해서 나를 위한 감사가 아니고 내가 내 수고 내 헌신이지만 결국은 예루살렘 공동체가 회복된 것을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축복은요, 사실 개인적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실은 반대예요. 하나님은 나라를 세워주시고 나라를 통해서 백성들을 축복하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개인의 축복, 개인의 감사를 넘어서서 온 예루살렘 공동체의 감사가 되도록 우리의 감사가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두 번째로 이제 예루살렘 성, 회복된 성읍을 인해서 드리는 감사, 축복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미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된 것은 6장입니다. 6장 15절. 예루살렘 성벽이 52일 만에 끝났다. 자, 그러면 예루살렘 성벽 공사가 끝났으니까 느헤미야는 이 성벽 재건을 위해서 왔으니까 그냥 바로 끝 해도 돼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읽은 본문은 성벽 봉헌식은 12장에 나옵니다. 자, 12장 가봅시다. 느헤미야 12장 가면 성벽 봉헌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27절 보니까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 찾아 예루살렘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치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자, 이제 성벽 봉헌식이 아까 6장에 끝났는데
7, 8, 9, 10, 11 지나고 12장 후반에 가서

성벽 봉헌식을 합니다. 그런데 성벽 봉헌의 목적이, 자, 목적이 30절 보십시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어떻게 하니라? 정결하게 하니라. 그냥 공사 끝, 감사, 이게 아니고 정결하게. 이 정결하게 하는 이 말 뜻은 한편으로는 예식적인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윤리적인 것이고 더 중요한 건 봉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물리적으로 성벽이 건축 완성되었다 하나님께 감사가 아니고 그 안에 좀 더 중요한 것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재건된 성입니다.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성벽이 재건되었다. 반대로 성벽이 무너졌다. 여러분, 성벽이 무너졌다 하는 것은 안전, 평화 다 없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어진 성읍입니다. 그러니까 성벽이 든든하게 재건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안식이 있고 하나님의 평강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성벽 자체만도 이렇게 의미가 큰데 이제 봉헌식은 그보다 훨씬 더 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벽 봉헌을 그냥 하나님 감사가 정도가 아니고 정결하게 했다. 근데 보면요,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했다. 하나님께 드렸고 그 성 안에, 성벽산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렸고 그 안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풍성한 복이 넘치도록 축복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신령한 복뿐 아니라 땅의 복도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느헤미야가 6장에서 성벽이 완성 끝났는데 왜 12장 그 후반부에 가서 성벽 봉헌식을 했을까? 그 가운데 무슨 일이 있었는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예, 물론 7장에는 문짝을 답니다. 그리고 문지기를 세웁니다. 우리가 첫 번째 보는 것은요, 기능을 재역할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을 지어놨는데 성전 건물만 있어요. 의미가 없죠. 성전에서는 온전한 예배가 드려져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성벽은 10개의 성문이 있습니다. 성문이 다 문짝을 제대로 갖추고 문지기들이 서서 의로운 나라, 의로운 백성들은 들어오게 하고 악한 자는 막고 제 역할을 잘하게 하는 것, 이게 7장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이제 8장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8장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수문 앞 광장에 에스라의 말씀 집회입니다. 결국 자, 성벽 공사하고 그 피곤하고 힘든 가운데지만은 잠깐 쉬었다가 이스라엘, 예루살렘, 아니 유다 온 백성들이 느헤미야 8장 보면 수문 앞 광장에 다 모입니다. 남녀노소 어린아이들까지 다 모여서 에스라가 하나님 말씀을 낭독합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미리 훈련시킨 사람들이 그룹그룹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합니다. 성경 보니까요, 남녀노소 무릇 알아들을 만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우는지라.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고 울립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그들을 격려합니다. 울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근데 그날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말씀 더 가르쳐주세요. 더 가르쳐주세요. 일주일 또 말씀을 그들이 배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9장 가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은 돌아온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다짐하면서 서약을 합니다. 아멘이 별로 없네. 서약을 합니다. 그래서 9장 맨 마지막 때에 보면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9장 38절이에요,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인봉하나이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기를 다짐하는 거룩한

백성들이 다 도장을 찍고 그들이 다짐을 하고 언약 공동체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성벽 아니에요.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이 그냥 예배만 드리는 백성들이 아니라 삶 속에 정치, 경제, 문화, 종교, 사회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다짐하는 거룩한 결단과 서약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11장과 12장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희망하는 자들의 명단이 쭉 기록됩니다. 왜요? 사실 당시 예루살렘 성벽은 건축됐지만 손봐야 될 곳이 너무 많습니다. 사실 예루살렘은요 절대로 편안한 곳이 아닙니다. 저 높이 있는 고지대 산성이에요. 농지도 거의 없어요. 살려면 저 평지에 가서 농사짓고 편하게 살면 돼요. 그래서 성경 보면요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원하는 자들을 축복하였느니라. 자, 여기까지 한 다음에 이제 12장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벽 봉헌식을 합니다. 자, 성벽을 봉헌하는데 여기저기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려는 많은 무리들이 몰려옵니다. 자, 31절 보니까요 이젠 이 느헤미야가 성벽 봉헌식 할 때 무리를 크게 둘로 나눕니다. 그리고 한 무리는 위쪽으로 왼쪽으로 돌고 한 무리는 이쪽으로 반대편으로 돌고 앞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자 38절 보니까요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돌고 그 다음에 40절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섰고 그러니까 성벽을 다 양쪽으로 맨 앞에 제사장이 나팔을 불고 감사 감사 하나님 감사 찬양하면서 두 무리가 쫙 돌아서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만납니다. 그 다음에 43절에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했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했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감사가 하늘에 가득하고 우리의 감사가 서로에게 가득하고 우리의 감사가 많은 사람들에게 들리는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제 성벽 봉헌식. 그러니까 결국은 성벽 봉헌식 다시 말씀드리면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회복됐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1차 포로 귀환 수르바벨에서 성전이 재건되었고 예배가 재건되었습니다. 여러분 진짜 감사는 우리가 자유롭게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대한민국 계속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첫 번째 복이에요. 두 번째 복,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에스라, 2차 귀환자 에스라를 통해서 여호와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다짐하고 그리고 그 말씀이 주일만 성전에서만이 아니라 모든 삶 속에서 그 말씀이 준행되고 실행됨으로 하나님의 복이 신령한 복과 땅의 복이 가득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예루살렘의 복이에요. 그리고 그거를 안전하게 지키고 평화를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도성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이게 바로 예루살렘 성 온전한 성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게 12장에 드리는 성벽 봉헌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먼저는 13장, 왜 13장이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봉헌식하고 딱 끝났으면 끝일 텐데 13장 하나 더 있습니다. 6절 가면요 그때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대제사장이에요.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근심,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관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또 내가 알아본 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않으므로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갔습니다.

하여기로. 한 번 봉헌식을 끝냈는데 성전의 예배가 잘 진행되고 사역이 풍성해지고 모든 삶이 말씀대로 잘 진행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계속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심각한 위기가 또 온다는 것입니다. 자, 느헤미야는 일단 성벽 재건까지 단순한 건축이 아니고 예루살렘의 온전한 회복이라고 그랬습니다. 봉헌식을 마치고 일단 본국으로 돌아가 페르시아 왕 앞에 가서 보고합니다. 그런데 뭔가가 불편해요. 해결해야 될 것이 또 남아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왕에게 다시 청합니다. 한 번 더 갔다 와야 되겠습니다. 왕에게 허락받고 느헤미야가 다시 와보니 아니나 다를까 세상의 대제사장 엘리아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이 도비야는 암몬 사람이고요 페르시아의 상당한 고관입니다. 이 도비야는 느헤미야에서 보면 성전 성벽 재건할 때 계속 조롱했던 사람이고 중간에 위협했던 사람이고 그냥 온갖 하여튼 악을 행했던 사람인데 세상의 관리인 이 도비야, 여러분 도비야라는 이름 자체는 너무나 귀한 이름이에요. 토브는 아름답다, 선하다, 야는 여호와, 하나님은 선하다. 근데 이 도비야는 선하지 않습니다. 온갖 악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대제사장을 협박을 했는지 어땠는지 하여튼 성전 안에 제일 큰 방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방은 실은 유다 백성들의 11조 헌물을 보관하는 방입니다. 여러분 충격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사탄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예배를 무너뜨리려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느헤미야가 그거를 알고 심히 근심하다가 결단합니다. 그리고 도비야의 세관을 다 밖으로 내던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가 예배답게, 교회가 교회답게, 세상의 위협이 아니라 세속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느헤미야의 결단으로 다 내버리고, 원래 그 방이 어떤 방이라고요? 11조를 넣어둔 방이에요. 그 방을 다 치우고 그리고 도망가버린 레위 사람들을 설득해서 다시 데려와 제자리에 세우고, 그랬더니 이스라엘의 유다의 모든 백성들이 그동안에 결국 뭐겠어요? 11조 해봤자, 헌금 해봤자 저 도비야 저것이 지 맘대로 하고 안 하는 거예요. 아까 13장 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에 11조를 가져다가 곳간에 드림으로. 여러분 요 이 부분을 보면요, 예배가 성전이 정결케 되고 다시 제대로 회복되니까 온 유다 백성들 성도들이 기쁨으로 11조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11조를 즐거이 드립니다. 여러분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그들의 모든 손댄 모든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않고 하나님이 넉넉하게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 주신 것 하나님이 주셨다고 기쁨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다시 와서 도비야의 것 제거해버리고 성전을 성전답게, 교회를 교회답게 예배를 바로 세우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기쁘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이런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다 새롭게 됩니다. 성문도 안식일에는 철저히 닫고 관리하고. 그게 13장에 느헤미야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해 한 선한 일을 기억해 주옵소서. 결국은 자, 이 느헤미야의 회복된 예루살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건물만이 아니고 언제나 제 기능, 교회가 교회답게, 예배가 예배답게, 성도가 성도답게, 아멘, 이런 아름다운 삶이 온전히 회복될 때 하나님이 하늘의 복, 땅의 복으로 넘치게 부어주십니다. 자,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언제든지 우리가 잘못하면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잘못하면 변질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까지나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를 바로 세우고 그리고 성도들이 성도답게 바로 서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결론으로 이 회복된 예루살렘을 보면서 놀라운 걸 발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이미 에스겔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예루살렘 회복의 축복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저 후반부에 36장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들이 이르기를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네. 황량하고

0: 여호와가 말했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그들의 수혜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들을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 같이 옛적 황폐한 성읍에 거룩한 사람으로 가득 채워 주리라. 1, 2, 3차 포로에서 귀환해 옵니다. 여러분 페르시아가 다 살기 좋아요. 그러나 돌아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소식을 듣고 흩어져 있던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곳곳에서 예루살렘으로 몰려옵니다. 마침내 예루살렘에 의로운 백성들로 가득하게 되리라. 에스겔 37장은 또 예언합니다. 37장은 마른 뼈 골짜기인데 결론이 이겁니다. 37장.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 한 임금이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여러분 남과 북 솔로몬 이후로 남유다 북이스라엘 200년 넘게 짧은 기간 화해했지만 200년 넘게 칼부림하면서 그렇게 싸웠던 두 나라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돌아와 예루살렘이 회복된 그곳에는 더 이상 유다 이스라엘 구분이 없습니다. 다윗 물론 장차 올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은 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에도 이 복을 주옵소서. 우리가 한 나라 한 민족인데 이 땅의 유일한 분단 국가인데 하나님 이 예루살렘의 복을 거룩한 백성들로 가득 채워주시고 더 이상 싸우지 않는 남과 북이 칼을 내려놓고 무기를 내려놓고 손잡는 날이 오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까 37장 계속 보면요 그들이 가증한 것 다 제거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여 정결하게 앉아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그곳에서 그들과 그들의 자자손손 영원히 거할 것이고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이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아름다운 땅에 거룩한 백성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자손손 하나님의 영광을 펼치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미가는 또 이렇게 노래합니다. 끝날에 여호와의 전이 산들 꼭대기에 굳게 서고 시온성이죠 예루살렘 곧게 서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많은 이방들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라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오고 여호와의 말씀이 구원의 도리가 예루살렘부터 나올 것입니다. 실제로 예루살렘은 그렇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을 완성하고 그 복음이 온 세상에 확장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건 열방이 모든 나라 민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 사실 이거는 문자적인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이거를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어떤 선교단체가 Back to Jerusalem 하면서 그냥 무조건 예루살렘으로 복음이 돌아가는 것. 그게 아니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질 것이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교회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또한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열방이 단순하게 코리안 드림을 꿈꾸는 것 이상으로 여호와의 도를 배우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오기 위해서 이 땅으로 몰려오는 거룩한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미 주신 은혜들로 감사하고 앞으로 주실 은혜들로 거룩한 백성들로 이 땅에 가득 채워주시기를 언약의 백성들 주일만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삶 속에 말씀대로 살기를 다짐하는 거룩한 백성들 하나님이 그들에게 신령한 복과 땅의 복을 가득 부어주시고 남과 북이 하나 되게 하시고 열방에 몰려오게 하는 축복의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1: 오늘의 양식 지금까지 광주 동구 동명동에 위치한 광주 동명교회 이상복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062-232-1757번 광주동명교회나 062-37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제주 효돈교회 이완철 목사님입니다.
1: 사랑과 공의의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갈등과 분열이 있는 곳마다 화해와 사랑을 허락하시고 이 땅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와 정직한 마음을 주셔서 국민을 위한 바른 결정을 내리게 하시고 경제와 사회가 안정되어 모든 백성이 평안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한국 교회가 복음의 본질을 붙들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이 민족의 소망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믿음 안에서 일어나 이 나라를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을 궁휼히 여기시고 주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덮어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시 후 송옥석 PD가 진행하는 좋은 아침입니다가 시작됩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2026년 7월의 첫날, 좋은 아침입니다. 송옥석입니다. 교회를 이사해야 해서 2주간 여러 집을 돌아다니며 찾았습니다. 계약 기간이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갑자기 12월 말 집주인이 집값을 올리겠다며 그 값을 못 주겠으면 이사 가세요란 말에 더 이상 대꾸하지 않고 이사하기로 하고 집을 찾게 됐습니다. 이사갈 집은 지금보다 작은 곳을 결정하고 이사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를 준비하기 위해 막상 짐 정리를 하다 보니 여기저기 짐들이 한가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버릴 것은 버리고 가져갈 것은 가져가기로 하고 짐 정리를 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가장 많은 짐들은 종이들이었습니다. 그간 모아둔 주보부터 시작해서 성경 공부 자료들, 설교 자료들, 논문들 정리해야 되는데 참 마음에 고민이 많았습니다. 어떤 것을 버리고 어떤 것을 가져가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민은 너무나도 쉽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같은 종이라고 해도 그 종이에 기록된 것이 가치 있는 것이면 당연히 가져가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당연히 쓰레기통에 버려지는 것이었습니다. 이사 가기 전에는 똑같은 종이였는데 한 자리를 똑같이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사를 가기 위해 짐을 정리하다 보니 그 종이의 가치가 달라지게 됐고 마지막 종착역도 달라지게 됐습니다. 이걸 생각하면서 성경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0절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매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하나님은 분명히 구별될 때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 마지막 심판의 날 하나님께서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해야 하시는 날에는 그 결과가 그 종이처럼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혹시 그런 일은 없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지금은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과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서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너무도 명확합니다. 지금 우리 안에 예수님이 그려져 있다면 우리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아멘. 오늘 이 오프닝은요, 멕시코에서 사역하시는 한 선교사님의 글을 공유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어떤 평가를 받고 싶으세요? 오늘 7월의 첫날,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우리 인생이란 이 종이에 과연 무엇을 새겨 넣을 것인가 일 것 같아요. 우리들의 종이는 버려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종이가 다시 한번 주님 나라로 함께 향할 수 있는 7월의 첫날 맞이하시면 좋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오늘 생방송 보이는 라디오를 함께하는데요. 같이 하시죠.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은 아무리 화려해도 결국 버려질 쓰레기에 불과하다. 하지만 그리스도가 있는 인생은 아무리 초라해도 천국 곳간에 드려질 보화다.

심판의 날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우리의 업적이나 재산이 아니다. 그분은 단 한 가지, 우리 영혼에 찍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인을 찾으신다. 당신의 인생에서 마지막 날 가져갈 수 없는 것을 위해 삶을 낭비하지 말라. 대신 영원히 남을 구원과 예수의 흔적만을 남기라. 할렐루야. 7월의 첫날이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오프닝처럼 참 처음에는 모르는 것이죠. 하지만 이사 가야 될 때, 그때 이 종이가 버려질 종인지 아니면 너무나 소중한 종이봉투인지 기억이 되고 딱 판가름 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이렇게 바쁘게 7월 한 달을 또 시작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의 여정, 그 마지막 날에 정말 알곡과 쭉정이가 구별되는 그 날에 우리가 알곡이 되면 좋겠어요. 예. 우리 안에 예수님이 그려져 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천국에 들어가게 되겠죠. 그런데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 인생은 정말 거침없이 쭉정이가 되는 거겠죠. 버려지는 불에 살려질 것입니다. 자, 저는 오늘 이 아침에요, 7월의 첫날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기도를 해봤어요. 하나님, 참 알곡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나중에 정말 천국으로 이사해야 되는 그 죽음 있잖아요. 우리들의 그 인생의 죽음의 현장에 천국으로 이사갈지 지옥으로 이사갈지 딱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천국으로 꼭 이사가게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오늘도 겸손하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아침을 맞고 계십니까? 많은 분들 먼저 오프닝 말씀 공유하기를 원하시는데요. 이렇게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오프닝 말씀 문자 보내시면 여러분에게 링크 주소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나만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분들에게 공유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 지부장님들 10명 이상에게 링크를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오프닝 글을 써주신 분이 있잖아요. 이 분을 아마 우리가 잠시 후에 만나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생방송 보이는 라디오로 진행됩니다. 오늘 수요일 더 사랑하는 사람들, 참 소중하고 귀한 시간인데요. 어떤 분을 만나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주파수를 고정해 주시고 또 보이는 라디오로 들어와 주세요. 샵 1069번으로 보라라고 두 글자 문자를 보내시면 또 링크 주소 보내드립니다. 지금 영상으로 또 들어오셔서 댓글을 남기시고 있는 분이 계세요. 장미희, 최정희, 황권탁, 김창숙, 상철월드, 박지혜, 강희정, 그리고 강승환, 바게트님, 정덕희님, 이미와, 유아람, 추구몽님, 김정란님, 영적거인, 에스더, 왕비님, 강태홍님, 김주현님 외에도 많은 분들이 이 아침 들어와주고 계십니다. 대단하시고요. 오늘 보이는 라디오 들어오셔서 댓글도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제 유튜브 이 배경화면 여름걸로 좀 바꿔주세요 하셔서 제가 얼른 또, 센스 있어요. 아주 좋습니다. 뭐 하와이 온 것 같은, 예. 좋습니다. 자, 이 아침 저희가 보이는 라디오 어떤 영상 찬양으로 아름다운 연주곡을 들으려고 하는데요. 발트해안에서 촬영한 우리 극동방송 홍보대사 연주 커플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은혜로운 연주곡 같이 듣고 보시죠.

하나님의 부르심, 그 부르심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의 멋진 고백. 오늘 보이는 라디오 영상 찬양으로 함께 하시는 또 많은 분들 지금 보시니까 어떠세요? 발트 해안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또 연주해 주시는 우리 극동방송 좋은 아침입니다. 출연하셨던 우리 귀한 믿음의 부부죠. 아름다운 배경, 확 트인 바다를 배경으로 바이올린의 선율이 마음을 시원하게 합니다라고 하시는데요. 응원합니다.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을 체험합니다. 7월의 첫날이에요. 참 좋은 날이에요. 7월이 시작됐습니다.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하반기가 시작됐다. 하반기. 상반기는 은혜롭게 끝나고 하반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 김주연님 마음과 몸 많이 아파하는 자매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서 치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김권사님 찬양을 듣고 있는데 감동의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신다고. 정세비님도 가장 안전한 길로 우리 주님이 인도해 주실 거라고. 맞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자, 오늘 보이는 라디오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튜브로 댓글까지 남기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참여 방법이 쉽습니다. 핸드폰을 드신 다음에 그래서 유튜브로 먼저 들어가요. 거기서 우리 프로그램 이름 좋은 아침입니다를 검색을 합니다. 좋은만 넣으셔도 탁 뜹니다. 그러면 그것의 링크를 타고 들어가시면 이렇게 진선아님, 김종숙님, 김서연, 서정희, 이돈성 장모님처럼

그렇게 댓글까지 남기실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자, 저희가 보이는 라디오 영상 찬양 한 곡 더 듣고요. 더 사랑하는 사람들 귀한 선교사님 한 분을 만나볼 예정입니다. 기대가 됩니다. 먼저는요, 지난번 출연했던 우리 옹 기장이 40주년을 기념하는 카운트다운 콘서트에서 있었던 찬송가 메들리 지금 같이 합니다.

0: 매주 수요일 더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만드는 우리의 귀한 피디님 김수현 피디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좋은 할렐루야. 아침입니다.
0: 좋은 네. 아침 맞습니까?
1: 좋은 아침입니다. 네. 아, 오늘 이거. 아침에 나눠주셨던 글이 예. 아주 큰 도전과
0: 도전이 됐습니까?
1: 찔림이 되어서.
0: 이야, 오늘 저도요. 네. 아니 그 글을 읽는데 아주 뭐 쉬운 거잖아요.
1: 맞아요.
0: 이사 갈 때 야 이거 종이 버려야 돼. 네. 버려야 돼 그러는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가장 가치 있는 내용이 적혀져 있어요.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1: 맞습니다.
0: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바로 버려버리는 거죠.
1: 그렇죠. 비슷한 경우가 예. 제가 쌀을 씻을 때인 것 같아요. 쌀 씻을 때 좀 예. 품질이 안 좋은 쌀, 뭐 벌레가 좀 먹거나 뭐 균열이 생겨서 깨진 쌀들은 물 위로 이렇게 뜨잖아요.

0: 있잖아요.
1: 그렇죠.
0: 걔는 그냥 다 어떻게 하세요? 버려버리잖아요.
1: 그렇죠.
0: 버려지지 않도록 내실 있게 예수의 흔적을 내 안에 지니고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또 했습니다.
1: 맞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수요일입니다. 7월의 첫날인데요.
0: 네.
1: 수현 PD님.
0: 네.
1: 6월 한 달에 이렇게 갔어요.
0: 너무 시간이 빠르지 않아요? 너무 빠릅니다.
1: 감사하지 않았어요? 어땠어요?
0: 저는 6월 한 달 너무 감사했어요. 일단 시원해서 감사했습니다.
1: 감사.
0: 여름이 정말 선선했잖아요.
1: 감사.
0: 네, 정말 감사했다 이런 생각이 또 들고요. 지나온 세월이라고 하긴 한 달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니까
1: 예.
0: 6월이 정말 감사로 가득 채워져 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그런 한 달이었습니다.
1: 좋습니다.
0: 네.
1: 우리 진선아님도 감사하신 거 맞죠? 정윤수님,
0: 네.
1: 거들손, 소망님, 상철월드,
0: 상철월
1: 아이디 그냥, 하이,
0: 그냥
1: 이기영님, 강희정님.
0: 네.
1: 오늘 많은 분들 함께 하시는데 보이는 라디오 우리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까요?
0: 네, 이 시간에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하시면 은혜가 더 풍성합니다.
1: 예.
0: 그래서 샵 1069번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예요. 샵 1069번으로 보오라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보이는 라디오 유튜브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1: 그렇죠.
0: 유튜브에서 좋은 아침입니다 검색하셔도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요. 보이는 라디오로 들어와 주세요.
1: 자, 지금 여러분과 함께 저희는 행복한 이 방송을 만들고 있는데요.
0: 네.
1: 더 사랑하는 사람들. 자, 수현 PD님.
0: 네.
1: 저희는 오늘 어떤 분을 만나보고 되죠?
0: 네.
1: 만나보게 되죠?
0: 네. 오늘은요.
1: 예.
0: 요즘 세계인의 시선이 머물고 있는 나라다. 이런 말씀을 또 한번 드려보고 싶고요.
1: 오늘요?
0: 네, 그렇습니다.
1: 그 나라?
0: 그 나라.
1: 북중미?
0: 북중미.
1: 그럼 북중미가 지금 3개국인데
0: 네.
1: 어떤 나라를 가는 거예요?
0: 오늘은 바로 예선전이 펼쳐졌었던 멕시코로 떠나보겠습니다.
1: 자, 오늘 더 사랑하는 사람들 여러분 보이는 라디오 지금 꼭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 오늘 보이는 라디오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자, 지금 우리 귀한 믿음의 선교사님들 만나뵈러 멕시코로 달려갈 텐데요. 5초 뒤에 보이는 라디오 시작하겠습니다. 5, 4, 3, 2, 1.
0: 2026 북중미 월드컵 개최국 가운데 하나인 멕시코는요, 북아메리카 대륙의 남쪽에 자리한 나라입니다. 이 멕시코는 미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로 국토 면적은 우리나라의 약 20배, 인구는 약 1억 3천만 명에 이르는 중남미 최대 규모의 국가 가운데 하나인데요. 수도는 멕시코 시티고요. 공용어는 스페인어를 사용합니다. 멕시코는 고대 마야 문명과 아즈텍 문명이 꽃피웠던 역사의 현장이기도 한데요. 지금도 피라미드와 유적들이 잘 보존돼 있고 네스코 세계문화유산도 30곳이 넘을 만큼 문화적 가치가 높은 나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한 마리아치 음악과 전통춤, 다채로운 음식 문화까지 세계인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죠. 경제적으로는 세계 15위권의 경제 규모를 가진 나라지만 한편으로는 지역 간 빈부격차가 크고요. 마약 카르텔 문제와 치안, 청소년 문제 등 여전히 해결해야 할 사회적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곳,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손길이 필요한 곳도 참 많은 나라죠. 오늘 저희가 찾아갈 곳은 멕시코 서부에 위치한 과달라하라라는 도시인데요. 수도 멕시코 시티에 이어 두 번째로 큰 도시로 멕시코 문화의 수도라고 불릴 만큼 전통과 예술이 살아있는 곳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마리아치 음악의 본 고장이기도 하고요. 멕시코의 문화와 정체성을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도시 가운데 하나인데요. 오늘은 바로 이 과달라하라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계신 선교사님 연결해서 현지의 삶과 사역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1: 자, 오늘 멕시코 과달라하라로 가보겠습니다.
0: 네.
1: 그곳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우리 귀한 선교사님 부부를 저희가 모셔볼 텐데요. 보이는 라디오 지금 들어오셔야 됩니다. 샵 1069번 50원의 유료 문자로 보라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시면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0: 네.
1: 유튜브상에서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프로그램 이름을 검색하시면 김동열, 소망님, 강승원님, 서호교님처럼 유튜브 댓글까지 남기실 수가 있습니다.
0: 그렇습니다.

0: 우리 성 교사님 부부 만나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2: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우와, 할렐루야. 할렐루야.
2: 멕시코 과달라라에서 사역하고 있는 김광철,
3: 최은영
2: 선교사입니다. 반갑습니다.
0: 박수! 와. 우리 김광철 선교사님과 최은영 선교사님 부부신데요.
1: 네.
0: 와, 멕시코 말로 인사 아침 인사 어떻게 합니까?
2: 아침 인사는 부에노스 디아스입니다.
1: 부에노스 디아스.
0: 이게 지금 스페인어죠?
1: 어, 그렇죠.
2: 네, 네.
0: 이야, 제가 스페인어를
1: 배우셨어요?
0: 아니, 아예 몰라요.
1: 부에노스 디아스.
0: 이야.
1: 네. 베사메 무초는 아시지 않아요?
0: 베사메 무초. 산초.
1: 베사메 무초.
0: 네. 산초.
1: 오, 아, 너무 우리, 네, 반갑습니다.
0: 아니, 지금요. 일단은 멕시코가 아, 저희가 좀 아픔이 있는. 아유, 우리 예, 지금 이게 우리가 섭외된 지가 한 몇 주가 됐어요, 선교사님. 그렇죠?
1: 맞아요. 맞아요.
0: 네. 그래서 지금 오늘
1: 이 사이에 이렇게 될 줄 몰랐지.
0: 더
1: 나는.
0: 밝은 얼굴로. 더 밝은 얼굴로 우리가 또 할 수 있지만.
1: 네.
0: 오늘 자꾸 아, 이게 생각이 좀 아,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네. 이제 천국 소망으로 이 모든 것을 덮고 갈 텐데요.
1: 그럼요.
0: 자, 멕시코 이번 월드컵이 진행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사역하시는 곳도 좀 궁금하고요. 과달라하라.
1: 과달라하라.
0: 이 보그마요를 한번 그래도 짧게 우리 선교사님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 네, 이 과달라하라는 앞서도 이렇게 설명해 주셨지만 멕시코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였습니다. 아. 지금은 이제 몬테레이라는 도시가 더 커졌어요. 왜냐하면 아. 한국에 있는 현대 기아 자동차가 들어오면서 사람들이 많이 이주를 했고요.
0: 예.
2: 이제 이 과달라라는 교도시 또 관광도시로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 대상들은 저희가 주로 과달라하라 그 외곽 지역에 있는 이제 조금 가난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1: 네. 오, 그런
2: 그리고 이제 예, 요즘 이제 뭐 네,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멕시코는 천주교 국가이기 때문에
1: 예.
2: 천주교가 거의 뭐 90% 이상 이렇게 되는데 과달라하라는 천주교 그 비율이 더 훨씬 높습니다.
0: 예,
2: 그래서
0: 예.
2: 이제 여기서 제가 처음 이 사역지에 들어올 때는 교회가 아예 없었어요. 현지 교회도 없었고 저희가 처음 들어왔었고 그때는 이제 도시 인구를 분산시키기 위해서 이 도시를 만들었기 때문에
0: 예, 예.
2: 집만 먼저 지어지고 아무것도 부대시설도 학교도 없고 뭐 가게도 없고 그런 시기에 들어왔는데
0: 예.
2: 이제 그래도 지금까지 많이 계속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네.
0: 야, 그러면 선교사님 이렇게 현지에서 이제 멕시코에서 네. 사역하신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2: 네, 제가 2012년부터 멕시코에서 와서 이 지역은 2013년도에 들어왔습니다.
1: 와, 야. 그럼 거의 13-14년.
2: 네네.
1: 네. 지금 최은영 선교사님께서는 한국어 수업이 있으셔서
0: 네.
1: 지금 멕시코가 오후 4시 반이에요.
0: 오.
1: 애들이 지금 수업을 들어야 될 시간이어서
0: 야.
1: 우리 선교사님 잠시 자리를 비우셨다. 네, 가셨어요.
2: 죄송합니다.
1: 수업을 인사하고 가시지.
0: 아.
1: 네. 네, 또 한국어 수업이 있어서 자리를 네, 떠나셨습니다.
0: 아, 여러분
1: 네.
0: 이게 지금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1: 네.
0: 여러분이 지금 보이는 라디오로 들어오시면 우리 선교사님을 만나보실 수가 있는데 너무나 인자한 외모세요.
1: 맞아요.
0: 아, 지금 멕시코 사람들도 우리 선교사님 네. 보시기만 해도 그 마음이 활짝 열려질.
1: 너무 좋아하실 것
0: 그럴
1: 같아요.
0: 그럴 줄 아세요? 인상이 너무 좋으시지 않으세요? 어떻습니까, 소유피디님?
1: 네, 너무 멕시코 분들이 너무 좋아하실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멕시코 분들이 한국을 또 너무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0: 아니, 정말 요즘에 뭐 응원을 해도 막 다 한국어만 하던데 이게
1: 그러니까.
0: 웬일입니까? 선교사님?
2: 네, 그렇죠. 예. 여기가 지금 뭐 한국 드라마, 뭐, 그 다음에 너무나도 유명한 K-pop 이런 게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젊은이들 사이에
1: 네.
2: 엄청나게 이렇게 많이 유행이 됐죠.
0: 예.
2: 한국이라는 그

0: 나라를 굉장히 좋아해요. 굉장히 좋아해요.
1: 그런 것들이 좀 선교하시는데 사역하시는데 도움이 되나요, 선교사님?
2: 어떻습니까?
0: 아, 그렇죠. 당연히 되죠. 사실은 이제 선교사라고 하면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막 뭘 이렇게 주도해가지고 우리가 뭘 막 해내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제가 여기서 이렇게 느끼는 게 오히려 우리 현지 성도님들이 저를 위해주고 저에게 많은 위로를 주고 그런 경우가 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뭘 한다고 하기보다는 네, 그런 것 같아요.
1: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이제 월드컵이 이제 멕시코 선교를 위한 그런 결과였다 이렇게 해석하고 싶은 우리 선교사님을 위한
2: 그렇죠. 네네. 야, 멕시코는 정말 축구에 진심이죠, 선교사님.
1: 그러니까.
2: 이번에 월드컵 좀 직관하셨습니까? 직관?
0: 네, 그 첫 번째 경기 한국하고 체코전은 직관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역전승을 해가지고 너무 좋았죠.
1: 그러니까요.
0: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이게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올까 했는데 멕시코 우리 사람들이 한국을 이렇게 응원해줘가지고 경기장 전체가 막 물릴 정도로 그렇게 응원을 해줬어요.
1: 너무 감사하다. 네, 그래서
0: 네, 축구를 좋아하는데 한국 축구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2: 그러면 한국과 네. 멕시코 할 때 이거 응원 상황 어땠어요? 한국과 멕시코는 또 다르잖아요.
1: 그때는 뭐 이거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2: 선교사님 어느 응원
1: 그러니까,
2: 수기 하셨어요?
1: 어디 앉으셨어요? 가진 않으셨을 것 같고.
2: 가진 않으셨
0: 그때는 이제 저희가 저희 교회 한인교회 집사님이 운영하시는 식당에서 이제 TV가 여러 개가 있는데 하나는 한국 경기를 틀어놓고 나머지는 이제 멕시코 경기를 틀어놓고 이렇게 같이 응원을 했어요. 그래서 서로 공을 넣어주면 서로 이렇게 박수 쳐주고 이렇게 응원해주고 네, 그랬었습니다. 그러니까.
2: 좋아요, 좋아요.
1: 좋네요. 네.
2: 자, 이 멕시코 땅 지금도 이제 오후 4시 반이에요. 정말 멕시코 어떻게 가야 되는 거야? 해도 뭔가 잘 이게 안 나와요.
1: 그럼요.
2: 비행기를 어떻게 타야 되는 거 이게 잘 안 나온단 말이에요.
1: 맞아요.
2: 그 먼 땅에 선교사님 가정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어요?
0: 네, 저희가 한국에서 군산이라는 곳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10살 때 우리 제가 새 들어 살던 집의 형님이 저를 이제 교회 여름 성경학교 때 인도해 가지고 거기 10살 때 그 교회를 갔다가 이제 그 교회에서 계속 성장을 했고 40살 때 선교사로 파송이 돼서 나왔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2008년이고요. 2008년도에는 제가 필리핀으로 선교사가 파송이 됐고 핫텀이 끝난 이제 4년 뒤에 2012년에 멕시코로 사역지를 옮겨서 이제 이곳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2: 이야, 담담하게 말씀하시는데 아니 그러면 사모님한테도 우리 멕시코 가자 그럴 때 다 동의하시고 이렇게 바로 동의하셨어요?
0: 아, 이제 저희 집사람은 그냥 필리핀에 계속 있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그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제 그 필리핀에서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가 선교하는 그런 교회 그리고 또 동료 선교사님들이 함께 합력하는 그런 모습들을 제가 필리핀에서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멕시코에 가서 이런 좋은 교회를 또 이런 선교의 모델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그때 멕시코에서 이제 저 청빙이 왔었고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그런 좋은 교회를 또 그런 선교의 모델을 좀 세웠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왔었지요.
2: 그런데요.
1: 네.
2: 중요한 건 언어 아니에요, 이게.
1: 그러니까. 맞아. 필리핀말 하면은 가겠는데. 한국어랑 멕시코는
2: 이 스페인어 아니에요, 스페인어.
1: 너무 다르잖아요.
2: 아니, 선교사님 어떻게 그냥 언어도 잘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0: 아니 뭐 제가 그때만 해도 멕시코에 대해서 너무 몰랐어요. 그러니까 필리핀에서 영어로 사역을 했기 때문에 이제 멕시코가 미국 아래에 있잖아.
1: 네네네.
0: 그래서 영어가 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 뭐 거기 가서 뭐 영어하면 되지. 그리고 네네. 차차 뭐 에스파니얼이 이제 사용한다니까 차차 배우면 되겠지 하고 왔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영어가 안 통했어요.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1: 네.
0: 그래서 이제 그게 조금 힘들었죠. 처음에 와서.
1: 진짜. 왜 에스파뇰 이 스페인어가 네.
2: 브라질에 취재를 갔어요.
1: 네.
2: 제가 브라질에 상파울루에
1: 네.
2: 아마존 갔 그때 아마존 갔죠. 아마존 취재.
1: 네.
2: 갔는데 내가 너무 당황한 거는 아예 모르겠네.

0: 약간의 영어가 없어요.
1: 그러니까 비슷하지도 않고.
0: 여기가 호텔인지 네. 식당인지 이게 뭘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1: 게다가 선교사님께서는 그때 가셨을 때 처음 가신 선교사님이라고 그러니까. 하셨으니까 적응하기가 쉽지 않으셨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2: 네. 그래도 이제 제가 네. 다행이었던 것은 이제 예. 한인교회를 하면서 선교를 같이 했기 때문에
1: 한인교회 하면서
2: 네. 오전에는 한인 예배를 드리고 예. 또 오후에는 선교지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같이 했었어요.
1: 네네. 네.
2: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이제 한인교회에서 통역하는 청년들도 있었고
0: 오히려 그렇게
2: 네. 예.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그렇게 네. 사역을 했었죠.
1: 그럼 자, 지금도 한인교회랑 현지 사역을 함께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선교사님?
2: 네네네. 지금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1: 네네.
0: 그래서 교회가 두 개더라고요. 선교사님은 행복한 교회를 이제 원 기점으로 두고 한인교회요.
1: 네.
0: 그러면서
1: 네네.
0: 현지에 로뎀교회를 로뎀 개척해서
1: 교회.
0: 아, 교회가 네네. 두 개더라고요, 선교사님.
2: 네네. 그래서 처음부터 저희는 그 한인교회도 선교하기 위해 시작된 교회예요. 그래서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주일날 뭐 그다음에 수요일날 그때는 금요일날 새벽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한인교회를 섬기고 그다음에 이제 선교지 교회를 섬기고 또 화요일 목요일은 제가 태권도 사범인데 와서 또 아이들 태권도를 가르쳐주고 또 우리 아내는 한글 교사로 또 한글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그래서 이제 사역을 같이 이렇게 해나갔습니다.
1: 네.
0: 선교사님 원래 태권도 전공이셨어요? 아니면 선교사님 하시면서 전공한 거예요?
2: 아, 제가요 초등학교 6학년 때 우리 아버지가 어디 가서 맞고 다니지 말라고 태권도를 배우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3학년까지 제가 3단을 따고 내가 이거 태권도 뭐 계속 뭐 하겠나 그리고 이제 나는 공부를 해야겠다.
1: 네.
2: 그리고 이제 태권도를 그만뒀었는데 선교사로 나오기 전에 저희 담임 목사님이 제가 그 교회에서 자랐으니까
1: 예.
2: 제가 태권도 한 걸 아시고 야, 너 태권도 꼭 4단 따가지고 사범 돼가지고 나가라. 선교지에 가면 그게 큰 무기가 된다. 그러셔가지고 제가 선교지 나오기 전에 다시 운동을 야. 시작해가지고 4단 따고 사범 야. 자격증 따고 연수 받고 그렇게 하고 나왔어요.
0: 와, 뭐 그 정통 4단이시네요.
1: 그러니까요.
2: 네네.
0: 아니, 그런데 네. 이 정통 4단 선교사님이 그 치안이 사실 불안하잖아요.
1: 멕시코에. 아 맞아요.
0: 그때 권총강도를 만났는데 지금 그 이야기 조금 이따가 제가 해보고요.
1: 네.
0: 지금은요 여러분 이제 보이는 라디오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1: 네 맞습니다.
0: 우리 김광철 선교사님 멕시코 과달라라에서 사역하시는데요.
1: 네.
0: 여러분이 이 사역을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도대체 우리 선교사님은 어떤 사역을 이렇게 하고 있을까?
1: 네.
0: 저희가 여러분에게 좀 이게 좀 찬양이 나올 텐데요. 찬양 나올 때는 찬양을 들으시고
1: 네.
0: 그러나 지금 보이는 라디오 좀 보시면 좋겠어요. 어떻게 참여할 수 있죠?
1: 네. 샵 1069번으로 보라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저희가 링크 보내드리고 있고요. 유튜브에서 좋은 아침입니다. 검색하셔도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0: 지금 보면서 우리 감동받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7월의 첫날 멕시코 김광철 선교사님의 사역 그 영상을 지금 5초 뒤에 보여드립니다. 5, 4, 3, 2, 1.

0: 정유삼, 이거는 밖에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 같아요.
1: 네, 여기는 이제 저희 현지 교회 앞에 지역에서 운영하는 문화센터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저희가 교실을 임대를 받아가지고 태권도하고 한글을 가르치고 있고요.
0: 네. 방과후 교실 타자.
1: 예, 여기는 이제 방과후 학교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교실입니다.
0: 다 똑같아. 이게
2: 그러니까요.
0: 어느 땅이든지 간에 가르치고 또 이런 지금 친구들 뭐 컴퓨터 수업도 하고요.
1: 네네.
2: 교구 수업도 하고.
0: 이야, 여러분들 한번 찬양과 함께 이 영상을 꼭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2: 네, 맞아요.
0: 멕시코 땅, 여러분 과달라라. 예.
2: 야. 어디에나 우리 초등학생 친구들은 태권도 옷을 입고 있군요.
1: 예.
0: 야, 지금 이 장면은 사요. 이 장면도 또 복음을 전하시는.
1: 심사하기 전에 네. 심사하기 전에 예배 드리고 이제 심사하는 그 날입니다. 그래서 그 전날에는 다 가족들을 초대해가지고

0: 예배하고 심사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1: 이 심사하는 과정 자체가 다 복음을 전하는 그런 과정인 것 같아요.
2: 그러니까요.
0: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저희 운동할 때에도 시작하고 끝날 때는 항상 기도하고 이렇게 함께 이렇게 시작하고 끝나고 그렇습니다.
2: 이야. 아이들이 태권도를 좋아하나요, 선교사님?
0: 네, 많이 좋아하죠. 여기 멕시코에서는 태권도가 좀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좀 고급 스포츠예요. 이렇게. 아~ 그래서 다른 이제 체육관들은 예. 장비들을 자기들이 다 개인적으로 사서 가지고 다녀요.
2: 네.
0: 근데 이제 여기는 이제 좀 지역이 그렇다 보니까 예.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래서 배우고 싶어도 돈도 많이 들고. 근데 저희들은 여기에서 이제 체육관을 무상으로 임대를 받고 그러기 때문에 무료로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1: 오, 태권도 한다 지금.
2: 잘한다. 저도 파란 띠까지 땄거든요.
0: 와, 힘든데요. 대단하십니다. 와.
1: 지금 친구들 중에는 검정띠는 안 보이네요.
0: 네, 여기 아이들이 끈기가 조금 부족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빨간 띠가 최고 지금 띠예요.
1: 아, 검정 띠까지는 안 가요? 네,
2: 저도 끈기가 부족해가지고 파란 띠까지.
1: 네, 그게 더 신기한데.
2: 그래도 잘한다.
1: 잘한다. 네. 태권대. 이야, 여기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 와, 좋습니다. 이야. 7시 47분입니다. 네. 49분까지가 정규 방송이어서.
2: 맞아요.
1: 선교사님, 저희가 네. 우리 저희가 권총강도 만난 이야기 있었잖아요.
0: 네.
1: 아, 이거 이 얘기는 저희가 49분 이후에 정규 방송 네. 이후에 듣고요.
2: 길어질 것 같아요.
1: 지금은 네. 기도 제목 한번 좀 짧게 나눠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기도 제목 있으실까요?
0: 예, 네, 지금 저희가 이곳에서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교회를 지금 매입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땅도 저쪽에다가 한 300평 되는 땅을 지금 구입해 놨고요.
2: 예. 네.
0: 마무리 이제 서류 마무리 작업이 지금 남아 있는 상태고, 그래서 이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고, 또 귀한 사역에 함께할 믿음의 동역자들 보내주시기를 위해서, 그래서 7월 이제 한 2-3일 있으면 예. 메리다의 젊은 선교사님 가정이 오시는데
1: 또 오시고
0: 그 선교사님과 함께 이제 동역하면서 이제 이 지역에서 계속 복음을 전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좋은 그 선교의 동역의 열매도 맺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희는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를 통해서 선교지를 섬기는 이 선교의 모델을 지금 세워가고 있는데, 우리 행복한 교회, 한인교회 성도님들도 정말 이 영혼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귀하시다. 제가 언젠가 멕시코 언제 갈지 모르겠는데요. 가면은 우리 김강철 선교사님
2: 과달라 하라로
1: 꼭 한번 찾아뵈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0: 네. 꼭 오십시오.
1: 예, 선교사님 예. 오늘 잠깐만 대기해 주시고요. 저희가 49분 네. 이후에 유튜브 방송에서 또 만나뵙고요. 자, 수현PD님 저희 한번 인사해야 되겠죠?
2: 네, 오늘 선교사님 기도 제목 나눠주셨으니까요. 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좋습니다. 네. 저희는 49분 이후에 유튜브 방송에서 나가지 마시고 계속해서 만나볼게요.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1: 자, 유튜브 방송으로 또 넘어왔습니다.
2: 네.
1: 선교사님. 네. 지금은요.
2: 너무 궁금했어요.
1: 좀 이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2: 강도.
0: 네.
1: 아니, 저 네, 너무 깜짝 놀랐어요.
2: 네.
1: 강도가 왔다고요? 집으로?
2: 이게 무슨 일이에요? 어떤 이야기예요, 선교사님?
1: 한번 얘기해 주세요, 선교사님. 네.
0: 그때가 이제 코로나 기간이었어요.
1: 예, 예.
0: 저희가 이제 두 번째 코로나를 걸려가지고 네. 집에 있을 때인데, 그때 이제 이 멕시코에서 모든 모임은 다 금지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허락됐던 모임이 첫 번째는 의료 사역, 그다음에 두 번째가 구제 사역이었어요. 근데 네. 저희가 여기에 이제 브링업 멕시코라는 NGO를 저희가 처음에는 그냥 제 비자 때문에 이제 한국에 있는 브링업 인터내셔널이라는 그 본부에 브랜치로 이렇게 예. 세웠었는데
2: 네.
0: 그때 이게 사용될 줄은 몰랐죠. 그래서 저희가 NGO 를 통해서 이제 매주

0: 도시락을 150에서 200명에게 한 4년 동안 계속 나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제가 두 번째 저희 아내하고 두 번째 코로나 걸려서 이제 집에 있는데
1: 네.
0: 그날 화요일 날 도시락 나누는 날인데
1: 네.
0: 저희들을 잘 아는 사람인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화요일 날이니까 저희들은 늘 도시락
1: 나갔을 줄 알고
0: 나누는 것 같고 집에는 아무도 없었을 거라고

0: 총구가 이제 이 머리에 이렇게 들어왔고,
1: 아이고.
0: 이제 권총 그 손잡이로 머리를 맞고 이제 제가 주춤했고,
1: 아.
0: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게 사실인가 아니면 장난인가 예, 그런 생각이었어요. 진짜고. 근데 이제 한 다섯 명 정도가 들어온 것 같아요.
2: 5인조 강도에 5인조 강도?
0: 네, 여자 한 명.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들이 저희 아내는 책상 밑에다가 이제 묶어놓고, 이제 칼로 목에다가 이제 대고 위협하고,
1: 아이고,
0: 저는,
1: 네.
0: 이제 그 저희 집에 이 사람들이 다 뒤지고 다닐 때, 더 다른 게 숨겨놓은 무언가가 있나. 그래서 이제 끌고 다니면서 이제, 저희 교회에 있던 헌금, 또 그때 도시락 나눔 할 때 가지고 있었던 재정들
1: 네. 뭐
0: 많지는 않은데
1: 네.
0: 그런 거를 이제 다 가져가고 그리고 나서 이제 조금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구나라는 것을 처음 경험했죠. 멕시코에서. 네. 그 이제 그런 이야기들은 이제 남의 이야기인 줄 알았고 그리고
2: 그쵸.
0: 또 내가 사는 지역이 그렇게 위험한 동네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네.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저를 잘 아는 거예요. 저의 동선을 잘 알고
1: 네.
0: 그렇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거지. 그렇지 않으면 그러지 않았을 거, 그렇게 하지 못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1: 네.
0: 그래도 이제 뭐 별 탈 없이 잘 지나갔습니다.
2: 아 근데 성경 저기 수현 PD님
1: 네.
2: 선교사님이 그런 일이 있잖아요.
1: 네.
2: 여러분 이게 이제 보통 일입니까 지금?
1: 트라우마가 좀 생기셨을
2: 그러니까,
1: 것 같은데.
2: 그래서 네. 이게 지금 바로 예배까지 또 드리기가 쉽지가 않으셨다고요, 선교사님.
1: 그러니까요.
0: 그러니까 이제 그 상황은 이제 한 남자 넷 여자 하나가 들어와가지고
2: 예.
1: 네.
0: 권총 세 자루 그다음에 이제 집에 있는 그 식칼 들고 이제 저희 아내 여자는 저희 아내 위에다가 이렇게
1: 아이고,
0: 칼을 대고 있고
1: 네.
0: 나머지 셋은 이제 권총을 제 이제 머리에다 대고 집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다 했었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때 그 당시는 잘 몰랐어요.
2: 아, 그때는 몰랐어요.
0: 예, 예. 그 좀 이렇게 이게 계속 이게 꿈인가 생신가 이 사람들이 진짠가? 진짜 도둑인가? 막 이런 생각까지 들을 정도였었고, 우리 뭐 팔을 다 묶어놓고 있었는데도.
1: 네, 네.
0: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한 2주간 있다가 제가 이제 현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축도하고 이제 서로 성도들끼리 인사하는 시간인데,
2: 예.
0: 어떤 남자 형제님이 저한테 이제 인사하려고 오는 거예요.
1: 네.
0: 처음 본 사람도 아니고, 그냥 기존에 있던 성도님이셨는데.
1: 네.
0: 근데 갑자기 그냥 가슴이 막 심장에 펌프질을 하고, 도저히 그분하고 인사를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이제 뛰었어요. 그래서 그 자리를 얼른 피하고 야 이거 이러다가는 내가 사역을 못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제 주변에서는 선교사님들이 그런 일이 있으면 마음이 다치기 때문에 빨리 한국 들어가서 이제 아무튼 어떻게든지 하고 와라 이렇게
1: 네.
0: 말씀하셨는데
2: 회복하고.
0: 네, 저는 괜찮다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이제 이거는 저의 마음하고 전혀 이게 뭐 상관없이 제 심장이 뛰는 거라
1: 네.
0: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그리고 이제 한국에 들어갔다가 이렇게 다시 들어왔죠. 근데 요즘 이제 가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도
2: 그렇죠. 아니, 그러죠. 그래.
1: 그래요.
2: 아이 우리가 또. 아무리 태권도 사범님이시지만
1: 총이 머리에 겨누어지면 너무 두렵고 떨릴 것 같습니다.
2: 사모님 괜찮으셨어요? 아니, 선교사님은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알겠고 사모님은 괜찮으셨어요. 사모님
1: 맞아요.
0: 아 근데 저희 아내는 오히려 용기가 더 세더라고요 저거. 그래서
1: 네.
0: 저는 사실 그러고 있어 그렇게 하면서 이제 굉장히 마음에 좀 상처를 많이 받았는데 우리 집사람은 이제 그 후로 죽으면 죽으리라가 됐어요. 인생 사는 거 뭐 언제 한번 죽는 거지 그러고 우리 집사람은 오히려 더 용감해지고 더 씩씩해지고 막 사역에 더 열정적이 됐어요. 그전에는 뭐 열정이 없었다 그런 게 아니라
2: 드보라 선지자가 된 드보라 선지자가
1: 그러니까요.
2: 됐네.
1: 그래서
0: 그 사건 이후로 저하고 완전히 반대가 됐어요.
1: 아 선교사님은 좀 이렇게 주춤하셨는데
2: 아니 왜냐면 저기 또 남성이 탁
1: 그쵸.
2: 돌아오면
1: 네.
2: 예.
0: 그래서 이제

0: 내가 나이가 먹어서 이제 호르몬이 좀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1: 테스토스테론이
0: 그렇다고
1: 누구랑
0: 하는데
1: 많아지고
0: 저희 집사람은 지금 완전히
1: 에스트로겐이
0: 여기서
1: 많아지고 하니까 그렇죠.
2: 와, 너무
0: 예, 대장부가
2: 멋있으시다.
0: 됐어요.
2: 여장부가 진짜
1: 그 대장부 최은영 선교사님 얘기를 못 들었는데 지금
2: 너무
1: 수업
2: 아쉽네요,
1: 가셨어. 자, 오늘 저희가 너무 이렇게 또 말씀 나누는 게 좋은데요. 선교사님 아까는 이제 사역에 대한 기도 제목 말씀해 주셨고 과달나하라 복음화율은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선교사님?
0: 아, 여기가요. 지금 이제 과달라하라는 멕시코 전역에서
1: 네.
0: 천주교 비율이 제일 높은 곳이에요.
1: 제일 세군요.
0: 네네. 근데 이제 한몇 년, 몇년된것 같아요. 한몇년 전부터, 이 젊은이들 사이에는 무교가 많이 생겼어요, 무교. 그러니까 그들은 어렸을 때부터 이제 천주교에 가서 세례받고 영세받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문화가 천주교 문화 안에서 자라는데 이제 이 젊은이들 눈에는 이제 간혹가다 뉴스에 나오는 천주교와 정부 간의 어떤 비리들 또뭐 종교인들의 어떤 그런 잘못된 그런 모습들이 이렇게 방송에 나오고 하면서 젊은이들 사이에 무교가 많아졌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 인구가 많아진 거냐 뭐 그런 건 아닌데 기독교 인구도 지금 한 5%에서 7% 정도 그 사이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이제
2: 5%
0: 무교가 많아졌고 정부 그 천주교 숫자는 많이 그한뭐90%에 있던 것이 한 7, 80% 이렇게 떨어진 것 같아요.
2: 그렇군요.
1: 그러면 저희가 좀한 1분 정도 남았는데 선교사님 저희가 이건 하나 듣고 싶어요. 저희가 이제 기도해드리고 싶어요. 유튜브 댓글 나중에 꼭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이제 뭐 사모님도 그렇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 있을까요, 선교사님?
2: 자녀분들도 있으시고 하니까요.
1: 개인적인 기도 제목 한번 나눠주세요.
0: 지금 이제 제 딸이 7월 28일 날 휴스턴에 있는데 이제 아기를 낳게 돼요.
2: 너무
0: 그래서 이제
2: 축하드립니다.
0: 제가 또 동료 선교사님들보다 조금 일찍 할아버지가 되게 되는데 출산 잘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저하고 아내가 이곳에서 처음 마음 변함없이 영혼들을 향해서 이렇게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힘 잃지 않고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네, 아드님도 있으시잖아요, 아드님.
0: 저희 아들도 지금 스타트업에 이렇게 취직을 했는데 힘든가 봐요. 네, 한국에서 이렇게 살아내기가 힘든가 봐요. 그래서 야, 너 어디에서든지 돈 버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게 목적이니까. 그런데도 신앙생활은 열심히 해요, 그래도. 그래서 그게 오히려 감사하고 우리 자녀들이 신앙 안에서 이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네, 좋습니다.
1: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사님을 향하여 큰 계획이 있으시고
2: 아멘,
1: 그
2: 아멘.
1: 큰 계획은 한 영혼에 대한 계획이겠죠?
2: 네, 그럼요.
1: 선교사님을 만나서 그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기적들이 지금도 멕시코 과달라하 땅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먼
0: 감사합니다.
1: 땅에서 이렇게 열정을 다해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달려가시는 우리 귀한 선교사님을 진심으로 응원하면서요. 여러분 댓글로 한번 꼭 기도를 좀 해주세요. 자녀들, 사모님, 건강, 치안, 그 모든 과정들. 여러분 기도의 댓글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이 남겨주시면 좋겠고 오늘 저희가 기도해드리고 싶어서 섭외했습니다.
2: 네.
1: 지금까지 우리 김광철 선교사님과 함께했고요. 오늘 연결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기도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1: 저는 송옥석이었고요.
2: 김수현이었습니다.
1: 기술의 윤석준, 오영훈님과 함께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Good morning. C.S. 루이스는 겸손은 자신에 대해 낮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신에 대해 덜 생각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이며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라고 자신을 낮추는 듯 하지만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안에서 사도로서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자신을 받아들이는데요. 이처럼 우리에게도 참된 겸손이 필요합니다. 가만 보면 우리는 나의 부족함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참된 겸손이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라면 내 부족함을 나라고 여기거나 내 넘침을 나라고 여기는 것 모두를 지양하고 나에 대해 덜 생각하는 것, 하나님에 대해 더 생각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사랑받는 자녀라는 새로운 정체성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이 시간 갓모닝이고요. 안녕하세요. 문예정입니다.

최명신의 내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첫 찬양으로 2026년 7월 1일 수요일 갓모닝 시작했습니다. 오늘 오프닝에서 참된 겸손은 나를 낮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덜 생각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 함께 나눴는데요. 그러고 보면 겸손뿐만 아니라 사랑, 인내, 친절 그 모든 것들이 나를 덜 생각하고 하나님을 더 생각해야 가능한 것인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나는 덜 생각하고 하나님을 더 생각하는 그런 복된 하루이길 소망합니다.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인데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하나님을 더 생각하는 좋은 방법이 있죠. 오늘의 말씀 카드 받아가셔서 암송도 하시고 읊조리시면서 말씀 묵상하시면 좋겠고요. 또 소중한 사연과 신청곡을 통해서 더 풍성하고 은혜로운 시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만나라고 출첵받고 있고요. 또 소중한 사연과 신청곡 문자 샵 0153번으로 보내주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신 분 중에 두 분 선정해서 선물 보내드리려고 하는데요. 어떤 선물 준비되어 있는지 소개한 후에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함께 나눕니다.

방송에 참여한 분들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굿마인드 시루조아에서 안구절편 선물 세트, 하나님의 향기를 전하는 광주 꽃집 명가 코벤트 원예에서 푸릇푸릇한 화분을, 11가지 귀한 재료를 정성을 담아 끓인 남동 통쌍화차를, 하나님께 쓰임받는 기업 하경 코스메틱에서 하경 판타지 풋스틱을, 기능성 속옷의 명가 믿음의 기업 주식회사 아로마라이프에서 기능성 스포츠 양말을, 오늘 예수 안에 살다 두란노 소원에서 생명의 삶 큐티지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마음으로 정직하게 볶은 커피 원두를 위델 커피에서,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큐티인을 드립니다.

8905-5138번님, 문자 뒷번호 4641번님, 최화정 권사님, 은혜로 상반기를 마치면서 주께서 행하실 하반기를 기대해봅니다 라고 보내주셨고요. 5226번님, 지난 상반기를 돌아보면 매일 아침 하나님을 가장 먼저 생각함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혼에 심길 수 있어서 먼저 감사하다는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새 달에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것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라고 하셨고요. 또 우리 바른길교회 문순자 권사님 갓모닝이라고 보내주시면서 7월 1일 출석 체크해 주셨고요. 00803567-1302번님, 지난 상반기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오늘도 복된 하루이길 바라봅니다. 우리 박은님 권사님 오늘도 승리합니다 라고 선포해 주셨고요. 4420번님, 피디님 안녕하세요. 저희 교회 썸머캠프 일정이 시작됩니다. 영화부부터 청년부까지 또 세대별 사랑캠프가 진행되는데요. 그런데 어느 교회신지 함께 보내주시면 좋겠어요. 어쨌든 이번 여름 또 여러 교회에서 수련회, 썸머캠프, 선교 일정 준비되고 있을 텐데요. 뜨거운 날씨만큼이나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이 뜨거워지는 그런 여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4420번님 썸머캠프 일정 보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신청곡으로 주 우리 아버지 보내주셨는데 귀한 찬양 함께 할게요.

홀리원의 내가 주를 믿는다는 건 내 주를 가까이 찬양 함께 하셨고요. 끝으로 헤리티지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란 찬양 띄워드립니다. 찬양 후에는 광천교회 이양수 목사님의 기도로 함께 할 텐데요.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우리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그런 멋진 수요일 보내시길 바랍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절반을 사는 날입니다. 지난 반년간 우리의 삶을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오늘 새날의 걸음을 걷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땅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맺은 율법을 기억하고 살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갈 하반기의 날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복이요 형통함의 비결임을 알게 해주시고 순종하여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계심을 체험하며 살게 하옵소서. 오늘은 그 첫날 이오니 기도로 우리의 삶을 계획하게 하시고 임마누엘의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창사 70주년을 맞는 극동방송에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찾습니다. 1956년부터 지금까지 쉼없이 오직 복음만을 전해온 극동방송. 이 전파는 누군가에게는 절망의 끝에서 들려온 한 줄기 위로였고, 누군가에게는 막힌 길 앞에서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라디오 너머로 들려온 말씀 한 구절이 삶을 바꾸고, 죽음 같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게 한 찬양 한 곡이 있었습니다. 그 은혜의 순간을 이제 함께 나눠주십시오. 극동방송에서는 창사 70주년 기념 청취자 수기 공모전을 진행합니다. 접수는 7월 24일 금요일까지, 분량은 A4 용지 2장 내외로 이메일과 우편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수상작은 단행본으로 출간되며 최신 휴대폰과 태블릿 PC 등 풍성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수기 공모전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을 문자로 받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수기라고 보내주시면 자세한 내용을 문자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을 사랑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0: 일본 찬송. 세계 선교의 앞장서는 믿음의 기업 주식회사 라이트선과 함께했습니다.
1: 생명의 소리를 전하는 광주 극동방송입니다.
2: 생명은 빛으로 오늘 이 시간은 광주 서구 광천동에 위치한 광주 성지교회 이재환 목사님께서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1절을 본문으로 첫 아들은 낳아 강보로 사서 구유에 뉘었으니

0: 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라고 믿는 마리아에게 복이 있다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믿는 자, 그래서 순종하는 자에게 복이 임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말씀을 그렇게 믿기보다는 우리는 마치 의심 많은 도마처럼 손에 잡혀져야 되고 눈으로 확인해야 되고 뭔가 확신이 있을 때만 믿으려고 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근데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지 않고 믿는 자가 훨씬 복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하죠.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그 순종 넘어 있는 복이 누려지게 됩니다. 때로는 이해되지 않아도 용납되지 않아도 때로는 그 말씀이 나한테 손해라고 느껴져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고 나아가면 반드시 순종하는 자에게 임하는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모두가 복의 주인공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님은 사롤 분업의 하나님, 살리시고 올리시고 부욕해 하시고 높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역전 인생을 가능케 하시는 분, 가난한 자를 진투해서 거름더미에서 끌어올리셔서 귀족과 함께 앉게 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당장 상황이 어떠하든 환경이 어떠하든 거기에 무릎 꿇지 마십시다. 어렵다고 포기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할 일에 최선을 다해 걸어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게 성도가 갖는 삶의 태도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 그런 믿음의 반응들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내용은 예수의 나심, 특별히 하나님이신 그분이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신 모습을 통해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먼저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2: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1: 아멘. 가이사 아구스도. 가이사는 황제를 말합니다. 그리고 아구스도는 우리가 잘 아는 아우구스투스를 말하죠. 그러니까 최초의 황제였고 가장 존경받는 황제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공화정이었던 로마를 그러니까 제국으로 만들었던, 그래서 지중해 연안을 다 정복하고 또 제국의 토대를 마련한 황제입니다. 그 황제가 이제 호적하라고 명령하죠. 황제가 호적하라고 하는 이유는 다분히 정치적인 이유입니다. 뭐냐면 호적한 것을 근거로 세금을 징수하고 그걸 근거로 군사를 징병하기 위한, 징집하기 위한 이유에서 호적을 하라고 한 거죠. 그리고 또 지금 유대에는 헤롯이 분봉왕으로 헤롯이 이제 통치하고 있는데 헤롯이라는 사람이 갖는 정치적 야욕 때문에 황제의 명령을 뭐 예를 들어서 하나 하라 그러면 열 할 수 있는 인물입니다. 정치적 야욕이 강하니까. 그러니까 황제의 명령을 막 득달같이 추진하던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나사렛에서 살던 요셉이 이미 만삭이 된 마리아를 데리고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내려가는 배경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결정과 나의 의지와 나의 선택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또 국가는 대통령이나 지도자의 선택, 결정, 그것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죠. 또 일정 부분 그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내면으로 들어가 보면 실제는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섭리하시고 그 섭리하심을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구원자로, 대속 제물로, 또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런데 그 통치자는 베들레헴에서 나야 돼요. 미가서 한번 가보실래? 미가서 5장 2절 같이 보실까요? 미가서 5장 2절 읽습니다. 시작.
2: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염원에 있느니라.
1: 예, 비록 작은 마을이지만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다 라고 예언하셨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윗의 족속으로 베들레헴에서 나셔야 돼요. 근데 지금 요셉은 어디에 살고 있어요? 나사렛에서 살고 있어요.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은 거리로 한 145km. 더군다나 이제 베들레헴은 남쪽에 이렇게 산간 지역이 있으니까 지금처럼 뭐 도로가 잘 나 있는 것도 아니고 걸어서 가야 되는데 걸어서 3일 길입니다. 그러니까 만삭인 아내를 데리고 3일 길을 걸어가야 할 일은 만무하죠. 근데 이게 황제

0: 명령이니까 또 헤롯이 워낙 득달같이 하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지금 상황은 아닌데 어쩔 수 없이 가는 걸음이었어요. 명령은 황제가 했고 명령을 수행하는 헤롯이 막 독촉해서 일을 이루어지고 있지만 사실 하나님이 당신의 섭리를 이루어가는 과정인 거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땅을 통치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하나님이 통치하심. 근데 놀랍게도 그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옳으십니다. 더군다나 우리를 너무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성도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갖는 담대함이죠.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신다. 물론 그 통치하심이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크심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으니까. 또 현실적으로 좀 불편하기도 해요. 요셉 입장에서 보면 이게 아주 불편한 상황이에요. 왜? 이제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죠. 왜 황제는 이런 일을 명령해가지고 이제 곧 있으면 애가 나올 텐데 이 여인을 데리고 3일 길을 걸어가야 되는 이 상황이 좀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만약에 나사렛에서 났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셔서 그렇게 요셉을 마리아를 베들레헴으로 옮기게 하십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때로는 그 인도하심이 내 이해 영역 또 우리의 경험치 안에서 이해되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믿음의 선배들은 그 하나님의 섭리 앞에 믿음으로 순종했고 순종한 후에 얻어지는 복을 누렸어요.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고 우리 순종하는 사람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길에 담대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간혹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계세요.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시지만 그거야 뭐 국가를 운영해 가시고 또 전 우주를 운영하시지 뭐 다 같은 것에 관심이 있겠어? 이게 대표적인 거짓말입니다. 사단이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거짓말. 나 같은 것에 무슨 관심이 있어. 대복음 10장 29절 31절 시작.
1: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0: 아멘. 그래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또 완전하심으로 이 땅을 섭리하시는데 동시에 아주 세밀하십니다. 참새가 아주 값싼 게 팔려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우리에게 얼마나 관심이 많으시냐.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십니다. 심지어 참새보다 우리는 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 안에 우리의 삶이 늘 아주 중심에 있어요. 우주만 운행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도 운행해 가십니다. 아주 디테일하게 섬세하게 정말 귀하게 선하게 인도해 가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 삶을 살아갈 때 담대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운행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세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인도하세요.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의 삶을 책임지세요. 그게 우리가 가진 것은 없어도 배운 것은 없어도 세상에 떵떵거릴 수는 없어도 갖는 담대함이에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주관자이십니다. 통치자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나를 너무너무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나의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다 관찰하시는 아주 세심한 분이세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현장이 어떠하든 당장 그것이 내게는 불편할지라도 그 불편한 상황 때문에 좌절하지 맙시다. 포기하지 맙시다. 그것마저도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순간이 올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우리 가정을 인도하십니다. 특별히 우리 아이들의 삶을 하나님이 이끄십니다.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해가는 믿음의 종들 되길 축복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와보죠. 6절, 7절 같이 읽어볼까요? 근데 이제 만삭이 된 마리아가 우여곡절 끝에 베들레헴에 도착했는데 이제 거할 처소가 없어요. 그래서 얻어진 공간이 마구간입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아서 구유, 말의 먹이통이죠. 여물통, 이렇게 보재기로 싸서, 포대기로 싸서 아이를 눕힙니다. 6절, 7절 같이 보죠. 있습니다. 시작.
1: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0: 아멘.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였다. 지난주에 살핀 것처럼, 지난주죠? 지난번에 살핀 것처럼 하나님께 불가능한 일은 없습니다. 그분은 전능하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이 땅에 보내실 때 하나님의 계획만 있었다면 얼마든지 왕족으로, 왕의 아들로 또는 귀족의 아들로 태어나게 하실 수 있으세요. 근데 하나님은 굳이 예수님을 가장 낮고 천하

0: 한 자리에 가장 낮은 곳에 보내십니다. 가난한 목수의 아들, 또 태어나서도 아이를 누일 곳이 없어서 여물통에 누여야 되는 상황.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가장 그 출생부터가 그렇게 썩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상황은 아니죠.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으로 오신 것도 대단한데, 그것도 정말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그렇게 너무 감사하고 귀한 일인데, 가장 낮고 천한 곳에 오십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제자들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조차 없다. 가장 가난하게, 가장 누추하게 살아내신 그분의 겸손과 고난을 잘 드러내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모습은 철저한 낮아지심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된 분인데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오십니다. 잘한 말씀인데 빌립보서 2장 가보시죠. 5절부터 보죠. 8절까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읽습니다. 시작.
1: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0: 아멘. 그래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하나님과 동등된 분, 삼위 중에 한 분이신 예수님. 근데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사람으로 오십니다. 그러니까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이 되는 사건, 그것마저도 대단한 사건인데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십니다. 이유는 분명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오십니다.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만약에 그분이 왕족으로 오시면 왕족이나 귀족은 그분에게 나아갈 수 있지만 평민이나 오늘 이제 예수님을 탄생을 축하했던 목자 같은 신분들은 다가갈 수 없죠. 턱이 너무 높아서. 근데 가장 낮고 천한 곳에 오셨기 때문에 누구든 올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우리에게 아주 친밀하게 다가오시는 분. 여러분, 복음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다른 모든 이방 종교는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러기 위해 고행하고 수행하고 어떻게 내가 경제에 이르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성경은, 복음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에게로 다가오십니다. 아주 낮은 자리로, 아무런 걸림없이, 턱없이, 누구든 순종하러 나오는 자는 누구도 걸림없이 나올 수 있는. 늘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건데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기대하신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에요. 당신을 그렇게 낮추시기까지 기대하신 것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배할 때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로 아니고요, 우리의 자격 아니에요. 오직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친밀함을 누리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에게 관심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관심 가지십니다. 그리고 친밀하기를 원하세요. 아담을 지으시고 함께 에덴이라는 동산에서 함께 하셨던 주님. 또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갈라졌고 도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은 당신이 사람이 되셔서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게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가까이 하십니다. 신앙의 누림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어서 얼마나 복을 받냐, 내가 원하는 걸 얼마나 이루느냐, 내가 기도해서 응답을 받냐, 이것보다 더 높은 차원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는 거예요. 자녀됨을 누리는 거예요. 오늘 예배할 때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은혜일 수밖에 없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임마누엘로 오셨어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누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걸음 더 들어갈까요? 다시 본문 와보시죠. 그렇게 예수님이 나시고 그 지역에 목자들을 천사가 방문합니다. 8절 같이 보실래요? 8절 본문 누가복음 2장 8절입니다. 있습니다. 시작.
1: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0: 예.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양떼를 지켰어요. 그 당시 유대인들 사회에서 목자는 이렇게 천대받는 직업 중 하나였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이 가장 존경하는 율법에서 명령한 이런 예배나 예식에 종교 의식에 참여할 수가 없었어요. 특별히 이제 율법이 정한 아주 규례상 냄새나고 더러운 일을 감당했던 목자들은 그렇게 선호하는 직업이 아니었어요. 또 양을 지켜야 되니까 밤새 양을 지켜야 되니까 뭐 교대로 이제 밤을 세워야 되고 그러니까 그들의 거처는 들에 있었어요.

0: 치닫는 이유가 내가 주인 되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의 싸움은 여기 있어요. 얼마나 내 인생에 그분의 주인 되신 시간들이 많으냐. 그것이 내가 바른 방향으로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토대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참 이 죄된 속성이 그분이 주인인 것을 용납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꾸 내 마음대로 나오고 싶은데 내 뜻대로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거예요. 신앙의 시작이 그분이 주인 되심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주인 되실 때 우리는 순종에 가게 되고 그 순종의 걸음은 언제나 가장 아름다운 길로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늘 살아있어야 될 고백이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인정하시면 아멘. 그분이 주인이기에 그분께 순종해 가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러면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정말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어려워요. 그냥 순종해 가면 되는데 그게 참 어려워요. 우리의 죄된 속성이 계속 예수님을 끌어내려요. 오늘 이 천사가 전해준 온 백성이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바로 예수님이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 주라는 거예요. 오늘 이 고백이 이 목자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믿음으로 고백돼야 되고 누려져야 돼.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며 그리스도이시며 주인이십니다. 한 번 더 가슴에 손 얹고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며 그리스도이시며 주인이십니다. 한 번 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며 그리스도이시며 주인이십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는 순간 내 인생은 그분이 이끄는 대로 살게 돼 있어요. 그분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돼 있어요.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나신 모습,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으로 그것도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어떤 걸림도 없도록 그저 순종하는 자는 누구나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신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에요. 하나님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분과 친밀해지는 것입니다. 계속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예배할 때마다 지성소로 나아가야 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지성소에 머물러야 합니다. 삶의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게 최고의 누림이에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바로 베들레헴에 나신 그 어린아이가 구주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주인이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또한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성도의 누림은 결국은 예수님이 주인됨을 누리는 거예요. 이 땅을 사는 동안 내 욕심, 내 마음, 내 뜻대로 나고 싶은 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고 주인이신 그분이 원하시는 그분이 이끄신 대로 순종해가는 걸음, 그게 성도가 누리는 누림들입니다. 그럴 때 변화가 일어나요. 그럴 때 우리 안에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얼마나 내가 종교적인 행동을 많이 하냐, 내가 얼마나 많이 어떤 헌신을 많이 하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얼마나 많은 순간 그분이 주인 되시냐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현장에 늘 주님이 주인 되신 삶,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여러분의 삶의 모든 처소에서 하나님의 왕 되심을 누리는 믿음의 귀한 종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광주 서구 광천동에 위치한 광주 성지교회 이재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062-376-2004번 광주 성지교회로 연락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